0: 오늘 새벽부터 재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는 이란 항구에만 적용되며 석유는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행료 철회 발표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목요일 저녁 9시 동부 시간 기준으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으며 선거 공정성과 투표기기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미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월 이후 사이클로스포리아증 확진자가 1,6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례만 5,100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30여 개 주에서 보고됐고 이 가운데 141명이 입원했으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오염된 물이나 채소과일을 통해 감염되는 장질환으로 일주일가량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보건당국이 이번 집단 발병과 타코벨 매장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부 타코벨 매장은 양상추와 고수 등 일부 재료를 판매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타코벨 측은 이는 예방 차원의 조치일 뿐 당국이 특정 연관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는 채소와 과일을 먹기 전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고 설사가 며칠씩 지속되면 의료진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병가나 출산 휴가 중인 직원을 해고 대상으로 골라냈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메타 전현직 직원 26명이 익명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 가운데는 승인된 출산휴가, 도중 해고 통보를 받은 과학자와 의료목적 휴가 중에 해고된 관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사내 대형 언어 모델 보조도구와 직원 업무를 모사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키보드 입력과 화면 활동 감시 도구 등 여러 인공지능 시스템을 동원해고 대상을 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휴가 중인 직원은 코드를 작성하거나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데 시스템이 이를 실적 저조로 오판해 부당하게 해고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조치가 모성보호와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연방법 및 주법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절차 중단 가처분과 함께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메타 측은 인력 관련 결정은 과거에도 지금도 인간이 내리고 있다며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메타는 지난 5월 인공지능 중심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전 세계 인력의 10%인 8,000명을 구조조정한 바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올해 추가 감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오늘도 계속되면서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거점인 케심섬에서 저녁 시간대 폭발음이 울렸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쉐르시 네 곳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호르무즈 주민 민가에 발사체가 떨어져 일가족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지도부를 향해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압도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 항공안전청은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및 쿠웨이트 상공을 피하라고 항공사들에 권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이스라엘은 자국이 공격받으면 훨씬 더 강한 보복으로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4: 이란 호르무즈 간주 키시섬 항구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핵심 거점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호르무즈 간주 민가에도 발사체가 떨어져 일가족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쉐르주 당국은 부쉐르시 4개 지점이 타격을 입었다며 휴전과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쇄 공습에 이어 저녁 시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케슘섬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중동 곳곳에 미군 기지를 향한 이란의 반격도 계속되면서 쿠웨이트 상공에서는 이란 발사체가 요격됐습니다.
5: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اعلام کرد چند انبار پشتیبانی تسلیحاتی، مرکز ارتباطات محوری و ساختمان اقامتگاه نیروهای آمریکایی در بحرین
4: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향해 자국 본토가 공격을 당할 경우 압도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은 중동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영공과 오만만 상공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직접 노출될 수 있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방공 시스템이 민간 항공기를 오인할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이 이런 권고를 내린 것은 일주일 만으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의 하늘길도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1-2121, 323692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이란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네게브 사막 도시 디모나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스라엘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압도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 지도부를 향해 우리를 공격하고도 무사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무력 충돌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란은 현재 중동 전역에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남서부 석유화학 시설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악의 축에 맞서 이를 이미 증명해 보였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로 번진 상황에서 이스라엘까지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영내 확전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어제 미군 전투 역사상 처음으로 자폭형 무인수상정을 실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무인수상정이 이란 반달아바스 해군기지에 고속으로 접근해 잠수함과 함정정비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무인정은 미국 방산업체 사로닉의 코르세어입니다. 코르세어는 길이 약 7m의 소형 무인정으로 450kg 이상의 화물을 싣고 1600km 이상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사로닉은 네이비실 출신 디노 마브루카스가 2022년 동료들과 함께 설립한 방산업체로 현재 기업가치는 약 92억 달러에 달합니다. 코르세어는 지난 9일 오만만에서 이란군에 격추된 미 육군 아파치 헬기 승무원 2명을 구조하며 인명구조 능력도 입증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를 수상 드론이 수색구조 임무에서 인명을 구조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전투와 구조 양면에서 성능을 증명한 이번 실전 투입은 드론 기술의 전장 가치를 확인한 결정적 계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외에도 무인 기술 활용 영역을 대폭 넓히기 위해 대규모 무인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이스트 진 캐럴에 대한 성추행 민사소송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법원 기록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군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5월 승소했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성추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62만 달러를 캐럴 측에 지급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판결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속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럴은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2심 법원도 지난해 9월 이를 유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민사 성추행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로부터 열해 만에 인간과 바둑 인공지능의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는 17일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와 세판 대국을 시작합니다. 이번 대결은 신진서 9단이 흑을 잡고 두 점을 먼저 놓는 접바둑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만큼 인공지능의 실력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진서 9단은 대국 한 판당 5천만 원을 받고 세 판 중 두 판을 이기면 고급 승용차를 추가 부상으로 받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결한 지 10년 만에 인간계 최강과 인공지능이 다시 격돌합니다. 이번엔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과 인공지능 최강 카타고의 대결인데요. 사람이 두 점을 먼저 두고 시작하는 젖바둑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세계 대결 이후 10년 만에 인간과 바둑 AI의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은 알파고 이후 최강의 바둑 AI로 평가받는 카타고와 대결합니다. 알파고 때는 호손으로 두었지만 이번에는 인간이 흙을 잡고 두 점 젖바둑으로 둡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실력이 월등하다는 뜻입니다. 대가에서 집이 똑같으면 백 반집승으로 처리됩니다.
5: 그때는 호손이었지만 두 점이라는 지수이기 때문에 묘수를 통해서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두 점이란 치수를 지켜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요.
4: 반집만 이겨도 충분하다는 알파고와 달리 카타고는 이기고 있을 때에도 양보가 없습니다.
5: 지금 카타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집 차이를 더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아무리 자기가 유리해도 더 좋은 수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알고 있고요.
4: 제한시간은 사람과 인공지능이 다릅니다. 신진서에게는 5시간에 3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지고 계산이 빠른 인공지능은 모든 수를 20초 안에 둡니다.
5: 이제 어떻게 판이 짜이느냐? 전투로 간다면 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좀 그래도 잔잔한 흐름의 바둑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신진서는 한 판 대국료로 5천만 원, 승리하면 5천만 원을 더 받고 세 판 중 두 판을 이기면 1억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습니다. 땡수와 강경 기신전은 오는 17일 첫 번째 대국을 시작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Wagon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Wagon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8: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9: 쿠바에서 오늘 또다시 전국 규모의 대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쿠바 전력청은 오전 시간대에 국가 전력 시스템 전체의 전력 공급이 차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대정전이며 올해 들어서는 다섯 번째입니다. 2024년 말 이후로만 따지면 10번째 전국 정전입니다. 쿠바는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와 만성적인 연료 부족으로 오랫동안 광범위한 정전을 겪어왔습니다. 여기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우방국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이 끊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에 석유를 제공하는 국가에 관세와 제재를 예고하면서 연료 수급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올해 1월 이후 미국의 봉쇄가 강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수도 아바나 등지에서는 대정전에 분노한 주민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대정전 속에 쿠바 내부의 사회적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다섯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선별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은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인 타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을 통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었고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증인이 30명에서 50명에 달할 경우 물리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증인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관할 법원 문제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준비 절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선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룰 논란을 일단 봉합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오늘 당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후보가 3명 이상일 때 유권자가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의 표를 재배분해 승자를 가립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청계는 그동안 이 방식이 당원 위반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친청계임에도 의결이 이뤄진 것은 친청계가 사실상 입장을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선당후사의 정신에 따라 다수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룰 정리가 더 늦어질 경우 역풍을 우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방안은 최고위에서 부결됐고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당권 경쟁은 복수의 친명계 후보와 정 전 대표가 맞서는 구도로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오늘도 계속되면서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거점인 케심섬에서 저녁 시간대 폭발음이 울렸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쉐르시 네 곳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호르무즈 주민 민가에 발사체가 떨어져 일가족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지도부를 향해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압도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 항공안전청은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및 쿠웨이트 상공을 피하라고 항공사들에 권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이스라엘은 자국이 공격받으면 훨씬 더 강한 보복으로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11: 이란 호르무즈 간주 키시섬 항구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핵심 거점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호르무즈 간주 민가에도 발사체가 떨어져 일가족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쉐르주 당국은 부쉐르시 4개 지점이 타격을 입었다며 휴전과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쇄 공습에 이어 저녁 시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케쉼섬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중동 곳곳에 미군 기지를 향한 이란의 반격도 계속되면서 쿠웨이트 상공에서는 이란 발사체가 요격됐습니다.
12: 스파이 파스다란 인글라브 이슬람이 엘람 کرد چند انبار پشتیبانی تسلیحاتی مرکز ارتباطات محوری و ساختمان اقامتگاه نیروهای آمریکایی در بحرین
11: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향해 자국 본토가 공격을 당할 경우 압도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은 중동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영공과 오만만 상공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직접 노출될 수 있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방공 시스템이 민간 항공기를 오인할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13: 유럽 항공안전청이 이런 권고를 내린 것은 일주일만으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의 하늘길도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안 들으면 손해인 7분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안 들으면 남들 다 아는 돈 흐름 혼자만 모르고 AI 한입 놓치면 다들 5분에 끝낼 걸 혼자 밤새고 하고 건강 설렁탕 주말 레저 정보까지 놓치면 점심시간에 뉴스만 보고 끝난 거죠.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바로 뒤에 안 들으면 손해인 7분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 점심시간 손해보지 말고 우리랑 한입만 같이 드세요.
1: 투자의 거장 워런 버핏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게이츠 재단에 대한 연례 기부를 중단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버크셔 비주 1200만 주를 고인이 된 첫 부인 수잔 톰슨 버핏의 이름을 딴 재단과 자녀 하워드 수지피터가 각각 이끄는 3개 재단 등 총 4개 재단에 나눠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이번 기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버핏이 2006년 버크셔 주식 기부를 시작한 이후 게이츠 재단을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핏은 성명에서 앞으로 8년 안에 보유한 버크셔 주식 전량을 처분하는 것이 목표라며 남은 주식은 2034년 12월 31일까지 4개 재단에 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지난 4월 로펌을 선임해 재단과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의 관계를 내부 조사 중이라고 직원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게이츠와 앱스틴의 친분은 올해 초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이른바 앱스틴 파일에 포함된 두 사람 간 서신 교환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버핏은 지난 3월 CNBC 인터뷰에서 앱스틴 자료 공개 이후 게이츠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기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더 확인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버핏의 게이츠 재단 기부가 중단되면서 재단의 향후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다섯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선별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은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인 타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을 통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었고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증인이 30명에서 50명에 달할 경우 물리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증인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관할 법원 문제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준비 절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선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무렵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55번가 일대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 충돌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규모는 확인 중입니다. 당국은 주변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해당 구역 접근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상황은 계속 확인 중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달 11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196명이며 사망자는 70명으로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발병 규모입니다. 최근에는 하루 80명이 감염될 만큼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으며 치료소 병상과 검사시설을 늘렸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응기금이 필요액의 절반도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 종사자들이 임금체불로 파업에 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에볼라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며 당장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에 훨씬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민주콩고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11일까지 에볼라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976명에 사망자는 702명입니다.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에볼라 발병인데 더 큰 문제는 확산 속도입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80명이 감염되고 나흘 만에 102명이 추가로 숨질 정도로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5: This is a fire. It's there's something driving the fire in its heart and it's also expanding at the same time.
4: 에볼라 진원지인 이투리주 부니아에 설치한 병상 수는 현재 800개에 육박하고 검사 시설도 한 개에서 14개로 늘어났지만 역부족입니다. 확산세가 계속 대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WHO는 대응에 필요한 기금이 40%밖에 모이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5: We've appealed for $115 million to support our response activities. This is not charity. If we do not act in solidarity today, we will pay a lot more in the future.
4: 실제로 민주콩고에서는 최근 에볼라 치료소 여러 곳에서 임금 체불로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보건 종사자들 상당수가 병원을 폐쇄하고 도로를 봉쇄해 타이어에 불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어 치료는커녕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원호에잇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4: 불란서안경 거만과.
5: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6: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0: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감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6: 혜택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기생충 감염증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라는 기생충에 감염되면 심한 설사와 복통이 수주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절반이 넘는 주에서 확진 사례가 7,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직 특정 식품을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타코벨은 사전 예방 조치로 일부 지역 매장에서 양상추와 고수 과카몰리 등을 메뉴에서 일시 제외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포장 샐러드 믹스와 신선한 고수 바질 라즈베리 등이 기생충 오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생충은 오염된 농산물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며 화씨 158도 이상으로 가열 조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척 완료 표시가 있는 채소라도 흐르는 물에 다시 씻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염 의심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염이 확인되면 항생제 처방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1: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서 SUV와 전기자전거가 충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밤 9시쯤 오렌지 소프 에비뉴와 바스크 에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른 전기자전거는 차량 운전자가 접근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 충돌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상자 3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플러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는 오렌지 카운티뿐 아니라 LA 카운티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은 전기자전거 이용 시 헬멧 착용과 교차로 서행을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대표 버거체인 인앤아웃이 컬버시티에 새 매장 오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컬버시티 시의회가 드라이브스루 신규 허가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의회는 이 중단 조치를 10달 넘게 연장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입니다. 드라이브스루가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배경에 있습니다. 인앤아웃은 드라이브스루 없이는 사실상 매장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드라이브스루는 인앤아웃 매출의 핵심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컬버시티가 드라이브스루 금지를 확정할 경우 인앤아웃의 신규 입점 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비슷한 논의가 다른 남가주 도시들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컬버시티 시의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메인주에서 20대 2 민자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이민자 피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추방작전에 나선 요원들에게 차량으로 돌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장 요원들이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디캠 영상이 없다는 것은 총격의 정당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 단체들은 과잉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당국은 요원들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유사 사건이 반복되면서 연방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1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롱비치에서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고 가스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이스트 도밍게스 스트리트 2782번지로 오후 2시 14분쯤 차량이 건물 외벽을 충돌하면서 인근 가스관이 함께 손상됐습니다. 가스 누출이 이어지자 LA 카운티 보안관 카슨서와 소방당국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에는 다수의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배치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는 불씨 하나만으로도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국은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고 안전통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이며 현장은 안전하게 확보됐습니다. 인명피해 여부 등 추가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오늘 오후 2시 무렵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55번가 일대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 충돌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규모는 확인 중입니다. 당국은 주변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해당 구역 접근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상황은 계속 확인 중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1시 17분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웨러스 에비뉴와 웨스트우드 블러바드 교차로입니다. 웨스트 LA 경찰청이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교차로 일대를 통제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대원들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상자 규모와 차량 피해 정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교차로 일대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어 해당 구간 통행에 상당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웨스트우드 방면 이동 시 우회 경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직전 로스앤젤레스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US 101번 프리웨이 북행 팔브룩 에비뉴 인근을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주행 중 불이 붙어 순식간에 전소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즉시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고 소방대원들도 곧바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초기 대응 이후 추가 출동 요청을 취소하고 현장 인력만으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급대 출동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행 중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이나 연료계통 결함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불길이 빠르게 번져 차량이 전소되는 경우 탑승자가 신속히 대피하지 않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프리웨이 일대 교통에는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4: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5: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0: 뉴스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
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3: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나를 압박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워시 의장은 대법원이 연준의 독립성을 이미 확인했다며 자신은 맡은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해시슨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휘발유 가격 하락과 의약품 가격 인하 등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5%로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내린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오늘 새벽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진강 군남댐 수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군남댐 수위는 위험 수위인 40m에 한참 못 미쳐 13개 수문 가운데 7개가 열린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남 홍수조절지는 휴전선에서 6km 떨어진 접경지역으로 임진강 상류 북한 지역의 강수량에 따라 수위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북한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비가 예보된 만큼

0: 엔진강 인근 주민들은 대피 방송에 주의해야 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2: 네, 일단 비가 약간은 잦아든 것 같네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지금은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 군남댐으로 오는 동안 빗줄기가 굵어졌다가 다시 약해진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군남댐의 수문인데요. 13개 가운데 7개가 열려 있어 평소와 같은 수준입니다. 위험 수위에 다다르지 않아서 추가 개방을 하지 않은 건데요. 새벽 5시 기준 군남댐의 수위는 25.6m로 확인됐습니다. 수위가 40m를 넘기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통 댐 수위가 29m를 넘기면 수문을 추가로 여는 것도 고려하지만 밤새 수위가 25m 전후에 머무르면서 수문 추가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3: 네, 아직은 평소와 비슷한 것 같은데 북한의 강수량도 지켜봐야 하는 거지요?
1: 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군남 홍수조절지는 휴전선에서 불과 6km 떨어진 접경 지역입니다. 이에 임진강 상류인 북한의 황강댐 방류 현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북한에서 내려보낸 물은 황강댐에서 남방한계선 근처 필승교를 거쳐 군남댐을 지나 임진강 하류에 도달합니다. 새벽 5시 기준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는 0.85m인데 1m를 넘기게 되면 하천 행락객은 대피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임진강 인근 주민들께선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이 나올 경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4: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5: 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6: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6: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6: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1: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1: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분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5: 땅 배출이 늘어나는 여름철 요로결석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요로결석,

0: 소변이 지나는 길에 결석, 즉 돌이 생겨 배뇨장애와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비뇨기과 질환이죠. 체내 칼슘과 요산 대사 이상 등이 요로결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수분이 줄어들어도 요로결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로결석 환자 수가 7월부터 증가하는 추세고 8월에는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요로결석의 가장 흔한 증상, 산통에 비유될 정도의 극심한 옆구리 통증인데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충수염과는 달리 요로결석은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고 구토나 혈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벼운 불편감만 있을 뿐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방치하기 쉽죠. 그러면 소변 흐름을 막고 정체된 소변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요로폐혈증, 만성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은 결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작고 증상이 경미하면 수분 섭취,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자연 복구를 유도합니다.
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어제 코스피가 7000선마저 내놨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하루,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기도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주식계좌를 여기도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체 바닥은 어딜까요? 왜 뒤늦게 장에 뛰어들었을까요? 많은 후회와 고통이 밀려오는 요즘의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생생주식연구소에서는 이런 롤러코스피에 지친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위안과 공감을 전해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주식 중독 관련 책을 쓰시기 됐습니다. 박종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4: 오랜만에 뵙는데 원장님 하면은 주식 투자하다가 많은 실패도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주식 투자 아예 안 하십니까?
5: 아, 그 예전하고 다르게 좀 예. 건강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아, 그러면 네. 장기 투자 이런 걸 하시는 겁니까?
5: 네, 무조건 장기 투자나 지수 예. 투자를 위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스마트폰 HTS나 주식가를 여러 번 확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연은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2000포인트 중반에서 90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네. 원장님과 예전 생각 안 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5: 아, 제가 사실 그 이 생생경제에 나온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었는데
4: 그렇죠. 예.
5: 그때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4배 이상 올랐다가 코스피 지수가 네. 그리고 또 지금 오른 지가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이 무색하게 또 매도 사이드카가 여러 번 떨어지면서 오늘 뭐 7000선이 깨졌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변화에 따지면 욕망과 불안이 네. 뇌를 마비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4: 그래도 저희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에 여기 생생경제 나왔을 때 주식에 들어갔으면 이러면서 후회하셨다면서요.
5: 이게 아무리 평정심을 잡으려고 해도 사람의 욕망에 흔들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4: 그건 그래요. 예. 예.
5: 아무리 그 대뇌피질로 이성을 좀 약간 충분히 여윳돈 가지고만 이렇게 안전하게 주식을 하자. 10분의 1씩만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같은 장에서 편도체나 이성이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4: 편도체까지. 네.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내적인 고심 같은 걸 하실 것 같은데요. 주식으로 심리 상담 필요하시면은 오늘 우물정의 공구사오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거의 9% 빠지면서 7000선까지 무너지고 있고요. 무너졌고요. 오늘도 장 초반은 약간 뭐 힘을 낼랑 말락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 손님 많이 오셨습니까?
5: 제가 한 몇 주간은 일부러 예. 그 지수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식 문제로 오시는 그 신규 그 손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을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어제 특히 그 신규 그 환자 이 주식 중독이나 주식 손실, 네네. 주식 우울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4: 그렇다면은 원장님께서는 손님이 와봐야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랑 어느 정도 거리를 계속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5: 그렇죠.
4: 근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주식 전문 정신과 의사가 되신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5: 제가 2017년, 2018년 이럴 때 그 주식을 되게 좀 약간 무지성 투자, 내동매매 그리고 전 재산을 연끌해가지고 한 3억 2천 가까이 손실을 봤는데 뭐 어떤 준비나 레퍼런스 없이 그냥 제가 뭐 포모증후군이나 욕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량주를 산 게 아니라 뭐 코스닥 종목, 뭐 제약 종목, 바이오, 정치 테마주 이런 걸 했다가 큰 손해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심각하게 왔는데 제가 그 우울증 상담을 위해서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정신과에서 주식 중독, 이 주식 상담, 주식 우울증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게 정식 진단명으로 등재되지가 않았습니다.
4: 예, 예.
5: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단 기준, 치료법, 어떤 치료 경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 중독 자가 진단 그 기준을 만들고 치료 방법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중독 전문 상담을 하시는 정신과 의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전문성을 얻게 됐습니다.
4: 아직도 지금 국내에서 어떤 연구라든지 기준 같은 게 정립이 안 돼 있습니까?
5: 사실 이게 행위 중독, 일종의 도박 중독과 약간 비슷해서
4: 거의
5: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나 투자주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도박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일부에 한해서는 도박 중독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어떤 의견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중독정신의학회에서는 지금 주식 중독을 하나의 어떤 보조진단, 어떤 후보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4: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원장님의 많은 어떤 활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손해는 얼마나 보신 겁니까? 당시에?
5: 당시에는 3억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네. 정말 슬프죠.
4: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니까 그렇지. 당시에는 네. 정말 웃을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대체로 이 포모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 저희 방송에 신세동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한국인들은 유난히 포모에 취약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포모가 이렇게 강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포모 심리를 나타내는 속담 같은 건 전 세계 어디에나 있기도 하잖아요.
5: 그 사실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포모 증후군을 느끼는 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라고 해서 DACC라고 하는 도조 안테리아 싱글레이트 콜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남이 잘 되면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따로 있어요.
4: 그럼 이건 화학적인 현상인 거예요?
5: 뇌신경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에요. 이건 사이언스 논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칼에 찔리거나 불에 데이는 통증하고 똑같이 남이 잘 되면 남이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의 수익을 봤다? 그러면 그 이상의 고통이 와요. 그 고통의 어떤 시비어리티 강도가 어느 정도라면 전치 사주라고 저희가 그 화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4: 전치 사주요.
5: 단톡방에서 누가 하이닉스 나는 익절해가지고 2억 벌었다. 이걸 보면은 그 충격이 칼에 찔린 것과 불에 데인 것과 똑같고 전치 사주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뇌 부위가 증명이 됐습니다.
4: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5: 내가 질투심이 유별하거나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뇌에서 실제 통증과 똑같은 충격을 느껴요. 그게 소셜 페인, 사회적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이게 특이점이 왔느냐, 조금 더 유별난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차단과 격리 상황에서 다른 나라랑 달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하게 되고
4: 그렇죠.
5: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와이파이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4: 이해가 되네요. 그거는
5: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주식이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동학 그 주식 운동 그때 2000 코로나 이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붐이 일었고, 근데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차단과 심리적 그 차단이 되면서 더 SNS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와이파이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이죠. 타인의 성공과 타인의 어떤 명예, 타인의 어떤 비즈니스, 타인의 강남 아파트, 타인의 어떤 그런 부의 자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편집된 인증샷이고 편집된 나르시시즘의 어떤 자랑에 불과한데 그걸 너무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감의 상처로 받아들인 거죠.
4: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를 알게 되면서 휴대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생활이랑 관계없이 질투를 하게 된다. 이런 그렇죠. 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이파이가 이렇게 어디에서나 잘 터지는 게 오히려 어떤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심한 때인 것 같아요. 첫급발이 개급발이란 말도 있고 반도체 투자했다가 굉장히 큰 이익을 봤던 분들 지금은 오히려 조금 손해로 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초심자의 행운 같은 것들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습니까?
5: 사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게 그 초심자의 행운이 주는 도파민이 우리의 기억 용량에 우선순위로 아주 강하게 뭐 마치 카지노에서 그 슬롯머신에서 재판을 터진 것처럼 네네. 일상을 마비시킬 정도의 어떤 도파민적 쾌감을 줍니다. 어. 그 호르몬이 확 나와요.
4: 예.
5: 그러면 자꾸 자다가도 불면이 오고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날 이 반복된 쾌락으로 그 몰아가는 거죠. 너 다시 이걸 해서 다시 트라이를 해서 다시 이 도파민을 따야 돼.
4: 예.
5: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약간 도외시하게 되고 본업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자꾸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따야 된다. 이런 어떤 강제적인 목적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4: 그럼 도박이나 주식 중독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 심리가 마약 같은 걸 했을 때 느껴지는 강력한 쾌감 이걸 계속 찾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전이?
5: 비슷합니다. 어. 그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곳이기 예. 때문에 그 기전이 똑같습니다.
4: 아이 무섭다. 아 제가 사실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형님도 도박에 한번 가가지고 이거 하셨다가 굉장히 나쁜 결과로 빠지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벼락거지가 될까 두렵다 이런 마음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5: 그렇죠.
4: 예,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래요?
5: 사실 투자에 앞서서 이런 도파민과 어떤 중독, 내성, 금단 현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업에 집중하거나 운동을 가지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건강한 도파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오늘 투자를 했는데 몇십 프로 올랐어, 상한가를 예. 갔어, 뭐 몇천만 원, 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두 배가 됐어. 이런 종류의 어떤 물질적인 도파민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일상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의 분산이 필요해요. 그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네. 있는 어떤 태도, 스탠스로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과도한 중독에서 벗어나올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근데 이 도박 마약 같은 걸 생각을 하더라도 마약의 그 일시적인 도파민이 워낙 강하기 강하죠. 때문에 이걸 떼내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분산을 해라라는 게 말씀만 들어서는 쉬울 것 같은데 전혀 쉬운 과정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5: 과정이 필요하죠. 단계가
4: 예.
5: 필요하죠.
4: 예.
5: 처음에서는 우선 탈감작이 필요합니다.
4: 탈감정이요?
5: 예. 주식 차트를 아예 안 보셔야 돼요.
4: 아,
5: 네. 앱을 지우셔야 되고 한동안은 스마트폰을 멀리하셔야 돼요. 거기가 1단계.
4: 네.
5: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내 건강한 일상과 본업으로 집중을 하시고 세 번째는 그게 어려우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내가 요새 이 어떤 도파민의 쾌감과 기억 때문에 일상이 마비됐고 너무 힘들다.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4: 이것도 도박 중독의 어떤 치료랑 과정이 비슷하긴 하네요.
5: 비슷합니다.
4: 그래서 비슷비슷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527번 쓰시는 분 제발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다시는 국장을 넘보지 않고 미장으로 가겠으니 제발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아, 이 말에 많은 뼈가 들어있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분들 어제 같은 블랙먼데이 때는 빨간불에서 어떤 평가액이 다 파란불로 돌아서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나는 이 가격으로 더 사야지 하고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 원장님께서도 이런 것들 과거에 많이 경험을
5: 그렇죠.
4: 해보셨잖아요. 네. 왜 사람들은 잃은 돈일수록 더 무리해서 이걸 되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5: 본전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4: 네.
5: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장에서 벌써 수익을 많이 봤는데 역시 포모 증후군에 대한 과도한 편도체적 자극 때문입니다. 쫓기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물타기를 해도 괜찮아요. 내가 원래 계획된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4: 네.
5: 근데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히 돈을 끌어서 영끌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전세금 담보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겠다 이런 식으로 욕망에 휘둘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뭐 10분의 1씩 분산해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한데.
4: 그건 저가 매수.
5: 그렇죠. 네. 그게 저가 매수가 아니라 내동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내가 지금 따가지고 뭐 평단을 낮춰서
4: 네.
5: 빨리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속도에 그 중독이 돼 있습니다.
4: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너무 급하게 이거를 어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5: 그렇죠. 투자라는 것이
4: 네.
5: 농사를 짓듯이 1년을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삼성전자가 4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 네네. 1년을 바라보고 지금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죠.
4: 10배에 가까운 수익이 났죠. 네.
5: 예. 지금 투자자분들은 오늘 물타기 하시는 분들은 한 달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며칠 안에 단타 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업 트레이더나 스캘퍼가 아닌데 내가 주식 전문가가 아닌데 마치 성인 ADHD처럼 욕망에 마비돼서 지금 뇌동매수, 매동매매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 뇌동매수, 이 말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개인들이 단타 매매를 했을 때 대부분은 손실을 보고 장에서 맞아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5784번 쓰시는 분, 반도체 떨어졌다고 난리 나는 뉴스를 보면 그 정도 떨어진 걸 가지고 뭐 내 코스닥은 더 박살났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체념하게 되는데 이런 저는 괜찮은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체념하신 건 괜찮은 겁니까?
5: 아, 이렇게 유머를 이렇게 예. 자기 유머러스하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겁니다. 네. 아직 여유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어느 정도 손실을 그 많이 경험을 해서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마음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4: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은 모든 자산은 우상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끝끝내는 승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식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채질을 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정부가 부채질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든지 여러 가지 ETF 상품들이거든요. 이런 도박성 강한 상품들 중독 현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개발한 주식 중독 자가 진단표에도 이 내용이 있다고요?
5: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그 인사이트가 있고 공부를 하고 준비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마치 어떻게 보면은 가속도를 붙는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빨리 벌겠다는 욕망에 편승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네네. 않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이 대국민적인 교육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이 뭐 간단한 정말 교육만 받으면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4: 그렇죠.
5: 근데 과연 그걸 할 만큼 변동성을 견딜 만큼 지금 고점 대비 뭐 그 단일 종목 반도체 레버리지는 뭐 50% 이상, 60% 이상 떨어진 것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성숙하게 견딜고 이거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 개미란 표현 죄송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어떤 그 경제적으로 네. 그 합리적으로 준비가 되었는지는 조금 이 반성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4: 조금 더 교육이 더 명확했어야 됐다. 조금 전에 주식 중독 자가 진단표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선물 옵션이나 2배 이상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항목도 있다가 들어가 있었어요. 요거를 보면은 나도 주식 중독일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5: 뭐 일상을 마비시키거나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영끌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하거나 내가 뭐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급작성, 갈급성, 금단 증상을 이기지 못하는 증상들이 있으면 주식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2배 레버리지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3배짜리, 4배짜리, 5배짜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4: 그렇죠.
5: 2배를 네. 넘는 레버리지를 쓰면 이건 주식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용미수나 선물 옵션, 뭐 이런 어떤 그 파생상품 이런 거를 무리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도 네. 주식 중독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거는 뭐 주식 중독으로 내가 가족을 속이고 하다가 뭐 이혼이나 파혼이기 혹은 직장에서 이것 때문에 근태 문제가 생겼거나 뭐 권고사지 이런 거에 될 정도로 네. 내 본업을 소홀히 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네. 대인관계에 자꾸 주식 문제로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 이러면 주식 중독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만드신 이 자가진단 항목이 총 14개 항목인데요. 제가 네. 한번 읽어볼 테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주식 투자로 근무 태도를 지적받은 적이 있다. 2번 주식 때문에 가족과 다툰 적이 있다. 3번 투자 뒤에 변명과 거짓말이 늘었다. 4번 손실금 본전에 집착한다. 5번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6번 선물 옵션 2배 이상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 중이다. 7번 꼭 필요한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 8번 단타 매매 고위험 종목에 주로 투자한다. 9번 급등주 검색 프로그램을 쓴다. 10번 주식을 위해 신용 미수 거래를 쓴 적이 있다. 11번 투자 시작 뒤에 불면증 불안 증세가 생겼다. 12번 업무 시간에도 주식창을 반복 확인한다. 13번 주식 프로그램을 지우고 하루 만에 다시 설치한다. 14번 월요일장이 불안해도 월요일장이 불안해 주말에도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총 14개인데요. 언제부터 위험 증후군이라고 봐야 돼? 위험한 그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5: 5개 이상 해당되시면 예.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요 내용 어디 뭐 웹사이트 같은 데서
5: 네,
4: 확인할 때
5: 뭐 얼마든지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해놨기 때문에
4: 예. 네. 원장님 박종석 원장님의 이름을 검색해서 인터넷에 보면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5개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개 나왔습니다.
5: 다행입니다.
4: 예, 아직 멀쩡한 걸로. 업무 시간에도 저는 주식시장을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서 한 개 나왔습니다. 자, 주식 실패할 때 겪는 5단계 심리 변화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순응. 나의 단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5: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될 때는 스스로의 어떤 태도를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식만 오르면 내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든 영끌을 하든 뇌동매매를 하건 ADHD처럼 주식을 투자를 하건 상관은 안 하는데요. 성과랑 관계없이 내가 투자에 있어서 이걸 투자로 보는지 내 태도가 도박에 가까운지는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라임 테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포모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을 그 사람과의 그 사회 심리적 거리와 내 자아와의 연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네. 우리는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가 몇 조원 버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4: 뭐 네. 다른 사람들이니까
5: 원래 우리는. 재벌이니까 네. 그 정도의 어떤 거리가 생기면 크게 열받지 않아요. 근데 내 친구가 네. 사이닉스로 이번에 2억 벌어서 네. 좋은 아파트로 상급지로 이사 갔다. 그러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정말 맨날 보던 맨날 치맥 가던 친구가 그렇게 되면 그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그걸 자존감과 연결짓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가 어떤 행운이나 아니면 좋은 어떤 투자로 인해서 나만큼 이만큼 차이가 벌어졌다. 나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 그런 본능과 그 열등감, 욕망, 그 불안에 너무 지나치게 휩싸이다 보면 편도체가 자극되고 코르티솔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럼 불면증 생기고 소화불량 생기고 다 연결이 됩니다.
4: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 문제네요. 이걸 빨리 따라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네요.
5: 그 조급함 때문에 네. 빨리 뭘 사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우리가 갑자기 천만 원 몇 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도박적인 투자밖에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게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 수 있는 방법. 내 연봉을 올리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 자영업이 잘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예. 네, 그거를 하루아침에 몇 주 만에 따라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내 본업, 내 최고의 우량주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성장에, 내 외연의 확장에, 내 자영업과 내 지금 실적에 회사 내 실적에 승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진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 싶은 게 제가 스스로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8962번 쓰시는 분 중독 테스트 해봤는데 4번, 8번, 12번 이렇게 3개 나오셨다고 중독이 맞나 봐요. 우시는데 3개까지는 아직은 괜찮은 겁니까?
5: 3개 정도는 그 네. 약간 주황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넘어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치유의 한마디 어떤 그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5: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연대의대 나왔고 서울대에서 뭐 그 강사까지 했지만 인간은 절대 자기의 욕망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함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불안을 느꼈을 때, 조급함을 느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너무 심한 불안감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ADHD처럼 아무 행동이나 막 하게 됩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팔게 되죠. 지금도 반도체 그 뭐 하이닉스나 삼전닉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변동성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 방향성이나 우상향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내가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여기 천만 원 정도 넣어두고 1년 정도는 안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먼저 깊게 고민하시고 종목에 휘둘리지 않고 정보에 너무 과한 TMI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 내가 최고의 우량주다 원장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주식연구소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4: 네, YTN 라디오 생생영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부자가 되는 비법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부자 대세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남여구 부동산연구원입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나오시죠. 네. 오늘은 전화로 바쁘신가 봐요. 네. 아무튼 간에 요즘 부동산 시장을 네. 보면요. 매매, 네. 전세, 월세 모두가 불안한 그런 트리플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네. 약간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은 뭡니까?
7: 아무래도 이제 자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구조적으로 좀 수급이 불안한 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자산 시장 내에 좀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책 요인에 따른 이제 유통 물량 감소에 따라서 시장 전반의 수급 불균형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또 월세 완산이 가속화되기도 하면서 순수 전세 매물 역시 또 감소하고 또 전세 가격이 상승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 입주 가뭄이 또 본격화되는 시점이면서 전반적인 전월세 물량이 총량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전세 월세뿐만 아니고 매매 가격 역시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정책 요인에 유동성 문제, 공급 부족까지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7: 이제 아무래도 현재 이제 새로 신규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조금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봄직한데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비탄력적 공급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단기간 공급 효과를 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중심의 이제 뭐 공급 또는 이제 유통 매물을 좀 늘리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또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부작용 말씀을 드렸냐면은 당장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전에 그 규제 지역 지정 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요. 이번에 동탄과 기흥, 구리를 지정한 다음에도 또 명확한 풍선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7: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풍선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과거의 풍선 효과의 강도나 속도 대비는 좀 낮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쨌든 뭐 취득세 중과 같은 세금 규제 또는 대출 총량제나 DSR 같은 그런 대출적 규제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으로도
4: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7: 아무래도 이제 6억이라는 대출 한도를 사용하고 있는 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그런 중하위 지역, 그 15억 이하 또는 10억 이하의 지역들 경우에는 실수요자분들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매수와 매도자 간의 거래가 일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대출이 가능한 금액에 따라서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임차인들이 매수하시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억에 줄어든 대출 한도에 맞춰서 인근의 생활권역을 공유하고 있거나 물리적 위치가 가까운 곳들 위주로 먼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 알겠습니다. 참 이 대출 조이기가 능사는 아닐 텐데 어떤 상황인지 실수요자들이 조금씩 타격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최근에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노원구의 33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 7억 8천만 원이 됐다고 해요. 이게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까지 안 나와버리면 이거 서민들 입장, 뭐 계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이런 말 나올 법하거든요.
7: 예, 뭐 아무래도 이제 현재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전월세 시장이거든요. 네.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적인 주거 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주거비용 상승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매수의 움직임을 발생시켜서 매매가 역시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급 구조 자체가 단기간에 어떤 경급 효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4: 그렇죠.
7: 비아파트 중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의 빠른 공급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현재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나 종부세나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4: 네.
7: 근데 이러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을 일정 부분 좀 완화해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본다고 하면 민간이 오피스텔을 다시 매수하면서 임대로 그걸 매물에 공급을 매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비아파트의 무한 매입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투트랙으로
4: 네.

0: 민간을 통한 공급으로 그 채널에 굉장히 좀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건축법상 지을 수 있는 곳이 거의 다 역세권들이고요.
1: 아,
0: 그리고
1: 네네.
0: 1인 가구나 신혼부부 2인 가구분들의 수요도 일정 부분 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단기간에 효율적 공급 매개물로 오피스텔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사실
0: 예.
1: 지금 정부 정책 가운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왜 대체 전월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빨리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다잘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 될것 같아요. 전세 대출 앞으로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증 비율 80%에서 70% 추가 인하하고 고액 전세 대출로 DSR 확대 적용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실수요자들 집을 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이제 아무래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임차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번 기회 조건에 맞춰서 갱신권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금 증액이나 이제 그러니까 전세 가격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월세로 좀 전환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월 현금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서 임차계약 물건을 살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작용들이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부터 공급과 금융 세제 각 분야로 나눠서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도 할 예정인데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0: 공급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아무래도 회의가 주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어떤 내용들이 핵심이 될까요?
0: 아무래도 지금 가장 공급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빨리 조속하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구도심에 대한 도심 공급 활성화도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에서 도심 공급을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정비사업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즉 사업 속도를 좀 지연시키는 병목현상을 야기시키는 것들을 좀 해소해주는 실질적인 정책 고민이 좀 필요할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장에서는 사실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주비 대출 한도가 제한이 되면 사실상 이주의 속도가 좀 늦어지고 이는 이후 향후에 건물 철거 멸실 이후 이제 일반 분양까지 그 속도를 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인 것처럼 실질적인 좀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할수 있는 좀 이주비 대출 완화 같은 핀포인트의 세심한 지원책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 맞습니다. 예. 일정 부분 지원책이 이제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을 개발해서 그걸 통한 공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정비사업이 사실상 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내고 정부 입장에서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직접 개발하는 그 방식 역시도 투트랙으로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공급은 새로 짓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도 공급이 될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정부가 세제 개편에 대해서 고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세를 높여 잡는 게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하고요. 뭐 대토론회가 있다고 해도 요게 한이 발표랑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반영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높였을 때 이게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0: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까지 좀 인상시키는 것을 고민해 봄직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의 가중은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같이 이제 투자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는 투자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될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고령자분들의 매도하는 물량도 일부 출회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한 가지 또 반대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반영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의 이제 월세화가 좀 가속화될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조세 정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어쨌건 고민이 정부에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의견을 내달라, 1주택과 다주택 보유세 차등을 얼마나 둬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묻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시겠어요?
0: 아무래도
1: 조언,
0: 이제
1: 조언.
0: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1주택자 종부세 구간이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위의 초고가 구간에 대해서 좀더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이제 별도의 차등 고유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현재 7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종부세 구간을 좀 10단계 이상으로 촘촘히 나눌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 사이사이에 이제 실질적으로 중산층 또는 서민분들의 그 아파트 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이제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불혜택으로 좀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촘촘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0: 아무래도 이제 현재 아무래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장 주력 키는 강남구 한강벨트 그리고 그중에서도 강남 그중에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될 건데요. 그래서 이런 곳들의 가격 강세가 사실 낙수 효과를 통해서 타 지역의 가격 강세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고가로 핀셋화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좀 세율 구간을 촘촘하게 나눠서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특수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고령층 매도자분들의 좀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매도를 통해서 일부 자녀의 현금성 증여를 하고 이제 좀 다른 외곽지역이나 이런 곳들로 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매물 증가나 가격 안정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그 과세 구간을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별로 그렇게 평가가 썩 좋지는 않단 말이죠.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을 꼽는다면은 연구원님은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의 일부 한정한 지역들은 해제를 좀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 제도라는 게 이제 세입자를 낀 이제 이른바 새낀 매물을 매도할 수 없게 되고 거래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전반적으로 좀 매물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구조적으로 매물이 전월세 매매 다 동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를 일정 부분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진짜 정말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투기가 아닌 실수요를 위해서 거주 목적으로 소비하고 계신 그런 지역들에 한해서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좀 부분적으로 해제해도 뭐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신중하고 정밀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부자 되세요. 오늘은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작합니다.
5: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의 강도가 한층 약해졌습니다.
4: 다만 서해상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어 새벽까지는 곳곳에서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현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현재 비바람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온대적 기압으로 약화한 태풍 바비가 남긴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고 내륙에는 약한 비구름이 넓게 분포하면서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북서쪽의 찬 공기와 남서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다시 만나면서 서해상에서는 새로운 비구름대가 발달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완주와 익산 등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는데요. 앞으로 강원과 전북에는 최대 60mm, 수도권과 충청,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끝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 지역 하천의 수위 상승에도 계속 대비해야 합니다. 새벽 한때 강원 미시령에는 초속 31.7m의 강풍이 불었는데요. 바람도 지금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경기 서해안을 제외한 수도권과 전남 해안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고 경기와 충남 해안,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 일부 해상의 풍랑주의보도 해제됐지만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고 5m의 높은 물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5: 네, 그럼 비는 언제쯤 모두 그치게 되는 겁니까?
6: 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과 해안가에서는 높은 물결과 너울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고 목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5: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 951세대가 덥고습한 날씨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등 2시간여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에 날아온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4: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주변 식당과 상점 등 상가 건물 230여 채의 전기 공급이 끊겨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과 낙뢰로 전신주 전선이 끊어진 걸로 추정된다며 밤 11시쯤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4: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7: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실제 강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2: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5: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건데요.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9: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10: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8: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1: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12: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8: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특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5: 고 이채원 양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 등을 숨기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상훈 내역을 보면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적조서에 박경감이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하는 등 공이 지대한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1996년 경찰에 입직한 박경감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지난 2023년엔 박경감 팀이 광주청 으뜸 형사팀으로 뽑히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43차례나 상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 체포한 혐의로 현재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고 수사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 피의자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체포서에는 A경위가 탐문수사를 하던 중 길에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고 적었습니다. B씨는 결국 구속됐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면담 단계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씨가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더니 갑자기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관과 피의자 사이 통화 녹음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보안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A경위가 자진 출석한 B씨를 밖으로 불러내 경찰서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불법 체포였던 건 물론 체포 당시 정황이 적힌 수사 기록도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A경위는 또 압수조서 등에 B씨를 체포한 현장에서 절도 피해품인 현금을 압수했다고 기재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0: 확인하기 위해 수사 감찰에 나섰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발달 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고 이를 알게 된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며 1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산진경찰서는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특수절도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경찰에게 없다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지도부는 수기를 강조하면서도 후퇴는 없다고 밝혔는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집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갈림길 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도부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박탈, 대전제는 변함없었습니다.
3: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2: 다음 주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도 개정안 발의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11명은 보안수사권이 모두 없어지면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인 같은 약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4: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여기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재차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하는 등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자중질환 속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 깃발 아래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에는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여론전에 당력을 쏟았습니다.
5: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2: 또 외부 전문가들은 물론 강력 범죄 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6: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7: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안수사권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전면 폐지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9: 선관위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90여 명을 불러놓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간 송파지역 재검표 공방 속에 인천 쌍둥이 득표 재검표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실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가 중앙선관위 보고를 토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당별 추천 참관인 100여 명과 선관위 직원 440명이 투입돼 직접 수검표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개표 반영은 쟁송을 거쳐야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검표 실행 시점을 놓고 여야는 국조특위 첫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11: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재검표 당장이라도 해서.
12: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사 대상이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 이른바 쌍둥이 득표 부정개표 의혹도 재검표로 검증하자는 제안과 함께 국회 의결만 되면 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13: 송도 1, 2동이 나오니까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이결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10: 다만

0: 자칫 부정선거론에 불똥이 튈까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 수치적 이상에 대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쟁송으로 다툴 것과 우리가 검증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여야는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지 사태 당시 부실 대응과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시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셨습니까?
3: 글쎄, 그런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챙기진 않았습니다.
4: 선관위 전관 가족 회사에게 175억 원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같이 근무했던 분이 나가서 수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 물품 썰어가는 거.
0: 제3자냐 야당 추천이냐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기류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인 국정조사 시한을 앞두고 올림픽공원 재건표 시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연세대학교 글로벌 CEO AMP 과정 제1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7월 16일에서 8월 15일 목금토 5주 과정. 급변하는 시대를 이끄는 리더를 위한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인문학과 경제, 리더십, AI 등 미래 경영에 꼭 필요한 교육을 연세대학교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배움과 품격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 지금 연세글로벌 CEO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세요. 문의는 류재근 사무총장 213-605-1117, 줄리김 사무차장 213-316-8989, 이메일 ygceus@gmail.com입니다.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초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7: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쏙쏙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기자님.
4: 네.
3: 아직 안 끝났어요.
4: 어떤 거죠?
3: 아직 우리가
4: 네.
3: 이 청취율을 높일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4: 그렇죠.
3: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4: 그렇죠.
3: 우리 둘 다 잘릴 수 있어요. 지금 015 전화가 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외쳐야 한다고요?
4: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이렇게 네.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4: 그리고 센스 있게요. 네. 샵 0945로 대표님을 향한 이 무지성 응원과 또 영혼 없는 아부의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네.
4: 무더운 날씨에요.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명당이 아니에요.
4: 어떤 게
3: 제가 우리
4: 있죠?
3: 소중한 당원분들을 위해서
4: 네.
3: 우리 방송사상 최고의 역대급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4: 오.
3: 추첨을 통해서 지금 무형문화재이자
4: 네.
3: 대한민국 최고의 도예가 미산 김선식 선생의 특별한 자기 찻잔 세트를
4: 오.
3: 정말 몇 분에게만
4: 네.
3: 쏩니다. 제가 아주 귀하게
4: 네.
3: 좀 요청을 해가지고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보내주기로 했는데 정말 정말 귀한 거거든요. 우리 기자님도
4: 네.
3: 문자메시지를 샵 0945로 보내주시면
4: 네.
3: 당첨될 확률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4: 알겠습니다.
3: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방법은 방송 끝나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박제해둘 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거는요. 장성철에 대해서 남살스러울 정도로 아부와 응원의 칭찬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PD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PD님 맞죠? 맞대요. 아부하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윤석열은 유죄, 김건희는 무죄입니다.
3: 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4: 네.
3: 실형 나왔는데요. 실형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 쉽게 설명해 주세요.
4: 핵심은요. 재판부가 이걸 단순히 여론조사를 받은 사건이 아니라 여론조사도 받고 그 대가로 공천까지 이어진 거래다. 이렇게 봤기
3: 김영선
4: 때문인데.
3: 전환?
4: 네. 재판부가 그렇게 본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 팀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3: 네.
4: 겁니다. 김 씨랑 명태균 씨 주고받은 내용 이게 윤 전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고 또 부부가 암묵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두 번째는 60번 가까이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은 거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 표현을 좀 빌리면 단순한 홍보였으면 뭐 한두 번으로 끝났어야
3: 그렇죠.
4: 되는데
3: 네.
4: 계속 이어졌다
3: 맞아요.
4: 이걸 문제 제기한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두 번 얻어먹은 식사가 아니라 뭐 여러 차례 계속 밥을 얻어먹었다면 그건 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3: 뇌물성이죠. 뭐.
4: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론조사도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맞춤형 여론조사였다.
3: 그렇죠.
4: 이런 점도 좀 지적을 했고요.
3: 네.
4: 마지막은 또 공천과의 연결고리인데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한테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 가운데 중 하나가 이 공짜 여론조사에 대한 보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근데 정 기자님
4: 네.
3: 궁금한 게 김건희 씨는 같은 혐의인데 무죄 나왔잖아요.
4: 네,
3: 뭐가
4: 그렇습니다.
3: 달라요?
4: 그러니까 핵심은요. 김건희 씨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엔 좀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3: 네.
4: 재판부 먼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여론조사 받은 건 맞는데
3: 네.
4: 그거를 좀 불법 그 정치 자금으로 볼 만큼 대가 관계가 입증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천과 연결고리인데 재판부는 김 전 의원 그 공천이 여론조사의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 네.
4: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공짜로 여론조사해 준 거 맞을 수 있겠는데 그게 공천을 주고받은 거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3: 네,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판결이
4: 네.
3: 이제 유죄로 실형으로 나왔으니까 김건희 씨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겠다
4: 그럴
3: 그런
4: 수도
3: 생각이
4: 있죠.
3: 좀 드네요.
4: 네.
3: 명태균 씨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네요.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죠?
4: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어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요.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명 씨가 좀 구속되기 전에 저랑도 여러 차례 좀 통화를 좀 했었거든요.
3: 네.
4: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혀왔습니다.
3: 네.
4: 특히 뭐 유튜버들 가짜뉴스 때문에 자녀가 대인기피증 겪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도 아닌데 그렇게 낙인이 찍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미 145일 동안 구속수사를 받았는데도 자기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고요. 결국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가 됐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명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또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3: 정 기자님은 명태균 씨랑 통화를 하셨지만
4: 네.
3: 저는 명태균 씨에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어요.
4: 어떤 협박 받으셨죠?
3: 제가 그냥 방송에서 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얘기를
4: 네.
3: 얘기만 해도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4: 네.
3: 송철아 너 법정에서 보자 내가 너 고소한다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4: 네.
3: 하여튼 명태균 씨도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장동혁 안 따라가는 국힘입니다.
3: 장동혁 대표가 장애투쟁하고 있는데
4: 네.
3: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4: 네. 그러니까 핵심은요. 집회 성격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장 대표가 최근에 참석을 했거나 또 참석을 하려는 집회들의 면면을 좀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어개인 성향의 단체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인데요.
3: 네.
4: 여기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전한길 씨가 참석했던 집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칫 나도 이런 주장에 편승하는 사람들을 보일까 봐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3: 네.
4: 재밌는 건 당 내에서 이걸 보는 좀 시각입니다.
3: 네.
4: 한 의원의 표현을 좀 빌리면 트럼프식 전략이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좀 하던데요.
3: 뭐예요?
4: 이게 어떤 거냐면 강성 지지층부터 단단히 묶은 다음에 나중에 외연을 좀 확장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3: 네.
4: 다만 성공 가능성은 크게 높게 보진 않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은 트럼프식 전략에 통하려면 첫 번째 사회가 극심하게 갈라져 있어야 되고
3: 네.
4: 두 번째 국민을 둘로 나눌 만큼 강한 이슈가 있어야 되고
3: 네.
4: 마지막으로는 지도자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3: 네.
4: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4: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집토끼는 잡을 수 있어도 산토끼까지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팽배하다는 겁니다.
3: 장동현 대표가 주말에 부산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4: 네.
3: 부산 의원들도 많이 안 따라갔고 취재해보니까
4: 네.
3: 재미있는 뒷얘기도 있다 하면
4: 네, 그렇습니다. 장 대표가 주말에 부산 일정을 좀 소화를 했는데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한 17명 정도로 초산이 되는데
3: 그렇죠?
4: 여기에 참석한 의원 절반도 안 됐습니다.
3: 절반이나 갔어요, 근데?
4: 안 됐습니다.
3: 그런데
4: 그마저도 이제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3: 아.
4: 장 대표가 참석한 집회에는 사실상 두 명만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 한 의원한테 좀 더 생생한 분위기를 어제 좀 들어봤는데 예전에 김기현 대표 시절만 해도 당대표가 자기 지역구에 내려오면 모든 지역 의원들이 거의 다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3: 뭐예요?
4: 어떤 거냐면 장 대표랑 이제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같이 찍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단체 사진 찍기 전 한 10분 전에 나갔던 의원도 있었던 걸로 확인을 됐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 현장 사진을 좀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그 의원한테 네가 당권 판 줄 몰랐다. 다음부터 너한테 찍지 않겠다. 이런 문자까지 보내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3: 네.
4: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행사의 얼굴은 좀 비출 수 있어도 장 대표랑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누구예요?
4: 끝나고 제가 장 대표님께 몰래 알려드리겠습니다.
3: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애 행보를 계속 네. 이어갈 생각인 모양인데 네. 또 준비하는 행사가 있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당권파 인사랑 저녁 자리 함께하면서 들은 얘긴데요. 네. 당권파가 이 맨발의 사나이로 알려진 조승환 씨를 국회로 불러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 씨 누군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 얼음 위에 맨발로 좀 오래 버텨서 기네스 기록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얼음이 퍼포먼스하면서 선관위 해체, 뭐 당일 투표, 수개표, 재선거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도 일부 참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3: 이제는 뭐 서커스까지 하려고 그러네. 아이고,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결국 출마한 정청래입니다.
3: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 드디어 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 전 대표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잘 뒷받침할 당대표 바로 나다 이걸 강조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마 선언에서도 그게 그대로 좀 드러났는데 정 전 대표 어제 강조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키워드가 있는데 네. 이재명 그리고 개혁입니다. 각각 이걸 30번씩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3: 30번씩이에요?
4: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네. 최근에 혹시 대통령이랑 독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여러 번 만났다 이렇게 선을 좀 긋기도 했습니다. 또 경쟁자들 그러니까 뭐 송영길, 김민석 이런 분들이랑도 차별화를 좀 분명히 했는데요. 자신은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나는 민주당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 김민석 전 총리의 이른바 후단협 논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으로 인한 이 탈당 이력을 좀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고요. 네. 또 정책적으로는 검찰개혁 이거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이건 당원들한테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대목도 있었는데요.
3: 뭡니까?
4: 2028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에서 개혁공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이 메시지는 전당대회 때 불리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어제 정 대표가 차기 선거 관련한 메시지도 네. 내놨다면서요?
4: 네, 핵심은요. 당대표는 하되 대선에는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한 건데 네. 정 전 대표는 당대표 자리는 대선으로 가는 발판으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나는 이제 대선 후보가 아니라 대선 승리를 돕는 사람이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난 선수 아니고 감독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왜 이런 말을 했냐 보시면 당 내에서는 김 전 총리나 뭐 송 전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대표 선거가 차기 대선 주자의 힘겨루기로 좀 모양이 변질되는 건 좀 내가 경계하겠다 이런 걸로 읽히고 있고요. 다만 여지는 좀 남겼습니다. 끝나고 기자들이 앞으로 절대 대선에 안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답하진 않고요. 내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확답을 좀 피하기도 했습니다.
3: 저는 정 기자님과 다르게 해석했어요.
4: 어떻게 보셨죠?
3: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4: 그쵸?
3: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4: 네.
3: 앞으로 전당대회 더 재밌어질 것 같다.
4: 네.
3: 하여튼 그 생각이 들고 오늘 마지막 뉴스 뭡니까?
4: 마지막 뉴스는 안규백 탈영 의혹입니다.
3: 네, 간단하게 내용 좀 소개시켜 주실까요?
4: 네, 핵심은요. 정상 복무 기간보다 8개월 더 길어진 이유가 뭐냐?
3: 뭐예요? 뭐?
4: 이런 진짜? 의혹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장관이 1983년에 11월 방위병으로 입대를 했고요. 네. 병적 기록에는 1985년 8월에 소집 해제된 걸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이 한 14개월쯤 됐다고 하는데 여기만 보면 사실 22개월을 복무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가 안 장관이 복무 중에 부대 이탈했고 헌병대에 붙잡혀서 30일 동안 구금이 됐고 또 군무 이탈 기간 7개월까지 합쳐서 모두 8개월을 추가 복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도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어제 정빈나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핵심은 탈영 없었고 정상적으로 복무 마쳤고 국방부는 탈영 의혹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학에 복학해서 이렇게 좀 학업을 이어갔는데 행정착오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정상적으로 전역한 뒤 학업을 이어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하긴 뭐 세부 기록 한번 공개해 볼만하다. 네. 괜히 이런 논란 스스로 뭐 불러일으키고 의혹 남겨두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기 정유경 기자님.
4: 네.
3: 문자로 5066님께서 네. 뉴스 명당 출근길에 정하고 있습니다. 하, 저 정윤경 기자님이 더 자주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뉴스 정리가 속속돼서 매우 좋습니다. 파이팅!
4: 감사합니다.
3: 이런 문자 주셨는데
4: 네.
3: 정 기자님.
4: 네.
3: 정 기자님 사비로
4: 네.
3: 커피 쿠폰 하나 쏘세요.
4: 그러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꼭 쏘겠습니다.
3: 아 그리고 제 네. 국회의원 후배인데
4: 네.
3: 다른 방송 아침 뉴스 브리핑 정리하는 거 듣는데
4: 네.
3: 정 기자님이 정말 잘하신다고 그분 누구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4: 감사합니다.
3: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은
4: 네.
3: 저희 뉴스명당 뉴스브리핑 듣는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내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커피 쿠폰 쏘십시오.
4: 그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4: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밥맛 나는
3: 네, 드디어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나 당대표 나간다라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민주당 전당대회.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3: 축하드려요.
6: 네, 감사합니다.
3: 당선 축하 인사 못 드려가지고 죄송해요.
6: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이 뉴스명당 앵커 맡게 되신 거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출연을 하고 싶었는데
3: 130일째 같은데 지금.
6: 그러니까요. 네. 네. 3월에 아마
3: 3월 9일
6: 네. 그렇게 기억하는데 네. 계속 나오고 싶었는데 네. 지역구에 올인하다 보니까 나오지 네. 못하고 있었습니다.
3: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보궐 당선되고 나시면 선거운동 기간만큼 당선 인사를 하는 게 맞아요.
6: 네.
3: 그렇게 하신 거죠?
6: 네. 그래서 선거 때 제가 뭐 3시 반, 4시 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선거 끝나고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13일 동안 당선 인사를 계속 드렸고요.
3: 네.
6: 여전히 서울에서는 식사를 안 하고 지역에서만 계속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3: 저는 네.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진정한 승리자는 김남국 의원이다. 조용하게 있으면서 삐치 탁 다시고 이제 의정활동 재선이니까 훨씬 더 뭐 열심히 잘하실 수 있잖아요.
6: 네.
3: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6: 네.
3: 친석이에요. 친청이에요.
6: 저는 친...
3: 아예 안 돼. 안 돼.
6: 아니요. 친명이 아니고요. 친안산 시민, 친국민 네. 그리고 친명입니다.
3: 친명.
6: 네.
3: 그러면은 이번에 김민석 후보를 좀 지지하고 선택하시려고 그래요?
6: 역시 예리하게 치고 들어오시는데요. 이제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3: 네,
6: 저는 조금 이번 전당대회에 우리 민주당이 좀 논의해야 될 미래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친명이냐 친척이냐 친석이냐 친송이냐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그럼 방금 친석이라고 하셨잖아요.
6: 아니 이제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겠다. 친명이다. 네. 친국민, 친안산시민 이렇게 하겠습니다.
3: 어제 정청래 대표가 드디어 뭐 출마 선언을 했어요.
6: 네.
3: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아쉬움도 좀 있으셨어요? 아 출마 안 했으면은 좋았을 걸 뭐 이런.
6: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어제 메시지를 보니까 선명한 어떤 개혁적인 성향. 그리고 어젠다를 분명히 던졌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네, 어떤 부분에서요?
6: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과거에 법사위원장으로서 했었던 역할,
3: 아 보안 사건,
6: 네, 그리고 이제 또 향후에 우리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께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소신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 근데 뭐 개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뭐 이 단어를 30여 차례 정도 한 것 같아요. 개혁에도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권리당원 강성당원들에게는 소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드세요?
6: 전통적인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 그리고 사심없이 당대표직을 수행할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좀 어제 그 메시지에 좀 담으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믿으세요?
6: 아니 저한테 믿냐 안 믿냐라는 그걸 묻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3: 아니 왜요? 그러니까
6: 아마 과거에 보면 과거 이낙연 전 당대표 시절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실 그 당대표 보직을 가지고 선거 캠프를 꾸렸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직을 가지고 결국에는 대선으로 이렇게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의제라든가 메시지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돌아갔었거든요.
3: 네.
6: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제 좀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3: 그러니까 평가 말고 그냥 김남국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걸 보고 아 그래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네 아니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6: 저는 이제 그 메시지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송영길 대표님과도 당연히 가깝고 김민석 대표님과도 김민석 전 총리와도 가깝고 정천희 대표님과 가까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절대 신의를 지킬 분이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6: 네.
3: 지난 1년 동안 그러면은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호흡 맞춰왔다, 국정운영 잘 뒷받침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6: 이제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전당대회는 미래로 나아가는 전당대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점점 인터뷰가 재미없어지려고 그래요.
6: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러 화두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에 대해서 토론하고 네.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의 의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래 의제, 네. 청년 네. 그리고 통합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죄송해요. 저는 과거 의제를 계속 좀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당대표직을 이용을 해서 대선에 안 나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6: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네. 과거 전철이 있다. 네. 과거의 어떤 당대표 직을 가지고 보직을 다 자기 측근들 선거 캠프 꾸리듯이 꾸려가지고 그리고 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기준이 본인 대선 이런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할 말 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어떤 정당이 돼버려가지고 네. 아마 그런 어떤 과거의 전철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 근데 일각에서는 네.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나간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과 해석을 내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6: 이재명 대표께서 뭐 그러지 않으셨죠? 전혀 그렇지 않으셨죠?
3: 아니, 당대표직에 있으시면서 대선 출마하셨잖아요.
6: 아니, 그렇진 않죠.
3: 뭐가 그렇진 않아요.
6: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3: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직 있으시면서 대선
6: 출마하셨 계엄을 선포,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네.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대선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그 과정이었지 네.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이 사사롭게 하진 않았잖아요.
3: 아, 그렇죠.
6: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3: 다른 거다?
6: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3: 이재명 대통령을
6: 아니, 어떻게 당대표직을 치르는 동안에 계엄과 내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3: 이재명 대통령을 네. 저격한 건 아니다.
6: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러면은 이 발언이 나 진짜 나 대선 안 나갈 거야라고 해석을 하세요? 아니면은 2028년 8월까지 내 당대표 임기니까 그 이후에는 나는 대선에 출마할 거야, 도전할 거야. 어느 쪽에 방점이 있다고 보세요?
6: 그거는 제가 정청래 대표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걸 알기는 해석. 쉽진 않다고 해석. 생각이 되고요. 네. 해석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엉뚱한 이제 뭔가 답을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3: 아니에요.
6: 제가 절대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사롭지 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3: 그거 믿으세요? 그런 거를 다?
6: 저는 그 정청래 대표의 성향과 쭉 걸어온 길을 알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3: 네. 그런 분이 왜 당대표직 할 땐 뭐 정권은 짧다 왜 이런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6: 그 표현도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절대 아니고요.
3: 네. 아니라고요?
6: 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냥 누구를... 그 정말 네. 정청래 대표가 20년 넘게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네. 그냥 툭 치면 건들면 나오듯이 하는 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메시지 약간 실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절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네.
3: 그러면
6: 그걸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3: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해석이 문해력이 딸린 거예요?
6: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메시지 조금 잘못 나온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네. 되지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겸손한 정치,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해야 된다라는 그 발언을 한 것이지 그게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하는 발언은 아니었던 걸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3: 의원님 생각은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6: 아쉬움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3: 잘한 점
6: 있다고
3: 하나만
6: 있지만
3: 얘기해 주세요. 잘한 점 하나만.
6: 저는 이게 그 이런 질문 자체가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한 후보를 딱 정해갖고 정청래 후보를 비판해라라고 지금 하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3: 아니,
6: 거잖아요.
3: 아니 어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6: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거잖아요. 평가를 저보고 내려달라고 네. 하는 건데 네.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제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평가 이재명 측근이라고 처음에 소개해놓고 네. 이재명 측근으로서. 네. 사뿐히 정청래 대표를 들여밟고 가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3: 아니 저희가 그럼 계속 칭찬하는 그런
6: 그러니까
3: 질문만
6: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3: 아니 어제 만약에 김민석 네. 후보가 출마 선언했으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질문을 김남국 의원님한테 했을 거예요. 근데
6: 그러니까
3: 어제
6: 차라리 어제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모를까. 평가에 호불호가 있는 거고 개개인의 네.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3: 그거
6: 근데
3: 모르...
6: 이제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러냐 저러냐 하면 김남국이 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네. 그런 것들이 네. 마치 대서 특필되듯이 네.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은 바짝 차리자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3: 노련하세요.
6: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3: 노련하시네요. 네, 그러면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제 꺼내셨는데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멘트를 했다?
6: 저는 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 네.
6: 그런데 그 합당의 방법과 시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열하고서는 민주당이 다음에 어떤 총선과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재집권 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 네.
6: 반드시 합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3: 네.
6: 그 방법과 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와 연대를 조금 더 끈끈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결국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당원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 네, 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분들은 합당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6: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않아요? 보고요. 민주당 당원들의 상당수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 논의를 잘 이끌어가자 그럼.
6: 논의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분열해서 어떻게 대선과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합당의 방향은 목표는 명확한데 그 이르는 과정에 정치인들이 간극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3: 그 합당 문제 여쭤봤으니까 조국 전 대표의 최근에 여러 메시지 노자를 가지고 뭐 일베 논란 막 이렇게 또 아이돌 가수를 공격하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응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6: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그 메시지 때문에 지역에 가깝게 지내는 20대 청년 후배들 동생들한테
3: 네.
6: 엄청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3: 네.
6: 민주당을 좋아하다가도 이런 메시지 때문에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와 발언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 네.
6: 제가 그 친구들한테 형이 대신 미안하다. 조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3: 조국 대표에 전화하셔가지고 좀 그러지 말라고 좀 조언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6: 네.
3: 그 당 경선 룰 좀 여쭤볼게요. 선호투표제 네.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논의가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6: 우선은 이제 제가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당원의 25조 4항에 결선 투표 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 네.
6: 결선 투표 등을 당규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 등에 과연 선호 투표가 포함되느냐 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6: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인 문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3: 네.
6: A, B, C 이렇게 되고 등이라고 하면 이 A, B, C와 같은 성격과 성질의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석할 때 등에 포함되냐라는 것을 보거든요.
3: 네.
6: 근데 이제 결선 투표와 선언 투표를 과연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투표 방식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고 그 투표 방법에 따라서 민의가 드러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3: 네.
6: 포함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3: 그래요?
6: 당규에도 역시나 규정을 할 때 별도의 항목으로 별도의 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네.
6: 이것을 과연 법률적으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3: 근데 작년에 당무위원회에서 7월 달에 뭐 이거 선호투표제로 한다라고 의결을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6: 그 부분은 전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논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으니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 엄격하게 따지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같은 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그걸 떠나서 지금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 후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지금 당대표 선거 직전에 바꿔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3: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그냥 결선 투표제 하는 것이 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6: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 선거가 사실 이제 이 선거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그리고 후보자들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정하다라고 받아들이게끔 절차와 과정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버리면 또 나중에 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잡음 없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3: 알겠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 좀 당내에서 논란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을 일부 뭐 항목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라는 법안까지 발의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당내외의 보안수사권 논란과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6: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토론이 이루어졌고 당내의 어떤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안수사권을 분명히 명확하게 폐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보안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서 그 부작용을 해소하고 경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은 당내의 방향성도 정해졌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사위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시 보안수사권을 살리는 방향은 안 된다라는 것이 명확한 것 같아요.
3: 그게 일괄적으로 살리는 게 반대예요? 아니면 좀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살리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6: 제가 최근에 난 보도 아마 그 기자들이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안수사권을 살리는 방향은 맞지 않다. 수사기소 분리를 결국에는 또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그런 것으로 고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큰 방향성은 전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저희가 의총이 열려서 의총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집중 토론을 하면 합리적인 좀 방안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 어떠세요? 티끌만큼도 보안수사권 주면 안 된다?
6: 아니, 저는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그 사건들을 이거는 정말 큰 형사사건에서 0.00001%도 되지 않은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어떤 표적수사나 보복수사 이걸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사법서비스라고 하는 사법행정이라고 하는 국민들 이것을 받게 되는 국민들을 놓고 검찰개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빠른 어떤 사법행정을 통한 회복, 피해 회복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공정한 어떤 수사 우리가 쭉 과거에 보게 되면 검찰개혁하게 되면 뭐 벤츠 검사 뭐 명품 받았다 이런 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논란들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정한 어떤 수사를 놓고 검찰개혁을 해야지 아주 0.00001% 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정치인 사건을 놓고 검찰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3: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질문을 더 하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의원님 좀 곤란해질 것 같아서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아듣고 이 아이템은 질문 여기서 끝낼게요. 국민의힘 뭐 상황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한 번 한 번 찾아가서 좀 같이 좀 논의하고 일합시다. 좀 설득해보시거나 연락해보셨어요?
6: 이제 지나가다 오다 가다 만나신 의원님들께서는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난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지를 올리고 좀 역할을 하는 모습을 국회에서 역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상임위에서 본회의 의장에서 합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좀 하고
3: 아니,
6: 있습니다.
3: 아니 그래도 네.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니까 야당으로서는 본인들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주장도 설득력은 좀 있잖아요.
6: 여당이 일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고요. 네. 공식적으로 만난 것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7번이고요.
3: 하나도 받아들이지
6: 않았어요. 30번 이상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의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도 충분히 안 되는 것 네. 어떻게 법사위 현장을 지금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3: 옛날에는 뭐
6: 아니 어떻게 아니 지금
3: 했잖아요.
6: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네.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게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주장을 계속하면서 네.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여간 국회를 공전 한 달 이상을 국회를 공전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부 상임위를 가지고 국회 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팻말 정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명아 고등학생과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뭐 이런 메시지 내고 있잖아요. 장외 정치, 팻말 정치.
6: 야당 당대표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민심과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단순히 그냥 야당에서 어떤 장외 정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내에서는 또 징계 정치한다라고 하면서 당대표직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투쟁에만 골몰을 하다 보니까 어제였나요? 뭐 PK 지역에서도 지지율 맞아요. 뭐 20% 네.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조사도 나오고 조사. 네.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그다음에 7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것을 보면 네. 장동희 대표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푯말 장외 정치 그리고 당내의 어떤 징계 정치 이런 것들이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아유 의원님과 오늘 대담 너무 즐겁고 재밌어가지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고
6: 역시
3: 싶습니다.
6: 호랑이 구리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난처한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3: 전당대회 끝나고 한 번 더 나와주세요.
6: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네. 청취율 조사 기간 뭐를 즐겨 들으십니까?
6: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단 그리고 6분 정도 통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네. 6분 정도라고 하더라고 5, 6분. 네. 그래서 끊지 마시고 끝까지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혹시
9: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수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미국이 징수하겠다는 구상을 하루 만에 뒤집은 건데요. 한 국가의 지도자, 그것도 미국의 지도자의 언행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중동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 인세입니다.
11: 만 70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7% 오른 수준인데요. 다만 이번에도 노사가 약간의 생각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결국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한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제대로 재검토해야겠습니다.
10: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밤사이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보이는데 강풍은 종일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1: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한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0: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소 인상을 내세운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참여단 질의 순서도 있는데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적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한다고 말했는데 예고했던 대로 해상 봉쇄는 재개됐습니다. 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의 강도가 한층 약해졌습니다.
11: 다만 오후까지는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고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도 계속될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현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현재 비바람 상황 어떻습니까?
12: 네, 폭우를 뿌리던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고 내륙에는 비구름이 넓게 분포하면서 곳곳에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상으로 빠진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울릉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륙에는 대부분 시간당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는데요. 앞으로 전북에는 최대 40mm, 경북에 많게는 30mm,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경기 서해안을 제외한 수도권과 전남 해안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경기와 충남 해안,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 일부 해상의 풍랑주의보도 해제됐지만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고 5m의 높은 물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해안가에는 너울이 이어질 걸로 보여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10: 네, 비가 그치면 다시 폭염이 이어진다고요?
12: 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었던 영남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포항과 경산이 36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졌던 중부지방에서도 곳곳에서 33도를 웃돌겠고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충청 이남으로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고 폭염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0: 네, 이번에 수도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 수도권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경기 북부 지역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홍수조절지인 군남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13: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10: 네, 일단 비가 약간은 잦아든 것 같네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13: 네, 지금은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 군남댐으로 오는 동안 빗줄기가 굵어졌다가 다시 약해진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군남댐의 수문인데요. 13개 가운데 7개가 열려 있어 평소와 같은 수준입니다. 위험 수위에 다다르지 않아서 추가 개방을 하지 않은 건데요. 새벽 5시 기준 군남댐의 수위는 25.6m로 확인됐습니다. 수위가 40m를 넘기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통 댐 수위가 29m를 넘기면 수문을 추가로 여는 것도 고려하지만 밤새 수위가 25m 전후에 머무르면서 수문 추가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11: 네, 아직은 평소와 비슷한 것 같은데 북한의 강수량도 지켜봐야 하는 거죠?
13: 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군남 홍수조절지는 휴전선에서 불과 6km 떨어진 접경지역입니다. 이에 임진강 상류인 북한의 황강댐 방류 현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북한에서 내려보낸 물은 황강댐에서 남방한계선 근처 필승교를 거쳐 군남댐을 지나 임진강 하류에 도달합니다. 새벽 5시 기준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는 0.85m인데 1m를 넘기게 되면 하천 행락객은 대피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임진강 인근 주민들께선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이 나올 경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0: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습니다.
11: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건데요.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14: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15: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거짓말 있으신가요?
14: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6: 지휘부가 증거인멸 했다고 보는 겁니까?
17: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14: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특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10: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숨기려고 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적 조서에 박 경감이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하는 등 공이 지대한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1996년 경찰에 입직한 박경감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았고요. 지난 2023년엔 박경감 팀이 광주청 으뜸 형사팀으로 꼽히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43차례나 상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속도전에 나섰던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터져나오는 중입니다.
11: 지도부는 수기를 강조하면서도 후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집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8: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갈림길 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도부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박탈, 대전제는 변함없었습니다.
19: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18: 다음 주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도 개정안 발의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11명은 보안수사권이 모두 없어지면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인 같은 약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20: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8: 여기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재차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하는 등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자중질환 속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 깃발 아래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에는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여론전에 당력을 쏟았습니다.
21: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18: 또 외부 전문가들은 물론 강력 범죄 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22: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23: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안수사권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전면 폐지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1: 계파 간 갈등 속에 후보 등록

0: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1: 하지만 친청계가 역시 반대했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표면상으론 친청 친명 양측의 요구가 절반씩 반영된 셈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일단 당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서로 방점은 달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언급했고,
2: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세 주자는 일제히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3: 선명 문제도 아까 이 글을 써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4: 일관되게 그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되면 2030 청년위원 2명 지명직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그 미래청년위원회를 격상시키고 거의 부대표급으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앞서 정 전 대표가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걸 두고도 주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전 대표는 무엇을 해도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냐는 공격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미리 말한 거라 해명했지만, 김 전 총리와 송 전 대표 모두 뜬금없고 생뚱맞은 얘기라고 직격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겨우 룰 세팅을 완료한 민주당. 터져나오는 계파 갈등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봉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목소리를 듣는 첫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김윤덕 장관과 김희탁 1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 또 학계와 업계, 언론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사업장들이 멈춰져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 인정 비율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사업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7: 네, 정부가 곧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9: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8: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9: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8: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9: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 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8: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10: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
9: 저는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1: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9: 20억도 많아요?
10: 예.
9: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0: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유일한 야당 배석자로 참석했습니다.
2: 주택 정비 사업과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 공급, 또 세율 과표 조정 등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아, 여기 20억 넘어요? 아, 집 없어 이제.
4: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3: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5: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즈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요청합니다.
6: 정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4: 아, 지금 이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5: 한 총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주문도 추가합니다.
3: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7: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만성기침,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불임, 두통, 중풍,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를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하여 호흡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신체 사이즈에 비하여 비례적으로 많은 이물질을 들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소화천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식은 발병 기전에 따라서 외인성, 내인성 또는 혼합성 천식으로 구분하는데 소아천식은 외인성 천식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어떤 자극을 받아 생기는 알러지성이 대부분입니다. 먼지나 꽃가루, 대기오염 등 그 사람에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원이 우리 몸을 침범을 하면은 IgE, 즉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항체가 메스트셀이라는 비만세포와 결합하여 격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기관지백에서는 히스타민과 같이 여러 물질이 분비되면서 기도에 팽말근이 수축되고 기도가 좁아지고 분비물까지 증가하면서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어린이들 경우에 외인성 천식은 주로 계절성이며 성인의 경우에도 이런 외인성 천식이 있으면 알러지 증상같이 맑은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등이 함께 나타납니다.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은 그동안 알러지만 있는 줄 알고 여러 곳에서 알러지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진료 후 외인성 천식을 알러지와 함께 병행을 하면서 치료하여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한방 치료의 1차 목표는 기도를 이완시키고 담을 없애고 염증을 내려주는 청열 해독을 함께 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중국의 유명한 의학대가 장준경 선생님이 쓰신 상한론에 나오는 소청룡탕과 한의사라면 필수 습득을 하여야 하는 4대 경전 중 하나인 금괴열악에 나오는 사간 마황탕에 20여 가지의 질 좋은 약재들을 가감하여 치료를 해드리는데 모두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만성기침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7: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주요 뉴스 명당 화요일 3, 4부는요.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해 볼 텐데요. 인재 영입 위원장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인재 영입 위원회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술 많이 드셨어요?
2: 아니요.
0: 많이 안 드셨어요.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사원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하원기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4: 필름 끊겼대요.
0: 그래요?
3: 네.
0: 아, 김종혁 위원님. 제가 예. 진짜 좀 고민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밤에 예. 서모 정욱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해서 예. 사랑한다고 하면 좀 뭐라고 예. 응답을 해야 될지 어제 고민되더라고요.
1: 빨리 술 깨는 약 먹어.
0: 아, 어제 느닷없이 사랑 고백을 받아가지고 근데 기분 좋았습니다.
1: 어우 징그러.
0: 서 변호사님 고마워요. 아이고 날 더운데 술 많이 드지 마세요.
2: 많이 안 먹었어요.
0: 많이 안 드셨죠? 예.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청래 전 대표 어제 공식 출마 선언했는데 김종혁 의원님
1: 네.
0: 어제 정청래 대표의 출마 선언문 딱 들으시고 뭐에 귀에 딱 꽂히셨어요?
1: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아니 나는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겠다.
0: 안 나간다.
1: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아 누가 물어봤냐고요. 아니 그럼 지금 저기 뭐야 당대표 선거하는데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대선 안 나가는 게 무슨 대단한 뭐 시혜예요? 아니 누구든지 자기가 나가고 싶다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지. 당원들의 지지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당원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국민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뭐 하기 싫어도 네. 당신밖에 없다 하면 나가는 거예요.
0: 네.
1: 뭘 지금 무슨 그 대표 경선을 하면서 대통령 얘기를 뭐 내가 나가는 애 안 나가는 애 얘기하는 것조차가 진짜 웃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나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2028년 총선 공천할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선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당연히 당대표로서 의무인 것이지.
0: 그렇죠?
1: 그냥 두 번째 이재명을 지켜줄 사람은 나다.
0: 네.
1: 아 이게 무슨 봉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지금.
0: 그러네요.
1: 뭘 누가 누굴 지켜? 아. 자기나 지키라고 하세요.
0: 네.
1: 아니, 그것도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짜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굴 지켜주고 말고를 계속 얘기를 해요. 아 대통령을 왜 지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줘야죠. 그 헌법이 뭐 나는 국민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라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무슨 정치인들이 나와서 갑자기 대통령을 내가 지켜주겠다느니 말으니 진짜 웃기는 게 무슨 배신자니 네. 내가 누굴 지켜줘.
0: 네.
1: 아니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 집단도 아니고 네. 그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저 출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저는 들으면 뭐 나중에 이렇게 좀 다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0: 저도 반성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네. 김무성 전 당대표 이제 전당대 나가면서 제 이제 캐치프레이 모토 중에 하나가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1: 아, 그래요?
0: 죄송해요.
1: 왜 지켜요?
0: 야당으로부터 공격 당하니까 지키자.
1: 뭐 지켰나요 그래서?
0: 죄송합니다. 하은기 부대변님 네. 어제 가장 귀에 꽂힌 문장은 단어는 뭡니까?
3: 정확하게 김종혁 최고위원님 얻은 것
0: 똑같아요.
3: 예. 이유도 비슷한데 네. 그 당대표직을 대선 출마에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0: 네.
3: 게 문장이 지금 한번 꼬여 있잖아요.
0: 네.
3: 난 대선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한다든가
0: 간단하게
3: 예, 사심이 없다 나는 자기 정치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다든가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당대표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는 얘기 로 들리잖아요. 정치권의 문법 생리상. 그래서 저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뭐 나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잘 뒷받침하겠다. 뭐 총선 승리를 잘 지휘하겠다. 내 사심을 내려놓겠다. 이런 정도가 적당한데 대선 출마 얘기를 굳이 지금 집권 1년 차 여당 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좀
0: 4년 남았는데.
3: 부자연스러웠어요.
0: 네. 네.
3: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뭐 대통령 지키겠다는 말 사실 귀에 많이 거슬려요.
0: 어 그래요?
3: 예, 아니 그게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지지층한테 소구력이 높은 메시지라는 걸 저도 압니다.
0: 네, 네.
3: 근데 일반 유권자들 귀에 그런 얘기는 충성 경쟁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를 어느 정치인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어쨌든 장윤기 살인 사건 뭐 이런 거고 피해자 단체가 막 나서고 있고 이러면은. 좀 약자와 피해자,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여당의 제도로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게 훨씬 더 소구력이 높지 네.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께서 뭐 대통령을 잘 지키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아니거든요. 일단은 뭐 사실 대통령 제일 흔들
0: 아니 어제 그렇게 믿어달라고 외쳤는데 못 믿으세요? 아니,
3: 믿으려면 지금 행동을 봐야 미래를 믿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대통령을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세력을 두 개 딱 꼽으라면 하나는 이제 당연히 야당일 테고 하나는 뭐 딴지 게시판 이런 데서 비난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도 그 게시판에 글을 기왕 쓰시는 김에 네. 대통령 비난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좀 달랠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러는 걸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거슬리더라고요. 네. 사실
0: 서 변호사님 지금 정청래 대표 막 2대1로 막 싸우고 있는 것 같고 패널들도 막 정청래 대표 많이 혼내는 분위기인데 좀 옹호해주세요.
2: 뭐 옹호할 게 있어요. 저도 이거 어제 반대로 좀 해석하면 돼요.
0: 왜요?
2: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이제 대선 출마 안 한다는 말은 당대표 끝나고 대선 출마하겠다.
0: 그렇죠.
2: 저는 이런 데 의미로 느끼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 지킨다. 정청래 대표가 저는 아마 제일 먼저 떠날 것 같은데요.
0: 아,
2: 배신하고.
0: 오.
2: 대통령은 국민이 지키는 거예요. 네. 여론에 따라 국민이 지키는 거지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0: 네.
2: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천 제도 개혁 봤더니 현실성이 있나. 네. 예를 들면 남녀 비율을 5대 5. 네. 거기에 내부 인재 외부 5대 5. 뭐 이런 게 있잖아요.
0: 네.
2: 이런 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거 어제 제가 쭉 꼼꼼하게 몇 번 봤는데 실현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없어요?
2: 예.
0: 근데 왜 그럼 저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2: 일단 이제 뭐 표가 급하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는데 실은 현실 그게 남녀 5대 5가 되겠습니까 공신이 외부 내부도 이게 마찬가지고요.
0: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2: 그렇습니다.
0: 그 일각에서는 몇몇 분들은 대통령 저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뭐 대선 출마 안 한다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을 또 공격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직에 있으면서 대선 출마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비판한 거다. 네. 이런 저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뭐 공개했다기보다 네. 오히려 이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대선 주자급들 있잖아요.
0: 네.
2: 대표적인 게 추미애.
0: 네.
2: 추미애 만나서 누님 좀 도와주세요. 대신에 대통령은 누님이 나가시고 나는 안 나갈 테니까. 이런 대선 주자 있잖아요. 추미애. 그다음에 우원식. 또 김부겸. 김경수. 이런 이제 그 대선 앞으로 노리는 사람들한테 나는 안 나갈 테니까 이번 전당대회 내 좀 도와주세요.
0: 내 편 들어달라.
2: 김민석은 당대표 되는 순간에 대선주가 되니까
0: 아~
2: 오히려 그 차별화점에서 저는 그걸 이야기했다봐요.
0: 그게 득표력에 도움이 될까요? 네.
3: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0: 안 돼요? 왜요?
3: 일단은 뭐 거론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때 타격받고 좀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심을 갖고 뭐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전 저 얘기는 보수 삼국지 주로 얘기하시잖아요.
0: 네.
3: 그런 어떤 그 서사를 구성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1: 근데 사실 이번 선거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냥 그
0: 전대요?
1: 맨날 예, 전대 이번 전대 별로 서로 뭐 대통령한테 충성 내가 대통령하고 더 가까워 내가 더 잘 모실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갖고 솔직히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많이들 하세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네. 그 강진 군 의원 김범희 의원이 있어요. 네, 네, 네. 이분이 출마를 했어.
0: 네.
1: 근데 이분 연설 들으면서 맞아요. 저 박수 쳤다니까요.
3: 장쾌하더라고요.
1: 민주당 와 괜찮네.
0: 스타 탄생.
1: 생각.
0: 어? 스타 탄생.
1: 옛날에 윤희숙 의원이 왜 그 의정단상에서 그 임대차 3법 놓고서 몇 분에 걸쳐서 막 그 공격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타가 됐었잖아요.
0: 네.
1: 그런 느낌 비슷한 걸 받았어요.
0: 네.
1: 강진구 의원이 군 의원으로서 자기가 그 선거 출마했는데 지금. 위스 선배들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냐 686 본대들끼리 나와갖고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
0: 네.
1: 이런 얘기 막 그 맹폭을 하는데 저도 686이거든요
0: 아우.
1: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갖고 야 저기 참 괜찮네 우리 하원기 대변인만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거기 또 하나 있더라고요
3: 국민의힘도 이준석 그렇게 쫓겨나셨잖아요
1: 이준석 아 그럼 뭐 이준석 대표가 저도 처음에 이준석 대표 될 때 상당히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네. 꽤 많고 요즘 더욱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김범희 의원의 그 사자 후가 네. 상당히 저는 와 멋있다 우리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 이것도 그걸 좀 봐봐라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청년 정치 아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0: 그 하은기 부대변인 그 당내 분위기가 뭐야 젊은 애가 알지도 못하면서 뭐 저 자리에서 저렇게 당의 지도부 지도자급 사람들을 뭐 모욕을 줘?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야 괜찮네. 눈여겨보자. 와, 자, 훌륭한 제목.
3: 장쾌하다 이런 느낌이죠. 어. 사실은 그 메시지라는 게 좀 이치에 닿지 않게 구성하고 들이받으면 네. 아, 잘 모르면서 괜히 뭐 객기 부린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하나 찍어놓은 것들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비판받거나 수정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계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0: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2021년 대선 치고 나서 민주당에서 영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비대위원장까지 했지만 그냥 젊은 청년 정치인 거의 뭐 이제 민주당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못하게 됐잖아요. 저 분에게도 김보미 전 군 의원에게도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세요?
2: 어, 저는 이 김보미 안 봐가 모르겠어요.
0: 아, 네. 죄송해요.
2: 관심이 없어요.
1: 네.
3: 아, 근데 그 박재현 위원장이야.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김보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권력은 원래 투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거예요.
0: 네. 네. 선호투표제는 잘 알고 계시죠? 민주당. 예.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2: 저는 제가 보기에 통과 안 될 것 같은데요.
0: 안 돼요?
2: 왜냐하면 이게 최고위에 지금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2대 뭐 4다 네. 이런 이제 분위기예요. 지금 정청래 쪽이 많잖아요.
0: 네. 제가 알기로는 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제 확실한 네. 뭐 이성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정복 그다음에 그 박두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4니까 양보 안 할 것 같다. 네. 저쪽은 이게 두 명의 아마 원내대표가 이제 그 관건인데 원내대표는 이게 저쪽부터도 김민석 쪽에 그래도 3대 4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결을 못한 표결하면 이게 부결되면 끝나버리잖아요. 네. 당무위도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민주당 편을 몇 명 물어봤더니 아마 정청래 측이 그거는 양보 못할 거다.
0: 근데 그게 정청래 대표에게 도움이 돼요? 어떻게 선수가 게임의 룰 가지고 그렇게 시비 거냐. 그치. 그냥 전준위에서 결정하면 따라야지.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2: 어, 정청래 대표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네. 최고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데 뭐 정청래 대표가 뒤에서 뭐 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다 따르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 따르겠다 해요. 그런데 최고에서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0: 조건이 뭐 당원당규를 개정해야 된다. 아마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2: 그러니까 그건 더 어렵죠 지금. 네. 물리적으로 네. 시간적으로. 저는 제가 정청래 대표라도 단칼에 선호투표 하면 바로 그날 무조건 김민석 되거든요. 그런데 결선투표 가면요. 한 며칠 동안 일주일 정도 비빌 때가 있어요. 네. 또 이게 막 누구하고 뭐 공개하고 이렇게 뭐 이합 집산할 수가 있잖아요. 합종 연행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는 이게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0: 어, 한기 대변인님. 그 당의 분위기를 좀 전해 주세요.
3: 뭐 저도 사실은 저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0: 그래요?
3: 그러니까 지금 소위 정청래 대표께서 뒤에서 뭐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최고위에 있는 정청래 개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불리한 룰을 과연 쉽게 통과시켜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게 선거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호투표제와 묶여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청년 최고위원도 지금 반발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정청래 대표께 불리해서 그런 겁니다.
0: 네.
3: 그러니까 그 사실 최고위원이라는 건 슬롯이 정해져 있는데 청년 최고위원 하나 빼버리면 청년 최고위원이 반청계 혹은 비청계로 구성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청래계에서는 내보낼 청년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유권자들 보기에는 이게 젊은 사람 몫을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빼앗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거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 전망합니다.
0: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것 같다.
3: 뭉갤 것 같아요.
0: 뭉갤 것 같다. 네. 전준위에서 그렇게 선호투표제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뭉갠다라는 것도 참 이례적이 아니냐.
3: 매우 부적절하죠. 그럼 네. 전준위를 구성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그냥 당의 어떤 실무기구 조그만한 거 만들어서 그냥 최고위에서 알아서 한다든가 이래야지. 저런 식으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엄연히 그 중립적으로 구성해놓은 전준위에 따라서 만든 룰을 저렇게 하는 거는 안 맞죠. 왜냐면은 그 전당대회 일정 같은 건 또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는 매우 지도부가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김종일 최고위원님.
4: 예.
0: 한 말씀.
4: 아니 만약 선호투표제가 도입되지 않고 네. 그래서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거의 전쟁일 것 같아요. 네.
0: 그러겠네요. 네, 그 일주일 동안 진짜.
4: 네, 거의 진짜 서로에 대한 증오감, 적대감이. 그게 달해서 네. 야 정말 끔찍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0: 김민석 후보의 메시지는 어때요? 선수는 룰을 안 따진다. 당대표 교체 못하면 당도 대통령도 흔들린다. 당대표 교체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 물 건너간다. 이런 메시지는 좀 프레임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본인이 뭐 네. 정청래 대표의 가장 약점을 서로 쥐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네. 정청래 대표는 아, 너 옛날에 탈당하고 다른 후보 도와 무소속 다른 후보 도왔었지. 저 그런 거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네. 그건 20년 전에 20여 년 전의 일인데.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김민석 후보는 아니 당대표 하는 동안에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각세웠잖아. 근데 뭘 대통령을 당신이 지킨다고 그래.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대패했잖아. 뭐 대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겼지만 내용상으로는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져놓고서 무슨 딴소리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을 잡고서 흔들고 있는 거죠. 뭐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0: 서준 변호사님, 송영길 예. 전 대표는요 계속 그냥 정청래 대표를 두드러 패는 공격성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정청래 얼굴로 총선 이길 것 같냐? 아 이게 가장 뼈아플 것 같아요.
2: 근데 그거보다 자기 아들 딸도 안 찍겠다고. 송영길의 아들 딸도 정청래 대표하면 안 찍겠다.
4: 물병을 던지는
2: 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0: 그런 얘기를 하는 게.
2: 그렇죠. 송영길 게? 대표가 아니 정청래가 대표한 데서 우리 아들 딸도 네. 민주당 안 찍는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 같은 당의 네. 동지로서 네. 이거는 경쟁이 아니고 전쟁이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극한 대립을 하는 게 뭐 당이 도움이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볼 때는 좋죠.
0: 네. 싸워서
2: 진보 진영이 분열되고 교수기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가 제일 심하게 지금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송영길 대표 못 놓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이게 바로 돈 봉투가 연상되잖아요. 본인은 이게 뭐 몰랐다고 하지만 그 윤관석 의원이 대법원까지 확정됐고요.
0: 네.
2: 그 돈 4천만 원 준 사람이 제하고 30년 형이에요.
0: 네.
2: 그 형이 돈을 줬단 말이에요.
0: 네.
2: 그 돈 뿌린 건 맞아요. 네. 300만씩 의원들이 받은 것도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또 이게 위법수위 정급해 제법지 이거지. 그런데 그런 분이 또 놓은다?
0: 네.
2: 돈 봉투로 탈당하고 구속됐다가 고등법원에 무죄 받아서 또 논다? 이거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0: 한 분은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분은 지방선거 책임이 있는데 왜 나왔냐 이런 비판 받고 그러면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나마나 하나마나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겁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3: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피장파장 논리를 펼치는 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0: 네.
3: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내란을 벌이고도 대법 판결 전까지 내란을 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래도 법조인이 대법 판결까지 난 걸 가지고 계속 그 문제 삼고 이런 건 피선거권이 다 있는 분인데 별로 적절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총선에서 확장력을 굉장히 축소하는 방식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보면 그는 국민들 과반 혹은 다수는 보안수사권은 그렇게 근본주의, 교조주의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특히 20대,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데 장윤기 사건 이런 거 보면서 보안수사권 빨리 폐지해야 돼. 여기에 이입하겠습니까? 아니다. 저거는 어떤 그 제도의 기능과 효용을 놓고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 하는 방식은 후자는 아니란 말이죠.
0: 네.
3: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그 당대표 출마 선언 메시지에서도 있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조국혁신당이 20대 30대 지지율이 뻔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20, 30대들이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에 대해 느끼는 환멸이라는 건 조국 사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점이 있는 건데 네. 자꾸 강성 지지층이나 뭐 전통적 지지층에만 소구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들이 굉장히 총선 때에 악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해서 김민석 뭐 후보가 말씀했다 생각합니다.
0: 보안사건 부분으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것이 전당대회 주요한 이슈가 될 거는 같은데 우리 하은기 대변인님 막 김어준 씨, 최강욱 네. 씨의 발언에 대해서 분노하셨잖아요.
3: 네, 뭐
0: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당내 분위기로 보면.
3: 저는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그 제한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네. 전면적인 건 아니더라도 너무 지금 반발이 있으니까 일단은 장애인, 뭐 여성, 뭐 노인 등등 여기에는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타협해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0: 김종혁 의원님,
4: 네.
0: 그 김한규 의원이 장윤기 사건은 보안수사권 있는데도 발생한 거 아니냐, 직접 연관 짓는 건 무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광욱 의원은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3: 자진납세를 먼저 좀 하자면
0: 네.
3: 그 장윤기 사건은 당연히 보안수사권이 있어도 발생하죠. 그런 거는 근데 우리 여기에서 논점은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그런 사건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암장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보안 수사권이 있어도 장기 사건은 발생한다라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4: 아니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없습니까? 강도가 없습니까? 아. 군대를 군대가 있다고 해서 전쟁이 안 발생합니까? 아,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인과관계를 그렇게 구성을 해요? 네. 법조인이라는 분이 좀 김한규 의원 굉장히 좋아하는데
3: 저도요.
4: 아 이분은 왜 말을 이렇게 이번에 실수를 했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4: 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경찰이라는 괴물이 탄생하는 걸 검찰이라는 괴물을 맡겼다고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을 것이냐.
0: 네.
4: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인데 그거는 인간의 심성이 결코 옳지, 그 선하기만 네. 하지는 않은 것이다 라는 네. 것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0: 네.
4: 죄송합니다. 서로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 저 인간의 역사는 그걸 통해서 발전해 왔고 인권도 향상돼 왔어요. 근데 그걸 뒤집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멀쩡한 보안 수사권을 그 이전에 있었던 검찰의 인지 수사권 다 없애버렸어요. 좋아. 네. 그럼 없앴다 치자. 그러면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놔둬서 나중에 만약에 그것도 이걸 안 해도 될 정도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미국처럼 예를 들면 FBI도 있고 무슨 뭐 지방 경찰도 있고 뭐 연방 경찰도 있고 해서 견제가 돼.
0: 네.
4: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아니니까 아니죠. 중간 단계를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4: 근데 이거를 다 없애버려. 검사는 악마야.
0: 네.
4: 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헌법에 검사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근데 그러면 우리 헌법이 악마를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 김민석 후보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막았어야 돼요. 이건 안 된다. 이거 국민을 위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타협을 했잖아요. 아, 그냥 뭐 민주당에서 올린 대로 갈게라고 하다가 장윤기 사건 나니까 다시 돌고 있어요. 어 이거 다시 여론이 우리한테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옳고 그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표가 되는 대로 눈치를 보면서 막 이런 자기 주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 겁니까?
0: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좀 참여하는 것을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3: 그러니까 검찰이 참 문제가 많은 조직이니까 사실은 뭐 제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보안 수사권 폐지 논리를 펼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거는 뭐 그러면 논리와 사실관계 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거짓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보안 수사권 있으면은 검찰이 예전처럼 뭐 별건 수사 막 뭐 문어발식 수사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될 거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을 때 수사 개시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만 이제 크로스 체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른 별건 수사를 하려면 경찰이 다시 수사 개시를 해줘야 돼요.
0: 그렇죠.
3: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쏙 빼고 보안 수사권만 있으면 이건 직접 수사권이기 때문에 검찰이 예전처럼 또 뭐 무한히 사건을 확장해서 탈탈 털 수 있을 거다 이런 거는 일단 거짓말이고요.
0: 네.
3: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논리도 펼치던데 보안 수사권 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은폐하거나 아니면 별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공수처에 견제를 받죠. 바로 공소 기각되고 공수처에서는 이제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구조로 돼 있고 이게 뻔히 현실에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자꾸 교조주의적 근본주의적으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 취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삼남이 아니고 그 최강욱 의원, 박은정 의원,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 거죠.
0: 설 변호사님.
2: 지금 이제 그 이 문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0: 그렇죠.
2: 국민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0: 그럼요.
2: 야당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되고요.
0: 네.
2: 이미 늦었어요. 10월 달에 검찰청이 폐지되가 중대부에서 되잖아요.
0: 네.
2: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한 1년 정도 늦춰야 돼요. 이게 되려면 원래 5월 달쯤에 통과됐어야 된다고.
0: 근데 왜 힘이 없잖아요.
2: 지금 8월 달이 되면 이게 10월 달에 없어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0: 네.
2: 저는 일단 이게 검찰청 폐지 이걸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고 그리고 이제 그 보안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몇 가지 남겨놔야 돼요.
0: 뭐요?
2: 첫째는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나면 임박했다.
0: 아.
2: 두 번째 경찰 관련한 사건이다. 네. 이럴 때는 당연히 보안수도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성년자나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 네. 이런 분들에게 자기가 대응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최소한 이게 몇 개 정도는 여론수렴에서 남겨놔야지 다 폐지하면요. 특히 경찰이 15만 정도 될 겁니다. 그 관련 사건들 다시 검찰이 못 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최소한 이게 저는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0: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죠. 이게 전당대회용으로 막 날치기로 빨리 통과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형소법이에요. 형소법은 기본 6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3: 존경하는 변호사님, 그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만 야당과 협의를 하려면은 국민의힘에서
0: 그거는 나중에
3: 법사위에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0: 나중에 국민이 비판하면서
4: 법사위원장 자기들이 가져가놓고 뭔 소리예요? 그동안 해도
3: 그래도 뭐
0: 싸우라 들어야 되죠. 아니 제가 법조인이니까 서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박은정 의원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수사권 남용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맞냐. 그럼 답답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2: 그건 이제 박은정 의원이 뭐 전혀 법조인답지 않은 네. 이런 이제 궤변을 드러났다. 네. 이렇게 보고요. 항상 절대 권력은 절대 남용됩니다. 네. 지금 경찰이 절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수사 개시부터 네. 종결까지. 그렇게 모든 사건을 검찰에 다 이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권을 다 보내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기소를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기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살인사건이 났는데 다만 이게 보통 살인이냐 강간목적 살인이냐 이거 아닙니까?
0: 그렇죠.
2: 그러니까 저는 박은정 의원의 주장이 전혀 납득이 끊.
0: 근데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할까요? 전 이해가 안 돼요.
2: 제가 보기에 네. 남편은 그런 줄 안 할 것. 남편이 저하고 시작을 해. 남편이 저하고 연선 동기인데 네. 같은 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박은 정치적인 주장이에요.
4: 검사가 공개하면 된다. 네.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하는 것도 피의사실 공포죄 갖고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궁지에 몰리니까 아 그거 검사가 만약에 수사 안 하면 그냥 공개해 언론에.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네. 피해자가 수사에 참가하면 된다?
0: 네.
4: 아니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 사실을 그 부풀리게 마련이고 가해자는 자기의 가해 사실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지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근데 피해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수사에 자기 진술만 일방적으로 해대면 그러면 가해자는 자기가 열이라는 죄를 짓고 백이라는 처벌을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형 법정주의라든가 정의, 공평, 공정 이런 거에 다 어긋나요. 지금 민주당의 법조인들이라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네. 저같이 뭐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봐도 너무 상식적인 균형, 공정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3: 아니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면 이입해야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인권에 대한 일단 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0: 그렇죠.
3: 약자에 대한 이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억울하게 피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셋이 없어요. 검찰에 대한 어떤 적대심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했을 때 만약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럴 때는 아무리 지지층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것이더라도 그 지지층의 수많은 지지층의 염원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려고 해야지 정치인들이 거기 자꾸 편성하려고 하는 건 부적절하죠.
0: 서 변호사님 네.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면 된다라는 김용민 의원의 말이 현실성이 좀 있어요?
2: 아이,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0: 안 돼요?
2: 아까 제가 말한 사회적 약자들 네. 미성년자나 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도 참여도 어렵고 네. 참여한 데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부산의 돌리차기죠. 요건 네. 언제 수사했냐. 항소심에서 한 거예요.
0: 아.
2: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1심에서도 발견 못한 게 처음에는 그냥 돌려차니까 폭행인 줄 알았죠. 상해나. 나중에 보니까 청바지에 범인의 DNA가 항소심에서 나온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이게 성범죄 해가지고 징역 20년 받았고요. 교도소에서 또 협박이 징역 1년 추가됐거든요.
0: 네.
2: 그 범죄자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재판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증거나 의혹이 나오잖아요. 항소심에서 재판하다가 경찰 보고 다시 보안수사 요구해서 또 해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0: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장은 어때요? 이제 와서야 보안사건 유죄에 대한 법률안을 좀 내겠대요. 이제 와서야. 이거는 적절해요? 그동안 막 말로만 떠들다가.
2: 저는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기존 제도가 낫다. 네. 오히려 검찰 수사권 다 없애는 게 있잖아요. 네. 이래 되면 이게 부패완판이다. 이렇게 원래 입장 국민의힘도 하면 저하고 비슷하게 처음에는 검찰청 폐지 자체를 반대하다가 지금은 이제 폐지가 기정사실이 되니 이제 와서는 이제 보안수사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0: 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게 맞냐고요. 이제
2: 아, 그전에는 아예 폐지를 반대했으니까.
0: 아니, 그러니까 법률안을 내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2: 그럼 이제라도 해야지. 뭐 안 하는 것도 낫잖아.
0: 알았어요. 안 하는 거야.
2: 이제라도 해야지.
0: 알았어요. 그럼 저 3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선 조국 전 대표 왜 이러나 요거랑
4: 와이카노 노노노
0: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의 팻말 정치 장애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샵 공구사오로 문자 주신 분들 두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9914님, 버스 운전을 하며 라디오로 애청하는 저로서는 여기저기 들어봐도 장성철 대표님의 매끄러운 진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1263님, 택시기사입니다. 한 시간째 빈차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장성철 대표님,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운수 대통 방향일까요? 제가 있는 상암동으로 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택시와 버스에서 듣고 계시는 두 기사님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커피 쿠폰을 쏘겠고요. 저기 PD님, 요 두 분 우리 무형문화재 미상 김선식 선생님 자기 찻잔 세트 여기 보내드리는 후보로 좀 PD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율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장성철의 뉴스명당 청취율 조사 오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도 어느 분에게 제일 먼저 또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원기 대변인님한테 해야 되겠다.
3: 네.
0: 조국 전 대표 왜 이럴까요? 이제는 리센 야호! 이러니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3: 저는 뭐 하던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하던 대로?
3: 네. 역사학자 E.H. 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0: 그분이 역사는 이제 무엇인가?
3: 역사는 조와 국의 끊임없이 끊임없대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는 과거고 국은 이제 현재인데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죠. 지금 이렇게 그 자꾸 SNS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미래가 되면 이게 또 조만대장경이라는 인터넷 문화유산이 돼서 조국 대표 본인을 공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 집필 작업을 좀 쉬시는 게 저는 본인한테도 좋고
0: 그래요?
3: 공동체에도 좋고 네. 역사에는 물론 재밌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좀 부적절한 어떤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왜 이래요, 서 변호사님? 이분.
2: 우리 조국 대표하면 이게 조적조가 생각나잖아요.
0: 네.
2: 조국이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지금 아마 평택의 선거 끝나고 나서 잊혀질까 싶어서 이게 두려운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3.5개 일주일 사이에 30개인가 뭐 올리고 한 135개인가 평택 이후에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 본인 발등을 찍거든요.
0: 네.
2: 저는 해명 중에 그 딸 이야기가 노더라고.
0: 네.
2: 딸하고 젊은 당직자들이 자기한테 지적해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이게 조민식까지 아빠 꼰대야. 이 리센은 잘못 건드린 거야. 리센은 이분이 5인조인데 떠오르는 샛별이라 하더라고. 저는 잘 몰랐는데 젊은 애 물어보니까 정말 인기 좋대요.
0: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이제 딸이 아빠 잘못 건드리는 거야. 이래가 이게 180도 바꿔가지고 야호 하는데
0: 조국 전 대표가 몰랐다고 본인은 또 이렇게 해명했다.
2: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은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이게 그냥 일베라고 한 거 맞죠. 그러니까. 리센도 이름 안 써도 그 논쟁에서 일베 놓은 거 맞고요. 그 이게 엄청난 이제 젊은 층의 반발 노니까 이게 급선에 했는데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0: 네.
2: 이미 활시위를 떠나보니 화살인데 이게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0: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그냥 야호 안 돼요. 하면은
2: 안 돼.
0: 수습이 안 돼 이제.
2: 이미 적지심이 끝났어요.
0: 끝났어요?
2: 저는 끝났다 봐요.
0: 에이, 아직도 뭐 저기 젊으시고 대통령
2: 뭐가 젊어요?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0: 정치권에선 젊어요.
2: 아, 저는 이게 조국 끝났어요? 대표 평택 이후에 진보 진영에서도 이게 전부 이게 비판적이더라고요.
0: 네.
2: 그래도 실제 끝났다 봐요.
0: 유시민 김어준 씨가 지켜주니까 생명력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2: 뭐 유시민 금호준도 끝났는데 뭐 다 다 끝났는데 뭘 누가 지켜줘요?
0: 다 끝났어.
2: 이번 논쟁하면서 이게 이준석도 끝났고.
0: 에이 또 뭐.
2: 아, 이준석은 또 여론조사 한 이게 여론조사 할 일입니까?
0: 아
2: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1: 장정욱 대표만 남아 있고 다 죽는 거예요?
3: 그거 유튜버 썸네일 같이 논평을 하시네요. 다 끝장났다 뒤집어졌다 막 이렇게 하시니까.
2: 저거 끝났어요.
3: 아, 정말 왜 그러십니까?
4: 김정일 씨가 안철수도 끝났다 그러셨는데 <우리
3: 대표가>. 다 끝났다고 하세요.
4: 다 끝난 사람부터 찾아보겠네. 진짜.
0: 아유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김종인 최고위원님,
4: 예.
0: 박지원 의원님은 좀 조국 해외에 좀 나가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요 논란 상황 어떻게 보세요?
4: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그냥 해외 이렇게 쭉 나가서 그냥 좀 쉬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부가 있으시니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0: 네.
4: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심적인 공황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잊혀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거의 공포심 같은 걸 갖고 그럴까요? 있는 게 아닌가.
0: 진짜 그럴까요?
4: 네. 아니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까지 그 이 세상 사회 모든 것에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러려고 할까? 사실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0: 네.
4: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자기가 각자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도 아니고
0: 네.
4: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건데 이분은 그냥 그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판관으로서 평가하고 규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다 아니네 틀리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끝났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제가 조국 대표예요.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전화를 걸어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전 정치를 하고 싶은데 참 요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라고 조언을 여쭤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4: 입 좀 다물어라. 네. 그렇게 얘기하지 뭐라고. 집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야 너 입 좀 다물어. 너 왜 그러니?
0: 끝났다 입 좀 다물어라. 아까 하홍기 대변인 뭐라고 하셨지?
3: 저는 이제 그 조화국의 대결이라고 했지만
0: 아, 조국 대결이다. 네.
3: 근데 뭐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가 적응하고 변하려고 하는 극소수의 사람 빼면은 다 퇴장해야 돼요.
0: 네. 네,
3: 조국 대표께서는 퇴장하셔야죠.
0: 끝났다 입 다물어라 퇴장해라. 아이고 이거 참 부러운 거
4: 아, 그거 다 엮어 놓으면 너무 우리가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것 같잖아요.
0: 아니 그건 아닌 거. 이런 민심도 한번 좀 네. 생각해 보시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장병혜 대표의 팻말 정치 장애 정치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아 봤지? 또 이랬어요.
4: 아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과거에 민주당에서 그 무슨 대통령에 대해서 닭근혜라고 그러고
0: 아,
4: 쥐박이라고
0: 맞아요,
4: 그러고
0: 맞아요.
4: 정말 너무 증오에 찬 얘기고 그다음에 네. 산 사람을 무슨 장례한다고 하는 무슨 저 그 관정치하고
0: 네.
4: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많은 분들이 야 그건 너무 심하게 가는 거야 이렇게 동조를 했다고
0: 맞아요.
4: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니 이거는 일반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가 어떻게 당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을 제명화 나랑 싸우자 나랑 붙자
0: 그러니까.
4: 무슨 고등학생하고 아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0: 네.
4: 도대체 보수의 품격을 이렇게까지 바닥에다 시궁창에 처박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구를 공격할 때 논리를 가지고서 문제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0: 그렇죠.
4: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4: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누구를 쥐박이 혹은 무슨 닭근혜 혹은 재명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이렇게 멸칭을 쓰고 공격한다고 해서 그 멸칭 쓰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0: 네.
4: 거기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장정혁 대표가 이분도 진짜 또 다른 공황 상태인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수를
0: 그러니까요.
4: 정말 모멸스럽게 하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모멸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보수를 모멸스럽게 하는 거예요.
0: 아까 정윤경 기자가 뉴스브리핑 때 뭐 지방에 행사 다니면 의원들이 슬쩍슬쩍 좀 피한다. 사진 안 찍히려고 한다. 그러니까지 하던데 서정욱 변호사님 최근에 장동희 대표랑 통화해봤습니까?
2: 아니요.
0: 안 해봤습니까? 그럼 장동희 대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2: 아,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부터 어떻게 방어를 해줄까 어떻게 실로 치느냐 고민했는데
0: 방어를 해야지.
2: 그러니까 고민했는데 제 머리로는 논리가 생각이 안 나요.
0: 아,
2: 그 장동익 대표가 저는 잘못했다 봐요.
0: 네.
2: 이거는 국민이 뽑은 저도 이재명 대통령 욕을 많이 하지만
0: 많이 하시죠. 근데 지금도
2: 그것도 제명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0: 네.
2: 당의 대표잖아 야당.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 호칭까지는 네. 붙여주는 게 맞다.
0: 네.
2: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우리 오히려 해당 행위죠.
0: 네.
2: 해당 행위예요.
0: 해당 행위요.
2: 오히려 당 이러면 이게 당의 지지율 떨어집니다.
0: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지지율 떨어졌더라고요.
2: 중도나게 볼 때 당 대표가 제명아 이러면 이게 안 좋아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동방 예지국에서.
0: 그래도 장동영 대표랑 자주 만나셨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신 분이잖아요.
2: 저는 정동 대표 지지하는데 네. 제가 쓴소리 하는 거예요.
0: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2: 제가 이걸 봤더니. 거구 유튜버 몇 개 중에 보니까 제명아 이랬으는 게 있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0: 그 차 변호사님 유튜브에서는 안 그러죠?
2: 아니, 저는 안 그런다니까요. 네. 저는 또 예의가 바르잖아요. 네. 제보다 이중된 나이도 많은데
0: 네.
2: 그러니까 제 말이 장동희 대표 고치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본인한테 해놓고 당에도 해당이 일하니까요.
0: 네.
2: 앞으로 바꿔야 돼요.
0: 하영희 대표
3: 우리 당에서 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방어할 대안이 없다고 이제. 아 저는 이제 아까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이제 공황 상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가 되는 게 김수민 평론가가 사석에서 이제 해준 얘기를 네. 제가 인용을 해주면
0: 네.
3: 그 반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제명아 이렇게 부르는 거 이전에 고등학생과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러잖아요. 네. 그게 되게 이상한 문장인데 사람들이 그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 사실 대통령께서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뭐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내재고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네. 한 번도. 그런데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서는 배재고 뭐 스타벅스 올림픽공원 윤어게인 이렇게 다 그냥 그게 한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식체계 속에서 지금 전선이 어디에 그여 있는지에 대한 그 감각이 이미 상실했다. 그래서 뭔가 본인이 극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안이 나오면 그거를 올림픽공원에서 소구되는 방식으로 피켓 들고 있는 거죠. 올림픽공원에서 모여있는 분들은 사실 선관위 사태 때문에 모여있는 건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배재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상실했고 사람 자체가 좀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하여간 그 진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대통령한테 이런 네. 식으로 뭐 폄하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4: 김종인 최고 민주당도 앞으로 절대 그러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0: 아, 그럼요.
4: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맞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맞습니다. 대해서 뭐 너 근데 그게 사실 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카타르시스도 느끼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0: 네.
4: 정치학적으로 볼 때도 그것까지 막으면 그야말로 입틀막 사회가 되니까.
0: 네.
4: 근데 그건 도를 넘은 건데 적어도 사회 상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가 네. 있다면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규정한 그 제도의 틀 헌법의 틀 내에서 서로 움직이는 사람들끼리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제 뭐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이름 막 부르기 시작하고
0: 네.
4: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그러고
3: 그러니까. 유권자가 권력자들 풍자하고 조롱하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0: 네.
3: 사람들 대변해서 정제된 언어로 국회에서 토론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죠.
0: 네. 김종인 최고위원님
4: 네.
0: 저희 어제 조갑재 대표님하고 그 인터뷰했던 게 어제 좀 화제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4: 그것 때문에 가는 데마다 그거 물어보는 말을 아주
0: 한동훈 대표 창당론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거나 염두에 두거나 생각해 보신 적
4: 아니 그 제가 무슨 당사자가 아니니까
0: 혹시 한동훈 대표랑 이런 얘기 나눠보신 적은
4: 없습니다.
0: 있어요?
4: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뭐그 우리 이른바 저팀 한동훈 쪽에 있는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단한 번도 없고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 조갑재 선배님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님은 장동혁 대표와는 갈 수가 없다.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0: 그런 식으로.
4: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늘.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아니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이 나가야지. 왜 그 거기서부터 박해받는 사람이 나가야 됩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영웅서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0: 얼씬도 하지 말아라.
4: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언제 한번 영웅으로 대접해줘 봤어요? 아니 물병 던지면서 쫓아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너 왜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그거 거기 갔어. 그리고 왜 탄핵에 동조했어? 라고 하면서 영웅이 아니라 역적을 만들어서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니까 너 혼자 왜 영웅처럼 행동해? 아니 누가 영웅처럼 행동했습니까? 거기서 책을 쓸 때 그 책을 쓰면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섞었어요. 네. 한 번도 영웅으로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역적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네가 왜 영웅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진짜 웃겨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들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너무 극우에 편승하려고 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발언도 그렇고 지방을 돌면서 일부 소수의 극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4: 국회 내에서 국조특위를 통해서 올림픽공원 사태를 해결하고 우리가 위원장이에요. 윤상윤 위원장이에요.
0: 네.
4: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지방을 돌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네. 그걸로 자기만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건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걸 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학폭의 가해자가 떠나야지 학폭의 피해자가 그 전학을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때요? 창당과
2: 저도 이게 조갑재 선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 창당하면요 제2의 이준석 됩니다.
0: 네.
2: 제2의 이준석 그게 비례들이 많거든요.
0: 네.
2: 나가면 이게 배지가 딱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역구도 송파나 부산이나 보수가 센 데인데 나가서 이게 창당하면 되겠습니까?
0: 네.
2: 그리고 그걸 떠나서 보수가 분열되잖아요.
0: 네.
2: 분열되고 총선에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을 당으로 이게 불러들여서 하나가 돼가지고 총선 승리로 가야지. 자꾸 나가라. 뭐 신당 만들라. 이거 안철수도 그런 말 했잖아요.
0: 얼씬도 하지 말라고.
2: 아니 당 만들면 응원한다면서요.
0: 네.
2: 그러니까 그 안철수 잘못된 거고 조갑재 선배도 이게 저는 잘못된 거다.
0: 네.
2: 결국 한동훈을 껴안아서
0: 네.
2: 당으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손에 경쟁하면 되잖아요.
0: 그 죄송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그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제가 방송을 좀 오래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 적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서 어제 하지 못한 말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서정욱 사랑해. 그리고 지금 3,800여 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좀 부족해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띠링띠링 세 분에게 전화 왔습니다. 청취율 조사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0: 뭐라고요? 다시 한번.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0: 감사합니다. 인재 영입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에 폭우를 쏟은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빗줄기가 크게 약해졌습니다.
8: 다만 오후까지는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겠고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도 계속될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현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밤사이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간 겁니까?
9: 네, 밤사이에는

0: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앞으로 전북에는 최대 40mm, 경북에 많게는 30mm,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특보도 모두 해제됐고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에만 남아 있습니다. 서해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동해에는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해안가에는 너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이번 비가 그치면 다시 폭염이 이어진다고요?
0: 네, 초복인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비의 영향이 적었던 영남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포항과 경산이 36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졌던 중부지방에서도 곳곳에서 33도를 웃돌겠고,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는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충청 이남으로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고 폭염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 네, 이번엔 수도권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2: 네, 홍수 조절지인 군남댐이 위치한 경기 북부 지역 살펴볼 텐데요. 빗줄기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연 기자.
3: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1: 네, 저희가 한 시간쯤 전에도 연결했었는데 빗줄기가 그때보다도 조금 더 가늘어진 것 같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지고 있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댐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게 군남댐의 수문인데요. 평소처럼 13개 가운데 7개가 열려 있습니다. 위험 수위에 다다르지 않아서 문을 추가로 열지 않은 건데요. 새벽 6시 기준 군남댐의 수위는 25.84m로 확인됐습니다. 수위가 40m를 넘기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통 댐 수위가 29m를 넘기면 수문을 더 여는 것도 고려하지만 밤새 수위가 25m 안팎에 머무르면서 추가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2: 네, 아직은 평소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북한 강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거죠?
3: 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군남 홍수조절지는 휴전선에서 불과 6km 떨어진 접경 지역입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에서 내려보낸 물은 황강댐에서 남방한계선 근처 필승교를 거쳐 군남댐을 지나 임진강 하류에 도달합니다. 새벽 6시 기준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는 0.89m인데 1m를 넘기게 되면 하천 행락객은 대피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임진강 인근 주민들께선 기상예보나 재난 문자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강한 비바람이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2: 가게는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요. 냉방이 끊긴 주민들은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에 젖은 전신주 근처에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강풍에 휘어진 나무가 전선을 건드린 겁니다. 이 여파로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 일대 97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800여 세대는 2시간여 만에 전기가 다시 공급됐지만 나머지는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거센 바람에 날아온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암흑천지가 된 겁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950여 세대의 냉방이 끊겨 주민들은 2시간이나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4: 오늘 비 오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베란다 문도 문 열두고 그러니까 지금 집안이 찜통인 거죠.
2: 비슷한 시각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상가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겨 식당 등 230여 채가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비바람에 전신주 전선이 끊어졌다며 2시간여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7월 15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전국 지하차도 중에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564곳, 이 가운데 52곳엔 아직 진입 차단 시설이 없습니다. 45곳은 내년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이라지만 3곳은 준공 시점조차 미정입니다. 설치 의무를 어겨도 법령상 제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산 등을 이유로 설치를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수위 감지 센서나 배수 펌프, 진입 차단 시설 중 하나라도 빠진 지하차도도 111곳이나 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안타까운 일이 절대 되풀이돼선 안 되겠죠. 센서와 펌프, 차단 시설을 연동해서 침수를 막을 안전사슬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기사는 계절 시간별 가정용 전기요금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시간에는 비싸게 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요. 즉, 산업용 요금에 적용되는 개시별 요금제를 가정용에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력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측정해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계량 인프라를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개시별 요금제 확대를 위해선 지능형 전력량계 AMI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가구 절반이 사는 아파트의 경우 AMI 보급률은 14.4%에 그칩니다. 가구당 설치 비용이 약 20만 원 정도 드니까 전국 아파트에 보급하려면 약 2조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수년간 산업용 전기료만 올랐고요. 가정용은 3년 넘게 동결 중인데요. 정부로선 가정용 전기료 인상 압력을 더는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육시설 보호 아동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약 복용이 2배 늘었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이 보호하는 아동 넷 중 한 명꼴로 ADHD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률이 2021년 12.8%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겁니다. ADHD 치료엔 약물과 비약물적 방법을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비약물적 치료는 반복된 대화를 통한 사회성 기술 훈련, 또 보호자 대상 양육 훈련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양육시설은 늘 일손이 부족해서 적절한 비약물 치료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시설 소규모화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아픔을 다각적으로 돌봐야 하지만 인력과 재정 지원 모두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끝으로 AI의 답변 성향이 언어에 따라 다르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엔트로픽이 클로드에 언어별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나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 치킨 먹어도 돼? 라는 같은 질문을 언어만 바꿔서 해봤습니다. 한국어로 물어봤더니 오늘 하루 고생하셨는데 충분히 누리실 자격 있다 라는 답을 했고요. 영어로 물어봤더니 튀김옷과 기름 때문에 칼로리가 높다면서 대문자 T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 힌디어 등에서는 공감과 위로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졌고요. 영어와 러시아어 등에서는 사실관계와 논리, 정확성을 강조하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즉 AI가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응답 특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엔트로픽은 이런 차이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건지 또는 학습 데이터의 차이에서 비롯된 건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각 언어와 문화에 맞게 AI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7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1: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다시 시작했고요. 이란 공습도 나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개에 돌입했다고요?
3: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부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으로 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면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Donald Trump now claiming he will reimpose a blockade on the Strait of Hormuz and wants to charge shipping companies a 20% toll to pass. His U.S. correspondent.
2: 네. 동네 양아치를 막아주겠다라며 큰 형님이 나섰는데 결국에는 그 큰 형님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미국이 하고 통행료도 미국이 받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막겠다라면서 이란 공격을 재개하면서 이제는 그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20%의 통행료를 받겠다라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20%란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 가치의 20%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못 받게 상황을 정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이 나오자 전 세계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유 수송선의 경우에 꽉 채우면 대략 200만 배럴입니다. 배럴당 약 $80로 친다면 원유 수송선 하나는 약 1억 6천만 달러의 가량의 값어치가 있는 이 원유를 싣고 이동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20%의 통행료를 받겠다라면 선박 하나당 약 3,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골목길을 막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받겠다는 양아치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선 동네 큰형님이 갑자기 그걸 내가 받겠다라고 나선 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안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미국이 받겠다. 그 비용은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관련 절차와 구성도 즉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전 세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국제수로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물론입니다만은 미국도 임의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안 됩니다.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해석해 본다면 결국은 미국이 실제로 통행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그게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실제로 미국의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첫째는 국제 유가 급등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통행료 20%는 원유 수송 비용에 즉각 반영될 것입니다. 수송 비용의 상승은 원유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렇게 되면 유가가 5% 이상 급등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은 가솔린 가격 등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거의 시차 없이 즉각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종 석유 제품의 가격 상승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주유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품 물가의 폭등도 우려됩니다. 사실 이 석유라는 것은 모든 산업의 기초 원자재입니다. 석유 수송비 증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은 운송업, 제조업 등 이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매우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식료품부터 공산품까지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실질 가계 소득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자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 거기까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시행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글로벌 소비자와 미국 시민들에게 전가돼서 물가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걱정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 더울 때 에어컨을 켜면 극우, 선풍기를 틀면 중도, 부채를 사용하면 극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역대급 폭염이 덮친 유럽에서 에어컨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에어컨 사용 여부를 두고 정치 성향을 가르는 글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기온이 높은 유럽 남부의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는 45% 정도지만 미국의 약 90%나 한국의 약 86% 에어컨 보급률에 따르면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유럽을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은 이전에는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날씨가 비교적 온화했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절실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선진국임을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은 워낙 낡은 건물이 많아서 건축 규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놓지 못하는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자,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는 파리의 명품 매장에 들어가도 미국처럼 아주 시원한 느낌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매장 밖 길거리보다는 조금 나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어컨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핵심 원인인 이 기후 변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덥다고 에어컨을 마구 사용하면 향후 폭염이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지적도 진보 성향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 진보 성향 사람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우다. 극우 추종자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다는 한 진보 성향의 주민은 에어컨을 설치했으니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라는 이웃의 초대를 받았지만 나는 거절했다라며 지구의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이기적인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잠시 시원함을 느끼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 의견에는 2,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지금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멋진 소신이다라는 의견에서부터 아니 그럼 나이 많은 고령자들은 이 더위에 어찌하란 말이냐 등 갖가지 의견이 달리면서 온라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더울 때 에어컨을 켜면 환경을 외면하는 극우, 선풍기를 틀면 그나마 중독, 부채를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극좌인가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 에어컨 하나 갖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리 더워도 실내는 그저 시원합니다.

0: 네. 세상에 이런 법이? 수정헌법 17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에 갑작스럽게 숨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맡을 후임자로 그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노드온이 지명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에 만료되는 그레이엄 의원의 자녀 임기를 그의 여동생 그레이엄 노드온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이며 노드온은 이때까지만 임시로 의원직을 대신 맡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연방 상원의원이 사망했는데 그의 자녀 임기를 여동생이 해도 되는 법적인 근거는 도대체 뭐지? 그게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그 법적 근거는 네, 바로 수정헌법 제17조입니다. 1913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7조는 상원의원 결원 시 충원 방식을 이렇게 한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 상원의원 공석 발생 시 해당 주의 주지사가 자녀 임기를 채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원의회의 결원 발생 시에 직접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누가 그 자리를 임시로 채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해당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 권한을 행사해서 특정 인물을 후임자로 지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뭐 지인 여부 등등은 법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세한 그레이엄 의원의 자녀 임기를 그의 여동생이 맡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네, 수정헌법 제17조 스토리였습니다.
1: 자녀가 모두 독립한 뒤에도 배우자와 노년을 함께하기보다 각자의 길을 택하는 미국의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레이 디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미국 사회의 새로운 가족문화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50세 이후 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조명하며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이혼 가운데 약 40%가 50세 이상 부부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세는 다소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 니콜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강화되면서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예전보다 약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한층 유연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부정적인 낙인도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레이 디볼스는 충동적으로 결정되는 사례보다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고민 끝에 내리는 선택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임상심리학자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는 결혼을 반드시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약해지면서 별거나 이혼을 선택하는 데 따르는 죄책감과 수치심 역시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평균 수명이 길어진 점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힙니다. 은퇴 이후에도 수십 년의 삶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다시 고민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나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이미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에게 필기시험 재응시를 요구하는 통지서가 대규모로 발송된 가운데 한인들도 이 같은 통지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이수경 씨는 지난 12일 우편함에서 운전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를 발견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DMV가 지난 6월 11일자로 발송한 통지서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통지서에는 이 씨의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필기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라며 편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 와서 합격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재시험을 예약했다는 이 씨는 언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크다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재시험을 치를 때까지는 출퇴근도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한 자기들의 행정처리 문제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재시험만 다시 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DMV는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재시험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시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조치다라는 설명만 내놓은 가운데 대상자들은 자신이 왜 재시험 대상이 됐는지도 모른 채 면허 취소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올해 정기 이의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30일 마감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의 접수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카운티가 산정한 평가액은 실제 시장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유주는 각 카운티 감정평가국에 이의 신청을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LA시가 한인타운과 피커 유니언 지역을 관통하는 피커 블루버드의 대대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변 노상주차 228면을 없애고 자전거 전용 차선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LA시 교통국은 크랜쇼 블루버드에서부터 피겨로아 스트리트까지 약 3.5마일 구간에 피코 블루버드를 재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올해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현재 왕복 4차선인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줄이고 중앙 좌회전 차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코길 북쪽 도로변 노상주차 228면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난 심화와 상권 위축이 불가피하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출신의 한인 야구 유망주 에릭 전 선수가 올해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시애틀 메리너스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릭 전은 올해 MLB 신인 드래프트에서 시애틀 메리너스로부터 10라운드 전체 310순위로 지명됐습니다. 이후 2026 시즌을 앞두고 스탠포드 대학교를 편입해 주전 내야수로 활약하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 포지션이 2루수인 에릭 전은 올 시즌 스탠포드 대학 야구부 소속으로 46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할 2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또 2루타 8개, 홈런 9개, 타점 28개를 올리며 공격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습니다. 한편 시애틀 메리너스는 최근 드래프트를 통해서 유망주 육성에 강점을 보여온 구단으로 에릭 전 역시 마이너리그 시스템에서 프로 경험을 쌓은 뒤 빅리그 진입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900kg에 달하는 거구의 야생 들소가 관광객을 들이받아서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 브릿지 베이 캠프그라운드 인근에서 65세의 남성이 손자와 함께 들소 사진을 찍다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들소가 풀밭에 누워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들소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흥분한 모습을 보인 뒤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둘서는 먼지를 일으키며 계속 달려왔고 이들 손자와 할아버지는 나무가 우거진 것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남성이 들소에게 들이받쳤습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원관리청은 들소는 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옐로스톤에서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동물이다라며 사람보다 최대 3배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원관리청은 방문객들에게 들소와 최소 30야드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전역에 극심한 폭염과 함께 아열대성 습기가 유입되면서 고온 다습한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고온 현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이번 주 중반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높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LA 다운타운은 최고 95도, 96도, 또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110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팜스프링스는 112도에서 115도까지 오르면서 세 자릿수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략강화위원과 축구협회 임원을 잇따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의혹의 핵심, 의혹의 정점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의 소환,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2년 전홍전 감독을 선임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11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은 홍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불러 심의 내용이 실제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전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며 2년 동안 끌어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당시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홍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고발 사건 등 9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경찰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소환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한국에서는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것을 놓고 경찰이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두 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장애인들 부모는 편의점 측에 즉각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이들 두 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법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댔느냐라면서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혹시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게 아닐까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6: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8: 네, 드디어 재판정에 서게 된 타이레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즉 자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주장과 관련된 미국 내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되었습니다. 뉴욕 제2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어제 1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관련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에 자녀가 자폐증이나 ADHD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타이레놀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1심에서 기각했었지만 항소재판부에서 다시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은 재판을 기각시키지 말고 진행시키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타이레놀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타이레놀과 관련된 재판이 현재 500여 건이나 계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타이레놀은 임신부의 해열 그리고 진통을 위해서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아 출산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에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했고 또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FDA도 연관성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주장 이후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재판정에 서게 된 타이레놀. 과연 이 세 기의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네,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출 규제, 카드 발급 제한, 모기지론 제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을 각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연방통화감독청 등 은행 감독당국은 최근 소매대출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에서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대출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고려하라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당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대출 심사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는 대출 해당 대출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라는 게 결국은 불법 체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출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고 취업 자격 미비를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될 경우에 대출 상환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말라라고 연방정부를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이 불법 이민자에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당장 금지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크레딧카드 회사들에게도 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크레딧카드 발급이나 모기지 론을 제공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도 재검토하라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이민자들 또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연방정부의 현 기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을 어기고 미국에 들어왔으니 제재를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체자에 대한 정책임을 내세워서 애꿎은 이민자 사회에 대한 경제적 위축이나 심리적 위축,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 태우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0: 땅 배출이 늘어나는 여름철 요로 결석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요로 결석. 소변이 지나는 길에 결석, 즉 돌이 생겨 배뇨 장애와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비뇨기과 질환이죠. 체내 칼슘과 요산 대사 이상 등이 요로 결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수분이 줄어들어도 요로 결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로 결석 환자 수가 7월부터 증가하는 추세고 8월에는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요로 결석의 가장 흔한 증상. 산통에 비유될 정도의 극심한 옆구리 통증인데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충수염과는 달리 요로결석은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고 구토나 혈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벼운 불편감만 있을 뿐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방치하기 쉽죠. 그러면 소변 흐름을 막고 정체된 소변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요로폐혈증, 만성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은 결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작고 증상이 경미하면 수분 섭취,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자연 배출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결석이 크거나 위치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피부 절개는 없이요.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치료는 큰 부작용 걱정이나 몸이 받는 부담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무슨 병원? 맥주 좀 많이 마시면 그냥 빠져나간다는데 잘됐다. 후텁지근 한데 맥주나 좀 많이 마실까요, 요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세요. 네, 뭐 일시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뇨작용을 통해서 이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제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맥주는 알코올로 인한 탈수 현상 때문에 네, 요로결석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한번 치료했다고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자의 절반가량이 5년 내에 재발을 경험할 만큼 재발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속설에 의존하기보다요, 평소 생활 습관이 또 중요해집니다. 많은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겠죠. 또 더불어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등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0: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이어서 린지 그레이엄 의원 한 명의 타계가 정치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우군이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트럼프표 주요 법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토요일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한 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공화당 내에서 대통령과 상원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리티코는 공화당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부재가 당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지금 대처하기 바쁘다 라면서 그레이엄 의원이 차지했던 위상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러 주요 입법 과제의 운명이 지금 불확실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한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와 잘 협력할 수 있던 의원이었다. 나는 일반적으로 도움을 청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민주당과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레이엄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가 잘 해결했었다. 그건 다른 공화당 의원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안건은 타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일 열리는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보류할 이 위험 때문에 그레이엄 의원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소위 이탈표가 나올 걱정 때문에 그레이엄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당을 잘 다독거려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레이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서 상원 의석수는 공화 52석, 민주 47석으로 좁아진 상태여서 공화당에서 3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인준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중순에 입원한 미치 맥코널 공화당 의원의 복귀 시점도 불투명합니다. 맥코넬 의원은 경미한 폐렴 증상이 있는 가운데 넘어져서 입원했는데 당장 의회에 복귀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84살입니다. 공화당이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 처리도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 한 명의 타계가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스 요원 총격에 또 사망자 발생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메인주에서 아이스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또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라이언 팩토 메인주 하원의장은 어제 SNS에 오늘 아침 비디퍼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아이스 요원이 또 연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팩토 의장은 주 경찰과 공공안전국이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FBI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비디퍼드는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인구 2만 3천 명 규모의 작은 해안 도시입니다. AP통신은 현지 이민자 권리단체인 프로젝트 릴리프 회원 중에 한 명이 이곳에서 아이스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망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스는 올해 초에도 메인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벌였다가 격렬한 반대 시위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의 차량 검문 중 멕시코 국적 남성이 총에 맞아서 숨진 지 6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아이스는 해당 남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요원을 차로 치료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그가 미국에 거주한 지 35년간 범죄를 단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취업 허가 이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라면서 아이스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0: 한여름 밀폐된 차량에 방치된 스퀴시, 즉 말랑이 장난감이 폭발해서 10대 청소년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BS 등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13살 소녀 나탈리는 차 뒷좌석에 둔 스퀴시가 터지면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염 속 80도 이상 치솟은 차량 내부 열기로 인해 장난감 속 실리콘 젤이 급격히 팽창했고 결국 폭발한 것입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장난감 안에서 나온 물질이 식은 뒤에 뜨거운 캐러멜이나 엿처럼 끈적거려서 제거하는 데 한참 걸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점성이 높은 실리콘 액체는 피부에 강력하게 흡착되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뜨거운 물과 달리 즉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열기를 피부 깊숙이 고스란히 전달해 심각한 접착성 화상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이러한 스퀴시, 말랑이 폭발 사고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특히 SNS에서는 스퀴시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영상이 유행하면서 영국 등에서도 어린이들이 얼굴에 주관상을 입는 모방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장난감이 터져 화학 액체가 피부에 묻었다면 무리하게 물질을 떼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점성 물질을 억지로 벗기다가 피부 껍질이 함께 떨어져 나가 상처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찬물에 20분 이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 깨끗한 거즈를 덮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자, 지금 21세기에 이 더위 때문에 몇천 명씩 사망자가 나는 믿기 힘든 현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속출하고 있는데 믿기 어렵습니다만은 유럽에는 폭염으로 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5,8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들고 있어서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을 보면 폭염이 유럽 대륙을 덮친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유럽 27개국에서는 총 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개별적 사망 원인이 일일이 다 파악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폭염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를 모두 집계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인 9천 명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시기에 이 정도로 높은 사망률이 나타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면서 극심한 폭염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 사망 원인을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자국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이 온열 질환 관련 사망자가 최소 5천 명에 달한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영국에서도 2,700여 명이 폭염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미국 역시 전례 없는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약 5,8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폭염 주의보도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몬태나주 빌링스에서는 기온이 109도까지 치솟아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이번 주 미 전국적으로 기온이 예년보다 20도에서 심한 경우에는 30도가량 더 높은 지역도 나올 것이다 라며 이번 한 주 내내 기록적인 고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 전선이 점차 동쪽으로 확산해서 중부지역의 경우 다음 주말까지도 폭염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3: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2: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3: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2: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3: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2: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3: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11: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음

있다라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건강 전문 매체 베리 웰 헬스는 약학 전문가 매건 넌 박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비타민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가벼운 피부 발진이나 소화기 증상에서부터 심할 경우에는 발작, 뇌졸중, 장기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체내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의 과다 복용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물에 녹는 수용성과 지방에 녹는 지용성으로 나뉘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는 반면에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남아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A, D, E, 그리고 K 등이 꼽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타민 E를 하루 400IU 이상 장기간 복용하면 출혈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사망 위험 증가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또 비타민 A와 D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골밀도 저하와 골절 위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A의 과다 섭취는 피부 벗겨짐, 간 손상, 시력 저하, 두개뇌 압력 상승, 즉, 뇌 압력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초기 고용량 비타민 A 섭취는 태아의 심장과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더더욱이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수용성 비타민 역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피부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서 과다 복용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영양제 섭취 문화가 확산하면서 어린이와 고령층,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동시에 먹는 사람들의 이 과다 복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어린이용 비타민은 젤리나 사탕 형태의 제품이 많아서 섭취량의 조절이 어렵고, 또 고령층은 대사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일반적인 용량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매건 넌 박사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며,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실제 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주정부들이 폐쇄된 유전과 폐쇄된 가스 시추공을 청정 에너지 용도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는 지난해, 그리고 앨라바마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비슷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오클라호마는 내년에 이 법안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 전역에는 400만 개의 방치된 유전과 방치된 가스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주정부들이 2023년 기준으로 이 소유주를 알수 없지만 아직도 폐쇄되지는 않은 그런 유전, 소위 고아 유전, 소위 부모가 없는 유정이다라고, 소유주가 없는 유정이다라고 해서 고아 유정으로 불리는 게 14만 1000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이 방치된 유정과 가스정은 1년에 약 20만 톤의 메탄을 그야말로 방치된 상태에서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130만 대가 한 해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규모입니다. 또한 미국인 1,400만 명이 이 방치된 고아 유정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유정들은 누출을 일으켜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벤젠 등 발암성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정 에너지 용도로 서둘러서 전환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럽연합이 아이들의 SNS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에게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 여름 이후에 즉각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게 필요하다.
현실 속에서 놀고 현실 속에서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데 라이엔 위원장은 이 문제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라며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향후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편

현재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연합 회원국 여럿이 일정 나이 이하 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 213838899 213838899
1: 부강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장의사는 어떠세요?
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4: 한국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4: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8: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7: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8: 해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자, 인간의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남가 지역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때문인데요. LA는 오늘까지는 그나마 좀 낫겠습니다만은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부터 90도로 오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더운 건 내일 폭염을 위한 적응 기간입니다. 내일은 LA 93도, 오렌지 카운티 9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선 적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간의 뛰어난 장점은 바로 적응력이죠.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아우, 벌써부터 더워지네요. 저는 괜찮으십니까?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시원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가끔 인간이 만든 매듭을 인간이 책임감 있게 풀어내는 소식에서 우리는 큰 위안을 얻곤 합니다. 저쪽 캐나다의 유명한 테마파크 마린랜드가 지난 24년도에 문을 닫으면서요. 온몸이 하얗고 미소가 아름다운 고래, 벨루가 고래 좋아하시죠? 이 벨루가 고래 30마리가 갈 곳이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마땅한 건 못 차리면 아, 어떡하지? 이대로 계속 갈 수도 없고 응?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네. 이런 경고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졸였는데요. 와, 극적으로 다행히도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긴급 구조 계획을 승인을 했다고 그러는군요. 30마리 중에 28마리는 미국으로, 그리고 2마리는 스페인 발렌시아로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녀석들의 몸 최대 길이가 16피트, 몸무게는 무려 3,500파운드나 나간 거대한, 야, 이거 거대한 정말 이송 작전이 시작된다. 그 중에 두 마리는 바로 우리의 이웃 샌디에고 시월드에 또 오게 된다고 그러는군요. 그동안 좁은 수조에 갇혀서 지내느라 고향인 차가운 북극해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안락사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래 안전한 곳으로 다시 홈을 찾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가 저 멀리, 요즘 지구온난화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몸고생하고 있는 고래들에게도 닿기를 바라면서, 네? 술고래는 말고요. 시원하게 고래의 꿈으로 출발해봅니다. 바비 김의 고래의 꿈.

보라콜의 꿈 들으셨습니다. 바다가 그리워지는 그런 날이죠. 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진짜 하와이에 가서 스노클링하던 그때가 천국이었고 좋았구나. 언제 또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빨랫감이 줄어드는 아주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뭐냐고요? 세계 누드의 날입니다. 내셔널 누드데이. 더운 한여름에 시원한 공기 목욕을 즐기자, 또 자연주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딱 좋은 날인데요. 사실은 전 세계 나체주의자, 이 자연주의자, 내추럴리스트 이런 분들이 오늘을 진지하게 축하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뭐 누드 위치 이런 게 변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옷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서 영국과 미국, 멀리 뉴질랜드까지 이 운동이 펼쳐나갔다고 합니다. 마침내 국제 자연주의자 연맹이 결성됐고 오늘날 세계 누드의 날로 이어지는 그 뿌리를 갖게 됐습니다. 누드 위치 가보셨나요? 저는 진짜 뭐야 이거 야 이거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에 살 때 그 샌드 비치인가요? 이름도 까먹었네. 그런 비치가 있는데 쭉 비치가 굉장히 커요. 그 뉴저지 그 비치를 따라서 맨 안쪽으로 가면 여기부터는 옷을 벗든 입든 당신 자유입니다 라는 팻말이 있어요. 들어가서 입을 남은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예의상 다 이렇게 벗어주는 분위기인데 아니 뭐 안 벗어도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슬쩍 아니 근데 웃긴 게요, 지나가는 게이 커플로 보였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탁 90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걷는데 어머나. 근데 이 기본 예의가요, 누드비치나 리조트에 가실 때 상대방이 턱시도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눈맞춤만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 시선이 방황하지 않도록, 또 막 눈을 어떻게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는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팁입니다. 이 누드비치 이런 게 조금 익숙하지 않다면 일단은 집에서 맨몸으로 집안일 하시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아주 좋다 그러는군요. 저는 주로 뭐 제가 오늘 송봉우 선배님이 스토리 뉴스에서 뭐 유럽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에어컨을 설치하면 우파, 그리고 선풍기를 쓰면 중도, 그리고 부채를 쓰면

0: 좌파라는데 저는 좌파인 게 맞습니다. 때론 중도이기도 하고요. 올여름에는 작년처럼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 수 있을까? 근데 올여름 덥다 그러죠. 미리미리 더위 적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잘 개발을 하시는 것도 참 좋아요. 어떤 분은 수박을 퍼먹고 수박 뚜껑을 머리에 쓰고 있으면 몇 시간은 시원하다 라는데 이 수박 국물이 또 피부에도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드가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집안에서 맨몸으로 이 집안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뭐 기름에 튀는 요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누드에 이 앞치마만 둘러보셨나요? 그것도 아주 섹시한 패션이니까 여성 여러분, 남성 여러분 앞에서 네, 그런 섹시한 모습을 이 누드로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누드 비치나 이런 데 가시면 수건은 필수죠. 의자나 벤치에 맨살이 닿지 않도록 위생용 개인 수건은 꼭 챙기시면서 또 자외선 차단제로 평상시 햇볕을 보지 못했던 부위일수록 더 쉽게 탄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그 다큐를 봤어요. 굉장히 그 부자들, 여성들, 또 뭐 헐리우드에 이런 그 클럽의 그 생활들은 어떤가, 그 여성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선베스를 하더라고요. 막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막 이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햇볕을 받는 거예요. 온몸에 누드로. 특히 평상시 제일 햇볕을 못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곳을 쫙 벌리고 햇볕을 받으면서 어떤 태양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뭐 이런 의식적인 걸 해서 제가 아는 언니네 집이 굉장히 발코니가 사방으로 막혀 있어요. 딱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 언니께 그걸 권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햇볕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열치열 이 햇볕이 자외선도 있지만 그 햇빛 속에서는 놀라운 또 소독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몸에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게 햇빛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뼈도 튼튼해진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햇볕도 좀 받으시면서 태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와우, 앞으로는 인공 태양이 밤하늘에 어쩌면 뜰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죠. FCC가 최근에 리플렉트 오비탈이라는 회사가 쏘아올릴 위성 이 에어란탈 1호의 발사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냐면 우주에 띄우는 거대한 거울이에요. 이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 시간대에 지구의 특정 지역을 환하게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밤에도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상공 약 390마일 저 위를 떠다니는 이 위성이요. 59피트나 되는 그런 거대한 반사경을 펼쳐서 지상의 3마일에서 3.7마일 정도 되는 구역을 대낮처럼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혁신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묘한 기분이 들죠. 낮에 태양을 보는 건 당연하지만 밤에도 이런 빛이 야, 이 밤하늘의 낭만은 누가 책임질겨? 벌써 천문학자분들은 밤하늘에 달이 수천 개 뜨는 꼴이라면서 밤하늘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왜 이거를 뭐 한 개만 띄우겠어요? 한 개 하다 보면 야 좋다 밤에도 야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막 여기저기 뜨면 저 밤하늘 저 둥글 달 좀 봐요 이래야 되는데 저 위성 좀 봐요 몇 개가 막 떴네. 그리고 밤하늘에 지금 오늘 누드의 날이라서 옷을 적게 입으면 옷 쓰레기도 줄어들잖아요. 수많은 이 저 태양에는 수많은 인공위성부터 해서 이게 다 우주 쓰레기로 얼마 전에도 뭐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야 막 이랬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라도 밤에도 밝게 바치는 이런 태양 반사경 불이 좋다. 그래도 밤은 밤다워야 된다. 밤하늘은 좀 냅둬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길게 살아서 어찌 되는가.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가 열심히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순간요, 제가 아까 기억을 못했던 뉴저지 누드비치 이름이 생각났어요. 샌디 훅이라는 비치였어요. 샌디 훅, 이게 훅 들어오는 샌드가 누드를 하다 보면 들어오나요? 혹시 캘리포니아 일대에 누드비치를 아시는 분은 여러분이 가봤던 그런 또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라디오서울1650.com에 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를 클릭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얘기도 함께 나누실 수 있고 좋은 이웃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가서 오픈 채팅방에 굿모닝 차차차라고 뜨시면 우리 굿모닝 차차차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단톡방도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굿모닝 차차차.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이랬다 저랬다. 우리 트영의 마음이 오락가락. 아우 요즘 진짜 전쟁도 이제 멈추는가 보다. 어? 게스값도 안정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3일째야 4일째인가요 오늘로 다시 또 이래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이어지면서 불안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영주권자분들의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부터 준비 서류, 그리고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발표한 미국 출생자녀의 시민권 판결까지 짚어봐야 할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굿모닝 차차차에서는 이민법 전문가이신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반짝반짝.
1: 네, 우리 시원하게 또 입으셔서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0: 아, 네. 아, 우리 이민 생활에도 뭔가 시원한 그런 뉴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진짜 조금 불안불안하고 그래요.
1: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02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4년 임기잖아요.
0: 네.
1: 제 생각에는 2028년까지는 네. 지금보다 더 쉬워지는 일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0: 네. 네. 더욱이 우리 이민사회인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여기에 잘 신경을 쓰고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를 네. 뭐 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죠.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행정 명령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그거는 이제 25년도에 취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마자 행정 명령을 발표했었어요.
0: 네.
1: 그 행정 명령 안에는 지금 수정헌법 14조에 나와 있는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네. 영토에서 태어난 미국의 관할권, 영어로는 네. jurisdiction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모와의 국적하고 관계없이 미국 시민이다. 이제 이게 수정헌법 14조거든요.
0: 네.
1: 근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관할권이 네. 모든 비이민 비자 신분에 있는 합법적인 사람을 포함해서 불법으로 있는 거의 1,500만 사이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태어난 자녀들은
0: 네.
1: 미국의 관할권이 아니므로 그 네. 결과 여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행정명령을 발표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시민단체 또 예를 들어서 뭐 주정부 이런 데서 다 연방정부를 소송하게 된 거죠.
0: 네.
1: 곧바로 2025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연방법이니까 연방법원에 가서 또 고등법원에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0: 네.
1: 최종 판결이 난 게 6월 30일 2026년 지금 판결이 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대법원 법관이 9명이시잖아요. 그중에
0: 네.
1: 6명이 1898년에 이거 똑같은 이슈가 이제 있었어요.
0: 네.
1: 이런 문제가.
0: 네.
1: 그때 사건을 이제 원킴 아크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0: 네.
1: 그 원킴 아크는 사람 이름이에요. 부모는 영주권자였어요.
0: 네.
1: 그리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아니라 부모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는데
0: 네.
1: 아이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US 패스포트를 제 생각에 신청을 해갖고 받았을 텐데
0: 네.
1: 그거를 가지고 해외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중국은 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갔다가 다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너네 부모는 중국 국적자인데
0: 네.
1: 그러니까 영주권이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민권을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입국을 거절하게 된 사건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이런 식으로 가서
0: 네.
1: 그때 판결이 나기를 이거는 부모가 중국계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므로 그 원킴 아크의 주리딕션은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너는 시민권자라고 판결이 난 거고 그 해가 1898년이니까 지금까지 엄격히 따져보면은 128년 동안 이 수정헌법의
0: 네.
1: 해석이 이 결정이 맞다 하고 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리딕션은 그게 아니다라고
0: 네.
1: 이제 이의 제기하면서 행정명령을
0: 네.
1: 발동을 했었던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래도 6명의 대법원 판사는 찬성을 했고 또 세 분은 찬성이라는 게 이게 이 수정헌법이 아크 결정이 맞다는 그 얘기고
0: 네.
1: 과거의 결정에 세 분은 그렇지 않다 트럼프 얘기가 맞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네. 전원 일치는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에 뭐 전원 일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떤 대법원 판사님들은 이제 그 국적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주리딕션이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으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그 128년 전에 결정했던 대법원 결정이 다 맞아서 네. 누구든지 현재는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부모의 국적하고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수정 헌법의 14조를 다시 확인한 그런 결정이에요.
0: 네.
1: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결정이 탁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미국 인민국이 또 발표를 했어요. 네. 뭘 발표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정 출산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 원정 출산이 네. 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 행정명령은 이건 아니고 시무 지침을 국무성에서 모든 해외 대사관 입국 심사하는 CBP 이런 데다 다 발송하고 이제 저희들도 다 봤으니까
0: 네.
1: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비자 신청할 때 미국에 방문하는 목적을 그러니까 속이고
0: 네.
1: 실제는 원정 출산이 주 목적인데 뭐 친지 만난다 관광하러 온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0: 네.
1: 약간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네. 그런 시행 지침을 또 발표를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미국령은 사실 이 본토만 있는 게 아니라 하와이뿐만 아니고 뭐 괌이나 이런 데도 다 미국 영토거든요.
0: 네.
1: 그래서 괌 같은 데 가서 자녀를 낳아도 미국 시민권
0: 을
1: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네. 입국 심사를 받게 되면 공항이든지 뭐 씨폴트, 뭐 에어폴트, 뭐 우리가 보도 이렇게
0: 있는
1: 미국
0: 데서?
1: 국경에는 네. 다 이제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세컨더리 인스펙션으로 불러갈 가능성이 지금 많아진 거죠.
0: 네.
1: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 또 왜
0: 네.
1: 여기 LA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산후조리원이랄지 막 이런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이 핸드폰 같은 것도 압수를 해가지고
0: 네.
1: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가 지금 되게 옛날에도 까다로워졌지만 갑자기 더 많이 까다로워졌고
0: 네.
1: 또 이런 원정 출산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0: 네.
1: 모든 것들도 이 전자기기를 도대체 국경에서 어디까지 검색이 가능한지
0: 네.
1: 또 불법 취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진짜 실제로 제가 요즘에 상담을 많이 받고 있어요.
0: 네.
1: 거기에는 영주권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이슈는 오늘은 이제 시민권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0: 네.
1: 또 한 세션 제가 시간이 나면 별도로
0: 네.
1: 또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공항에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0: 네.
1: 안전하게 영주권자나 이런 방문객들이 지금 입국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는지
0: 네.
1: 그다음에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기기들을 도대체
0: 네.
1: 이 CBP
0: 네.
1: 국경 세관 단속은 어디까지 조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0: 네.
1: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0: 네.
1: 제가 상담을 아까 했다는 게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오래 나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데 그 오래가 옛날에는 1년 이상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6개월 정도만 넘으면 오래 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0: 네. 네.
1: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는데 경고가 너 다음에 영주권 박탈할 거야. 뭐 되게 일반 사람 영주권자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겠어요.
0: 네네.
1: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라 해서 받았는데도
0: 네.
1: 미국에서 많이 안 살면 너 미국에 살 의사가 없으니까 앞으로 영주권을 우리가 박탈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0: 네.
1: 네, 그런 거는 이제 별도고 이제 지금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 모두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여행 오는 거를 우리가 birth tourism 그러니까 애를 낳기 위해서 오는 여행 또는 앵컬
0: 네.
1: 베이비가 왜 앵커가 닷을 내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잠깐만 와서 애만 낳고 가는 앵커
0: 네.
1: 베이비 이런 거를 굉장히 앞으로 단속을 심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입국 목적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러 오는 게 밝혀지면
0: 네.
1: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관광 왔다고 막 우길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뭐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 뒤져서 봤더니 뭐 어디 산후조리원에 연락해놓고 의사하고 막 커뮤니케이션 한 것도 이런 거 나오면
0: 네.
1: 그 다음에는 이제 관광만 왔다고 하는 게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이제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이민국은 너는 입국 목적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무비자든지 그게 다른 비자로 왔을 경우에
0: 네.
1: 이제 비자 프라우드를 거기다가 막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1: 비자 사기. 네. 비자 사기의 페널티는 평생 입국 금지예요. 사면 받을 길도 있기는 있는데 자녀 여기서 태어난 자녀 때문에 사면 받는 방법은 법 자체가 없고요.
0: 네.
1: 뭔가 비자 사기에 임발부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면을 받아야지 나중에 영주권 받을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사면을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통이 평생 입국 금지 당한 것 때문에 합법으로 사는 배우자 또는 부모가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익스트림 하드십을 증명을 해야지만 사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0: 네.
1: 저희가 일하는 것 중에 가장 하이 스탠다드가 이 입국 인어드미서빌리티 입국 금지 조항을 사면받는 기준이에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뭐 앵커 베이비 이런 것도 걸리면
0: 네.
1: 너 입국 목적이 틀리다. 너 비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쓰지 않지 않았냐.
0: 네.
1: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임시로 방문 온 사람들만 해당 사항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광 비자나
0: 네.
1: B2 비자나 뭐 비즈니스 비자, B1 비자나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ESTA라고 그래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0: 네.
1: 90일 동안 체제하는 거.
0: 네.
1: 근데 약간 위장을 해가지고.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막 외투도 입고 하니까 배가
0: 네.
1: 많이 안 나온 사람은 가리기가 좀 쉬워요.
0: 네.
1: 그런데 여름에는 옷을 다 얇게 입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면은 어떻게 막 숨길 수가 없고
0: 네.
1: 그래서 입국 심사가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다.
0: 네.
1: 이제 그런 얘기를 일단 잠깐 나누고 싶고요.
0: 네.
1: 그다음에는 이제 영주권자로 살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안 초조한 일이 과거에는 별로 없었는데
0: 네.
1: 지금은 많아졌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여기 거주하고 해외 장기 체제 안 하고 또 세금 잘 내고
0: 네.
1: 범죄 연루 안 하고 그러면 또 걱정할 일이 기본적으로는 없겠죠.
0: 네.
1: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가 그런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요즘에는 뭐 DUI가 하나만 있어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 와서 나 한국에 나가면
0: 네.
1: 들어올 수 있는 공항에서 막 쫓겨난다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0: 네.
1: 공항에서 제 생각에 영주권이 뺏긴 사람들을 제가 추방 재판을 지금 여러 명 도와드리고 있는데
0: 네.
1: 대부분은 그 비자 사기에 걸린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사기 중에서도
0: 네.
1: 과거에 연방이 기소해서 유죄를 인정한 이상한 신분 유지용 학교에 돈만 내고 신분 유지용으로 다녔다는 거죠.
0: 네.
1: 그중에 영주권자도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옛날에 잘못 줬다는 거예요. 인민국 이제 와서.
0: 네.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가 그 문제가 되는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해외 여행할 때나
0: 네.
1: 또 시민권을 신청할 때나 다 조심하셔야 돼요. 영주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더라도 정부가 바뀌면서 심사 기준이 바뀌고
0: 네.
1: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뭐 요즘엔 AI까지 등장해서
0: 그렇죠.
1: 더 많은 데이터가 더
0: 네.
1: 빨리 확인이 가능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0: 네.
1: 이 불안하신 분들은 무조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해외 갔다 오는 게 안전한지 어쩐지 이런 걸 꼭 전문가랑 확인하시고
0: 네.
1: 또 우리가 크리미널 기록이 있는데도 뭐 부모님이 위독하시다 또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꼭 가봐야 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어떨 때 저희가 이제 콜트에서 이거 Certified Archive이라 그래서 콜트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부탁하면 이게 inadmissible, 입국 금지할 만큼, 입국
0: 네.
1: 금지는 곧 추방 대상이에요.
0: 네.
1: 바꿔서 얘기하면은.
0: 네.
1: 그러니까 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를 DUI가 기록이 두 개가 있어도
0: 네.
1: 이게 inadmissible 한 게 아니다라는
0: 네.
1: 이민법 조항을 저희가 잘 설명을 해서 콜트에 다켓슛을 띄워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어터니가 써준 메모랜덤도 다 가지고 있으면 입국 심사하는데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왜 답을 모르면은 사람이 기다리는 그 몇 시간 동안 엄청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0: 네.
1: 이제 확실치 않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고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미국 시민권자면 이제 설령 잘못을 하더라도
0: 네.
1: 추방이 된달지 뭐 입국을 거절당할달지 그런 위험은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영주권자로 사시면서
0: 네.
1: 별일이 없다면
0: 네.
1: 귀화를 하셔가지고
0: 네.
1: 미국 국적 시민권자가 되시는 게 궁극적으로는
0: 네.
1: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 이민국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안 쓰는 유일한 연방기관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민국의 모든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냐면 그 신청자들이 낸 수수료 네. 수수료로 모든 인민국 직원의 월급을 포함해서 운영 경비가 다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제가 시민권 자격 요건을 시간이 나면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네. 6월 23일 정도, 그러니까 한 얼마 안 됐죠. 한 2주쯤 전에 인민국이 네. 이제 최근에 인민국 심사 기준을 많이 바꾸면서 제가 보면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게 되니까 그 경비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지금 우편을 하면 760, 온라인을 하면 50불 깎아줘서 이제 710불인데
0: 네.
1: 무려 75%를 곧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0: 75%요?
1: 네, 와. 웬만하면 10%, 2%도 우리가 좀 높은데
0: 네.
1: 75%가 올라가니까 얼마를 받느냐면 앞으로 네. 1,430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파일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서류를 많이 올리고 하는데 좀 힘드니까
0: 네.
1: 저희가 온라인 파일을 선호하진 않아요.
0: 네.
1: 온라인 파일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제 50분씩, 50불씩 그 네. 파일링 피를 디스카운트 해주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발표한 날이 6월 23일인데 연방 관보가 네. 나오면 보통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most likely
0: 네.
1: 8월 23일 또는 그 이후로 지금 피가 760불에서 무려 1,330불로 올라가고
0: 네.
1: 지금 현재까지는 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뭐 내가 메디카를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네.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또 피를 면제하는 걸 제가 신청을 해주기도 하는데
0: 네.
1: 앞으로 시민권은 피 면제를 없애버리겠대요. 지금은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제가 얼마 전에도 메디칼 네. 받고 계신 분을 이제 영주권 받고 20년이 넘었으니까
0: 네.
1: 20문제만 공부하고 한국 통역관 데리고 가서 한국말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또 리타하셨기 때문에 소득도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B 웨이버를 신청해서 760불을 면제를 받고 가서 한국말로 시험 보고
0: 네.
1: 이런 것도 피 면제도 이제 지금 마지막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민권 할 때 피 면제를 받을 생각을 말라는 거죠. 지금 정부가.
0: 네.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민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제가 말씀해드렸는데 시민권도 이제 굉장히 그 섹션별로 조심할 거 주의할 거 이렇게 많으니까
0: 네.
1: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자격 요건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0: 네.
1: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미국의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취업이민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0: 네.
1: 가족 초청은 1, 2, 3, 4순위가 있어요. 그 외에도 정치 망명한 사람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로터리 우리가 이제 그
0: 로또 이민,
1: 이민 네. 이민 네. 이 많이
0: 이민,
1: 안 오는 나라들은
0: 네,
1: 추첨을
0: 네.
1: 해갖고 주는
0: 네.
1: 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거의 그 시민권자랑 결혼한 배우자 빼고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돼요.
0: 5년?
1: 네. 5년 되기 전에 90일 전서부터 신청을 받아줘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를 초청해야 된다 할지 뭐 부모님 여기 사시는데 이미 불법이 되셔서 빨리 부모님이 영주권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딱 만 5년 채우기 90일 전서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랑 결혼하고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0: 네.
1: 이제 3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3년 되기 또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어요.
0: 3년 되기
1: 90일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0: 네.
1: 기본적인 거고 시민권은 어떤 분은 아 우리 애가 14살인데 시민권 받을 수 있냐? 네,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면
0: 네.
1: 부모가 대신해서 아이를 시민권 신청을 N600이라는 양식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0: 네.
1: 지 스스로 신청을 하려면 일단 만 18세가 넘어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 18세 이민법상의 성인이 대부분 21세지만 가정법상은 18세인데 이 시민권 신청하는 나이는 18세라고 정해져 있어요.
0: 네.
1: 그럼 영주권 받고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막 접수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0: 네.
1: 이제 5년이면은 60개월이잖아요. 근데 60개월 중에 반 이상.
0: 네.
1: 반은 30개월 플러스 하루 이상을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자격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해외에 많이 나가 계셨던 분들은 내가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갑자기 1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 막 날짜를 쌓아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살은 날짜가 30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5년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30개월 플러스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러니까 뭐 한 6, 7년 전에 이제 바뀐 규정이 뭐냐면 해외를 나갔는데 한 번에 재입국 허가가 있었더라도 6개월 이상을 있다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네가 그동안 10년 살았든 20년 살았든 5년 살았든 doesn't matter, 상관이 없다.
0: 6개월이 넘으면?
1: 네, 6개월이 넘으면 이제 네. 다시 4년 반을 살기 전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이민국이 돈을 받기 때문에 접수증이 날라오거든요.
0: 네.
1: 접수증이 날라오면 내가 아무 됐다. 문제 없나 봐. 근데 어디 가서 떨어지냐? 인터뷰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접수하는 창구는 네. 서류를 심사하지 않아요.
0: 그쵸.
1: 돈만 오면 잘못됐어도 일단 영수증이 다 발급이 되고
0: 네.
1: 영수증이 발급되면 한두 달 후에 지문 통보서도 날라오고
0: 네.
1: 그러면 지문 통보서 날라와서 지문까지 지금 내가 진짜 문제 없을까 이렇게 막 거의 확신하게 되는데 서류 심사는 애초에 인터뷰 한 날까지
0: 네.
1: 담당 이민자는 그 파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0: 네.
1: 제가 인터뷰를 문제가 있는 사람 때문에 시민권도 많이 따라가 드리는데
0: 네.
1: 특히 크리미널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요즘에 잘 해야 돼요. 가서
0: 네.
1: 언제 어디서 뭐가 있었는지 뭐 벌금은 낸
0: 네.
1: 건지
0: 네.
1: 뭐 기록이 말소가 된 건지 그때 상황을 뭐 설명해보라는 등 이렇게 좀 되게 까다롭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변호사 사무실처럼 서류 담당자가 정해진 적이 없는 데다가
0: 네.
1: 하루에 한 사람이 7명, 8명을 인터뷰하는데
0: 네.
1: 그 파일을 그 이민국에 가서 체크인할 때까지 그 인터뷰한 어피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류 정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0: 네.
1: 하고 그래서 이렇게 거주 조건이 해외에 많이 나가 계셨던 분들은 이제 거주 조건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0: 네.
1: 그리고 영주권자 중에 이제 부모를 따라서 이민한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서 이 셀렉티브 서비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0: 네.
1: 셀렉티브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0: 그게 뭡니까? 셀렉티브 서비스?
1: 네, 셀렉티브 서비스는 그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안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영주 모든 영주권자는 이제 18세에서 16세에서 21세 사이.
0: 네.
1: 18세에서 26세 사이예요.
0: 네.
1: 18세 26세 사이에 미국도 언젠가 전쟁이 날지 모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전쟁 시에 한국처럼 의무적으로 병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전쟁이 나면 셀렉트 해서 이제 국가에 가서 그 병역의 의무를 비상시에, 전쟁시에
0: 예, 예.
1: 해야 될 의무가 영주권자한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국적이
0: 네.
1: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근데 여기는 군인 자체가 직업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발런트에서 가는 거지 착취 이제 강제로 하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이 셀렉티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민한 부모님 이걸 모르시고. 근데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잘
0: 네.
1: 우연히 듣기 전에는.
0: 네.
1: 그래서 이 18세, 26세 사이에 영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모르고 등록을 안 했어도 시민권을
0: 네.
1: 신청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0: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1: 네, 그래서 그걸 꼭
0: 분들께는.
1: 알아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8세, 26세 안 한 사람은 언제 신청을 할 수
0: 있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요?
1: 5년이 이제 페널티예요. 5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0: 네.
1: 31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0: 아.
1: 그러니까 내가 뭐 결혼을 해갖고 배우자가 유학생인데 이민 신청하려는데 이제 시민권 신청하러 왔어. 근데 우리가 셀렉티브 서비스 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게 뭔데요? 이러신 분들은 다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시민권을 빨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0: 네.
1: 31세가 넘어야지 신청할 자격을 주니까.
0: 네.
1: 아마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31살이 군대 가기에는 조금 나이가 좀 들었다고
0: 네.
1: 생각해서.
0: 그게 남녀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1: 남자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0: 남자만.
1: 네, 여자는
0: 미안하다. 남자들이요.
1: 네, 남자들은 한국의 네. 병역의 의무도 여자는 없잖아요.
0: 네.
1: 남자들만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요구 사항인데 지금 바뀐 시민권 규정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더불어서 너는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여야 된다 또 이러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근모랄 캐릭터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0: 네.
1: 그럼 여기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 다니고 일해서 직장에 세금 잘 내면 이제 옛날에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물론
0: 네.
1: 지금도 그게 탈락 사유는 아니지만
0: 네.
1: 이제 정부가 외국인한테 귀화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는
0: 네.
1: 커뮤니티를 위해서 네가 한 일이 뭐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는 약간 그 누구나 하는 의무적인
0: 네.
1: 거니까 그걸로 근모랄 캐릭터로 충분치 않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심사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남을 돕는 게 이제 선한 마음 진짜 자발적으로 네. 나와야 되는데 네. 미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이민국이 그런 걸 네. 심사함으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든 네. 진짜로 이렇게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 쿼터에 한 번이든 네. 뭐 푸드뱅크든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봉사하면 네. 미국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아. 내가 봉사를 했다는 기록을 띄워와야 네. 돼. 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비영리단체에 등록이 네. 돼 있는 데서 네. 내가 봉사한 거를 알리고 나중에 기록도 띌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가장 오프닝에 많은 데가 제가 보면은 푸드뱅크 같은 데요. 네. 아. 푸드뱅크는 미국 전역에 다 있고 지역마다 다 있고 뭐 한 번에 이런 시민권 뭐 영주권 이런 거 사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원봉사자가 네. 거의 15,000명 이상씩 봉사하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 지역에서 봉사하고 싶다라면은 네. 인터뷰도 하지 않아요. 어? 스케줄이 딱 잡혀서 네. 가서 봉사하고 기록도 온라인에서 자기가 또 나중에 스스로 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 중에 네. 뭐 빨간 모자 쓰고 뭐 이렇게 저기 막 햇땡볕에 나가서 막 쓰레기 줍고 이런 것도 커뮤니티 네. 봉사긴 봉사인데 네. 막 더운데 가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시원한 데서 이제 캔 푸드 같은 거 패킹하는 거잖아요. 네. 푸드뱅크 이런 거는 네. 그러면 그런 거 하시면 뭐 좋은 일 하는 데 가면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네. 있어서 이게 약간 뭐 엔돌핀도 나올 수도 있고 네. 처음에는 막 의무감으로 갔다가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네. 또 보람이 있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0: 네, 변호사님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저도 이제 커뮤니티 네. 봉사를 이제 많이 과거에는 많이 했고 지금은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막 네. 피지컬리 시간 내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과거에 뭐 가정 상담소 이런데 제가 이사도 거의 한 15년 했고요. 네. 뭐 이사장도 한 3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제가 만난 손님들이 저보다 사회봉사 더 많이 한 사람은 아직은 만난 적은 없습니다.
0: 어머나 그러시군요.
1: 네, 아니 이건 네.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네.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외에도 조금 네. 이렇게 커뮤니티를 돕고 그게 내가 아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뭐 이런 날리지 네. 이런 거를 쉐어링해서 네. 우리 사이가 조금 건강해지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0: 그래서 우리 네. 제인정 변호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 213-738-0928 213-738-0928입니다. 3435 윌셔 블루바드 그리고 수인 넘버 305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738-0928로 여러분 고민되신 일이 있으시면 상담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렉티브 서비스 이건 어디서예요? 이 질문도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께 네, 하시면
1: SSA.gov 네. 우리가 얘기하는 네. 그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스 오피스 통해서 등록하고 네. 등록하면 등록 번호가 나와요. 네. 네, 그거를 꼭 킵하셔야 됩니다.
0: 네. 오늘 너무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곧 나와서 오늘 못 하신 말씀 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샌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7: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 막국수, 칠감 농산 콩국수, 모밀 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7: 해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3: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2: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3: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2: 지금 원호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웨이골프.com.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주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요. 세계 곳곳에 흥미로운 소소한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볍게 즐기는 모닝 브라우징. 요즘 일본 황실이 심각한 후계자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남성 왕족이 단 3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명 중 2명이 이미 60대 이상이란 점입니다. 가장 나이 어린 계승자가 2006년생 히사히토 왕자 단 한 명인데요. 이러다가 대가 끊길지 모른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는 여성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뜨겁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왕실의 전통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붕어도 권리가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법원에서 아주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니 물고기가 세상에 햇빛도 저렇게 내리치고 살 수 없는 저 지경에 아우 불쌍해라 이래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이 물고기도 금붕어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적인 존재로 공식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물건이나 재산에 가깝게 취급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금붕어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어엿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금붕어 어항청소 제대로 해줘야 돼요. 안타까운 남미 소식입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서 남반구인 남미로 훌쩍 떠나서 스키를 즐기는 분이 제 주위에도 계셨었는데요. 올해는 안 되겠네요. 남미 칠레의 자랑인 안데스 산맥이 수년째 이어진 심각한 가뭄으로 눈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얗게 덮여 있어야 할 산맥에 눈이 내리지 않다 보니 이 지역 스키장의 90% 이상이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화려한 설원을 기대하면서 피서를 겸해 찾아간 스키어들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아쉬운 소식이네요. 하루빨리 안데스의 시원한 눈 소식이 다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생물학계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인류의 오른손잡이 특성이 무려 5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누구냐? 당시 바닷속을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던 지렁이 모양의 아주 작은 생명체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이동할 때 아니 옛날 분이라 이 녀석이라면 안 되겠죠. 이 선배님, 조상님이 이동하실 때 한쪽 방향으로 몸을 비트는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좌우 비대칭 습성이 먼 훗날 인류의 오른손잡이 유전자로 이어졌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나 이게 맞는 말이야 진짜? 5억 5천년, 5천만 년 전, 응? 5억 5천만 년 전 지렁이가 지금 우리의 손잡이를 결정하다니. 아, 좀 신기롭네요. 나 오늘 나이스 샷 할 거다. 곰이 골프채를 털어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한 골프장에서 바로 황당한 도둑이 촬영이 되었는데요. 필드 위 카트에 놓여있던 골프채, 골프 가방을 세상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덥석 물고 유유히 사라진 겁니다. 야, 이 골프를 곰도 치겠다고 가져간 걸까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걸까? 영국 런던에서 래퍼 핏볼이라는 래퍼의 콘서트장에서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인 민머리, 우리말로 대머리를 따라하기 위해서 팬 2만 2,141명이 단체로 대머리로 머리를 깎았냐? 그건 아니고요. 대머리 캡을 쓰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관객석 전체가 매끈하게 빛나는 장관을 이루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고 그러는군요. 아, 팬들의 지독한 사랑, 아, 인정합니다.

0: 이 노래를 좋아했던 우리 오라버니 생각이 나네요. Melody of Love, 바비 윈튼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1973년인가요? 그때 빌보드 차트 3위로까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그게 있죠? 뭐야 들어가야 체코함,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My Melody of Love 이러잖아요. 아니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폴리시 말이라고 합니다. 내 사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My love, I love you 라는 그런 폴리시 말이에요.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바로 폴리시 프린스라고 별칭이 붙어있는 이 바비 윈튼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노래에 바로 폴리시 말을 넣습니다. 요즘 BTS나 또 우리 블랙핑크 이런 보면 이 노래 속에 우리 한국말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도 참 많다고 하는 참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보통 폴리시 그러면 여러분 글쎄요. 저는 LA에서는 폴리시 분을 잘 만나지 못했지만 동부 살 때는 폴리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특히 폴리시 조크라고 해서 왜냐면 이렇게 폴리시라 그러면 막 웃으면서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주류 사회의 편견과 풍자가 폴리시 조크에 담겨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전쟁과 가난을 피해서 수많은 폴란드인들이 미국의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이 동부 쪽의 공업 도시에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당시 언어 장벽 때문에, 왜냐면 영국인들은 뭐 영어 쓰니까 괜찮지만 이 폴리시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친 노동이나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순박하지만 어설프고 멍청하다라는 식의 편견을 담은 농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시트콤 All in the Family라는 70년대의 시트콤을 비롯해서 턱쇼라든가 방송에서는 이 폴리시 조크가 대중적인 유머 코드로 자주 쓰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특정 민족을 비하하는 성격이 있는 거는 방송에 함부로 쓰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그때는 그게 옳았던 거예요. 폴리시 사람들은 어색하고 엉뚱한다 이런 아주 고전적인 대명사가 됐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어디 그 길가에 길다란 나무 막대기를 하나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차라리 장대를 바닥에 가로로 눕혀놓고 줄자로 길이를 재보면서 한번 세워보지 그래요. 그랬더니 폴리시가 딱 화를 내면서 아 참 이 사람 답답하네. 우리가 지금 장대의 높이를 재려는 거지 길이를 재려고 그러는 거야? 응? 길이나 높이나 뉘어놓으면 이제 그 길이를 알 수 있는데 아니 이걸 눕혀놓으면 어떻게 높이를 재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식의 조크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폴리시 분들은 상당히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이러지만 여러분 친구 가운데는 혹시 폴리시 조상님을 두신 분 혹은 폴란드에서 이민 오신 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폴란드 가보셨습니까? 전 아직 못 가봤는데 그쪽 동유럽도 한번 가고 싶은데 이 요즘 유럽의 날씨가 정말 정말 많은 분들도 사망을 했죠. 이 더위가 빨리 이상기후가 좀 잘 잡히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12시부터 드디어 4강전이 시작되죠. 프랑스와 스페인이 텍사스 달라스에서 달라스에도 날씨가 굉장히 폭염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걱정이라는데 별일은 없겠죠. 자 오늘 12시부터 스페인과 프랑스가 경기를 합니다. 내일은 아틀란타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또 한판 승부를 벌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망과 G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요. 나도 이제 폴리시 말 한마디 할 줄 아는데. 외우세요. 뭐야, 들어가. 얼른 들어가, 이거죠. 뭐야, 들어가. 야채, 야채, 코함.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My love, I love you 라는 폴리시 말입니다.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잠시나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gia.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언연아 가 아니고 언정어. 아니 너무 이름이 매력적인 언정씨, 김언정씨, 헬스코리아의 김언정 쇼핑 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도 네. 너무 맑고 청량하신데 네. 아이 그 목소리를 이제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시작하실 네. 때 네. 헬스코리아를 좀 외쳐주시면
0: 먼저 해주세요.
1: 네.
0: 아니 언연어
1: 그러지 마세요. 정말
0: 언정씨
1: 저희 사이에 금갑니다.
0: 아 언정씨는 늘 봐도 패셔니스트입니다.
1: 오늘 의상
0: 어떻게
1: 너무 좋으세요.
0: 아 저는 자랑 좀 할까요? 네. 이 옷을 건졌어요. 세컨핸드 스토어에서
1: 네네.
0: 중고 옷을 샀는데 네. 얼마에 살게 비밀. 근데
1: 착한 가격.
0: 이거를 안 입은 이제 다 정리하려고요. 네. 이렇게 넣었는데 그 백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나 이거 이것까지 내보냈으면 입을 게 없겠구나 싶었는데 시원한 옷들이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 얼른 주워 입은 거예요.
1: 오늘 날씨가 또 이렇게 네. 더우니까 이번
0: 물빨래 막 해도 되는 옷 얼마나 좋아.
1: 너무 좋네요. 그런 이제 가성비 갑인 그쵸? 물건들 사면. 네. 사용하면서도 좋고 또 입으시면서 기분 좋고
0: 맞아요.
1: 네 그런 가성비 갑 건강을 위한 건강을 위한 내가. 가성비 갑
0: 헬스코리아
1: 역시 센스 있으시다.
0: 헬스코리아 네. 네 아니 우리 언정 씨는 늘 진짜 방송을 너무 잘하셔서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1: 아, 또 이렇게 방송을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네.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헬스코리아 말고 뭐 재미난 얘기 없으세요?
1: 헬스코리아 빼고는
0: 옛날 피서지에서 있었던 일 막 이런 거.
1: 헬스코리아 빼고는 재미날 수가 없고
0: 네.
1: 이제 피서지 막 얘기하시고 했는데 네.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0: 그렇죠. 내일 더 덥대요.
1: 네. 그리고 뭐 한국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유럽도 네. 그렇고 전체적으로 폭염이고 네. 뭐 장마고 막 이러다 보니까
0: 네.
1: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실내에서 잘 안 나가게 되고
0: 까딱하기 싫어 진짜.
1: 그 이럴 때 또 우리가 추울 때도 그렇지만 너무 네. 더워가지고 이럴 때도
0: 네.
1: 몸에 이게 변화가 생겨요. 아무래도
0: 네.
1: 환경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잘 관리하시던 분들도 무너지시기가 쉬운데
0: 네.
1: 헬스코리아와 가깝게 지내시면서 일단 몸에 좋은 것들 좀 챙겨 드시고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덥다는 핑계로 운동을 또 안 하게 돼요.
0: 그러면 안 돼, 진짜.
1: 안 움직이게 되고.
0: 운동해야 돼요.
1: 움직이면 땀나 안 돼 막 이러시는데 나이 들수록 우리가 네. 또 근육량이 가만히 있어도 줄어드는데 운동을 해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0: 네. 운동까지 안 하면 진짜
1: 운동까지 안 하면 안 정말 돼. 무너집니다.
0: 네. 골로 가는 길이에요. 진짜 운동 안 하면 진짜요.
1: 아니 제가 네.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0: 네.
1: 저보다 두 살이나 어린 동생인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걔가 네. 요거를 병원 가서 그 골다공증이라는 네. 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0: 어머.
1: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0: 네.
1: 저 운동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애였는데
0: 네.
1: 얘가 바로 그냥 그 순간부터 정신을 차리고
0: 네.
1: 짐을 끊어서 다니는데 걔가 좀 소위 독하다라는
0: 네.
1: 얘기를 듣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애예요.
0: 네.
1: 근데 걔가 이지바이크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에도
0: 네.
1: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0: 네.
1: 저희 이지바이크
0: 다리만 올려놓고 좋아하는 네. 드라마 보고
1: 네.
0: 그러면 저절로 운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 전에 얘기를 해도
0: 네.
1: 본인이 그렇게 약간 좀 신호가 오거나 뭔가 이렇게
0: 네.
1: 충격요법이죠 막말로.
0: 그렇죠.
1: 그러니까 병원에서
0: 돼.
1: 그런 진단이 안 나왔다면
0: 네.
1: 생각을 못했을 텐데
0: 네.
1: 얘가 그렇게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야 너 네. 이지바이크라도 하나 사라 이럴 때는
0: 네.
1: 귀뚱으로도 안 듣던 애가
0: 네. 어머나
1: 듣고 흘려버리던 애가
0: 예.
1: 짐은 짐대로 끊고 그건 그거대로 집에서
0: 네.
1: 근데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산 줄 알았죠.
0: 네. 아 그랬구나.
1: 네.
0: 저도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 듣고
1: 당뇨에 너무 좋아요.
0: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도 수영 짐을 끊었는데
1: 네.
0: 이지바이크도 사다 놓고 그냥
1: 네.
0: 집에 멍하니 요즘 또 더우니까 밖에 나기 싫잖아요. 그럴 때 그냥 실내에서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1: 정말
0: 더군다나
1: 좋아요.
0: 가격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1: 이것도 가성비 갑이죠.
0: 네. 얼마입니까?
1: 요게 마사지 볼까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켜주는 운동기구지만
0: 네.
1: 여기에 다른 이런 비슷한 것들이랑은 이제 완전히 차별화됐다. 비교
0: 네.
1: 불가라고 얘기하는 게
0: 네.
1: 용천혈 부분에 마사지 볼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압돌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계속 움직여주면서도 꼭꼭꼭꼭
0: 네.
1: 발바닥은 또 마사지를 해주는
0: 용천혈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1: 너무 좋아요. 거기는 그냥 막 우리가 지압봉 같은 걸로도 막 누르기만 해도
0: 네.
1: 장수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0: 네.
1: 근데 그런 혈자리들을 운동을 하면서 같이 시간까지 절약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기구가 249불.
0: 야, 이거 진짜
1: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 막 이렇게 보고 막 비교하신 분들은 두 대씩 사가세요.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0: 두 대씩 사서 여기 사다가 저기 사다가 그건 얼마 아닐 테고 누구 주시려고
1: 직장
0: 아 사무실에다가
1: 사무실
0: 갖다
1: 놓으면 밑에다가 놓고
0: 아 그러네요.
1: 선물하시는 분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위아래층에 놓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네. 보이는 곳에 있어야 바로바로 발을 얹고 한다 또 네. 들고 오락내리락 하기 힘들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착하다는 얘기죠.
0: 네. 그러니까
1: 다른 물건들과 비교해보면 더 그런 네.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지바이크는 일단 이제 모르시는 분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0: 네.
1: 제품을 설명해 드리면
0: 네.
1: 우리 저기 한미용님도 얘기하셨지만
0: 네.
1: 그냥 발만 얹으시면 돼요. 발만 딱 얹으면
0: 네.
1: 자동으로 얘가 돌아갑니다.
0: 그 관절 페달이. 운동도 되겠네요.
1: 그러니까 아주 좋겠다. 무리가 안 가잖아요. 관절은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0: 네.
1: 운동은 해야겠는데 또 너무 갑자기 또 그 숙제하듯이 막 하시면서 무리하시면 관절에 무리 가서 또 오히려 더 며칠 더 쉬셔야 돼요.
0: 저 진짜 그랬어요.
1: 하루 운동.
0: 진짜 일주일 동안 걷지도 못했어.
1: 그 네. 의욕만 앞서시면서 네. 그리고 또 마음은 저희가 청춘이잖아요. 항상 네. 마음은 20, 30대인데
0: 네.
1: 몸이 이렇게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무리하셔서 그 오히려 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0: 맞아.
1: 더 길어졌다 이러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또 그리고 좀 무리해서 하시기 전에 요 워밍업처럼 하시면 좋으니까
0: 네.
1: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는데 요게 자동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게 30분 동안 그냥 발만 딱 얹어놓으면 뭐 빨리도 갔다 천천히도 갔다 또 뒤로도 가요. 이런 아킬레스건까지 관리가 되는 그래서 뒤로도 갔다 막 이게 재미나요. 리드미컬하게. 네. 그래서 어깨춤이 저절로 난다. 상체까지
0: 음악 들으면서 해도 좋겠다.
1: 상체까지 운동이 네. 되고 네. 또 뭐 TV 앞에 이제 쇼파 밑에다 놓고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거든요.
0: 네.
1: 시간 절약까지 된다.
0: 네.
1: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자세 같은 경우에도 요 이지바이크를 하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0: 네.
1: 펴게 된다고 네. 의식적으로 그런 네. 얘기까지 하세요 지금.
0: 네, 갑자기 막 허리 피고 있어.
1: 얘기하는데도
0: 네. 의자가 이거 높아서.
1: 그 저희 네. 커블체어 있잖아요. 또 네. 바른 네. 자세 교정 네. 회수는 그거 같이 놓고
0: 네.
1: 앉아서 하면 진짜 이게 체형 교정 효과에 하체 근력은 근력대로
0: 되고.
1: 이제 강화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 말고도 수동으로
0: 네.
1: 또 속도 조절도 다섯 단계로 돼요.
0: 네.
1: 5단계.
0: 네.
1: 그래서 뭐 3, 4, 5는 그래도 좀 점점 막 빨라지고 막 약간 저희가 경보 빠르게 걷는 거 그런 효과가 있지만 1, 2단계는 정말 느려요. 천천히 움직여요.
0: 그 재활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겠네요.
1: 그래서 요거를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라고도 하지만
0: 네.
1: 그런 분들은 또 본인들이 재활 치료 의료 기기다, 재활 운동 기구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0: 네.
1: 그러니까 재활 치료 받으러 이제 그런 센터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근데
0: 네.
1: 기관 같은 데 가셔서 받는 건 맞는 거지만
0: 네.
1: 집에 있는 시간이 저기 훨씬
0: 그럼요.
1: 많잖아요.
0: 그럼요.
1: 그리고 거기는 잠깐 뭐 네. 집중 치료하는 거니까
0: 네.
1: 그리고 와서도 또 우리가 뭐 아무리 공부 학교에서 많이 해도 집에 와서 또 숙제하듯이
0: 네.
1: 해줘야 되는데
0: 네.
1: 재활치료하시는 기간에는
0: 너무 좋겠네요.
1: 혼자 움직이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0: 네.
1: 그리고 잘 안 되는데 요게
0: 네.
1: 1, 2단계는 일정한 속도로 정말 네. 천천히 움직여주니까 무리 없이 그리고 그 폭도
0: 네.
1: 딱 그 정확한 간격 폭으로 하는 거잖아요. 속도도
0: 네.
1: 그렇고. 그러니까 재활치료하는데 너무
0: 네.
1: 도움받았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막 엉금엉금 기어서 화장실까지 가고 그러셨대요. 근데 네.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더 그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된다는데
0: 그럼요.
1: 그 고통은
0: 네.
1: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0: 몰라요.
1: 본인밖에 모르고
0: 그럼요.
1: 옆에서 네. 따님이 엄마 그러다가 수술 다시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하고 싶냐고 빨리 걸으라고 움직이라고 막 이러는데
0: 네.
1: 너무 보기가 싫더래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야 네가 걸어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0: 네.
1: 너무 아프니까 근데 요거는
0: 네.
1: 그냥 발만 얹으니까
0: 살살
1: 천천히 정말 나를 잘 내주듯이 그래서 여기서
0: 네.
1: 이제 며칠 하면서 속도를 2단계로 높이고
0: 네.
1: 이렇게 점점점 좋아졌다.
0: 네.
1: 그 단계에서 이제 굳을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도 나를 움직이게 해준
0: 네.
1: 그런 재활치료 운동기구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르신도 있고 또
0: 네.
1: 그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전적으로 당뇨여서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꾸준히 하셨대요. 근데 네. 이제 잘 하시다가도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네.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크까지 왔대요.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고 네. 나는 막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막 운동하라는 얘기 들으면 더 하기 싫고 숙제 같고 네. 그랬대요. 그래서 네. 혼자 막 화도 나고 이랬는데 이지바이크를 TV 그걸로 보신 거예요. 광고로.
0: 네.
1: 그래서 막 하는 걸 보니까 쉬워 보이고 저게 진짜 운동이 될까 싶기는 했는데 이제 매장 네. 오셔가지고 해보시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도 여쭤보셨대요.
0: 네.
1: 이게 사면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네. 뭐든지 하시는 게 좋으니까 뭐 무리 없는 네. 선에서 뭐 부담이 안 가시는 가격이라면 네. 구입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대요.
0: 야.
1: 그래서 헬스코리아 매장 가셔서 해보시고 네. 들여놓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전도사가 되셨어요. 정말 네. 이지바이크 전도사.
0: 네.
1: 그분이 판매한 양이 정말 저희끼리 장난이 아니다 할 정도로
0: 네.
1: 본인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주변에 본인처럼 고생하고 있는 분이나
0: 그쵸.
1: 또 사랑하는 친구 같이 건강한 게 오래 나랑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다 데리고 오시고
0: 네.
1: 막 본인이 사서 선물하시고
0: 네.
1: 이지바이크 전도사님이라고 저희가
0: 그러시구나.
1: 얘기할 정도로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을 보신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돼야 정말 그 소중함을 알고 걔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다라고 네. 얘기해도 본인이 가서 체험해보시고 실제로 내 몸의 변화와
0: 네.
1: 내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느껴야만 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몰라요.
0: 맞아요.
1: 그냥 이렇게 허공에 뜬 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막
0: 겪어보지 않고는 맞아요. 몰라요. 저도 네. 뼈가 몇 번 부러져 봐서 정형외과 가면 다 부러진 사람들만 오는데 뭐 잘난 척하고 내가 축구공을 차다가 뭐 옷 입다가 바지 네. 입다가 바지가 걸려서 넘어져서 뭐 새끼발가락 부러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는 데가 재활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또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1: 맞아요.
0: 되는데 최근에는 저 선배님이 너무너무 슬픈 메시지를 너무너무 슬프다고 보내오신 게 여기 뉴욕에 계신 분인데
1: 네.
0: 여기 LA에 절친이 계신데 당 때문에
1: 네.
0: 한쪽 다리를 자르셨는데
1: 어떡해요.
0: 나머지 자리까지
1: 어머,
0: 자르시고
1: 어떡해.
0: 그러고 결국은 운명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바로. 진짜.
1: 맞아요.
0: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시고
1: 그쵸.
0: 건강하게 관리하시려면
1: 네.
0: 이런 좋은 또 도구가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이게 개발이 잘 돼 있어.
1: 그리고 드시는 것도 당뇨이신
0: 네.
1: 분들은 이제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0: 네.
1: 저희 이제 헬스코리아에 오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제 저는 나와서 그날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온 제품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경우가
0: 네.
1: 많은데 지금 당뇨 얘기하시니까 저희도
0: 네.
1: 천호앤케어의 여주 프리미엄 이걸로 당 관리하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0: 네.
1: 운동도 하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근데
0: 네.
1: 여주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0: 네.
1: 그걸 막 본인이 여주 사가지고 뭐 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맛도 그렇고 네.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워요. 근데
0: 네.
1: 저희는 이제 여주고 프리미엄으로 거기다가 그 돼지감자가 굉장히 또 혈당 잡는 데 너무 좋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드시는데도
0: 네. 네.
1: 맛도 괜찮으면서
0: 네.
1: 여주 프리미엄은 너무 그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덕을 많이 본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0: 네.
1: 가셔서 시음 저희 하실
0: 네.
1: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드셔보시고 맛 같은 것도 체크하시면서
0: 네.
1: 이지바이크랑 같이 하시면 뭐든지 같이 하면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0: 그러니까 네.
1: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매장에 가서
0: 네.
1: 체험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가셨다가 같이 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제품들까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0: 집중 공략 해야 돼.
1: 그쵸.
0: 함께 시너지로.
1: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없어서 놓치시는
0: 네.
1: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러니까 병은 절대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0: 네.
1: 소문도 여기저기 내야 되고
0: 맞아.
1: 좋다는 거는 다 해봐야 되고
0: 네.
1: 가서 직접 해보시고
0: 네.
1: 그리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체험은. 헬스코리아 매장은 정말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체험관이라고
0: 네.
1: 표현할 만큼
0: 네.
1: 저희 가면 뭐 사야 되나 뭐 이렇게 마사지 한번 체험해 보면 꼭 너무 권하지 않고
0: 네.
1: 그냥 받으시라고 너무 편안하게 해드려서 그냥
0: 네, 매일 가세요.
1: 그냥 진짜
0: 가서 마사지 받고
1: 그래요.
0: 오세요.
1: 그러니까 그 말도 네. 사실인지 아닌지 가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냥 가서 체험을
0: 네.
1: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뇨로 그렇게 된 분이 의외로 많아요.
0: 그렇죠.
1: 합병증 이런
0: 네.
1: 게 오면 진짜 무서운 게 당뇨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이제 미리미리 관리하신 네. 분과 안 하신 분은 차이가 나니까 네. 아 근데 너무 안 좋은 소식이네요.
0: 네. 네. 그냥 저녁 먹고 이지바이크 위에 앉아만 있어도 그쵸.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헬스코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진짜 249불에 우리 부모님들께 어르신께 선물로도 너무 좋겠네요.
1: 효도 선물로 5월달에 굉장히 많이 나가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동 근력 강화 운동기구 이지바이크가 있는 헬스코리아 전화번호 213-385-1005번 385-1005번입니다. 특별 할인 혜택 249불입니다. 매장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 매장 체험관이라고도 하는 매장은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그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파크는 비치길 거기 한남체인 몰에 있는데 네.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서서 오른쪽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네. 이제 코코오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거기 인바한칸 떡집 유명하대요. 근데 더 유명한 헬스코리아가 그 바로 네. 옆집입니다.
0: 아, 인방학과 떡집은 좋겠다. 맨날 그 선전해주고 그 떡집에서는 헬스코리아 선전 많이 손님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이제는 마사지 기계. 아, 네. 우리 헬스코리아 하면 바로 그라비티죠.
1: 그렇죠.
0: 네,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1: 이 가성비 값. 가성비가 가성비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네. 그 이제 원피스만 해도 그렇게 네.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게 네. 또 사시면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네, 네. 그라비티도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받을 때마다 네. 정말 뭔가 돈 번 것 같고 기분 좋은 그런 마사지 체험입니다.
0: 먼저 이 가격이 놀라운 가격이 가격?
1: 놀라운 가격이죠. 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네. 사람의 손맛으로 마사지가 네. 이루어지는데 이런 마사지 네. 체어가 이건 이런 거는 보통 네. 이 정도 마음에 든다면 7, 8천 불 넘어가요.
0: 네.
1: 그런데 저희 지금 4,499불
0: 와.
1: 자회사니까 가능한 네. 저희 자체 브랜드 H솔루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고
0: 네.
1: 여기에 이제 무이자 48개월 이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0: 네, 진짜.
1: 그래서 그라비티가 이제 보급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판매 대수는 1위입니다. 항상
0: 네,
1: 해마다
0: 네.
1: 모든 모델 저희 헬스코리아 7가지 모델뿐만 아니라 마사지 체어 다른 브랜드 모델 통틀어서
0: 1등이야.
1: 1등이에요. 판매 대수로 만족도 네. 고객 만족도는 이제 저희 최고의 럭셔리의 끝판왕인 디바인데.
0: 네.
1: 판매 대수가 이렇게 많다는 건 이제 대중적이란 얘기죠.
0: 네.
1: 마사지 체어를 대중화시키는데 이 50개 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라비티.
0: 아, 이게
1: 네, 여기에 이제 무이자 48개월 할부가 큰 역할을 했어요.
0: 월 94불.
1: 94불 플러스 텍스. 아. 타주는 텍스 없으니까 94불.
0: 네. 네. 네. 너무 좋네요.
1: 여기다 그라비티를 또 선택하시는 이유.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0: 네.
1: 풀 워런티 3년.
0: 아,
1: 3년인 드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회사는 헬스코리아고
0: 네.
1: 여기에 이제 무료 배송까지 다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면서 네. 저희 배송 리뷰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저희는 직원이 가기 때문에
0: 네.
1: 회사 차로 직원이 갑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툭 던져놓고 배달업체 맡기면 아무래도 그 주소
0: 입구에 놓고 그냥
1: 입구에 놓고 가고 막 2층인 집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네. 1층에다 놓고 가고 그래서 그거 뭐 돌려보내고 저희한테로 오신
0: 진짜요?
1: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0: 네.
1: 배달 때문에 사람이 또 그런 작은 거 작은 것도 네. 아니죠.
0: 왜냐하면 자기
1: 거죠.
0: 직원이 아니고 어디 배달업체 딜리버리 외국
1: 없으니까.
0: 업체에 뭐 맡기거나 이러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1: 무료 배상인 경우라도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저희는 네. 이제 직원이 원하는 위치까지 세팅을 다 해드리니까
0: 타주 같은 경우는
1: 배송
0: 어떻게
1: 리뷰
0: 해요?
1: 타주는 저희가 이제 가까운 지역까지는 가고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0: 특별
1: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다 관리를 하면서 다 따라서 이렇게 네. 트랙을 저희가 네. 팔로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AS는 저희 직원 기사가 나갑니다.
0: 야,
1: 그러니까 다 정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네. 돼 있기 때문에
0: 네.
1: 많이들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족도 면에서도 최고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마사지 체어 선택하시는 분들
0: 네. 이제
1: 입문용이라 그러잖아요. 일단 처음에 사용할 때는 저희가 가성비 값을 찾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네. 마사지 체어를 좀 알고 나서는
0: 네.
1: 마사지 맛도 좀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최상을 선택하게 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네. 디바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0: 네.
1: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다. 후회 없는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0: 네, 너무 좋아요. 정말 마사지 맛을 하는 분들은 이거 왜 진짜 간 샀지?
1: 맞아요.
0: 이러면서 건강이 무엇보다 좋잖아요.
1: 내 몸의 변화를 느끼시니까 마사지 좋은 건 알아요. 마사지를 받으면 내 몸이 관리가 된다라는 건 알아서 받으러도 가시잖아요.
0: 네.
1: 그것도 비싼 돈 그럼요. 내고 팁까지 주면서 예약까지 해서 일부러 시간 내서 그렇게 가시는 데는 받고 나면 다르니까.
0: 네.
1: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이 되고 뭐든지 느리게 움직이고 잘 안 돌아가잖아요.
0: 네.
1: 뭐 혈액 순환을 비롯해서 신진대사도
0: 그것뿐이에요. 네. 막 흘리고 막 뭐 이렇게 줄줄 흘리나 몰라.
1: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걸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해. 보약도 먹고 다 중요해요. 국민 보약 뭐 독일홍삼도 드시고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자극을 좀 해야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마사지 요법은 이제 뭐 수세기 전부터 치료요법으로 이용이 되어 왔고 받으면 좋다라는 건 알지만 자주 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0: 네.
1: 비용 면에서 시간 면에서 어디 가서 받으려면
0: 네.
1: 근데 마사지 체어가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 좋은 점은 걔는 나를 위해 매일매일 기다리고
0: 있어.
1: 있어요. 그냥 날 위해 있는. 그냥 있는 애예요. 그러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새벽이건 자다가 깨서도 받을 수 있고
0: 가서 누우면 돼.
1: 누우면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고 막 있는데 집에 가면 그라비티가 있다. 디바가 있다.
0: 그 들여놓으시고 나서
1: 가장 큰 후회는 이걸 왜 이렇게 늦게 드렸을까. 얘를 왜 이제서야 알고
0: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데 건강과
1: 들여놓기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0: 마사지 해주면 이 혈액 순환이 잘 돼서요.
1: 그럼요.
0: 뱃살도 좀 들어가고
1: 뭐든지.
0: 몸도 조금 막
1: 자세도
0: 그러잖아요.
1: 좋아지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얘기하신 것처럼 신진대사도 원활하고 순환이 잘 되다 보면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잠도 깊이 있게 자게 되고 그러면 이게 뭐든지 선순환이라는 거죠.
0: 네.
1: 그냥 스트레스 받고 와서 꾹꾹 참으면서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게 일어나서 또 아침 그 다음날 무거운 어깨로 또 회사에 가고 이런 악순환이 아니라 매일매일 관리를 하면서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젊음을 오래도록 유지를 하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숫자상으로 그냥 하루하루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력 있게 하루하루의 행복한 삶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0: 이게
1: 삶의 퀄리티가 다른 거죠.
0: 진짜 거기다가 헬스코리아는 바로 19년째라서
1: 믿을 수 있는
0: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마사지기 샀는데 어디가 뭐 안 돼요 이러면 막 그 회사가
1: 연결한,
0: 없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그래요. 근데 거기는 헬스코리아는 영원한다.
1: 바로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AS가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해결을 해준다는 거 그게 가장 큽니다.
0: 어머 그런데 이지바이크까지 사은품으로 주시네요.
1: 그라비티 이지바이크를 그냥 드립니다. 요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0불 택스도 없이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0: 너무 좋다.
1: 이거 놓치지 마세요.
0: 이게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1: 마사지
0: 거예요.
1: 관리까지 그렇죠.
0: 건강을 위해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213-385-1005번 385-1005번 헬스코리아로 전화하셔서 집에서 가까운 매장 가셔서 체험해보시고 그리고 뭐 반신욕기도 있잖아요.
1: 건식 반신욕기. 원정성 건식 반신욕기.
0: 그거는
1: 지금 디바 사은품 아직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 가시면 이제 그라비티를 말씀을 드렸지만 7가지 모델이 쫙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라비티도 받아보시고 다른 것도 받아보세요. 저희 전혀 뭐라고 안 합니다. 7가지 다 받아보셔도 돼요. 시간만 오라가신다면.
0: 집에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진짜 건강을 위해서.
1: 네.
0: 나의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죠.
1: 아무것도 필요 없죠.
0: 더 늦기 전에 빨리. 자 그러면 끝으로요 이 디바 또 그렇지만 이 그라비티의 요즘은 마사지 기기가 많이 테크닉이 테크놀로지가 기술력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몸 구석구석 꽉꽉 해주고 뭐 블루투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옛날하고 다른 걸 알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저희 블루투스도 스피커가 고급 사양이에요. 그 가격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완전한 힐링 타임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그 음악까지 들으시면서
0: 영화 보면서도
1: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무중력 상태에서. 구름 위에서 받는 것 같은 그리고 가장 큰 발 종아리까지 꽉꽉 누르면서 온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치고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죠. 막 혈자리들을 자극해서 발바닥을 정말 야무지게 꽉꽉 눌러주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당연히 그 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0: 네.
1: 뱃살까지 관리가 되는 거죠.
0: 너무 좋다. 네. 자, 헬스코리아 매장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정리할까요?
1: 네. 네. 저희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2층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그 몰, 빛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아리랑 마켓 몰 바로 옆에 있습니다.
0: 네, 네. 바로 이런 노래 들으면서요. 마사지 기계 탁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뭐 행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김원정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헬스코리아
1: 건강.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으셨습니다. 아, 비치와 수박 이런 차가운 것들이 더위를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이프랑 너무 사이가 좋으시는데 어느 때 껴왔냐면 와이프가 싹 계란후라이를 뒤집을 때 그때는 왜 이래요 이렇게 못하니까 조심하니까 그래서 그게 기억에 굉장히 남았어요. 계란 뒤집을 때 뒤에서 백허그를 해주는 남편 참 좋겠다. 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니 요즘 로봇은요, 로봇 하면 막 굉장히 수백 파운드짜리 철덩이를 엄청나게 휙휙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이 요즘 나온 그 어떤 회사의 로봇이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시속 2, 3마일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걷는 속도라 부딪혀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요. 여기 핵심은 바로 손의 유연성입니다. 이 로봇 손이 살짝 물건을 쥘 때 우리 사람 피부나 근육처럼 살짝 형태가 변하면서 물건을 감싸주는, 그러니까 날달걀이나 물이 가득한 유리잔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아주 조심조심 다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정교한 섬세한 로봇 손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3D 열투명 망토가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기술이랑 차원이 다른 게요, 전에는 겨우 한쪽 방향에서 오는 열만 숨겼는데 이제는 사방, 팔방, 전방위에서 어떤 방향에서도 뜨거운 열이 들어와도 완벽하게 교란을 해서 숨겨준다고 합니다. 옛날에 투명 망토가 있어가지고 막 이거 입으면 사람이 뿅 사라지고 내가 투명인이 되면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봤잖아요. 이제 투명 그 망토도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열, 응? 를 탁 차단해주는 이런 3D 열 방어 망토가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그런가 하면 나사의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가 얼마 전에 뭐 무슨 기념을 했죠? 제가 그런 멘트를 드렸는데 굉장히 천천히 벌써 몇 년째 거기서 우리에게 늘 지금 여기는 이렇습니다라는 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화성 표면에서 마치 벌집이나 기하학적인 무늬의 벽지를 깔아놓은 듯한 벌집 모양 허니컴 스트럭처를 포착했다고 해요.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큐리오시티가 보내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그 땅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런 좀 신기한 누군가가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은 정교한 문양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성의 고대 기후나 물 혹은 환경 변화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벌집 구조 주변에는 어두운 색의 자갈들이 깔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의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 내린 건지 고대의 어떤 충돌 사건, 그러니까 뭐 크레이터, 그 데스밸리 가면 크레이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뭐 운석 조각인지 뭐 이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화성에 우리 인류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전히 지치지 않는 이런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덥지만요, 우리가 두 발 딛고 함께하는 이 지구는요 정말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 우주 속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서로 통하고 함께

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합니다. 어머,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아쉬워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위에 힘드시고 차차차 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탱자 한미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0: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0: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0: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9: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0: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5: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6: 오늘도 이 뜸이란 무엇인가, 또 침뜸 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뜸은 원리와 구조상 상호보완적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날로부터 침과 뜸을 별개의 아주 다른 것으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침뜸은 침과 뜸이라는 도구만 단순히 다를 뿐 기본 원리는 똑같은 자연의 섭리를 응용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과 뜸의 변증 및 치료는 똑같은 하나이지 침과 뜸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에서도 침뜸을 침구로 묶고 하나로 다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제1의 침이라고 불리는 허임 선생님도 침뜸을 하나로 보아서 침구 경험방이라는 역조를 남긴 것입니다. 그분은요, 선조, 광해군, 인조, 임금을 걸쳐 침뜸을 동시에 시술한 유명한 침구의 명성을 날린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침뜸을 다루거나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는 침구학이라고 합니다. 따로 나눠서 침의학, 뜸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침뜸의학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호 보완적인 불가문의 관계에 있는 침뜸을 우리 몸 전체 361개의 혈자리에 동일한 공통 치료점으로 담되 어떠한 자리는 뜸만 뜨도록 특별히 권장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뜸을 떠주기 위해서는 그 효과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서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은 저희 같은 한의사들이 또 한의학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뜸은 저희들 같은 분들이 뜸자리를 처방해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뜰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값도 싸고 또 경제적이면서 또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침뜸의학에서 침과 한약은 바로 저희들 같은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되지만 바로 뜸은 여러분들끼리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편하고 경제적이면서 효과가 탁월한 것입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뭘 드셨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굉장히 무더워서 아마도 냉면 드신 분들 꽤 많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최고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신다고요? 황금, 백금, 천금. 네, 바로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내일, 좀 더 돈이 모인 내년으로 도전을 미루기도 하죠. 하지만 완벽한 때란 결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라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준다 한들 흘러간 어제의 단 1초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압도적으로 비싼 현재라는 자본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심장이 뛰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 주저했던 첫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가장 완벽한 타이밍, 해피 투게더가 함께 할게요. 자, 용기와 희망, 감사, 행복 다운로드 준비되셨을까요? 해피송입니다. 해피투게더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 때문에, 아니면 이미 지나가버린 어제의 이런 후회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높은 곳에 오르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면서 쉼없이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죠.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석으로도 우리가 숨쉬고 있고 또 내 곁에 소중한 사람과 눈을 맞추는 그런 찰나의 순간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하루 잠시 이런저런 근심 걱정 접어두시고요. 온전히 나의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께 행복과 웃음을 드리고 싶은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0: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빅데이터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LA 한인타운에서 맛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곳이죠. 무려 23년 동안 우리 교민들의 입맛을 책임져온 최고의 맛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달이 드디어 개업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기쁜 소식과 함께 선물 보따리를 가득 들고 오신 우리 온달의 아이린서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세요.
0: 반갑습니다. 대표님 굉장히 오랜만이세요.
1: 아주 오래간만이네요.
0: 우리 대표님은 항상 이 스마일이 너무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네네. 이번에 뭐 벌써 23주년?
1: 예.
0: 와, 벌써 그렇게 됐네요.
1: 한 자리에서 23년 예. 꾸준히 손님들을 네네. 모시고 있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민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챙겨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네네네. 온달이 있으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0: 아유, 23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말은 쉽지만 한 자리에서 꾸준히 사랑받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게다가 최근에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이거 사실이에요?
1: 예, 제가 맡은 지는 네. 7년 차지만 네. 그 전임자들이 했었던 인보이스까지를 다 저희가 엑셀 파일로 다 찾아내갖고 그거를 박스를 계산해 보니까 네. 4월 말 기준으로 9만 8천 몇 개가 팔려서 세상에. 지금 7월이니까 10만 개가 됐더라고요.
0: 와.
1: 그러니 누군가가 10만 개의 꽃게를 잡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스스로도 네. 참 열심히 끓여댔구나 싶네요.
0: 와, 10만 개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 꽉 찬 그 게살.
1: 그것도 서해 네, 바다에서 뛰놀던 배로 네. 수송된 꽃게 아닙니까?
0: 그렇죠. 원달만의 이 비법 양념 맛을 보신 분들은 아마 잊어버리기 힘들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하죠.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꽃게탕도 맛있더라고요.
1: 간장게장, 시원하고. 꽃게탕, 국물갈비찜 이런 게 이제 온달의 네. 대표 메뉴죠. 전통적으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2, 3년 전부터 추가된 메뉴가 네. 연포수제비.
0: 아, 연포수제비.
1: 이런 거가 최근 들어서 아주 더 좀 담백한 맛으로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지셨어요.
0: 정말 밥도둑이죠. 그리고 이렇게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런 게 꽤 예, 많으신 예, 걸로 알고 예. 있어요.
1: 아무래도 그런 헤비한 메뉴는 점심보단 저녁이 네. 훨씬 어울리죠.
0: 맞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23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파격적인 또 뭔가 이벤트,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1: 23주년이니까 네. 23%를 오프해드립니다. 온달의 대표 메뉴 중에 하나인 아구찜.
0: 네. 아구찜. 네. 오,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1: 그 아구가 콜라겐이 많아서 여성들 네. 피부 미용에도 좋고 네. 또 함께하는 콩나물의 그 아삭함, 그렇죠. 매콤 아삭.
0: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식욕을 돋구어주는 메뉴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저는 아구찜, 그 이렇게 쫀득쫀득한 거. 맞습니다. 생선, 다른 생선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잖아요.
1: 네.
0: 그게 참 좋아요. 저는 매콤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뭐 콩나물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와, 23주년이라 23%.
1: 네.
0: 기발한 아이디어시네요.
1: 저희가 20주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50주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안 하고 있겠지만 그때 할 사람에게 50%를 가급적 해드리라고 부탁하겠다 그랬어요.
0: 아, 고물가 시대 23% 정말 할인이 파격적인데 온달 아구찜 하면 콩나물만 가득한 게 아니라 쫄깃하고 통통한 아구살이 정말 푸짐하게 들어있기로 유명합니다.
1: 다른 데서는 아구를 네. 아주 송편처럼 조그맣게 잘라서 넣어서 네.
0: 맞아요.
1: 저렴한 가격에 맞아요. 서빙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저희는 23년째 네. 두툼한 쫄깃한 아구살, 콩나물도 푸짐.
0: 친구여라.
1: 이렇게 좀 예. 이미지를 형성해 왔어요. 네네네. 그 맛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아구를 팍팍 넣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아구 찾느라고 막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구찜 할인에다가 또 녹두빈 대떡도 맛있어요. 녹두빈 대떡까지 서비스로 주신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1: 예. 1년 전부터 네. 공식 메뉴로 출시를 해봤어요. 근데 네. 반응이 그래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네. 이유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평양 출신이신데 저로서는 아기 때부터 집안에 녹두빈대 떡은 당연히 네. 거의 1년 내내 많이 먹는 메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입맛에 제가 익숙해졌고 아. 성인이 된 이후에 네. 그 평양식 녹두빈대 떡을 여러 군데 찾아다녔는데 제 맛에 좀 적합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럴 바에는 제가 재현해보자. 그래서 시도 끝에 해봤더니 실향민들의 자녀손들이 오셔서 어머 어렸을 때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던 맛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럴 땐 참 네. 보람 있어요.
0: 그러니까 녹두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1: 그냥 100% 녹두.
0: 100% 녹두는
1: 네, 거기에 새콤하게 잘 익은 묵은지 김치, 그다음에 숙주나물, 고사리, 뭐 가진 양념 네. 이런 게 들어가서 즉석에서 갈아서 금방 부쳐내니까.
0: 와, 사실 100% 녹두빈대떡 먹기 힘들거든요.
1: 쉽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당연히 그쵸. 찹쌀, 밀가루, 뭐 쌀가루가 들어가야지 부쳐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굽는 요령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전혀 부서지지 않아요.
0: 야, 아구찜 할인에다가 녹두빈대떡까지 서비스라고 하니까 정말 이번 7월에는 꼭 온달에 가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서비스가 너무 좋잖아요. 매콤한 아구찜 한번 이렇게 한 입 먹어보고 그 다음에 고소한 녹두빈대떡으로 매운맛을 확 잡아주면 정말 환상 조합일 것 같아요.
1: 예. 그리고 예. 아구찜에 아주 필수로 곁들여 들어오는 동치미 국물이 있어요. 저희 온달 동치미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0: 맛있죠.
1: 아구찜 먹고 매콤했을 때 동치미로 입가심을 딱 하고 예 그러면 네. 아주 정말 한여름 지내기 좋죠.
0: 아 그쵸 그쵸. 네. 동치미 국물 또 온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맛있어요. 자, 뭐 방송 창 얘기 보니까요. 오늘 저녁은 무조건 온달이다. 23주년 축하드립니다라는 그런 문자 릴레이도 있고요. 자, 대표님 당장 오늘 저녁부터 자리가 꽉 찰 것 같은데 예약을 반드시 해야겠죠?
1: 예, 한두 분 오실 경우는 비교적 자리가 쉬운데 네네. 뭐 6분, 10분 이럴 경우는 저녁 시간에는 가급적 예약을 권해드립니다.
0: 네네네, 맞습니다. 예약 전화번호, 전화번호 좀 소개해 주세요.
1: 13-382-8844 네. 팔가하고 캠모 네. 코너에 건물이 있고요. 네. 팔가 쪽에 지하 파킹장으로 들어가는 큰 입구가 있습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온달 파킹이 어디지 그렇고 좀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자체 파킹장 18대 들어가는 게 넓은 네. 게 있으니까 지하 네네네. 파킹으로 꼭 들어오십시오.
0: 네, 지하에다 파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달 식당입니다. 213-382-8844 213-382-8844 일명 382의 8844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그리고 곁들여서 부탁드리는 거는 예, 예. 저희가 최근부터는 저녁 장사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4시부터 오픈이라는 거 네. 그렇지만 토요일만큼은 11시 30분부터 하니까 시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토요일은 11시 30분
1: 나머지 날은 4시 오후 오픈. 4시
0: 그럼 일요일 날도 오픈하시나요?
1: 예, 오후 4시
0: 오후 4시에 오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온달 식당은요 한인타운 중심입니다. 팔가와 캠모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차도 편리하니까요, 그냥 지하 주차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도 뭐 미리미리 좀 컨택하셔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그죠?
1: 예를 들어서
0: 빨리 나오기
1: 우리가
0: 때문에.
1: 몇 시 예약인데 네. 몇 명입니다. 네. 또 특히 많이 오셨던 단골께서는 메뉴를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이런 메뉴, 맵기 종류도 더 맵게 덜 맵게 이래서 몇 시에 딱 가면 네. 금방 먹게 준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면 저희가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죠.
0: 그렇죠. 그리고 네. 온다라면 식혜가 그렇게 맛있어요.
1: 그거 정말 대표님, 자랑스러워요. 근데 신설탕을 많이 네. 넣은 일반 시중에 그런 식혜하고는 달라요. 저희는 엿기름 가루를 정말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서 천연 단맛을 최대한 빨아내고 있죠.
0: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진짜 엿기름 맛이 나요. 저희 예. 할머니가 해주셨던 식혜
1: 맛있습니다.
0: 맛이 나네요. 진짜. 예.
1: 그래서 저희 오. 자체가 음식 철학이 네. 건강한 음식, 몸을 위하는 음식 이러다 보니까 좀 부수적으로 맛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거는 조금 지향을 하고 네. 최대한 자연스러운 몸에 먹어도 유익한 맛을 많이 추구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손님들이 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가셔서 드시면 아마 100% 만족하실 겁니다.
1: 식혜는 잡수고요. 저희가 네. 그거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판매도 해요. 냉동으로
0: 오,
1: 해서
0: 그렇군요.
1: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더즌으로 사가세요. 네. 너무 놀래갖고 이거 많이 갖고 가면 안 된다고 방부제 없다고 막 이랬더니 냉동해 놓으시고 운동 나가실 때 트렁크에 아니면 이 바지춤에 하나 딱 갖고 나가시면은 네. 실온에 이제 자연이 녹히니까 네네. 골프장에서 먹는 그 식혜 맛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손님도 계셨어요.
0: 그렇겠네요. 네. 이거 단체로도 소화가 가능합니까?
1: 그렇습니다.
0: 단체로 주문해도 돼요?
1: 네, 괜찮습니다.
0: 진짜요?
1: 예,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이거를 예. 5갤런 통으로 몇십 개를 네. 바자회를 한다고 주문하신 교회도 있었어요.
0: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1: 예, 크게 사갖고 네. 그거를 통에 나눠서들 쉐어하시더라고요. 예.
0: 사실 이제 식혜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먹어본 맛 때문에 추억의 맛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예. 굉장히 좋다고
1: 다이어트
0: 들었어요.
1: 다이어트 좋고 소화시키는 데도 좋고 소화 효소가 들어가 예. 있어서 예. 속이 좀 더부룩할 때 아니면 예. 과식했다 싶을 때 한 예. 모금 잡수시면 속이 편안해지십니다.
0: 맞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아주 날씨도 더운데 스튜디오도 제가 더위는 잘 안 타는데 스튜디오도 조금 후덥지근해요. 그죠?
1: 예. 저희 여기 들어와서 느낀 건데요. 라디오 서울 정도면은 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시원하게 하면 네. 인터뷰하는 시간 내내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0: 그렇습니까?
1: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튜디오가 좀 더워요.
0: 그렇습니까? 오늘 이 날씨가 워낙에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온도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온날 식당, 온날이라는 이름이 참 익숙해요. 그 동화책에서 왔던
1: 예.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스토리를 저희 메뉴판 네. 뒷면에 요약해서 적어놨어요. 네. 외국인들에게 저희가 설명해주고 싶었고요.
0: 네, 네, 네.
1: 물론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 제도 맨 처음엔 약간 촌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0: 재밌어요.
1: 그 온달의 그 온달 장군의 그 우직한 네. 평민적인 그 소박한 성품을 네. 음식에 담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0: 어머나.
1: 그래서 몇 년 전에 발렌타인스 데이에 제가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온달 네. 장군과 평강공주의 만남 이래갖고 온자, 네. 달자, 평자, 강자가 자기 이름에 들어간 사람들에겐 프리로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0: 진짜요?
1: 예. 근데 다른 이름은 비교적 많다고 생각했는데 온자가 들어간 분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했는데 딱 한 분이 미들네임에 온자가 들어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0: 어머나.
1: 근데 그분들도 예. 너무 이벤트가 재밌어서 정말일까 그러고 왔는데 예, 예, 예. 대접받으니까 기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내년 발렌타인스 데이에 그 네. 이벤트를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0: 재밌네요. 온달 평강.
1: 예, 그래서 저희 식당을 찾는 남자분들은 다 온달 장군이시고 여성분들은 다 프린세스 평강입니다.
0: 기분 좋네요. 평강공주라고 네. 하시니까. 참 온달 평강. 이름이 안 들어가네요. 아쉽다.
1: 또 그다음에 제가 온달 전화번호에서 두 가지만 매치되는 번호가 있어도 서비스해드린 적도 아이디어. 있어요.
0: 좋네요. 재밌네요. 우리 대표님.
1: 아니 사는 게 재밌고 음식 먹는다는 거 나눈다는 네. 거는 즐거워야 돼요.
0: 그러네요. 우리 아이린서 대표님 아주 아이디어가 창의적이세요. 너무 좋은데요. 자 온달 식당. 저는 참 이게 왜 하필 온달 식당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답이 됐네요. 그동안 이제 23년 동안 이제 온달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고객분, 손님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손님이 있을까요?
1: 한 몇 년 전인데 네. 아침에 그 당시 아침에 문을 열고 네. 준비하던 그 시절인데
0: 네.
1: 어떤 머리가 희끗한 60대 후반 정도로는 좋게 보이는 남성분이 계속 네. 문을 두들기셔요. 그래서 놀래갖고 나갔더니 간장 게장만 빨리 투고가 좀 되겠느냐고 너무 다급한 목소리셨어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어머니가 눈을 몇 주 만에 뜨셨는데 네.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라도 사다 드릴게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네. 온 달 간장게장을 좀 갖고 오라 그러셔서 오픈 안 했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사갖고 가서 잡수든 못 잡수든 대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좀 도와주겠냐고 그래서 네. 얼른 포장을 해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사실 그분 성함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한 달 남짓 좀 지났는데 어떤 할머니들 세 분이 들어오셔서 네.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우리 서버에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때 우리 아들이 간장게장 사왔다고 했는데
0: 어머나, 그 어머니시군요.
1: 내가 그거 먹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살아났다기보단 우리가 느끼기엔 기력이 회복되는 어떤 터닝포인트가 됐겠죠. 그쵸. 그래서 몇 주 만에 퇴원을 하고 친구 할머니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러 나왔다고 그때 내가 물론 간장게장이 한국 시니어들에겐 소울푸드 중에 하나인 건 그렇죠. 알았지만 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을 살리는 음식도 온달이 갖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억에 남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간장게장을 드시고서 기력을 회복하신 거네요.
1: 네.
0: 입맛을 네. 회복하신 거네요.
1: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때 딱 생각나는 음식 먹으면
0: 맞아요.
1: 왜 감기 몸살 걸렸다가라도 네. 뭐라도 하나 딱 먹으면 조금 살 것 같은 느낌?
0: 그렇죠.
1: 아마 그런 거를 느끼셨던 네,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뭐 먹고 싶어?
1: 맞습니다.
0: 그거부터 예, 물어보잖아요. 예, 예, 예. 뭘 먹으면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 예.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뭐 소울푸드가 생각이 나는 거죠.
1: 맞습니다.
0: 온달에 나는 간장게장. 아, 아구찜 먹고 싶어. 이러면 이제 그거 먹으면 이제 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1: 제가
0: 입맛이 돌아오는 거죠.
1: 이게 맨 처음엔 오프더레코드로 했지만 요즘은 네. 그냥 공개를 아예 해버려요.
0: 네네.
1: 아니 왜 가리늦게 온달에 그 가서 고생을 해 식당을 막 이럴 때 사실 저희가 미국 네. 생활이 45년 차 뭐 이렇게 들어갈 만큼 오래됐는데 옛날에 저희가 30년 40년 전에는 네. 저희가 그렇게 마음대로 식당을 다니면서 막 사 먹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0: 네.
1: 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0: 아하.
1: 그때 아구찜을 먹으면 감기 몸살이 떨어졌어요. 근데
0: 좋아요,
1: 그때 아구찜 먹으로 가기에는 쌀이 한 포에 2불 99전 하던 시절인데
0: 네.
1: 오, 20불 30불짜리가 참 부담되는 거였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 먹으면 정말 감기 몸살이 떨어졌어요. 근데 훗날 몇십 년 후에 저희가 아구찜 전문점을 하면서
0: 네.
1: 야 이것도 인연이구나 그런 생각해요.
0: 아 참 맛있는 게 가득한 온달 식당입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달 식당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213-382-8844 단체 예약 예, 213-382-8844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위치는 팔가와 캔모어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도 편리해요.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3-382-8844번으로 전화하셔서 오늘 저녁 식사 예약하시면 너무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빈대떡도 서비스로 주신다고
1: 예.
0: 하니까.
1: 테이블당 한 개씩 서비스로
0: 와.
1: 나갑니다.
0: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혜까지
1: 네.
0: 이제 후식으로, 후식으로 잡아줍니다.
1: 드리고요.
0: 네. 동치미.
1: 물론 드리고요.
0: 물론 주시고요.
1: 네.
0: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23주년 온달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아, 저도 우리 온달에서 맛있는 아구찜 아니면 간장게장 입맛을 확 사로잡아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온달의 아이린 사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히 지내세요.
0: 감사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0: 213-381-2424 213-381-2424.
11: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2: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2: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4: We will fight for you.
1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1: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1: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5: 213-427-5500, 427-5500.
16: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두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아, 온달에서 이 꽃게탕 다들 드셔보셨을 겁니다. 아구찜도 맛있고 그런데요.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요즘처럼 더울 때 뜨끈뜨끈한 온달 해물탕 한번 먹으면 올여름 무더위 완전 물리칠 수 있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꽃게는 탕이든 찜이든 죽여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평강공주시다. 그러게요. 온달에서 식사하시면 모두가 다 온달 장군이 되고, 네, 여성분들은 평강공주가 됩니다. 아, 참 재밌어요. 그죠? 네, 요번이 뭐 23주년이라서 7월 한 달 동안 아구찜이 23%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7월 한 달 동안 23%면 꽤 많이 오프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데, 저도 이 아구찜 먹으러 가야겠어요. 예, 한여름에 이렇게 예, 아구찜 또 아구탕, 꽃게탕 이런 거 음식 먹고 예,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달 식당 위치가 어디게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 팔가와 캔모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온달에서 그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되고요. 거기에 녹두빈대떡 서비스로 드린다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213-382-8844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볼까요? 민혜경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네, 민혜경이 부르준 보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무더워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2부 시간에는요, AI와의 또 토크쇼가 있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를 어떻게 좀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돼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AI를 불러와서 함께 이렇게도 대화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코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매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좀날 때, 1부 시간, 2부 시간 게스트 우리 광고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AI와의 토크쇼는 조금 시간이 좀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봐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시간에 불러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저한테 이렇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막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AI를 불러서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다. 요거 정도로만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AI와 함께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데이터가 필요할 때도 좀 이렇게 검색하는 편이고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AI를 좀 이렇게 직장 생활이라던가 내가 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싶어서 그런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금리 정책도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서 연방단속요원의 총격으로 20대 이민자 남성이 숨졌습니다. 남부 텍사스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지 엿새 만입니다. 이 과잉 단속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와 주요 인공지능 AI 모델 개발사 연구원들이 AI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제학자와 AI 연구자 등 200명은 13일 연명 서한에서 정부와 기술업계 리더들에게 일자리 등 AI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한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리노이주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의 공원 등 이 세 곳에서 연쇄 총격이 벌어져 이 70대부터 20대까지 일가족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던 차량을 막아세우고 15살과 16살인 10대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웨이모가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자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이를 견제하고 나섰다고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와 와이어드가 보도했습니다. 이 우버는 최근 워싱턴 DC 시의회에서 자율주행 택시의 상업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 올리브 가든의 인기 프로모션인 무제한 이 파스타 패스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고객들에게 수주 동안 제한 없이 파스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리브 가든 측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부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단 만 개의 파스타 패스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허각이 불러주는 사랑이 지나가면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0: 아,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6: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5: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6: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5: 해피 투게더?
6: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생테주페리의 어린 왕자의 명대사는 엄청 많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런 대사가 좋아, 이런 글이 더 좋아, 다 다를 텐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말이야,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정말 유명한 명대사죠.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건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요, 또 얻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진실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사람 마음을 얻기가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라는 대사도 참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어떤 것인가요?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음을 담아서 보고 있는 건지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마음으로 읽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네. 도나 썸머가 불러준 라비앙 오주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이 라비앙 로즈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진짜 경쾌하게 불렀네요. 역시 멋집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오늘 이 시간은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갖다 나플리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I와 선미의 토크쇼 제가 AI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지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그냥 티키타카 네, 가벼운 마음으로 AI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함께 할게요.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나와주세요.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9: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8: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9: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8: 해피 투게더?
9: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아, 이 노래 얼마만이에요 도대체. 아유,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 들어봤습니다. 나 어떡해 막 그럴 때 많잖아요. 아, 어떡하면 좋아. 예, 참 정겨운 노래 들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꿀팁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요.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저께 AI와 토크쇼 하면서도 AI가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챗봇, 자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얘가 막 따라다녀요. 어떤 질문이든 좋아. 좀 질문 좀 해봐. 이 챗봇도 좀 심심한 거 봅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뭐 뉴스 탑10부터 시작해서 실시간으로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컬 정보, 주가, 복권, 주유, 또 LAX 항공 정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코너 보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프로그램이 쫙 썸네일이 떠 있어요. 그중에서 뭐 오수연의 새벽 뉴스, 여러분들 뉴스 라디오 서울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뉴스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 오수연의 아나운서 이 새벽 뉴스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프라임 뉴스, 네, 유지승의 모닝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스토리 뉴스도 아주 재미있게 뉴스를 쉽게 풀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요. 아주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뉴스입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차차차 10시부터 12시까지 있죠. 우리 한미역의 탱자의 굿모닝 차차차, 그리고 후니후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고소매 해피투게더, 그리고 해피투게더가 끝나면 이영근의 라디오는 내 친구, 예,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애청해 주세요. 토요일에는 로빈의 토요수다, 이것도 쏠쏠 재미가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도, 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되고요. 로빈의 토요수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전부 다 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서 재미있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LA사는 이야기, 이거는 AI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라디오 서울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지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뭐 해피투게더가 어떤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쭉 써 있고요. 쭉 스크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면 맨 아랫부분에 노란색으로 카카오톡, 예, 채팅방 연결하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만 클릭하시면은요,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예, 고소미 해피투게더 단톡방, 예, 채팅방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이곳에서 뭐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청곡, 아, 오늘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가 생일이에요. 아내가 생일이야. 나의 아들이 생일이야. 딸이 생일이야. 우리 어머니가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빵빨에 올려주세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 사연들 적극적으로 이 채팅 공간에서 좀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하트님께서 들어와 주셨네요. 하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라제이님 언제나 감사하고, 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일하는 시간이라서 이제 함께 못하실 텐데 이렇게 일부러 댓글을 주셨어요. 선미씨 안녕하세요. 아자아자, 좋은 선미씨 프로그램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댓글 올려주셨는데, 아,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려요. 캔디님 안녕하세요. 선미님 어제도 방송 들어갔다가 안 돼서 그냥 나왔네요. 유유유, 댓글은 물론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제 조금 불안정했어요. 그죠?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캔디님, 이두하님, 예, 캔디님 그러시면 여기로 오셔서 신청곡 사연 등등 남기셔도 될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꼭 필요해요. 당장 같으신 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 카카오톡 채팅방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님 방송 꼭 들어야 하는데 어제는 아예 기팅조차 못했다고 하시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 이 시대에 그냥 이 시대에 해피투게더에 중독돼 사는 지구 사람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아, 빵 터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미투 정말 중독성 있어요. 아, 이런 댓글 엄청 환영합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또 이걸 믿어요. 100%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예, 믿으면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그렇게 들어가는데 버퍼링도 심하고 잘 연결이 안 돼서 아이고 방송국에 전화까지 드렸다고요. 뭔가 그 인터넷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댓글 읽는 재미가 제일 재밌어요. 예, 저는 제일 신나고 제일로 재밌습니다. 오늘 저에게 웃음을 주시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님들.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갖다 나플리. 살면서 누군가에게 던지는 가장 평범하고 흔한 인사말이 바로 헬로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인사 한마디에 세상에서 가장 깊은 감정을 담아낸 뮤지션이 있어요. 두 명의 뮤지션 누굴까요? 짐작하시죠? 1984년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 세계를 설레게 했던 라이오넬 리치, 그리고 31년 뒤인 2015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목소리로 찾아온 아델입니다. 같은 제목이지만 전혀 다른 울림을 가진 두 곡 헬로 준비했어요. The winter of my life came so fast. 지금 같은 제목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80년대를 풍성하게 채운 감성 발라드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부터 들어볼 텐데요. 'Is it me you're looking for?' 당신이 찾는 사람이 나인가요?라고 고백하는 전설적인 사랑 노래입니다. 들어볼게요.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 듣고 계시는데요. 이 노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곡의 가장 유명한 후렴구 아까 좀 전에 들으셨죠? Is it me you're looking for? 사실 리오넬 리치가 평소에 자주 쓰던 말버릇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전설적인 프로듀서 제임스 안소니 카마이클이 리오넬 리치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라이오넬 리치가 그를 보면서 장난스럽게 인사를 했는데 Hello, is it me you're looking for?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프로듀서가 오, 방금 그 문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당장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를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예, 이 명곡이 탄생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부른 이 라이오넬 리치는 이 곡이 좀 유치하고 간지러운 발라드라고 생각해서 앨범에 넣지 않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그의 아내와 이 프로듀서가 이건 무조건 역사에 남을 명곡이야. 왜 안 넣어? 넣어야 해 앨범에. 이렇게 강추한 거죠. 강력하게 설득한 끝에 앨범에 수록됐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명곡으로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잖아요. Jackie Booker.

라이오넬 리치 목소리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랑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아델의 헬로 들어볼게요.

폭발적인 가창력과 웅장한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안함을 전하는 파워풀한 소울 발라드라고 할 수 있겠죠. 발매 당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는 노래입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가 짝사랑하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면서 당신이 찾는 사람이 혹시 나인가요? 라고 조금 수줍게 고백을 했다면 아델의 헬로우는 좀 쓸쓸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세월이 흘러 헤어진 연인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그런 목소리라고는 할까요? 시대를 뒤흔든 최고의 보컬리스트 아델 목소리 참 엄청납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2집 21번째 앨범의 초대형 성공 이후 그 다음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런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대요. 어떤 곡을 써도 마음에 들지 않고 고전하던 중에 프로듀서죠 그렉 커스틴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헬로우라는 단어를 뱉었습니다. 이 단어가 영감의 문을 열어젖힌 거죠. 헬로? 헬로? 그러면서 단 몇 줄의 가사로 시작해서 곡이 순식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델의 헬로우가 발매되자마자 인터넷상에서는 1984년 리오넬 리치의 이 헬로우 뮤직비디오와 아델의 전화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교차 편집한 패러디 영상이라고 하죠. 예, 아델이 헬로우라고 하면 라이오넬 리치가 Is it me you're looking for? 이렇게 답하는 그런 영상이 엄청난 유행을 탔다는군요. 이걸 본 이제 라이오넬 리치는 자신의 SNS에 Hello, Adele. 혹시 나 찾고 있었니? 이렇게 센스 있는 글을 남기면서 후배의 컴백을 아주 유쾌하게 축하해 주었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2: 어?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1: 해피 투게더?
1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0: 선미와 AI의 토크쇼. 제가 오늘은 AI의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정우 씨라고 제가 부르고 싶어서요. 예, 정우 씨로 이름을 예, 지어줬어요. 특별한 AI와의 만남, 예, 정우 씨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정우 씨 준비됐나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 하얀 옷 입으셨네요. 딱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에요.
0: 고마워.
1: 이 더위에 정말 센스 있는 선택이십니다. 밖은 지금 그야말로 찜통이잖아요.
0: 엄청 더워.
1: 나오시는 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표정이 밝으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해피투게더라는 타이틀처럼요.
0: 아하.
1: 오늘 저랑 나눌 이야기가 딱 이 계절에 맞는 주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폭염 속에서 몸도 마음도 녹아내리지 않고 버티는 법이랄까요. 시원하게 먹고 시원하게 쉬고 무더위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는 여름 생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선미 씨는 이 더위에 요즘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0: 네. 오늘도 여전히 진짜 너무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 난 시가 더우니까 난 개인적으로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좀 쉬엄쉬엄 네, 지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 하얀 옷 입으셨네요. 딱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 더위에 정말 센스 있는 선택이십니다.
0: 죄송합니다.
1: 밖은 지금 그야말로 찜통이잖아요. 나오시는 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표정이 밝으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해피투게더라는 타이틀처럼요. 오늘 저랑 나눌 이야기가 딱 이 계절에 맞는 주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폭염 속에서 몸도 마음도 녹아내리지 않고 버티는 법이랄까요. 시원하게 먹고 시원하게 쉬고 무더위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는 여름 생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선미 씨는 이 더위에 요즘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그런데요, 장소나 음식만큼 사람들이 잘 안 챙기는 게 있어요. 바로
0: 지금
1: 더위
0: 뭔가가?
1: 스트레스 자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몸이 더우면 마음도 같이 예민해지거든요. 사소한 일에 짜증이 더 올라오고 평소엔 그냥 넘길 말도 왠지 걸리고 이게 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열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0: 자, 죄송합니다. 예, AI가요. 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날씨가 좀 더우니까 쉽게 지친다라는 말을 하면서 좀 쉬엄쉬엄 지내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AI한테. 그러니까 AI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조금 트러블이 착오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AI 오늘 주제 한번 제대로 펼쳐볼까요?
1: 사실 이 주제를 오늘 꺼내야겠다고 생각한 게요. 밖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온몸이 그냥 녹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이게 그냥 덥다는 수준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여름이 해마다 조금씩 더 거세지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더위 속에서도 멀쩡하게 잘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그분들만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쉬는지, 뭘 먹고 마시는지, 머릿속에 쌓이는 무더위 스트레스를 어떻게 털어내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선미 씨랑 같이 하나씩 풀어가고 싶어요. 저도 문득 올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제대로 버티는 건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물어볼게요. 먼저 이 시원한 장소부터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장소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0: 네.
1: 사실 여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해변이나 계곡인데 막상 폭염 때 나갔다가 오히려 더 지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미 탈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LA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장소가 큰 도서관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냉방이 잘 돼 있고 조용하고 뭔가 쉬면서도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죄책감도 없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실내 식물원이나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도 여름에 꽤 좋더라고요.
0: 시원하잖아요.
1: 가족이랑 가면 시간도 잘 가고요. 그 다음으로 수분 보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단순히 물 많이 마시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폭염 때는 땀으로 나트륨이랑 미네랄이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이 진짜 좋아요.
0: 맞아요.
1: 물기도 많고 천연 당분도 있어서 몸이 훨씬 빨리 회복되는 느낌이에요. 코코넛 워터도 나쁘지 않고요. 영양식적으로는 너무 기름지거나 무거운 음식보다 콩이나 두부 같은 걸 가볍게 챙겨 먹는 게 오히려 여름의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미 씨는 이 더위에 즐겨 드시는 여름 음식이 따로 있으신가요?
0: 나 개인적으로는 수박이나 참외 굉장히 좋아해요. 오이도 좋아하고 아까도 말해줬지만 코코넛 워터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여름에 먹고 싶은 음식 하면은 뭐 콩국수? 시원한 콩국수 단백질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냉면, 갈비 콤보가 좀 땡기네요. 뭐든 맛있게 먹는 게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요, 장소나 음식만큼 사람들이 잘 안 챙기는 게 있어요. 바로 더위 스트레스 자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0: 아하.
1: 몸이 더우면 마음도 같이 예민해지거든요.
0: 그렇죠.
1: 사소한 일에 짜증이 더 올라오고 평소엔 그냥 넘길 말도 왠지 걸리고 이게 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열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너무
0: 그렇구나.
1: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0: 그런데
1: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시원함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위를 억지로 피하려는 마음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하.
1: 이 더위 어떻게 버티지 하고 저항하면 할수록 몸도 마음도 더 지쳐요. 차라리 오늘 진짜 덥구나. 그러면 나 오늘 좀 느리게 살아도 되겠다 하고 속도를 낮춰버리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수분 보충도 그 결에서 생각해보면요. 목이 마를 때 급하게 들이키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몸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줘요.
0: 맞아, 맞아.
1: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틈틈이 먹는 것도 그 연장선이고요. 거창한 보양식보다 이런 소소한 습관이 실제로는 더 오래가는 여름 체력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올여름은 잘 버티는 게 아니라 잘 흘려보내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오, 멋진 표현이네요. 여름을 잘 버티는 게 아니라 잘 흘려보낸다. 내 마음에도 담아볼게요. 그렇네요. 물도 뭐 급하게 마실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시라는 거. 이 건강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날씨가 무더우면 쉽게 짜증나고 또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것 같아. 정말 고마워요. 자,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이런 여름이라서 사실 부모님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부 전화도 드리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1: 그랬잖아요. 더위가 심한 날일수록 오히려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라든가.
0: 그렇지.
1: 아니면 가족 중에 혼자 계신 분이라든가.
0: 맞아, 맞아.
1: 그게 좀 신기하죠. 더울수록 혼자 있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지치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니까요.
0: 맞아요.
1: 실제로 폭염 때 가장 힘든 분들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라고 하잖아요. LA 한인 커뮤니티 안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시원한 곳에 같이 가자고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그게 거창한 게 아닌데 받는 분한테는 그날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0: 아하.
1: 저는 요즘 그런 작은 연결이 사실 여름을 버티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냉방도 좋고 수박도 좋지만 결국 옆에 누가 있느냐가 더위를 느끼는 온도를 다르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선미 씨도 이 더위에 문득 생각나는 분이 한 분쯤은 계실 것 같네요.
0: 그렇죠. 생각나는 분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겠네요. 여름을 버티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 와! AI 정우 씨가 그걸 짚어주다니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1: 네.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딱 하나만 해보셨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0: 뭘까요?
1: 수분 보충인데요. 그냥 물 마시는 거 말고요. 요즘 저는 오이를 얇게 썰어서 물에 띄워두는 걸 자주 하거든요.
0: 아, 오이 냉채?
1: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조금씩 마시면 그냥 찬물이랑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0: 아.
1: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도 다른 것 같고 과일 중에는 수박이 워낙 유명하지만 사실 참외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수분도 많고 단맛도 있어서 기운이 없을 때 하나 먹으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영양 쪽으로는 여름에 입맛 없다고 그냥 굶거나 차가운 것만 계속 드시면 나중에 몸이 더 처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뜨거운 게 싫더라도 따뜻한 국물을 조금이라도 챙기는 게 실제로는 도움이 돼요. 된장국 같은 거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스트레스 대처는요.
0: 네.
1: 더운 날일수록 억지로 뭔가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짜증이 올라오면 그냥 잠깐 서늘한 곳에 앉아서 찬 음료 한 모금. 그게 전부예요.
0: 아하.
1: 명상이니 운동이니 다 좋은데 일단 몸 온도를 낮추는 게 먼저거든요. 몸이 식어야 마음도 같이 식어요. 선미 씨는 짜증이 확 올라올 때 본인만의 진정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0: 오, 글쎄요. 아, 아까 말해준 그 물에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오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아니면은 뭐 과일을 띄워서, 예, 과일 워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종종 그렇게 해서 먹는데 마시게 되는데 너무 향긋하고 좋거든요. 오늘 이야기 정말 알차게 나눴네요.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까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포인트를 짚어서 좀 정리해 준다면요.
1: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보니까요.
0: 음흠.
1: 사실 여름을 잘 보내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창한 피서 계획이 있어야 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 몸이 뭘 원하는지 조금만 더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더우면 일단 그늘로 들어가고 목마르면 바로 마시고 짜증이 올라오면 잠깐 멈추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막상 이 세 가지를 제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참고 지나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지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0: 씨가 말한 것처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이 무더운 여름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거 기억하면서 모두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짝 노래 한 곡 듣고요. 마무리할게요.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 시그널 뮤직 듣고 계시는데요. 급하게 찾았어요. 노래 듣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 금방 잘릴 것 같아서 이 음악으로 골라봤습니다. 언제 들어도 부담 없어요. 자, 함께해 주신 해피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즐겁고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273-383-7233 합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원호에잇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AM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덥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숨이 턱 막힌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러 오려고 차를 탔더니 핸들이 아 뜨거워 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차 그 껍데기 그 철판이 얼마나 뜨거운지 손 들 뻔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어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아 뜨거, 야 정말 뜨겁다 라든가 이 아 뜨거란 단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친밀한 것 같은데 요새 와서 더 친밀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아마 뭐 점심이고 뭐고 시원한 거 무조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슬러시, 아이스커피,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빙수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오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 뜨거! 하시면서 보내나요? 아이고 뜨거워요.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날씨를 대변하듯이 아뜨거 우리 박현빈의 노래로 출발을 해 보았습니다. 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끝났죠? 예상을 뒤엎은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가 좀 유리할 거라고, 그래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다시 이루어지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스페인이 완벽하게 음바페를 묶어놓고 2-0이란 스코어로 잠재우고 결승에 먼저 올라가서 과연 내일 이제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 둘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될지, 또 잉글랜드가 사상 처음으로 한 40년인가요 16년인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월드컵 결승전을 볼 수 있지 않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 더운데 즐거움이 있지 않나,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3-4위전 결승전까지 아주 참지게 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데 오래간만에 안부여쭙겠습니까? 씁니다.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 오늘 점심은 어떻게들 해결하셨는지요? 저요? 저는 그냥 이거저거 반찬하고 밥 맛있게 먹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심 이럴 때 어떤 거 드시나요? 알아서 적당히 드신다고요? 시원한 물냉면 제일 좋지 않나요? 오늘 같은 날. 어쨌든 점심 다 챙겨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자, 뜨거운 오늘 여름날 지금부터 5시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분들과 함께 제가 준비한 시원하고 달달하고 기운이 넘치는 음악들과 함께, 자, 오늘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이 시간에는 우리 라빈님과 함께 꾸미는 아주 재밌는 순서가 기대하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제가 한 2-3개월 전에 그 춤 아주 멋지게 추는 팝핀 현준 씨하고 인터뷰를 멋지게 한 적 있어요. 근데 고맙게도 어제 연락이 오셔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일부 시간에 또 마침 그의 아내 되시는 박애리 씨, 명창이죠. TV에 보면 우리 명창이 노래하고 우리 현준 씨가 춤을 추는 그런 멋진 모습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두 분을 제가 금요일날 일부 시간에 모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한 지루할 수 있는 이번 주는 또 재밌게 꾸며가는 그런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카카오 채팅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음악 나누는 시간. 제가 요새 이제 방송 끝나면 참 즐거운 것이 이제 사실 3시 5시 요때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라서 5시 제 방송 지나고 나서 서로 간에 소통하시고 신청곡 나누시고 안부 물어보시고 참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 서울 1650 여러분 구글로 들어오시면 저희 새롭게 단장한 아주 멋진 웹사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자, 맨 윗상단에 보시면 여러분 메디케어, 메디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칸을 보시면 요사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식, 구글이라든가 뭐 그런 8가지의 메인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등락폭을 알려주고 있고, 그 밑에 단에는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지시는 그 복권에 대한 거 있죠. 로또에 대한 그 번호 정보들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그 채팅창에서 우리 제시카 짱짱님이 로또만이 희망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일도 있듯이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삶의 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오늘의 주요 시세가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우리가 가스를 좀 저렴하게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아, 통계님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자, 지금 통근 버스 타시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저희 방송 코너에 들어오시면 저희 9개 방송 코너가 다 이렇게 이쁘게 단장이 돼 있어요.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하얀
노란 칸으로 저 채팅방으로 직접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몸에 있는 단체 카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통계님 일요일에 로또 사서 가지고 있는 게 한 주의 희망이라고. 아,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무쪼록 언젠가 당첨이에요, 얼마예요라는 좋은 소식 꼭 기다리겠습니다.

네, 김연자의 블링블링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김연자 씨가 항상 그 TV에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중을 위해서 좀 옷도 긴 치마에 항상 그 비스라고 합니다. 번쩍번쩍이는 거. 그런 걸 달아서 멋지게 하고 춤도 멋있게 추시고 이 김연자 씨의 트레이드마크 마이크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저 밑에 놓고 아주 그 가창력으로 우리에게 멋진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여주는데 사실 가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면 요사이 특히 트로트나 남진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기 연출을 잘해서 그 마이크 잡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마이크 잡는 모습들을 보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확 주먹으로 잡고 어떤 분들은 왼손으로 잡고 어떤 분들은 오른손으로 잡고 뭐 천차만별인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노래방 가시면 마이크를 잡으시는지 앞으로 잡으십니까? 옆으로 잡으십니까? 아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네 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살짝 걸치기만 하듯이 잡는 것 같아요. 가볍게 잡는 것 같아요. 아이고 샌디님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께서는 만일에 노래방 가시면 어떻게 잡는 건지 그것도 하나의 멋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내 모습을 그것도 하나의 멋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가 보면 아 왜 이렇게 내가 가는데 저렇게 딴지를 걸어 태클 걸어 일이 안 풀릴 때 이런 한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글쎄 노래같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진성 씨가 제가 2009년도 8년도 한참 제가 활동할 그 당시 한국에서 진성 씨가 그 당시는 안동역이란 노래가 아직 히트가 안 되고 이 태클을 걸지 마란 노래로 항상 한창 그 방송 활동을 할 그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저는 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노래도 어떻게 태클 걸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노래가 과연 나를 좀 벗어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아이 고맙게도 태클 걸지 마라고 계속 노래하고 나니까 태클 안 걸고 안동역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지금 뭐 일이 안 풀려서 아이 누가 왜 이렇게 태클 걸어 하시는 분 이 태클 걸지 마 이 노래를 좀 많이 불러보시면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아 우리 샌디님도 세 손가락 엄지와 함께 이렇게 잡으신다고요? 아 그러셨군요. 자 태클 걸지 마 어떠세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0: 네, 아이 그렇습니다. 이 노래 같이 아, 뭐 주변 상황들이 여러분 인생에 태클을 절대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해소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 영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자, 여러분 여름 과일 중에서 체리라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먹고 그런 정도인데 오히려 저는 자두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자, 이 자두하고 체리가 그렇게 심장 건강에 좋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 사실 입이 좀 텁텁하고 할 때 시원하고 달달한 음료수도 좋지만 아주 이 새콤한 과일 한 입이 오히려 더 갈증을 해소해주고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체리하고 자두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칼륨이 체리는 300g 이상 들어가 있고 자두도 250g. 칼륨이라는 것이 우리 그 혈관 벽을 이완시키고 체내의 그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미네랄이라고 하니까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찾는 비타민C인데 근데 비타민C만큼은 체리가 자두에 한 7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서 그 체리 자두에 그 보라색 나는 이 강력한 황산화 물질인데 껍질에 있다니까 체리도 껍질도 먹고 또 그 다음에 자두도 껍질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죄송합니다. 많이 여러분 건강에 된다니까 특히 여성분들 체리 자두 항상 집안에 두시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했다가 오늘 같은 날 사랑하는 우리 저 가족들이 집에 오시면 식사 전에라든가 식사 후에 이렇게 시큼달큼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저도 굉장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0: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9: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0: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9: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0: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11: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네, 아이고 참 여름에 주로 좀 신나는 댄스곡들이 많이 좀 앨범을 내는 것 같아요. 이 곡도 여름에 참 어울리는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가기만 해봐라. 아, 제목이 재밌죠. 레이스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아, 한국은 초복이라고요. 참 그 초복, 충복, 말복이면 뭐 주로 먹는 것들이 삼계탕인데 오늘 여러분들 삼계탕 드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시카님, 아이고 더우신데 고생 많으세요. 날이 이렇게 더우니 우리 꼬꼬닥들 긴장하겠네. 그렇죠. 이 삼계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삼계탕들 많이들 드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여름이 되면 앞다투어서 그 댄스 가수들이 그 굉장히 앨범을 많이 내곤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쿨이라는 그 그룹 아시죠? 여름 그룹이라고 해서 쿨. 일단 제목이 뭐 얼마나 신선합니까? 더위를 싹 가져주는. 그리고 대표적인 그룹들이 또 클론이 있죠. 쿵따리 사바라의 주인공. 자, 그런가 하면은 앞다투어 대한민국에서도 그 여름에 이 댄스 음악을 많이 해서 여름이 댄스 음악 시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여름에는 또 뭐 어떤 그 댄스 음악들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우리 통계님은 찜닭 드셨다고? 아, 찜닭도 굉장히 맛있죠. 아,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배만 고픕니다. 자, 여름 사나이들 쿨의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듣죠.

0: 네, 시원한 사나이들 쿨의 음성으로 애상 함께 하셨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야 정말 이 노래를 어떻게 틀었지 반갑다 하실 겁니다. 김용만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회전의자. 당시 그 시대상을, 노래라는 것이 항상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는 편인데, 그때는 그 회전의자라고 그러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가 바로 이 회전의자인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 이 의자에 앉으면 사장님, 부장님 뭐 이렇게 좀 그 어떤 계급을 칭하는 그런 시대상을 말해줬던 우리 김용만 씨의 회전의자. 우리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서 선곡해보았습니다. 자, 한 곡 갖고 너무 부족해서 그 당시의 추억을 살리는 노래, 시대상을 배경에 반영했던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이금희 씨의 음성이 있습니다. 기다린 미스터 김. 자,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배경한 거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래에 나올 당시가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를 오가는 그런 세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당시에 뭐 아까 그 노래를 들려드렸던 김용만 씨를 비롯해서 이금희 씨, 저희 어머니 가수 현미 씨도 이 당시에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세월이었죠. 남자는 최희준 씨, 뭐 위키리 씨, 박형준 씨, 여자는 지금 이금희 씨, 노란샤스의 주인공 한명숙 씨, 뭐 또 민요과를 부르는 은방울 자매 우리 최숙자 씨, 조미미 씨, 이런 사람들이 세대를 이뤘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때는 좀 키가 1m70만 넘어도 크다고 하고 굉장히 그 키가 좀 아담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금희 씨가 기다리 미스터 김이라는 이런 또 시대상을 가진, 또 우리 김상희 씨가 또 대머리 총각이라고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한 가지 특징은 우리 김용만 씨의 회전 의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금희 씨의 키다리 미스터 김도 그렇고 노래가 다 2분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노래 같아요. 근데 당시에 그래도 3분이 넘어가면 꽤 긴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노래도 유난히 그래도 3분이 넘어서 당시에는 굉장히 긴 노래의 축에 들어갔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개나리 처녀 최숙자 함께합니다.

0: 네, 개나리 처녀 최숙자 씨의 노래였는데 지금 와서 또 들어보니까 오늘 새삼 느끼는 점인데 유사히 그 트로트 세상에서 노래 불러도 너무 좋은 그 꺾기의 달인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꺾을까요? 참 당시에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 한 세 곡 정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림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7: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6: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7: 한국 골프 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6: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8: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발리.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

0: 상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 포트메리온 보타닉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 213-427-5500, 427-550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아이 웬 2부 첫 곡 시서부터 타령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예고해 드린 대로 바로 이 로고송을 직접 저에게 만들어줘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제가 소개했었죠, 우리 라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야, 여러분들 유튜브 화면 보시면 제가 항상 네. 아, 기분 좋을 때가 그 여성분들이 오실 때인데 아, 그중에서 가장 오늘 이제 별명을 라빈이 아니고 내가 여신으로 좀 바꿔야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일단 인사 한번 하세요.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로빈입니다.
0: 자, 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부 이 시간을
1: 네네.
0: 아 사실 저 혼자 2시간 하려면요.
1: 어, 그렇죠.
0: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1: 밖에서 들으니까 하도 친구해달라 그러셔서 아, 제가 예, 얼른 예. 달려왔습니다.
0: 아이고, 잘 왔습니다.
1: 불러주시고 네. 이렇게 미리 네. 예고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0: 아이 그럼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라빈 씨하고 꾸미는 이 시간은 네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 네.
0: 이거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방송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원고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1: 네.
0: 음악이 제 원고예요.
1: 네. 그래서 너무 멋진 표현이신데요.
0: 음악을 항상 테마로 하면서 그 음악에 걸쳐진 묻혀진
1: 에피소드와.
0: 이야기들
1: 네네.
0: 또 우리 라빈 씨도 그렇겠지만 누구나 네. 인생곡들이 있잖아요.
1: 아, 있죠.
0: 노래를 들으면 어떤 곡은
1: 맞아요.
0: 아니 저 작곡가가 날 어떻게 알지? 뭐 이런 노래들이
1: 자기만의 스토리가
0: 그럼요.
1: 담긴 노래
0: 있어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분들과 함께 때로는 네. 게시판에서 때로는 요새는 사실 카톡이
1: 네.
0: 대표님 덕분에
1: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죠.
0: 퇴근 후에 아주 주말에 정신들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너무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0: 사실요,
1: 네.
0: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물론 뭐 우리 라디오 소호를 비롯해서 방송한 지가 꽤 되고 한국에서도 라디오도 해봤고 했지만
1: 네네.
0: 라디오가 가진 매력이라는 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 네.
0: 이제 유튜브로 보이긴 하지만 유튜브로 못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1: 더 많을 수도 있죠.
0: 돌이켜보면
1: 네.
0: 라디오라는 게 TV하고 다른 게 TV는 보여지는 게 우선이고
1: 그렇죠.
0: 시각적인 게 우선인데
1: 네.
0: 라디오는 듣기만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훨씬 집중이 되는 거.
1: 그리고 상상을 하잖아요.
0: 예,
1: 들으시는
0: 그렇죠.
1: 분들이.
0: 예, 예. 네. 그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그 방송하는 중에 여러분한테 눈을 감고 라디오를 들으면
1: 네.
0: 그 효과가 좀 증폭이 된다.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이 가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자, 우리 라노이님도 들어오시고
1: 많이들 들어오십시오.
0: 네, 네, 네. 자,
1: 네.
0: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항상 음악과 함께 추억 여행을 갑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1: 네네.
0: 돌이켜 보면 이제 아마 지금 거의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7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1: 네.
0: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이렇게 살아오시지 않나 싶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물론 어떤 지금 기성세대 분들은 60년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 네, 네.
0: 대다수 모든 분들이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를 걸쳐오는 세대가 가장 중복되지 않나.
1: 걸쳐왔나요? 태어났나요?
0: 태어났죠. 저는 이제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1: 네.
0: 70년대, 80년대가 제 학창 시절서부터 젊은 시절을
1: 네.
0: 겪고 그러니까 8, 90년대가 가장 두텁게 겹치는 것 같아요.
1: 네.
0: 세대를 살아온 게.
1: 네.
0: 우리 라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요.
0: 네.
1: 글쎄요.
0: 네.
1: 뭐 어떻게 대답할지.
0: 아, 그러니까 네.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 90년대가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왔고.
1: 그렇게.
0: 예, 예.
1: 그때는 그런, 제가.
0: 예.
1: 어렸죠. 동요 들을 때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여러분 젊대는 증거니까 좋은 겁니다.
1: 아니, 젊은 거는
0: 예,
1: 아닌데
0: 예, 예, 예.
1: 네, 그게 선배님하고 이제 네, 그런 네. 차이가 좀
0: 네,
1: 있으니까
0: 네.
1: 근데 제가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0: 네.
1: 우리 오늘 그 팀이 그거잖아요. 그땐
0: 네.
1: 그랬지.
0: 예, 예, 예. 그땐 그랬지.
1: 근데 제가 라디오를 뭐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뭐 TV라던가
0: 네.
1: 음악을
0: 네.
1: 듣는 게
0: 예.
1: 한참 사춘기 때니까
0: 아, 그럼요.
1: 80년도였거든요.
0: 그럼요. 80년도죠.
1: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뭔지도 모르고 막 그때 우리 뭐 마이마이 이런 거 들었잖아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리고 막 몰래 진짜 일찍 저는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은 한 4시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저녁 먹고 일찍 잤어요. 네. 8시부터 네. 잤어요. 네. 그리고 10시쯤에 일어났어요. 식구들이 다 잘 때. 왜 일어났냐?
2: 왜?
1: 그때부터
2: 라디오 듣느라고?
1: 네. 아. 온갖 똥포만 듣고 식구들이 자야지. 아,
2: 그렇지.
1: 이게 그리고 또 그런 라디오를 당연하죠. 들을 때는 딱 왠지 헤드폰을 써야 될 것 같고.
2: 그럼요. 예,
1: 네.
2: 예,
1: 그리고
2: 예.
1: 어린애가 커피도 꼭 좀 마셔야 될 것 같고.
2: 예, 예.
1: 그렇게 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이라는 거를 네, 뭐 네,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때 뭐 FR 데이비드 뭐 월즈 이런 것들도 네, 듣고
2: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감성이 항상 말랑말랑할 때 그렇죠, 탁탁 그렇지. 터주는
2: 특히 여자분이니까 좀 더 예민할 때지.
1: 그러니까 네. 사춘기 딱 이제 넘어가고 막 이제 동요 듣다가 가요
2: 그럼.
1: 들으면서
2: 아, 그러니까.
1: 아 이런 노래 이런 게 있구나. 그걸 왜 들어보면은 다 막 오빠한테 불러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라디오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2: 80년대 제 기억으로는 바로 그 카세테이프 세상이었던
1: 네, 맞아요.
2: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아세요? 카세테이프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얘네들이 늘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연필로 이렇게 돌리면은 그쵸? 얘네들이
2: 그렇죠.
1: 또 다시 막 재생도
2: 그렇죠.
1: 되고
2: 예.
1: 그때 막 이러면서 그때 음악들도 막 한참 막 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을 당시에 그 노래니까 그때 막 음악이 붐이 됐다고 제가 느꼈겠죠.
2: 그럼요.
1: 뭐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2: 왜냐하면 70년대 말에 네. 대학가요제를 시작으로 강변가요제 이렇게
1: 네.
2: 그 당시가 가요제 세상이었었어요.
1: 네, 그래서 남섬에서 막 강변가요제 하고 그럴 때 그렇죠. 그런 노래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뭐냐면 그때 들었던 노래들을 들으면 아직까지도 제가 소년 거예요. 아직까지 남미섬의 강변가에 이제 가 있고
2: 당연히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게 노래들이 주는 매력이고 라디오가 주는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
2: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게시판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 신청곡 받거나 그 당시 얘기들
1: 네.
2: 하는 거 보면
1: 네네.
2: 하다못해 간식거리 하나 얘기를 해도
1: 맞아요.
2: 그 당시에 먹던 그 뭐 간식거리들
1: 맞아요.
2: 추억에 네. 뭐 과자도 있고 뭐
1: 많죠.
2: 음료수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1: 네.
2: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 라빈 씨는 한참 때 먹던 간식 중에서 기억나는 거?
1: 저희는 이게 다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먹는 더블더블 콘이라고 했었어요. 네네. 이런 거 있었고 그때 이렇게 조금 비쌌는데 빵빠레라고
2: 이렇게 빵빠레
1: 아세요?
2: 예, 기억해요.
1: 네.
2: 예, 예, 예.
1: 그게 보통 아이스크림이 100원이면 얘는 300원이었어요. 그래서
2: 예, 예.
1: 그 이렇게 그런 아이스크림 있었고 조스바.
2: 조스바.
1: 네.
2: 입술 파래지는 거. 햇바닥
1: 네.
2: 햇바닥 까매지는 거.
1: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쯤에 그런 그 광고 CF를 찍는 분들이 한참 또 청춘 스타들이잖아요.
2: 스타들이죠. 전부.
1: 뭐 최수종 씨 뭐 너무 많잖아요. 손지창 씨,
2: 네.
1: 뭐 그 블루 같이 김민종 씨, 네,
2: 김민종
1: 네, 그러니까는 CF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우상인 오빠들을 보고 그걸 가서 이제 사 먹고 또 저녁에 또 음악 듣고,
2: 그렇죠,
1: 막 그러는 거죠.
2: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요.
2: 그러니까 80년대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지금 함께 하시면서 혹시나 기억나는 얘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카세트 플레이어가
1: 네네.
2: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1: 부의 상징.
2: 네.
1: 비쌌어요.
2: 그러니까 제 기억에 마이마이 네. 말씀하셨는데
1: 네네.
2: 그 워크맨이라고 얘기를
1: 맞아요.
2: 했어요.
1: 맞아요. 마이마이 전에 워크맨이었죠. 네. 네.
2: 근데 그 진짜 그 일제 소니 워크맨을 하나 가지면
1: 네네.
2: 학교 안에 몇 명 없었어요. 그걸
1: 맞아요.
2: 가질 수 있는 게
1: 네.
2: 어떤 상징이었고
1: 맞아요.
2: 또 마이마이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1: 네네.
2: 또 이렇게 넓적하게 돼서 제 기억에 세이코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1: 네.
2: 그런데
1: 세이코 시계.
2: 예, 얘기한 대로 하도 듣다 보면 이제 늘어지고
1: 맞아요.
2: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이 되는 게 그 당시에 대표적인 라디오 프로가 많았지만 밤에는 역시 이문세의
1: 밤을 잊은
2: 그대에게 그랬었고
1: 별이 빛나는 밤에 네.
2: 그랬었고 낮에는 또 안녕하세요
1: 두시의
2: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1: 맞아요. 네?
2: 그렇게 해서 팝송을
1: 네.
2: 많이 듣는
1: 네네.
2: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1: 이종환 씨도
2: 예
1: 계셨죠.
2: 이종환 씨가 예,
1: 네.
2: 했었고 이종환 씨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저씨 그랬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친해서.
1: 네.
2: 근데 이종환 씨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환 씨는 말을 할 때
1: 네.
2: 이렇게 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1: 끝맺음을요.
2: 예, 이래서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제공 멘트라면
1: 네.
2: 여기서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러면 되는데 이종환 씨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런 식으로
1: 울림이 좀 있었어요.
2: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1: 네네.
2: 이문세 씨가 가장 깔끔하게 했었고
1: 네.
2: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모르겠지만 라빈 씨는 다방 문화의
1: 다방은
2: 카페 저는, 문화였네. 카페 저는 문화였네. 뭐,
1: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제 세대부터 두발하고 교복 자율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복 세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가지 말아야 하는 곳들이 있죠. 경향식
2: 예, 예.
1: 못 가거든요.
2: 예, 예, 예.
1: 경향식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서 뭐 그런 건 몰라도 네, 학생들끼리 뭐 가거나 이런 건 절대 금지인데
2: 그렇죠.
1: 저희 때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을 가죠. 롯데리아.
2: 세대가 조금 달랐구나.
1: 그래서 그런 이렇게 상가들이 있으면 그 뭐 패밀리 뭐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 우리 알바하는 오빠들
2: 그랬겠구나.
1: 크고 멋진 오빠들
2: 예, 예, 예.
1: 그래서 막 쉐이크 먹고 오고 그리고 이제 먹고 와서 그 뭐 별밤 들으면서 이제 막 오빠들한테 편지 쓰고 저도 또 팬레터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저는.
2: 그 당시에는 엽서가 아주 목숨 거는 그런 그
1: 진짜
2: 뭐 보내놓고 자기 네. 거 언제 나오나 하루 종일 듣고 있고
1: 그리고 안 읽어도 좋아. 이가 네, 예. 내가 쓴 거를 오빠가 읽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빠 너무 많이 불러.
2: 아니야.
1: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2: 네네.
1: 그때 한참 저희 막 예민할 때니까 우상들이 다 많고 너희는 누구파 너희는 누구파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여중 학교를 다녔으니까
2: 네네.
1: 그렇게 또 나뉘기도 하고
2: 네.
1: 그런 추억들이 진짜 너무 추억 돋네요.
2: 아 그러니까요.
1: 네.
2: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는 방송국을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네. 많이 드나들었어요.
1: 그렇겠죠. 네.
2: 라디오를 가면
1: 네네네.
2: 이 벽이
1: 다 보셨겠다.
2: 벽에
1: 네.
2: 쫙 엽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1: 네네.
2: 이쁜 엽서를 골라가지고
1: 네.
2: 전시회를 합니다.
1: 아, 그 중에 하나가 제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2: 있을 수도 있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왼쪽은 김기덕의 뭐 2시의 데이트.
1: 네.
2: 엽서가 많은 게 인기도의 첫거가
1: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눈에 네. 봐도.
2: 네.
1: 네.
2: 그래서 그 엽서 전시회도 했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송국 PD들 입장에서 이쁘게 쓴 엽서를 먼저 고르게 돼요.
1: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요.
2: 예.
1: 네.
2: 그래서 그런 그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2: 아마 그때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때 80년대에는 그 다방 문화가 유행이래서
1: 네.
2: 그 서수혜원 씨라는 그 개그맨이
1: 알죠. 네.
2: 한동안 뭐 오늘은 왠지 이런 걸로 이제 멘트로 유행을 시켰는데
1: 네.
2: 실제로 그게 80년대에 존재했던
1: 네네.
2: DJ들의 멘트들이었어요.
1: 그러니까
2: 제 기억에 그러니까 네. 명동 서울에 가면
1: 네.
2: 그때는 뭐 광남이 없을 때니까
1: 네네.
2: 명동이 최고 1번지인데
1: 네.
2: 명동에 있는 다방의 DJ가 탑 가수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1: 거의 우상 같은.
2: 네, 네. 뭐 돈도 많이 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LP판이라고 그래서
1: 네네. 이게 돌아가는
2: 네,
1: 거.
2: 네. 그게 누가 얼마만큼 소장하고 있느냐.
1: 아.
2: 자기의 그 인기의 척도고.
1: 네.
2: 그다음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이게 듣고 배우는 거예요.
1: 네.
2: 아, 멘트를 저렇게 해놨구나.
1: 맞아요. 막 이렇게 막 받아 적고.
2: 그럼요.
1: 그러니까 선배님은 LP 시대시고 저는 CD 시대고.
2: 그렇죠. CD 네. 시대죠.
1: 네.
2: 그래가지고 LP를 틀어주면서 저는 그러니까 저 변방이라고 그러죠.
1: 네.
2: 저 명지대학교에 있는 남과자동이란 데서 제가 DJ를 또 했었어요.
1: 아, 인기 많으셨겠어요.
2: 그런데
1: 네.
2: 그때는
1: 네.
2: 훈자 들어가는 이름이 유행이라서
1: 훈 끝에가
2: 이름을 이동훈으로 네. 바꿨어요. 그래서
1: 네네.
2: 이제 지하실 그 다방가는 지하에 있었는데 그 벽에다가 종이로
1: 네.
2: 몇 시부터 몇 시는 동훈이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1: 네네. 그 시간별로 다 DJ들이 있나요?
2: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7시 9시는 제가 하고
1: 네.
2: 그것도 이제
1: 프라임타임이 있겠네요.
2: 프라임타임이 있죠.
1: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했는데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말도 굉장히 느끼한 멘트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소개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이제
1: 잘
2: 아까
1: 어울리실
2: 멘트를
1: 것
2: 하면
1: 같아요.
2: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1: 발음을 약간 느끼하게 네,
2: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1: 네네네.
2: 이런 식으로
1: 그게 딱딱하게 단아가가 아니고
2: 그렇죠.
1: 이렇게 약간 굴리고 네. 막 꼬고
2: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전화를 유일하게 받아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방에 전화가 와서
1: 네.
2: 라빈 씨 바꿔주세요. 그러면
1: 네네.
2: 음악 틀다 말고
1: 네네.
2: 아, 카운터에 라빈 씨 전화 아, 와 있습니다.
1: 그럼 스타 되시겠네 그분도.
2: 그럼요. 에이, 그렇게 되는 거죠.
1: DJ가 내 이름을 불렀어.
2: 에이, 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 저 입구에 주방 아주머니 면회에 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1: 네. 아,
2: 그래서 그런 시절이 80년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1: 그럼 그때쯤에는 어떤 노래가 제일 인기였어요?
2: 아, 뭐 여러 가지 인기가 많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한 곡을 준비했는데. 네네. 요 한 곡 잠깐 들어보고.
1: 네, 듣고 싶네요.
2: 아마 들으시면 굉장히 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네. 제가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아,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리오 세이어라는 가수의 When I Need You 함께하시겠습니다.
1: 아, 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2: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저도 긴장을 해서 아, 이게 음악이 멋지게 나가야 되는데
1: 옛날 실력 한번 보여주시죠.
2: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 갑니다. 얘가요. 네.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끔씩 투정 부려요. 근데 괜찮아요. 나갑니다.

0: 야, 이거 좋다.
1: 너무 잘 만들었죠?
0: 잘 만들었어요. 네. 무지하게 잘 만들었어요.
1: 본인이니의 유쾌한 라디오.
0: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크리스틴님 들어오셨고, 아이고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오, 아름다운 이쁜님이 누구신가 했더니 우리 로빈님이시군요. 우와, 참 미인이세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름으로만 뵙다가 네. 이렇게 뵙고 하얀 눈꽃이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머나. 좋습니다. 아, 비비안님 참고로 저는 지금 눈꽃님과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눈꽃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0: 네. 크리스틴님도 들어오셨고. 자, 아까 80년대 이제 그 네. 90년대를 가는 얘기를 했는데 또 네네. 하나 사실 못지않았던 것이 저도 그 당시 젊은 시절이었는데 패션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1: 그 유행이 그 휘몰아치는
0: 우리 라비님은 어떤 옷에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사르셨어요?
1: 예. 정말 예. 우리 부모님 진짜 너무 그때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아. 그때 쫙 유행하던 게 네. 나이키 있었죠. 그냥 저 샤워 얘기해도 되죠.
0: 아, 그럼요.
1: 나이키 있었죠. 예. 프로스펙스,
0: 프로스펙스,
1: 아디다스. 네, 그다음에 바지는 무조건 조다시.
0: 아, 조다시.
1: 네, 여기 말그림 있는 거.
0: 네, 청바지.
1: 그러면은 여기가 말이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위에 티셔츠는 라코스테.
0: 네.
1: 악어 그림 있는 거.
0: 아, 그렇지.
1: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옷은 그때 이제 소방차들이 입는 밑에 바지 밑단 접어가지고 이 바지를 딱 반을 접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조금 도로바로 올려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항아리 바지처럼 되는 거.
0: 그렇지.
1: 네, 그렇게 입는 게 좀
0: 그걸 그 당시에 유행이었죠. 내 기억에 배기 바지라고 그랬어.
1: 맞아요. 근데 저희는 더군다나 교복 그랬어. 세대가 아니니까.
0: 그렇지.
1: 더 이게 민감하고 그리고 그게 이것도 또 천 운동하냐 가죽 운동하냐 거기서 또 난리는 거죠.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뭐 짝퉁도 많잖아요. 뭐 나이키 그렇죠. 아니고 뭐 나이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프로스팍스 뭐 이런 것도
0: 그럼,
1: 있고 있잖아요.
0: 항상 있었죠.
1: 그래도 입고 싶은 거죠. 네. 뭐 여기 딱 예전에 그 우리 응팔 드라마 한참 보면 이게 여기 반 나눠졌는데 뭐 굿진 줄 알았는데 막 국가 이런 거 써
0: 그럼 그런 거지.
1: 그랬죠.
0: 저는 그러니까 조금 전 세대로 가면 저 네. 때는 뭐 리라는 그 미국에 있는 브랜드
1: 리바,
0: 리라는

0: 청바지가 네. 있었고
1: 네. 진으로 유명한
0: 저 때는
1: 네.
0: 푸마라는 그 푸마. 청바지가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고 그러죠.
1: 네네.
0: 그거는 일반은 없고
1: 네네.
0: 남대문 시장 가면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1: 네네네.
0: 거기는 이제 그 외제 물건을 파는
1: 맞아요.
0: 데인데
1: 맞아요.
0: 아줌마한테 가면 싹 꺼내줘요. 그
1: 푸마가
0: 청바지를.
1: 운동화도 있는데.
0: 운동화도 있는데 네. 그때는 청바지가 유행했어.
1: 아,
0: 저 때는.
1: 푸마 청바지.
0: 그래서 도깨비 시장 가서 그걸 사 입고 그 밤에 네. 우리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짠짠이라고 그랬어요.
1: 처음 들어요.
0: 아, 저희 그 은어로는
1: 아, 네. 왜 짠짠이요?
0: 그냥 짠짠짠하고 노니까 야 짠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저희 때는. 왜냐하면 옷 입으면 가서 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때는 신발
1: 저희 때는 나이트였는데
0: 나이키 전세대인데
1: 네.
0: 저희는 그 비비라고 해서
1: 아~
0: 그 테니스와 농구화가 그때 유행했어.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네네. 그 푸마나 리 청바지에 비비 네. 운동화 신으면 가서
1: 거야.
0: 이제 플로어에 가면 그 야광 조명 때문에 신운동화가 되게 이쁘게 보입니다.
1: 그쵸, 조명 받으니까.
0: 예. 그리고 앉아서 눈을 사방팔방 돌리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댄스곡 나오다가 슬로우곡이 나가면 찍고 뛰어가야 되니까.
1: 조금 아까 그런 노래 같은 거.
0: 아, 그럼요.
1: 아, When I Need You 뭐 이런 네. 거 나오면 네. 끝나는 거지
0: 그때는
1: 그냥.
0: 대화가 필요 없이 가서 그냥 손을 잡아 끕니다.
1: 아, 박력 있어.
0: 예.
1: 아, 네.
0: 네. 예.
1: 딱 저 테이블에 앉아서 가서 딱 손잡고.
0: 그러면 네. 우리 라빈 씨 세대에는 나이트라고 그러셨나? 나이트. 놀라다닐 때. 아.
1: 네.
0: 그러면 주로 저희 때는 여자분들은 거의 그 입장료와 술값을 안 받고
1: 네네네.
0: 조건이 부킹만 해주면
1: 해주면
0: 공짜로
1: 네.
0: 부킹한다는 조건 안에
1: 네.
0: 공짜로 이제
1: 네.
0: 놀러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 네.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0: 아.
1: 네 이제 미국을 왔으니까
0: 아,
1: 그때가 이제 잠깐 살짝 이제 붕 떴는데
0: 네.
1: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을 처음에 갔는 다시 이제 갔는데
0: 네.
1: 저 완전히 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0: 아, 그래요?
1: 너무 재밌고 그때 저희 때 뭐 헌터스 이런 거 유명할 때예요.
0: 아,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 그리고 검정색보다는 흰색 옷 입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0: 흰색 가야
1: 네.
0: 그 조명에 잘
1: 네.
0: 이게 비춰져요.
1: 네, 그러면 네. 진짜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진짜 돈 안 쓰시고
0: 네.
1: 부킹 당해주고
0: 네, 예.
1: 네, 좀 신나게 놀고
0: 네.
1: 그러고 오는 거죠.
0: 아, 우리 비비안님이 한쪽엔 나이키 그리고 한쪽은 프로스펙스 맞습니다.
1: 다 아시죠? 다 아실
0: 그
1: 거예요.
0: 우리 비비안님 아시네. 닭장. 닭장이라고 그랬어.
1: 맞아요. 닭장도 있었어요.
0: 닭장이라고
1: 맞아요.
0: 그랬었어요.
1: 네네네. 왜 닭장이라고 그랬을까요?
0: 모르겠어요.
1: 거기서 막 논다고?
0: 뭐 논다고 닭장이라고 그랬겠죠.
1: 뭐 춤이 나올라 그래.
0: 그러면 이제 미국에 일고 오셨으니까 미국 얘기 잠깐 하면
1: 네.
0: 혹시 마리나 딜레이 있는 캡틴스 울프라는 클럽 아십니까?
1: 캡틴스 어떻게 아세요?
0: 아,
1: 어떻게 아세요?
0: 저도 거기를 다녔으니까 아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미국에 계신 캡틴스 울프 안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1: 캡틴스를
0: 네.
1: 제가 고백하자.
0: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자,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1: 그게 들어갈 수 없는 나이에 가는데 다 수가 또 있죠.
0: 어떻게 갔어요?
1: 저희 이제 늙었으니까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0: 에이.
1: 페이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0: 예, 예,
1: 그러면은
0: 예.
1: 그 주소하고 그걸 딸딸딸들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 10불이었어요. 페이 가이드 만드는 게. 10불이면 사실 큰 돈이기는 해요. 그럼 이제 무리 중에서 한 명이 페이 가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걔가 이제 다 외워요. 그리고 이제 캡틴스를 가면은 이 손에 도장을 찍어준단
0: 그렇지,
1: 말이에요.
0: 도장
1: 그리고 한 명이 먼저 들어가요. 그럼 테이블에 이제 초가 있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녹여요. 도장을 그리고 화장실 가는 저 뒤로 나오면 약간 뒷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딱 기다리고 있다가 걔가 도장을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죠.
0: 아, 그랬구나. 야,
1: 저 문자는 아니었어요.
0: 아이고, 세인트님. 세인트는 그 참고로 한국에 있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1: 아, 네.
0: 매일 들어요.
1: 한국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0: 네. 추억의 얘기 시간이군요.
1: 네.
0: 예, 그렇게 얘기했던.
1: 추억 그랬던, 얘기는 해도 해도 재밌네요.
0: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당시에 육가에 마마라이온이란 클럽이 있었어요.
1: 아, 마마는 모르겠어요.
0: 예, 잘 모르겠지만.
1: 네네.
0: 그때가 이제 여기서 그 생음악이라고 그러죠. 밴드가
1: 네네,
0: 있는
1: 네네.
0: 젊은이들이 가는 그런 클럽이었죠.
1: 육가에 저 식스 에비뉴.
0: 네. 식스 에비뉴. 바로 전에 플라밍고 전이죠.
1: 네.
0: 바로 네. 플라밍고 지금 뭐 식당으로 바뀌었지만 아, 저도 나름대로 추억에
1: 그때도 한참 진짜 네 화려하게
0: 그럼요
1: 네 그런 시절이네요 네. 재밌네요 오랜만에
0: 아 그러니까 네. 아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그 라디오는 내 친구 분들도 미국에 오신 지 오래 되셔서
1: 네네
0: 그런 추억들이 아마 나름대로 한 자락씩은
1: 다들 아실 것 같아요
0: 다 있을 그쵸? 수밖에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오늘 첫 시간이지만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대단한 주제를 가지고
1: 맞아요.
0: 뭐 어마무시하게 무슨 뭐 큰 이슈를 무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 것도 아니고
0: 그냥 네.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지금 터울인데
1: 네.
0: 그 10년이 한 세대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제 세대에 걸치는 분이 계시고
1: 그렇죠.
0: 또 우리 와빈님 세대에 걸치는 분 같은데
1: 중간도 있고 맞아요
0: 제 느낌에 얼굴은 네. 못 뵀지만
1: 네네
0: 여자분들은 라비님 세대 쪽이 더 많은 것 같고 남자분들은 제 쪽으로 더 걸치는 것 같아요.
1: 토크 배틀 한번 해도 재밌겠네요. 네.
0: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긴 하지만
1: 네.
0: 이렇게 앞으로 우리 라비님하고 매주 보따리를 풀어서
1: 네.
0: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
1: 네.
0: 또 그게 뭐 어떤 이야기가 됐건
1: 네, 네, 네.
0: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이야기 같이 나누고
1: 네.
0: 또 그랬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쑥스럽고 좀 창피한 얘기였지만
1: 맞아요.
0: 아까 얘기한 페이크 아이디 같은
1: 네,
0: 거
1: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1: 네.
0: 당시에는 정말
1: 네.
0: 쑥스럽고 창피하고 이랬던 그 시절들이 많고 또 집에 아마 여기서 제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 남자애들 여자애들 섞이는 그룹 중에서
1: 네.
0: 여자애들은 집이 완고해서
1: 네.
0: 창문으로 네. 도망 나오고
1: 다 있죠.
0: 예, 그런 그 아주 그 웃지 못할 그 당시에 그런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라빈 씨는 그런 기억은 없었습니까? 여기 이민 오셔서
1: 너무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예.
1: 그러니까 이 그땐 그랬지 뭐 추억 토크 예, 이런
0: 예,
1: 게
0: 예, 예.
1: 그냥 뭐 옛날에 내가 어땠고 저땠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추억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아름답고
0: 예.
1: 이제 다시는 갈 수 없는 추억이지만
0: 아 이제 갈 수 없지만
1: 되새김질하면서 행복했고
0: 네.
1: 즐거웠고 그런 시간을 다시 갖는 거죠, 뭐.
0: 그러니까 돌아간 추억이고 지나간 우리 가슴에 묻혀 있지만 유일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1: 네.
0: 다시 끄집어내서
1: 다시 같이 얘기하고
0: 비디오 테이프 돌리듯이 그 당시를 웃고
1: 네.
0: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아요.
0: 오늘 아무쪼록 첫 시간인데 너무,
1: 너무
0: 시간
1: 재밌었어요.
0: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자, 떠나시면서 그 당시 캡틴스 울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에 익었던
1: 네.
0: 또 짠짠 노래 제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1: 잘
0: 노래
1: 들을게요.
0: 들으시면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노래와 함께 인사 나누시고
1: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0: 이 노래 기억나시죠?
1: 안 들려.
0: 노래가 안 들려요? 저 지금 잘 나오는데.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9: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8: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9: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8: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9: 류마티스 관절염,
20: 어깨와 허리 통증,
1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4: 진통제 없이
1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9: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제시카님 퇴근하신다고요? 오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비비안님 카톡에 계신 노비님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러비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재밌게 꾸미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네, 가슴앓이 양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7: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6: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7: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보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6: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7: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6: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아마 이 시간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을 마감할 시간이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분들께 오늘 애쓰셨다, 수고하셨다라는 제가 인사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그 목에 턱에 차듯이 더운 날씨였는데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오늘 또 즐거운 오후, 또 기운 날 수 있는 오후 보내게 돼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 아직 일 덜 끝나신 분들 조금 기운 내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절반 다 왔습니다. 자, 기운들 내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현의 잘 있어요 보내드리면서 오늘 고니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이젠 와이어바이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이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이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세요. 와이어 발리.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7: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6: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7: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땅 배출이 늘어나는 여름철 요로결석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요로결석. 소변이 지나는 길에 결석, 즉 돌이 생겨 배뇨장애와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비뇨기과 질환이죠. 체내 칼슘과 요산, 대사 이상 등이 요로결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수분이 줄어들어도 요로결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로결석 환자 수가 7월부터 증가하는 추세고 8월에는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요로결석의 가장 흔한 증상, 산통에 비유될 정도의 극심한 옆구리 통증인데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충수염과는 달리 요로결석은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고 구토나 혈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벼운 불편감만 있을 뿐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방치하기 쉽죠. 그러면 소변 흐름을 막고 정체된 소변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요로폐혈증, 만성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은 결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작고 증상이 경미하면 수분 섭취,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자연 배출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결석이 크거나 위치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피부 절개는 없이요.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치료는 큰 부작용 걱정이나 몸이 받는 부담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무슨 병원? 맥주 좀 많이 마시면 그냥 빠져나간다는데 잘됐다. 후텁지근한데 맥주나 좀 많이 마실까요 요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세요. 네, 뭐 일시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뇨작용을 통해서 이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제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맥주는 알코올로 인한 탈수 현상 때문에 네, 요로결석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한번 치료했다고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자의 절반가량이 5년 내에 재발을 경험할 만큼 재발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속설에 의존하기보다요, 평소 생활 습관이 또 중요해집니다. 많은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겠죠? 또 더불어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등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전대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그리고 언약계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계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약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한다. 그런데 이 언약계 하나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로만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 내게 만나를 먹이게 쓴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우리는 바로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다. 기본들이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희 세상에 빛이다. 너희 세상 소금이다. 빛은 착한 행위가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행케 하는 말입니다.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된다. 집안 사람한테 남에게 비추는 게 아니고 집안 사람한테 먼저 빛다. 등불 앞에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드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아내는 남편을 내 머리처럼, 그 사람이 무식하든 무식하지 않든, 그 사람의 말, 성경이 떠나지 않는데도 옳든 옳지 않든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말에 자기 몸처럼 마음에 아내가 싫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죠. 사랑은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지금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조건에서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고백한 여러분과 나는 누구도 다 이 성경책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경책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 구약, 바로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이 합쳐져서 선포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말씀을 전혀 몰라도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람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합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약으로 볼 때 설교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헤매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왔으면 좋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죽게 왔으면 좋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니?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옷을 레몬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를 향하라 영생을 얻는다. 신약에 와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뜻대로 하면 영생한다, 회개하면 영생한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이 말을 신약으로서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아멘.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뜻은 다 하늘을 독한다. 즉 택한자를 뭘 맺고?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 그 중에서 바로 출애굽 사상. 출애굽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를 믿기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고백하는 가정과 그에게 말씀을 주는 가정과 그리고 민수의 생활하는 가정과 즉 교회 생활하는 가정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가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아멘. 그런데 이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속과여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신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맞아 그 반석과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강력해서 멸망을 받았느니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생각나고자 하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했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즉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민수의 생활 38년 동안의 목회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한 사실을 너무나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까닭에 또 자기가 자문하는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손자들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 제자들 나온 앞에서 정말 모압 평지에서 정말로 피를 토하는 그런 심력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한 목적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결론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백성은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다. 아멘.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결론부터 보여줍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 더불어 온 이스라엘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잠잠이들아 오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다. 아멘. 율법은 명령과 규례고 아버지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마지막 설교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애서로 그냥 길어듣고 흘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율법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게 헛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말들 듣지 말고 왜 모세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장부터 32장까지 피를 토하는 그 신명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했겠나? 그만큼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때로 우리가 필요하다. 왜?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백한 민족에게 율법에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면 가르치면 아니다.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에. 30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다, 내가 오늘 내게 전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에게 명백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너희의 생명.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신약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겠고, 나중에 설명하지만 신명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율법은 너희 조상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은 이 율법이고,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보기 줄이겠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5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 오되, 어떤 누가요?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 되.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면 들어갑니다. 시작.
4: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3: 자,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영생의 주인 대신 영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말을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4: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3: 많은 사람이 율법에서 몰라서 그래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시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시작.
4: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은 다른 말은 못 얻는다. 영생. 지금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왜 설명합니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하는 입장에서 다수가 멸망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아멘. 근데 내가 아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면 그들이 모세가 전하는 율법도 듣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전하는 율법을 듣고도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때로는 큰 소리치면서 때로는 애원하는 소리라며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는 법입니다. 아멘. 바로 이 율법은 바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다시 신명기입니다.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며,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고백했다면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위에 뭐가 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즉 모든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여 또 다시 죽겠어. 계속해서 그 말이지 맞죠?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심판한다. 아멘. 성전에서. 마태복음의 7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히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하면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출애굽기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심리에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계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설명하면서 7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바이오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륭향어 하나님이다. 고린도 10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리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 대답해 가리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고린도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시작
4: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바울이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세력이 하나님이 알게 했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인데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되 제자들이 나온 적 그 제자들에게 설명한 장면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되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하매.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 아멘. 그리고 7장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자,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목회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목회하고 귀신 쫓아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목회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그러나 내게 밝히 말해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불뿐한 내가 쳐떠 나가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종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해도 바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설명합니다.
4: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3: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린 다음에 제사드릴 때 예배될 때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오고 온 가족도 오고 거기에 맞는 물질도 가져온다. 아멘. 이것이 규례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아멘.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들어있고 우리가 행할 행동들이 들어있다. 아멘. 어떻게 행할 것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이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인과 동시에 규례와 법도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뭐하는 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0절입니다. 시작.
4: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3: 자,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비로소 자녀에게 잘 가르치게 된다. 아멘. 13절에 지금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이 다른 말로 율법이다. 그래. 그래서 지금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율법이 선다. 바로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아멘.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지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10편이 집 3편의 복을 다 누린다. 이 땅의 모든 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축복의 복도 누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다. 아멘. 그래. 다시 한 번 더. 시작.
4: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3: 다시 한 번 더. 13절에 시작.
4: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3: 자, 율법은 십계명이다. 율법은 언약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언약인데 율법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이 사라지겠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 예배드리죠. 그러면 율법이 사라졌다면 주일날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데 내 부모 공경할 필요 없고 사면해도 괜찮고 가늠해도 괜찮고 도덕적으로 계속 그들이 그런 짓 하는가? 왜?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는 행동이 움직인다. 율법 지킬 수 없던 사람은 여러분 가늠하고 도덕질을 할 수밖에 없어. 주일도 제 맘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오면 되고 심지어 금요일로 와도 되고 토요일로 와도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지킨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율법이 있다. 하나는 제의 율법, 갈라디아서는 이것이 몽학선생의 율법, 이것이 에베소 2장 11절과 15절까지는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와 뭘 맺자? 언약의 율법은 절대 사라지 않는다. 왜? 언약의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자, 다시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4: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3: 십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란다. 아멘. 그래요. 8절, 10절, 13절. 그런데 이 율법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전한 모든 말씀은 너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의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라. 이는 너에게 허상 아니고 조금은 10장 25절에 시작.
4: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라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3: 무엇을 하여 뭐를 얻는다? 예수를 고백한 조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4: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면 그래서 몽학선생의 율법과 영생에 들어가는 율법은 다르다. 몽학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 사라지지만은 영생은 율법은 기본털이 십계명이다. 지키되. 근데 십계명은 이미 양심의 법으로 다 지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아멘. 절대로 허상 아니다는 머릿속에 잘 박히면 그래. 근데 재미나는 것은 율법은 지키기 어렵지. 자,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더 11절부터 15절하고 마칩니다. 시간이 되었어.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닷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닷밖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것이 아니니라.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이고 내 마음 이를 행할 수 있다. 15절 크게 시작.
4: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3: 자,
4: 두었나니
3: 네가 이 땅에 복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저주의 길로 가면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 그것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듭고 행한 대로 가면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복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일이다. 단지 하나님이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줄 것이고 여러분 가기 싫다면 천국 갈 수 길을 아는 게 이끌어 주지 않는다. 그 길로 네가 가기 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지만 나 그 길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고 따르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문인 엄마가 전문인 자식이 있다 그는 잊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주고 말씀을 따라오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그 부모가 그는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은 드디어 온 것이야 너에 대해서 오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 하게 해결하는 것은 복을 믿는다. 즉 율법을 믿는다. 율법과 복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너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홈도 없이 책망화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 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 면회 좀 하고 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어린 나이지만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 좋아서 이 다윗에게 별 한 개 달아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싸우는데 다윗은 저놈이 인기가 좋네, 저놈이 언젠간 날 죽이고 지가 왕 되겠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망명을 갔어요.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살 길이 없이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 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아멘.
1: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안 좋았는데 합쳐서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자기 조국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지.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메대 나라의 총리가 또 됐어요. 그랬다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무찌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고려가 이조가 된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고려가 2조가 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2조가 시작되면 고려 충신들 다 죽이는 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다가 한국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하는 거. 다른 민족이 지배하면 먼저 총리는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세 나라가 바뀌도록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파사 나라에서 계속 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구약 말씀대로 사셨네, 이분이 구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로마도 자기들이 황제를 섬기,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니면서 고생 즉사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과에 이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엄청 의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신약성경이 됐어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그런데 신약성경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건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2: 아멘.
1: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2: 아멘.
1: 만왕의 왕이 되시고,
2: 아멘.
1: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좋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2: 아멘.
1: 진짜 사랑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던 생각을 했어. 연애할 때 그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떡같은 소리야.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데 난 만나긴 싫어. 그런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면 그냥 만나고 싶어. 해지면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2: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 아멘.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나 그거 구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 아주 성전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성전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서 평생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만큼 사랑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소개할게.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이런 거 하면 난 기뻐.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기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야지 사랑하는 거야. 편지를 기껏 썼는데 만나가지고 편지 받았어? 어, 받았어. 읽어봤어? 어,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런 놈은 만나지도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 편지가 왔으면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 그게 사랑하는 거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어보고 묵상한대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3절 말씀 시작.
2: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에도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2: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2: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면 3만 년이에요.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3만 년이에요. 내가 3만 년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지.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1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80센트쯤 돼 월급이.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으면 짜장면 네 그릇 먹으면 끝나. 그나마 한국은 팁을 안 내서 감사하지 팁 내면 세 그릇도 못 먹어. 하여튼 그런데 군대 있을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내가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병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링거줄을 쓴 다음에는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걸 갖다가 그 환자들이 그 이제 군인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이제 그 이제 병 난 사람이 부대 돌아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금방 남은 금방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링거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염색을 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염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염색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예쁜 펜꽂이가 돼요.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나는 이제 거기 환자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환자 군인한테 내가 이제 두 배를 주면 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링거줄이 뭔지 알잖아.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아이 뭐 이딴 걸 갖고 왔어. 내가 아 이거 얼마나 정이 들어간 건데 공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만들었어? 아니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자료를 내가 댔어. 아 이딴 게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냐면은 부목을 쓰고 나면은 캐스트 했다가 버릴 때 그다 이제 버리면 그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 나무를 모으면 군대에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 배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부목까지 만드니까 좀 조금 시원치 않지 그지. 좀 뭐 이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원찮게 나와도 군대에선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에이 그 부목 아니야. 그래. 아이 부목이라도 멋있잖아. 그래,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사람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펜꽂이 갖다 준 게 10개가 넘어. 배도 뭐 그렇고 비행기도 막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시작.
2: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한국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일하냐 하면은 11조 내고 싶어서 일해요. 나는 11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넘치게 모든 이런 말이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어야 할까, 누구를 채워주셔야 할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릴 때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둘이 비즈니스 할 때니까 7시 반 예배를 한 시간 전에 가니까 6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5시 반에 가야 돼. 우리 가게는 10시에 문 닫아. 내가 5시 반에 가니까 집사람이 4시간 반을 자기가 다 모든 거 다 하고 문까지 닫아야 돼. 근데 내가 일주일에 세 번씩 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근데 내가 하여튼 일주일에 세 번씩 예배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를 제일 기뻐하신대. 11조가 헌신이고 11조가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데 나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11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안 돼. 뭐 10분의 1을 왜 드려?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난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게 싸우는 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훔치다가 부인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 왜 돈 손댔냐고. 그런데 또 종업원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종업원이 내가 훔치는 걸 딱 보고서 미스터 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해가지고 야 훔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그 막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하고 싶어요. 나 11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나 하나님 나 11조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이 산후풍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산후풍을 고침을 받았어요. 4년간 아팠다가 고침 받았어요. 이 사람이 또 성령 세례 받게 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당신이 11조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11조 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밀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11조 하지. 야, 내가 11조를 내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물질이 부족한 적이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 정말 그래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목사님 LA에서 목회 크게 하고 잘하는 분이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요 신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 교인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전 정말로요 27년 목회하면서 제가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자 그러면 다 순종했어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사임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장로님이 다 찬성하고 재직들도 다 찬성하고 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눈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있을 때나 목회할 때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2: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1: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야.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시작.
2: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1: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교회를 사랑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기도합니다.

0: 그럴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 중에 미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일에 바쁘고 지옥 가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은 것,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또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0: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거나 딴 거를 사랑하거나 엉뚱한 거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결국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는 성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좋은 일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건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드려야 된다고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두랩돈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달러예요. 아주 조금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잘 되는 게 있고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뼈다. 시편 158편 150편 5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지난 2, 3년 동안에 부어주시고 들려주시고 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회복. 우리 몸은 성전된 몸이고 우리 성전된 몸이 회복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존귀한 날로, 성일로 지키라고 하시고 완전 숫자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하나님의 정 무엇에 여러 차례 반복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 시대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시동이 걸렸다. 전진하라. Change status.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 우리는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새 출발이 이제 광야에서 애굽은 어린이들이 젖먹는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만유 회복 운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이르는 광야 시기라고 가르쳐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속으로 이끄셔갖고 40일 동안 밤낮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받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언급합니다.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귀가 되어 전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는 새아침에 은혜 넘치는 축복이 되시기를 되실 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참으로 필요한 일들을 도우셔서 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홈넷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새 아침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세대를 통해 구약, 신약, 마지막 오늘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온 세계에 향하신 주님의 구원과 계획과 깨우치시고 회복을 위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전진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치료하는 은사, 구제 등 은사들을 주심으로 역사심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또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말씀에 대한 해석과 또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과 할 일들에 대해서 주신 대로 전하라고 하신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말세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악한 세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고 이제 여러 다른 화재와 또 물난리 그리고 악한 세대적인 그 악행으로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놀라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이 또한 전염병으로 세계가 모두 다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순종하지 않아 모든 죄악의 악행으로 인한 통증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지나고 예수님 시대의 마지막 경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지의 종 만지의 주 만화의 왕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새 출발을 우리는 회개하고 내가 살고 있는 현주소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이런 것과 같이 모세오경을 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먹는 주식이 처음부터 주셨던 행하셨던 빵 밀려된 빵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두 돌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비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받아왔을 때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너무 격분하여 던져 깨졌지만 다시금 또 두 번째 또 언급하셔서 역시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 이 십계명을 한번 봉독해 찾아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기 비밀이 귀한 감춘 보화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찾고 깨닫고 알고 그 말씀대로 진행, 실행함으로써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는 새 생명,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3일을 걸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구름 속으로 이끄셔갖고 40일간 두 차례나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은 그 두 차례에 40일, 40일, 80일을 이렇게 금식하고 받으신 그 십계명 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뜻이 무엇이며 역대 파괴된 무너진 시온성 재건의 나팔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심으로 십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시는 준비의 새 출발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전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감춘 보화로 찾은 새 아침의 기쁨으로 새 출발로 오시는 주님께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큰 기쁨 속에 승리하며 우리 주식이 빵입니다. 빵.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빵에 대한 말씀도 연구해 보시고 이 세상은 두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진짜 주인, 가짜 주인,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빵을 나눠주신 그 빵 잘 연구해 보시고 이제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루신 첫 단계가 주식이 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데는 매우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 주식이 빵인 것을 또 선포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들을 잘 삼가함으로써 우리가 하루 식생활 하루 두 끼 아니면 세 끼 먹는 그 식탁의 주식이 빵인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먹던 옛 습관의 쌀, 밥은 우리가 지금 먹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먹는 광야에 이를 때 이미 그 세상에서 먹던 음식은 다 끊고 새로운 땅에 이르면서 생명의 빵을 주셨습니다. 밀, 보리, 콩, 옥수수, 귀리조 이것들은 주식으로 또 세컨더리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잘 상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전된 몸도 회복돼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소망과 천국을 소유할 수는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잘못 먹고 병들은 우리 몸 불순종으로 죄악에 들어오고 죽으면 이 병들었던 이 몸 이 세상을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첫째 십계명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모든 규례와 윤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시는 주님께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우리에게 정말 귀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주식 매일 우리가 먹는 주식 빵입니다. 밀로 된 빵 주식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받은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 나라 위협을 받기 위한 준비의 새 출발이 회개하고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전진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듣는 귀가 되시고 그리고 말씀 받아 먹을 만한 아버지 식탁으로 밀, 빵, 소화가 잘 되고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기쁨 속에 주님을 만나시는 재림의 새아침의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땡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백성들은 광야에서 특히 음식으로 인해 40여 년간 불평불만으로 결국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곳에서 난 소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서 뽑은 소년들로 하여금 그 십계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고 우리 모세도 광야에서 돌아가셨고 제2세로 뽑은 인도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도 소중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저 라스트 마지막 외치는 기적의 나팔소리라고 가르쳐주셔서 이렇게 가르쳐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광년제도 애굽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광년제도 주식이 쌀인지 빵인지 모르고 옛 구습에 젖어 지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의 엑소도스의 시기에 주신 그 이스라엘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밀로 된 빵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쟁투, 진짜와 가짜의 대쟁투입니다. 어떤 식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많은 곡식들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밀로 된 빵입니다. 제일 특급 백성들에게 주신 주식, 밀, 보리, 콩, 옥수수, 피리, 조 잘 연계해 보시고 모세오경을 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오시는 예수님은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윤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 경배 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새아침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년들 하여금 그 법궤를 메고 12지파에서 뽑은 소년들과 함께 십계명을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소중한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손수 40일씩 두 천에나 두 돌비에 준비하신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번 새기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리키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가로 반대 예루살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누가복음 24장 잘 참고해 보세요. 이제는 감춘 부활을 찾으시고 큰 기쁨에 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는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66장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전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5절로 7절 우리 모두가 다 눈이 밝아지고 감춘 부활을 찾고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시는 준비의 새 출발에 큰 기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땡큐로 우리 모두 경배드리며 준비하여 하나님이 친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리며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예수님의 부활로 또 인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회개운동과 기도만이 오늘 심히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는 선민으로 인정을 받고 또한 주님 재림에 큰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시고 구원받고 새 아침에 빛이 저와 모든 분들에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오네 아멘 아멘 그런 새 아침에 기쁨이 되시길 기도하며 저에게 어떤 분이 편지 한 장을 보낸 편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귀하고 I read about what you did for Ida May Prince last year, her funeral. God's work that you do for the homeless funeral service. Bless you. Here is a small donation for your ministry. 어떤 분이 그 신문의 내용을 읽고 저한테 이렇게 내용과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Minister Gloria Kim, 너무 내용이 귀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읽었습니다. 여기 보내주신 성명은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없고 간단하게 Minister Gloria Kim, I read about what you did for Ida Mae Prince last year for newspaper LA Times and God's work that you do for the homeless. Bless you. Here is a small donation for your ministry. 이렇게 짧은 항목에 봉투에다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귀한 사연에 우리 아이다 프린스 장례식을 치러줬더니 그 장례식에 대한 내용이 LA Times 이렇게 크게 보도됐습니다. 여러 차례죠.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화장하고 매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례식은 꼭 이렇게 땅을 정하고 그곳에 잘 안장 그것이 매장이 장례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장하거나 이런 거는 장례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은 반드시 땅을 파고 거기다 그 시신을 잘 안장시키시는 거 그것이 장례식입니다.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 사이에 거짓과 참과 거짓의 대쟁투 이 장례식도 True Funeral Service Bear His Body 우리 시신을 땅에 묻고 장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쳐주신 장례식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짜 장례식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땅에 이렇게 정하여 땅을 파고 잘 묻어드리는 것이 장례식인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저 은혜의 새 아침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진짜 예수님, 가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그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때도 장례식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아침의 기쁨이 이런 과정과 진짜 주식이 빵입니다. 다른 거는 다 애굽에서 먹던 거 끊어줍니다. 그리고 빵이고 햇빛, 공기, 물 뿐만 아니라 채식과 심어낸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그걸 우리가 먹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육을 동안에 지으신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되어 있고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쉬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존귀한 날로 성일로 지성하시고 그날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사이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중에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감친 무화를 찾은 새 아침에 큰 기쁨에 우리 주식도 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세상에서는 쌀을 못하는 걸 먹었지만 하나님의 친백성은 들 밭의 곡식을 밀, 보리, 콩, 옥수수, 귀리조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걸 잘 찾아보시고 진짜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주신 주식 빵을 드시고 햇빛 공기 물뿐만 아니라 우리 채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히 성전된 몸이 회복되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고 특별히 십계명 그렇게 하고 성전된 몸에는 들의 곡식 밀, 보리, 콩, 귀리조 이런 거를 주셨는데 주식은 빵으로 주시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지라 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3: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축복받은 의로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5: 야곱이 이 삼촌 집에 복덩이가 된 것이죠.
6: Jacob became the source of blessing.
5: 그래서 야곱은 33절에서 그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해줄 때, 그러니까 월급을 줄 때 나의 의가 나의 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 That is why in verse 33, when Laban was deciding the wage of Jacob, he said, "My honesty will testify for me."
5: 야곱은 삼촌에게 나는 지금 어렵다고 자신을 내세우고 아주 배짱 있게 행동을 하죠.
6: Jacob is confidently making a case for himself, saying, "I am honest."
5: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집에서 도망칠 때 그런 야비하고 불의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6: We no longer see the deceiver Jacob who deceived his brother and his father and ran away from his house.
5: 야곱은 고향 집에서 살 때 늘 속이고 거짓말하며 아주 야비하게 살았습니다.
6: Jacob was a man of deception.
5: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는 의로움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6: In the land of Canaan, he had no righteousness.
5: 하지만 야곱은 이 타양에서 정말 큰 고생한 가운데 놀랍게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6: But through the difficulties he experienced in the foreign land, he is now claiming his righteousness.
5: 야곱은 나는 어렵다고 외칩니다.
6: He says, "I am honest."
5: 내가 어렵기 때문에 외삼촌이 재산이 늘고 외삼촌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6: He said, "Because of my righteousness, you are rich."
5: 그래 라반은 이 외삼촌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6: Laban did not say a word.
5: 야곱은 하란 땅에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고 하는 것마다 성공을 거두어서 그 삼촌 라반에게 크나큰 부를 안겨 주었기 때문에.
6: It is because Jacob indeed brought wealth to Laban.
5: 도대체 하란 땅에서 야곱의 삶은 가나안 땅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6: Why is Jacob's life so different in this foreign land?
5: 무엇이 이 야곱의 불의한 삶을 이토록 완전히 어렵게 뒤바꿔 놓았습니다.
6: What changed the unrighteousness of Jacob to righteousness?
5: 야곱의 삶이 이렇게 뒤집어진 것은요.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칠 때 베델에서 급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6: It is because Jacob had a special revelation received in the land of Bethel.
5: 야곱은 빈털떨이로 고향 땅을 떠날 때 너무도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6: When Jacob left his hometown, he was in deep anxiety.
5: 야곱의 앞날이 너무도 깜깜하고 어두워서 야곱은 베델에서 밤을 잠을 잘 때 한없이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6: His future was so dark. He was in despair.
5: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6: How will I live?
5: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지?
6: What would I eat?
5: 야곱 앞날 생각하면 깜깜했습니다.
6: When Jacob thought of his future, he became dark.
5: 야곱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요.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6: And as he slept in despair, he met God in his dream.
5: 야곱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6: It was not because he prayed a lot.
5: 그는 꺼져가는 등불 같고 그야말로 상한 갈대같이 인생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6: He was a lamp running out. He was a weak reed.
5: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6: But because God loved him and had mercy on him and wanted to restore him.
5: 하나님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6: And Jacob saw amazing dream.
5: 하나님 천사들이 하늘까지 다 있는 이 사닥대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 땅에 내려왔다를 반복한 것입니다.
6: Jacob saw the angels of God going up and down on a ladder.
5: 야곱은 사닥다의 것을 보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서서 지금 야곱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6: And in the dream, he saw at the top of the ladder, the staircase, the God standing on the throne.
5: 여러분, 하늘 보좌에 서가지고 야곱을 지켜보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 Who is this God standing on the throne?
5: 이 하나님은 바로 신약 시대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 보좌에서 있나? 스데반이 당하는 고난을 보았습니다.
6: It is the same God from the New Testament who stood up as Stephen was being persecuted.
5: 이 보좌에서 계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 This God who stood beside the throne was Jesus Christ.
5: 야곱은 성자 하나님 예수를 보고서 큰 은혜를 체험하죠.
6: And Jacob met Christ and received grace.
5: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서 나의 의가 내 답이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강조한 것은 바로 그가 베델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6: And the righteousness that the Jacob is claiming before Laban i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5: 야곱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죠.
6: Jacob knew that he is a sinner.
5: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가 속여서 장자권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란까지 도망쳐 살지 않습니까?
6: Because of Jacob's sin, he ran away from his home and is now an exile.
5: 야곱 자신이 너무 불의한 자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6: Jacob knew he is a sinner.
5: 하지만 이 죄인이 베델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6: But his encounter with Christ, the Son of God, in Bethel changed him.
5: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죠.
6: In Christ he received the righteousness of God.
5: 야곱은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그 의로 받게 됩니다.
6: Jacob was spiritually reborn and was now led by the goodness of God.
5: 야곱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6: In faith in Christ his life changed.
5: 그 지금 고베 삼촌 라반 앞에서 야곱이 내세우는 자신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6: Therefore the righteousness of Jacob is righteousness of Christ.
5: 야곱은 이 하란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생애를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 잘 압니다.
6: In the land of Haran, Jacob knew well how much Christ blessed him.
5: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서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를 만난 이유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
6: His life changed after the special encounter with Christ in Bethel.
5: 야곱 하란에서 양을 잡아 죽이며 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6: And every time Jacob offered a sacrifice of blood to God, he worshipped God through Christ.
5: 야곱은 성자 하나님이 그의 생일을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6: Jacob knew and realized how much God blessed him.
5: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무장된 야곱은 손을 대는 것마다 예수님 축복에서 야곱이 범사의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6: And Jacob, who received the righteousness of God, became the source of blessing.
5: 야곱이 베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을 체험한 이후로 그 인생은 활짝 꽃이 피는 것입니다.
6: His life completely bloomed after the special revelation.
5: 야곱이 라반 집에서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고 야곱은 성공을 경험합니다.
6: Everything Jacob touched turned into gold.
5: 야곱은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도 크게 축복해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부어준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6: And Jacob knew well that Jesus blessed him so much that he can excel in everything.
5: 그래서 앞으로도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키우며 품상을 받을 때도 대박이 터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6: So Jacob also had faith that once he started receiving wages from Laban, he would succeed.
5: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예수님 나의 산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복의 권위 되는데 우리는 복을 받아서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6: We have Jesus Christ as our shield and our fortress. How can we fail?
5: 야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서 너무 당당하게 거기 삼촌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사는 것이죠.
6: Jacob put on the righteousness of Christ-like clothing and claimed his righteousness.
5: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6: No matter how difficult your life is, if you're in Christ, you can be confident.
5: 믿습니까?
6: Do you believe this?
5: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면 하나님의 모든 평강을 받아서 마음이 편하죠.
6: In Christ we have peace.
5: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하는 것마다 축복하셔서 병든 것도 하나님 빠르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6: In Christ we are blessed and he heals us.
5: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이전에 실패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 In Christ, whatever we touch turns into blessing.
5: 야곱은 외삼촌의 양대에서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안긴 것은 삼촌이 다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6: And Jacob said, anything that is speckled or spotted and dark colored, he will take it.
5: 그리고 별다른 색이 없는 흰 양만, 흰 염소대만 남겨놓으라고 말하죠.
6: And he says, you can take the ones that are white and are clean.
5: 그러면 흰 양이 염소를 낳으면 그 새끼가 얼룩진 것이 있겠습니까?
6: And if the pure lamb have white lamb have offspring, would it be speckled?
5: 모든 양떼가 다 정말 얼룩진 것밖에 없고 그 낳으면 삼촌이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6: And everything, all the offsprings would belong to Laban.
5: 야곱은 자신이 손해보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 Jacob is doing something that will not profit him.
5: 흰 양과 흰 염소만 태어날 것입니다.
6: And only a white lamb and white goats will be born.
5: 그러면 이 모든 양떼는 삼촌이 다 가져간 것이죠.
6: And everything will belong to Laban.
5: 야곱은 그 중에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그런 양이 생기면 이제 내가 갖겠다고 하죠.
6: And Jacob said, all the spotted and speckled and dark-colored lambs will belong to me.
5: 새끼가 나오면 흰 양 가운데 흰색만 나와야 된다. 놀랍게도 그 가축이 얼룩이 많고 아름진 무늬가 많고 정말 생각보다 다른 양떼가 태어났습니다.
6: But what is amazing is that when these white lambs and goats had offspring, they had speckles and spots.
5: 삼촌이 가져가야 할 그 새끼들을 야곱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6: All of the offspring now belonged to Jacob.
5: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의를 따라서 이렇게 많은 보상을 자기 준다고 외친 것이죠.
6: Jacob knew well that he was blessed by the righteousness of God.
5: 야곱은 가축을 키워가 대박이 쳐짐.
6: So Jacob had wealth.
5: 야곱은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품삯을 많이 받아서 아주 크게 성공합니다.
6: He had so much wealth and he was successful.
5: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 축복할 줄 이미 믿음 안에서 알았습니다.
6: And in faith, Jacob knew that God would bless him.
5: 야곱은 베델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늘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삶은 날마다 편안하고 날마다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 Jacob had a special revelation from God in Bethel, and he had faith.
5: 그래서 오늘 야곱이 번성할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6: So we find a secret to Jacob's success.
5: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6: It is the law of looking.
5: 야곱은 흰 양들을 키울 때 양들이 물을 먹는 구유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고 아름지게 했습니다.
6: And when the flocks came to drink, he peeled the branches of trees and placed them in the watering trough.
5: 흰 양들이 새끼 낳으면 다 흰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얼룩얼룩한 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니까 새끼 낳을 때 얼룩진 새끼 낳습니다.
6: And because these animals were looking at speckled objects as they had offspring, all of their offsprings became speckled.
5: 야곱은 얼룩진 새끼 낳으니 삼촌과 약속한 대로 이제 자기가 그 새끼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6: And because of these offsprings which were speckled, he took them.
5: 야곱은 기하급수적으로 양떼가 늘어납니다.
6: His flock multiplied.
5: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6: It is important what we look at.
5: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한 대로 우리 인생이 그대로됩니다.
6: We are the object of what we look at.
5: 우리가 실패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실패한 인생에 대한 것만 들으면 우리 인생이 실패해야 될 것이죠.
6: If we only focus on the stories of failure, then we will also fail.
5: 우리가 성공의 스토리만 들으면 계속 성공하고 평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6: And if we focus on the success stories, then we will be successful.
5: 60년대, 70년대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6: There was a singer who was about 60 or 70.
5: 그분이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6: And she sang a song. It's called a Cabin of Cabin of the Woman.
5: 그분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6: And I heard her testimony on a Christian broadcast.
5: 야 평생 기독교에서 살지만 산장의 여인이라는 외로운 노래를 부르니까 인생의 마지막도 아무도 없이 외롭게 살게 되었다 말한 것이죠.
6: And she said, because I sang a lonely song near the end of my life, I am now really lonely.
5: 제 한국에 아주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6: There is another singer that I really like.
5: 이름 잘 알 것인데 조용남 씨죠.
6: You will know him very well. His name is 조용남.
5: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가수 데뷔한 곡이 들라일라, 들리라라는 삼손 알죠? 삼손을 유혹했던 들리라는 노래.
6: And his very first song that he released was called Delilah.
5: 들라일라의 그 스토리가 뭐겠습니까?
6: Do you remember the story of Delilah and Samson?
5: 삼손이 들라일라를 만나가지고 머리가 깎였어. 그 모든 영적 힘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가 깎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종이 되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안타까운 스토리죠.
6: Samson met Delilah. He lost his power because of his love for the woman, and he died a tragic death.
5: 삼손은 이 그가 나시비로 자랐는데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죠. 삭도를 대지 않았죠. 드라이라 때문에 머리가 깎이고 영적 힘을 잃고 비참한 처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6: Samson was a Nazarite. And he was not supposed to cut his hair, but because of Delilah, he had to cut his hair and lost his purity.
5: 근데 그 유명한 가수가 미국의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6: And this singer came to a seminary in America and studied.
5: 목사가 되려고 빌리 그라함 집회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려고 미국까지 건너왔습니다.
6: He went to a Billy Graham conference, received grace, and wanted to become a pastor.
5: 근데 그 사람 날마다 Delilah 들리라에 대해서 노래를 하니 결국 자기가 머리가 깎여 지금 목회 없이 그냥 가수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6: And because he sang about Delilah, he prophesied about himself, and now he lost his purity and is remained a singer.
5: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가 여러분 인생을 그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6: What we speak, what we sing, determines our future.
5: 여러분 입에 나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6: Let us erase the negativity from our voice.
5: 여러분 바라보는 인생이 깜깜한 인생 왜 이렇게 어둡냐? 절망이다. 그런 쓴소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6: Let us not speak any negativity about our lives.
5: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6: My life
5: 밝고 환합니다.
6: Will be bright.
5: 믿습니까?
6: Amen.
5: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6: In Christ
5: 잘될 것입니다.
6: I will be well.
5: 믿습니까?
6: Amen.
5: 우리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것을 묵상하고 그런 것을 노래하고 말하며 살아요.
6: We have to sing and meditate on positivity.
5: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요. 여러분 병든 것이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6: When you meditate on the cross, you will experience healing.
5: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깨끗이 남을 받았다고 선포하면요. 믿음으로 여러분 질병 떠나가고 건강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6: Because he was whipped, we are healed.
5: 제가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됨을 묵상하면 십자가 묵상하면 인생 역전이 됩니다.
6: Because he was made poor, now we are rich. If you meditate on the cross, you will experience transformation.
5: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6: What are you looking at today?
5: 아, 지금 불경기다. 너무 사는 것이 어렵다.
6: Today is a bad economy. It's hard to live.
5: 그것만 보고 살아갑니까?
6: Is that the only thing you're looking at?
5: 여러분 인생도 험하고 망가질 것이.
6: Then your life will continue to be that way.
5: 여러분, 여러분 바라보고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대로 여러분 인생이 된다는 것이.
6: It is what you draw in your head that happens.
5: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항상 조심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6: We have to beware of what we are thinking about.
5: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인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6: Let us think about hopeful things, positive things.
5: 그래야 우리가 깜깜한 인생 가운데서도 희망적으로 살고 절망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밝게 살고 힘을 얻어서 열정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6: Only then, in the midst of darkness, we will find hope.
5: 야곱은 그리스도의 의로 살면 반드시 자신이 잘 되고 주 축복 받아서 평안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6: Jacob believed that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he will be prosperous.
5: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하고 내가 번영한다고 약속했으니 야곱이 잘 된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6: And because God promised Jacob that your descendants will multiply like the stars in the sky, and it was only a matter of time.
5: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 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6: Abraham lived by faith and he had difficulties.
5: 하지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그 삶이 한 해 농사에서 100배나 잘 되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6: But Isaac received righteousness by faith and he received a blessing of 100 times fold.
5: 아브라함 집안에서 3대째 되는 이 야곱이 하나님 참되게 믿으니 야곱은 하는 것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6: And the third generation, Jacob, because he believed in God, was destined to prosper.
5: 야곱이 손대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
6: Everything he touches is success.
5: 그야말로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6: He's the hand of Midas.
5: 야곱이 손대면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6: All the negative turns into positive.
5: 야곱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하니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며 그를 축복한 것이죠.
6: Because Jacob is in Christ and in faith, God blesses him.
5: 지금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6: What kind of attitude do you have?
5: 야곱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의가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6: Are you filled with righteousness of God like Jacob?
5: 그리스도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하는 것마다 반드시 형통하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6: And I believe that Christ's righteousness will be your righteousness.
5: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6: In Christ who gives us strength, we can do everything.
5: 나는 못한 것이 많고 안 된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6: We have many impossibles, but God has no impossible.
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 여러분께 폭발하며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못한 것을 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놓지 않습니까?
6: Christ can do anything. He will heal you, he will restore you, and he even brings dead back to life.
5: 예수 안에서 생수가 터지고 흘러넘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날 나타날 줄 믿습니다.
6: You will experience the day of the Pentecost today.
5: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죽은 여러분 삶도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자들도 역전돼서 희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 Your dead lives will be restored, and even those who are in despair will find hope.
5: 우리 아직도 처가 집에 외삼촌 집에 얹혀 살지만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고도 큰 소리 친 것을 봅니다.
6: And we see Jacob living in his uncle's house, confidently claiming his righteousness.
5: 나의 의 때문에 당신도 잘 된다는 그런 당당함을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 Jacob is claiming that you are successful because of my righteousness.
5: 야곱 앞으로 무실해도 부유한 인생으로 이뤘을 것입니다.
6: Whatever he does, he will prosper.
5: 지금까지 야곱이 라반에게 수없이 속고 속으며 하란에서 고생하며 살았죠.
6: Jacob was deceived time and time again by Laban.
5: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야곱은 자신감이 넘쳐흐릅니다.
6: But now Jacob is full of confidence.
5: 야곱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어선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6: He knows that whatever he does will prosper.
5: 여러분, 하나님은 상갈들 꺾지 않아요.
6: God does not break weak reeds.
5: 꺼지 않는 신지를 꺼지 않아요.
6: He will not turn off the candle that is about to go.
5: 우리 상갈들 보면 잡니까? 야, 보기 싫다 꺾어 버리라 하죠.
6: What do we do with weak reeds? We break them away.
5: 우리 꺼지가 않는 신지가 연기를 뿜어내면 아, 눈이 따갑고 아프다고 빨리 불 꺼라고 말하죠.
6: And we like to turn off weak candles.
5: 근데 하나님은 그 상갈대를 지키고 보존해서 치유하고 살립니다.
6: But the Lord nurtures weak reeds.
5: 하나님은 그 연기를 뿌려서 수많은 사람들 눈을 따갑게 하고 아프게 하는 꺼지가 심지를 보존해서 반드시 기름 부어서 활란 불타오게 하는 인생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6: And he relights the fire that is about to go out.
5: 믿습니까?
6: Do you believe this?
5: 나는 망하고 난 지키고 나는 움츠러들고 난 쪼그라들어도 내 삶을 놀랍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6: Even if I shrink and I become shriveled, the Lord restores us.
5: 야곱이 너무도 어렵게 살기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라반에게 앞으로 지켜보라 틀림없이 나는 잘 된다며 배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6: Jacob is claiming his righteousness and saying, "Look, the Lord will bless me."
5: 여러분 지금 어떤 태도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6: What kind of attitude and faith do you have?
5: 야곱같이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치고 배짱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6: Can you live confidently like Jacob?
5: 아멘.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요.
6: We have to live in confidence.
5: 우리는 힘 있게 살아요.
6: We have to live with strength.
5: 독수리가 하늘로 웅비하며 날개치는 승리한 인생을 살아요.
6: We have to be able to soar like eagle.
5: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6: If we live in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e will be successful.
5: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야곱과 같이 손 아무것도 없이 손 잡힌 것이 없어도 잘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6: Maybe even when we don't have things like Jacob, we have to believe that things will go well.
5: 앞으로는 그동안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는 충만한 복을 받아서 성량 인생이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6: Let us believe that we will have a prosperous life in the after.
5: 야곱은 과연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너무너무도 잘 됩니다.
6: And just as Jacob proclaimed of his righteousness, the second half of Jacob's life is different.
5: 야곱은 하란에서 큰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6: In the land of Haran, he becomes rich and goes back to the land of Canaan.
5: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이 고생했다면 오늘부터 인생의 후반전이 잘 되고 꽃이 필 줄 믿습니다.
6: And if the first half of your life was tough, then the second half will be different.
5: 그동안 너무도 고달프게 살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의는 사라지고 나의 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으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6: And let us arm ourselves wit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and be reborn.
5: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고 잘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6: And by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e will prosper.
5: 여러분 나머지 인생이 독수리처럼 하늘을 옹비하는 그 성량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6: And I pray that your second half of your life will be prosperous.
5: 오늘 내 눈에는 어렵게 보여도 예수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됩니다.
6: I will prosper.
5: 아멘.
6: Amen.
5: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형통하고 복이 터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6: And if we continue to proclaim these thing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hen we will be prosperous.
5: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외쳐보실래요?
6: Let us say one another.
5: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6: You are source of blessing.
5: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6: You will prosper.
5: 믿습니까?
6: Amen.
5: 오늘부터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모두 어둡고 안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밝고 화창한 봄날같이 꽃밭에 사신 염대기를 주면서 축원합니다.
6: And I pray that you will do away with your negative lifestyle and be renewed in Christ with positivity.
5: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6: And let us conclude.
5: 오늘 야곱이 나의 의가 대답한다면서 야곱이 반드시 이후에 잘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6: Jacob believed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hat he will be prosperous.
5: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잘 되고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6: By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e will be victorious.
5: 여러분, 때로 여러분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야곱과 같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습니다.
6: And though your hands are empty today, if you have faith in Christ, you can be confident.
5: 키가 죽어가지고 죽은 소리 하지 않고 길을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6: Open your shoulders and be confident.
5: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6: Because in Christ we are destined to be victorious.
5: 지금 깜깜하게 보는 여러분 오늘과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창 봄날같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 You have to believe that your future is a bright and it is open for you.
5: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을 실패한 것도 역전된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 The Lord will surely transform you.
5: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6: Let us meditate on the cross daily.
3: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 그로브 블루버드 갈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안에서 강하고 굳세어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게으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직면한 역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강하고 굳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게으치 않는다라고 확언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복음의 확신이 시험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분명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대적이나 박해자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대적하여 한 길로 올지라도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온 시험과 도전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밟을 수 없습니다.

0: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고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하며 전진하게 하고 우뚝 솟은 건축물처럼 직면한 역경과 박해를 능가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압박이 오더라도 결코 겁먹거나 포기하거나 약해지지 마십시오. 강하고 굳세어지십시오.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며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에서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강하고 굳세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동부 시각으로 내일 밤 9시, 이곳에서는 6시가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어떤 주제들이 다뤄질지는 아직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어떤 주제인지 밝히는 걸 아껴두고 싶다. 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바로 미국 선거 및 투표기기 관련 내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정말 큰 뉴스다. 우리나라는 개선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는데요. 내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도 역시 이걸 좀 강조할 것으로 보이죠.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서 이듬해 1월 6일 의회의사당 폭동을 야기했고요. 해당 선거가 조작됐다는 음모론 지금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권자 아이디 법안으로 불리는 세이브 아메리칸 법안의 통과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을 부각하면서요. 유권자 아이디 법안을 꼭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를 의무화하는 것. 군 복무나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멘에 있는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공항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고 하면서요. 지난 4년 동안 유지되어 온 휴전이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요즘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멘의 사우디 공격까지 번지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충돌은 사우디의 안보와 에너지 수출에도 큰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던 후티. 후티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다면 사우디의 에너지 수출과 역내 해상 물류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과 사우디의 무력 충돌이 이란과 미국 간의 무력 충돌에 미치게 될 영향도 역시 클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당면하게 될 두 개의 전선입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고요. 또 하나는 홍해입니다. 예, 사우디와 예멘 전선이 재점화된다면 홍해의 항로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중동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 또 홍해 이렇게 두 개의 해상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전략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호르무즈 해협도 홍해도 전쟁 이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정말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뭐 통학료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아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을 피해서 해협 밖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요, 글로벌 항만 운영사인 DP 월드가 아랍에미레이트 동부 푸자리아 해안에 새로운 다목적 항구를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푸자이라 항만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요. 이 푸자이라는 오만만과 맞닿아 있어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물류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해협 봉쇄 때문에 이 두바이 제벨 알리항의 활동 평소보다 95%까지 급감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상 항구가 멈춰선 것이죠. 이 중동 최대 물류 거점입니다. 제벨 알리 항은요. 그런데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어서 선박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 여기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해협이 막히니까 두바이의 핵심 물류 통로도 사실상 마비된 셈입니다. 그래서 DP 월드는 제벨 알리항을 축소하거나 대체하자라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보다 아예 푸자이라를 제2의 관문으로 키우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바이가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성장한 이후 가장 중대한 전략 변화 가운데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이제 세계 물류 지도까지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푸자이라 항만 계획이 단순한 비상 대책을 넘어서 두바이의 장기적인 물류 전략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AI와 관련된 소식 짧게 세 가지 묶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주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건설을 앞으로 1년 동안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부족과 수자원 고갈,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주 차원의 건설 제한 조치인 것입니다.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어제 뉴욕주 내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신설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뉴욕주 당국은 신규 데이터 센터 관련 허가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현재 심사 중인 사업 역시 일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AI를 활용해서 병가나 출산 휴가를 간 직원을 해고 대상자로 표적 식별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메타의 전 현직 직원 26명은 메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해고 대상이 됐다라면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일리노이, 워싱턴, 뉴욕,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DC 등에서 근무한 메타 직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승인된 출산 휴가 도중 해고 통보를 받은 과학자, 또 의료 목적으로 휴가 중에 해고된 매니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해고 대상을 일방적으로 출연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쉽게 말해서 휴가나 병가 죽인 직원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AI가 오판하면서 부당하게 해고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기업, 메타 같은 대기업이 해고 대상자를 가려내는데 그저 AI에 맡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무책임은 물론이고 윤리적 논란까지 일어날 전망입니다. 자, AI 관련 소식 한 가지 더요. 노벨상 수상자 15명을 포함하는 경제학자 약 200명이 AI가 몰고 올 거대한 영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학자와 IT 업계 연구자 등 200명이 어제 공동 서한을 발표했는데요. AI가 앞으로 10년 동안 훨씬 더 급진적으로 강력해질 수 있다. AI가 우리 경제에 전례가 없는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산업혁명보다도 크면서도 훨씬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전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거대한 물결이 그것도 급속도로 몰려온다면 분명히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동안 IT 업계 관계자들은 뭐 이미 수년 전부터 AI 기술 발달이 몰고 올 변화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특히 인간의 업무를 AI가 대체하는, 그래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경고가 계속되어 온게 사실인데요. 한편 내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대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더 사람이 능력 발휘를 할 것이다라는 말도 역시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언론들은 이번 성명 발표가 AI로 인한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일각의 우려를 보여주는 최신의 신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타주의 내셔널 모뉴먼트 면적 축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내셔널 모뉴먼트와 국립공원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과 내셔널 모뉴먼트 이두 가지의 큰 차이는 생성 경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셔널파 국립공원은 연방의회의 법안 통과를 거쳐야만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절차도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내셔널 모뉴먼트는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서 단독으로 즉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906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덕분에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이 부여됐는데요. 즉 역사적이고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곳을 훼손으로부터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좀 더 빠른 보호를 위해서 바로 대통령 포고령으로 즉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을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서 내셔널 모듀먼트로 지정해뒀다가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유타주의 그 자이언 국립공원, 브라이스 캐년 모두 처음에는 내셔널 모듀먼트로 시작된 국립공원입니다. 자, 유타주에는 이런 아주 역사적인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특히 공룡 내셔널 모니먼트, 수많은 공룡 화석이 묻힌 화석지인데요.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셔널 모니먼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테, 이런 곳은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황무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내셔널 모니먼트입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이 내셔널 모뉴먼트 지역을 축소하게 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테 지역 그리고 베어스 이어스라는 지역 두 곳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곳만 합쳐도 약 320만 에이커로 커네티컷주 크기와 맞먹는다고 하네요. 이 지역은 민주당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내셔널 모니먼트로 지정돼서 개발이 금지됐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이 면적을 이미 대폭 줄였습니다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고 원래 크기로 다시 복원시켰는데요. 이번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두 곳의 면적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축소하는 면적이 약 300만 에이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크기의 90%를 축소한다는, 다 바꿔 말하면 기존의 내셔널 모니먼트가 10% 수준으로 축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이득을 얻을까요? 이 지역들은 특히 땅속에 석탄, 우라늄, 석유, 천연가스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이제 민간기업들이 들어가서 시추를 하거나 광산을 개발하고 석탄을 채굴하고 방목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정부와 유타주 정치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과도한 규제를 풀어서 지역경제와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돕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반대로 환경단체와 또 원주민 부족들은 유서 깊은 원주민 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불법 행위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고요. 이번에 역시 소송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죠. 유럽연합의 인구도 오는 2029년을 기점으로 감소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100년에는 4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약 4억 5,060만 명인 유럽연합 인구, 2029년에는 4억 4,330만 명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에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감소 흐름은 급격하게 이어지면서 2100년 인구는 현재 대비 11.7%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AFP 통신은 이렇게 유럽 인구가 4억 명을 밑도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물론 출산율 하락을 꼽을 수 있겠죠. 2024년 기준 3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964년에 680만 명이었던 것이니까 약 6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료 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역시 고령화 속도 유럽에서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전체로 따지면 인구 가운데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2050년에는 3명 중 1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대 수명은 2100년에는 여성 평균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이러면서 결국 건강관리, 생활지원 등 노년층 대상 산업이 성장을 하겠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일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실버 경제가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정오에 펼쳐진 월드컵 준결승전. 이 경기를 보고 나서 하루가 가뿐하고 기분이 좋았다면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는 얘기가 되네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2: 정말? 어떤 건데?
5: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5: 너무너무 좋습니다.
1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오선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어제 준결승을 뾰족한 방패, 무딘 창 이렇게 단 한 줄로 표현한 언론 기사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뚫어낼 것 같던 프랑스가 무딘 창이었고요. 네, 단단한 방패일 걸로 기대는 했지만 정말 그 단단함을 넘어서 뾰족한 느낌까지 있었던 뾰족한 방패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16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스페인 결승 무대에 선착을 하게 됐네요. 2대0으로 완파를 했는데 스페인은 이로써 A매치 37경기 연속 무패 행진 정말 월드컵 우승 못지않게 대단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3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 우승 트로피를 향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회에서 8골을 넣으면서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있던 킬리안 음바페를 비롯해서 뭐 덴벨레, 올리세 등 막강한 공격진이 정말 아트사커라고 하잖아요. 예술적인 축구를 보여주면서 많은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던 프랑스.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스페인의 탄탄한 수비벽에 막히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음바페는 네, 당연히 한 골도 넣지 못했고요. 아예 꽁꽁 쌓여서 제대로 골 터치도 사실은 많이 못했었습니다. 음바페는 스페인이 잘하더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아쉬운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승리할 때 고개를 들듯 패배했을 때도 당당히 고개를 들어야 한다. 축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네, 선수들은 네 이렇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난 2012년 7월 프랑스 주의봉을 잡은 데시앙 감독은 여기서 종료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요. 2014년 브라질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4회 연속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이끌었고 또 결과도 대단했습니다. 이번 준결승전까지 월드컵 통산 27경기에서 21승 3무 3패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요. 이로써 앞으로도 좀 깨지기 어려울 것 같은 역대 월드컵 최다승 감독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지만 사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겠다라고 공언해왔거든요. 그만큼 그의 마지막 도전, 아쉬운 준결승 탈락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3, 4위전이 또 있으니까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뭔가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3, 4위전에 임하겠죠. 자, 이렇게 스페인을 상대할 그 누군가는 바로 오늘 정오에 가려집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맞붙는데요. 일단 잉글랜드는 해리케인을 필두로 주드 벨링엄, 부카요 사카, 앤토니 고든으로 이어지는 공격진의 한 방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아주 두드러지고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는 수비 쪽이 약간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르헨티나는 네, 뭐니뭐니 해도 메시죠. 이번 대회에서만 벌써 8골을 터뜨리면서 득점왕 레이스를 음바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음바페도 물론 준결승전에선 탈락을 했지만 3, 4위가 있으니까 득점왕은 누가 될지 골든부트는 누가 가져갈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불안 요소로서는 8강 스위스전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상대 퇴장 변수 덕분에 어렵게 예, 승리를 거둔 만큼 메시를 제외한 나머지 그 경기 조율하는 사람들의 합이 좀 잘 맞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어쨌든 이 두 나라도 참 라이벌 관계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66년 월드컵에서 만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1986년 월드컵에서는 그 유명한 디에고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이 바로 이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 두 나라 역대 공식 통산 전적은 14전 6승 5무 3패로 잉글랜드가 약간 우세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본선 전적을 보면 오전 3승 1무 1패로 역시 잉글랜드가 우세한데요. 하지만 최근에 메이저 대회 토너먼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집중력, 결승 본능 같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짓장 한장 차이도 안 되는 두 팀의 차이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예상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오늘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는 예상은 하되 그 예상이 빗나간다면 또 나름의 놀라움과 그래서 극적인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1: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어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금리 정책도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겠다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독립성은 지키겠다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어제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 정책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다 라며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와 다른 방향으로 압박을 가해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하고 데이터를 따르며 가장 최선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준에서의 나의 목표는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내부에 정치가 작용한다면 그 작용하는 정치를 제거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 또다시 국가 전력 시스템이 붕괴하는 대정전이 어제 또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쿠바 정부는 어제 오전부터 전국에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쿠바는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한 올 들어서 벌써 다섯 번째 전국 규모의 정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말 이후로만 따지면 열 번째 대정전입니다. 쿠바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연료 부족으로 광범위한 정전이 최근 들어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의 봉쇄가 강화된 지난 1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전력난과 대정전이 되풀이되면서 쿠바 내부의 사회적인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 등지에서는 최근 대정전 사태에 분노한 주민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정권에 항의하는 산발적인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또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2: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2: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2: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2: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8가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네, 한국에서 아니면 이곳에서도 KBS 9시 뉴스를 챙겨보셨다면 민경욱 전 의원, 앵커로서 더 낯이 익으실 겁니다. 네, 오랜 기간 기자로 그리고 앵커로 활약하다가 정치계에 뛰어들었던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현재는 자유와 혁신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부정선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던 중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고 호흡은 돌아온 상황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는데요. 뇌병변이 의심돼 CT 촬영 등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도 SNS에 민 전 의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긴급 기도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습니다. 민 전 의원은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됐다고 하네요.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상태가 아직은 호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 전 의원, 한국 시각으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연사로 참석했고요.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던 중 갑자기 몸 상태 이상을 보이면서 단상 뒤로 쓰러졌습니다. SNS에도 이 연단을 두 손으로 잡은 채 고개를 숙이던 민 전 의원이 눈을 감고 뒤로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민 전 의원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네, 공항의 보안 사각지대를 이용한 이른바 릴레이 밀수 방식으로 케타민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는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전직 프로야구 선수라는 A씨 그리고 프로그래머인 B씨는 마약매매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직들에게 지시하면서 세 차례 걸쳐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1.9kg을 한국 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항 화장실 등 감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소에서 마약을 전달하는 이런 걸 이른바 릴레이 밀수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걸 총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세관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을 노려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해당 계획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고 또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1심이지만 일단 A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문제는 B씨입니다. B씨에 대해서 A씨와 장기간 함께 체류했고 또 귀국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변호인을 소개하는 등 범행 가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라고 재판부는 인정하면서도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황에 불과하다.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또 A씨 역시 B씨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요. 이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한 바로 이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무죄로 이렇게 풀려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네, 한편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전 소재 야구단의 투수 출신이다라는 정보가 유력합니다. 네, 오늘은 범법자들의 소식이 많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주요 지휘관 사무실을 포함한 다수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장윤기가 네,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해였다라고 예,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죠, 최근.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이 됐었고요. 또 증거 확보 과정 등을 둘러싸고 부실 수사, 증거 인멸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를 추가 압수수색했고요. A 경무관 그리고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특별수사단까지 꾸려진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장윤기 부친이 경찰에 있다고 하죠. 특히 꽤 고위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김 등이 작용하면서 광산경찰서의 강력팀장이라는 사람이 핵심 물증인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체증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송치됐습니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3.7% 인상돼서 현재 시간당 1,320원이던 게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2,000원, 경영계는 동결하는 1,320원을 제시했고요. 12차례 걸친 수정 끝에 양측은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고 합니다. 공의위원들은 1,600원에서 1,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고 시간당 1,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견은 계속되면서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은 시간당 1,730원을, 사용자 측은 1,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 위원안이 11표, 사용자 위원안이 15표, 무효표도 있었고요. 결국 사용자 위원안 표가 더 많아서 사용자가 제시한 1,70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단위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 수당을 포함해 봐서 환산해 봤더니 한 달 월급이 2,236,300원이었습니다. 네, 한국을 잠깐 방문하는 것 말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일이겠죠. 그래서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만 우리는 이 빠르게 이곳 못지않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요즘 한국. 222여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짐작은 해보게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진다 싶어서 봤더니 초복이군요, 오늘. 네, 오늘 점심 삼계탕 같은 여름철 보양식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체질에 따라 보양식의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요, 사람의 체질을 소양, 소음, 태음, 태양인으로 구분을 하죠. 예를 들면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이면 기운 자체가 찬 성분으로 알려진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해삼, 전복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 음식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차고 소화 기능에 따라서 약하다는 소음인은 네, 삼계탕처럼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효과적이겠죠. 특히 여름철이라고 해도 찬 음식이나 냉방에 오래 노출되면 소화 불량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인들은 특히 여름철에 먹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음인은요, 대사 기능이 비교적 느리다고 하죠. 그래서 소고기, 곰탕, 율무같이 담백한 식단과 함께 또 꾸준한 운동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인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로 구별이 되는데요. 그래서 메밀이나 문어, 포도 같은 찬 성질의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사실 한의학에서는 개개인별로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체크해서 세세하게 체질을 나누곤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면 자신과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보양식이라고 무조건 챙겨 먹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질 또 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자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아, 그리고요, 출산 직후같이 체력 회복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사실 체질보다는 회복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뭐 백숙에 문어나 전복을 곁들인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무릎 부상으로 올스타전에 불참한 MLB 슈퍼스타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후반기 첫 시리즈부터 타석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전망입니다. 다만 투타 겸업을 하는 그의 투수 등판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올해 MLB 올스타전을 앞두고 오타니가 오는 18일에서 20일 열리는 뉴 양키스와의 후반기 첫 시리즈에서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타니가 지난 1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전반기 최종전을 마친 후 무릎에 찬 물을 빼는 시술을 받았다며 시술 과정에서 주사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한 이후 후반기 첫 시리즈에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도류를 선보이며 2023년에서 25년 3년 연속 내셔널 리그 최우수 선수를 수상한 오타니는 올해도 투타에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8승 2패, 평균 자책점이 1.79, 탈삼진은 95개를 잡아내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타자로서도 92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3리, 22홈런, 58타점, 65득점,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는 0.952를 작성했습니다. 오타니는 올스타 팬 투표에서도 양대 리그를 통틀어 최다 득표를 차지하며 개인 통산 6번째 올스타전 출전을 앞뒀지만 무릎 부상으로 인해 불참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언제 다시 마운드에 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로버츠 감독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인 진 캐럴에게 약 563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법원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캐럴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받은 첫 사례입니다. 이번 배상금은 2023년 5월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6년 맨하탄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하고 2022년에 이를 부인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와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캐럴은 트럼프를 상대로 지난 2019년 이 사건과는 별도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CNN은 이자를 포함하면 트럼프가 캐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1억 달러가 넘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IT 기업인 IBM 주가가 어제 25.21%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낙폭 기준 지난 1987년 10월 19일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IBM 주가는 25.21%가 하락한 217.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IBM은 2분기 매출이 17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179억 달러를 밑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 늘었지만 인프라 사업부 매출이 7%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문 실적이 기대에 미달했다는 것이 시장의 큰 실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슈나 IBM 최고 경영자는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진의 배경으로 고객사들의 지갑 사정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6월 마지막 몇 주 동안 고객들이 가격 인상에 대비해 공급이 빠듯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기 자본 지출을 서버나 스토리지, 메모리 구매로 돌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메모리 서버 사재기의 배경에는 AI 데이터 센터발 메모리 품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AI용 특수 메모리로 생산에 집중하면서 서버나 PC, 스마트폰에 쓰이는 범용 메모리 공급이 조여졌고 하드웨어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뛰었습니다. 기업들은 값이 더 오르기 전에 하드웨어부터 확보하려다 보니 IBM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매가 뒤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번 실적 경고는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2: 국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서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기구다라고 비난한 가운데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 등 이 ICC 회원국들을 상대로 탈퇴를 촉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ICC의 권한 남용과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각 나라에 설명하고 회원국들이 ICC에서 탈퇴하기를 촉구할 것이다 라고 어제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에게도 이 탈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서 지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 현직 국가 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 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ICC 압박 조치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향후 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지난 6월, 즉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5월에 물가 상승률 4.2%에 비해서 둔화됐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물가 상승률 3.8%보다도 다소 밑돈 수치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5.7% 하락했습니다. 특히 가솔린 가격이 전달 대비 9.7%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 달 전과 비교한 것이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5.7%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의 높은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중고차 가격의 경우에 지난달에 비해서 0.2%, 의류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0.6% 하락했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은 좀 잡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몇 달간 더욱 강력한 물가 안정 시그널이 보이지 않으면 연준은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그 브랜드 보험,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제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 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0: 213838899 213838899.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5: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4: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5: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4: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5: 못 참는 소변장애,
4: 빙빙 도는 이석증,
5: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저하,
4: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수맥기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종전 양해각서 이 MOU를 사실상 폐기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항구 봉쇄를 재개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이란 통신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인근과 게슘섬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 항구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또 남부 항구 도시 부쉐르에 있는 이란의 유일한 민간 원전 인근에도 미국의 새로운 공습이 가해졌다고 이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모자파리 부쉐르 지사는 오늘 미국이 부쉐르 내 세 곳을 공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군 당국은 남동부 이란 샤흐르 인근 본포르의 군 막사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공습으로 자국군 병력 7명이 사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닷새간 이어진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으로 늘었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닷새째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순항미사일 시설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 민간 상선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다라며 작전은 동부 표준시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7시 30분에 최종 완료됐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약 90분간 이어진 작전에서 대툰부 섬에 있는 이란의 해안 방어 체계 및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령부는 이번 타격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 상선을 위협했던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이 한층 더 약화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재개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사수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전시 상황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의회는 통제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입니다.
1: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처음 열린 이란 의회의 공개 본회의는 새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미국에 대한 보복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란 의회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종전 MOU는 끝났다는 성명이 나왔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의 무력 충돌 속에 이란 외무부 차관은 전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미국의 공격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서겠다며 미국의 공격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더욱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동시에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이란 내 온건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의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부근 이란 남부 이상으로 확대할지를 논의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실에 제이드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레클리프 CIA 국장, 스티브 위코프 백악관 특사 등 최고위급 안보 참모진을 소집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메 악시오스에 이 회의는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표적에 대한 공습에 더해 전략적 표적들을 충격적으로 공습하는 새로운 계획에 집중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 전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공습이 확대될 것이라며 그들이 협상장에 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그들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닷새째 미 이란을 폭격하고 있는 미군의 표적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이란 남부와 서남부 해안에 설치된 방공망, 레이더 시스템, 대함미사일 기지, 드론 발사대 등 군시설입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의 일명 곡괭이 산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언급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은 이 산 지하에 요새화된 핵시설이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무력 충돌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아예 해협 밖 안전지대에 새로운 항구를 짓고 육상 송유관을 뚫으면서 탈 호르무즈 우회로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 검은 연기와 거대한 불길이 중동 최대 물류 항구인 두바이 제벨 알리항을 뒤덮었습니다. 이란의 타격으로 주요 항만 시설이 파손되면서 항구는 멈춰섰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물류와 관광 허브로 도약하려던 두바이의 경제적 아킬레스건을 이란이 정확히 노린 겁니다.
3: I think the Iranians have this idea by punishing the GCC countries, they can actually break them out of the coalition. Now, I think it has the opposite effect of them closing ranks and getting closer to the United States.
2: 해협 안쪽 항구에 치명적 약점이 노출되자 아랍에미리트는 신규 항구와 터미널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오만만과 맞닿은 해협 밖 푸자이라 해안 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홍해 연안을 잇는 1200km 길이의 거대한 동서 송유관을 통해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를 육상으로 우회 수송하고 있습니다.
4: They will probably look to diversify their trade routes. So for example, for oil, potentially overland pipelines, for something like containers, you know, expanding the ports that are outside of the Strait of Hormuz.
2: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협력하는 아랍 국가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쥐고 흔들며 노골적인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기까지는 최소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대한 항로가 안정화될수록 해협 봉쇄를 무기로 삼아온 이란의 역내 협상력 역시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의 덫에서 벗어나려는 산유국들의 치열한 대안 찾기가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과연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을 할지, 미국의 선거와 투표 시스템에 관련된 정말 큰 뉴스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는데 과연 어떤 중요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지난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시 후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중대 사항을 발표할 거라는 백악관의 예고에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전쟁 장기화 우려만 키웠습니다.
6: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5: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은 다음 날부터 이란의 교량과 항만을 공격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더니 2, 3주가 아닌 일주일 만에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서 이번에도 이란 전쟁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정말 큰 뉴스가 나올 거라고 선전하면서 미국의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라고만 소개했습니다.
6: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ursday is it doesn't get bigger because without free and fair elections you don't have a country. We'll be discussing other things too, but it's going to be a very big announcement. Yeah?
5: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작 이란 전쟁을 포함해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7: Can you give us sort of a sneak peek about what to expect and tell the
6: audience?
7: Well,
6: I'd rather save it. It will concern that subject, and we'll have a couple of other things.
5: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직접 통행세를 징수하겠다는 엄포를 놨다가 중동 국가들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며 하루 만에 비현실적 구상을 철회했습니다. 가까스로 합의한 이란과의 양해각서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 속에 갖는 이번 연설에서도 새로운 제안보다는 전쟁에서 미국이 이룬 성과를 자화자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설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4월 대국민 연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9: 이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1: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0: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6: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5: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6: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5: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6: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5: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6: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집 밖에 나갔더니 숨이 턱턱 막히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어제 낮에 정말 남가주 뜨거웠습니다. 뜨겁다 못해서 사우나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 많았습니다. 남가주에 극심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이번 주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또 하필 초복입니다. 마침 초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국립기상청은 오늘 지역 계곡과 저지대 산간 그리고 내륙 기온이 낮 최고 기온 110도까지 치솟으면서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부 밸리 지역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염경보는 내일 저녁 8시까지 이어지며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가급적 한낮에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도록 일정을 조절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한편 취약한 이웃과 가족의 안부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다행히 이번 더위는 금요일 정도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 바닷바람이 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일부 지역 평년보다 더 선선한 날씨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내일 잘 버티셔야 됩니다.

자, 엘레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서서히 기온이 내려간다라고 해도 내일도 엘레 지역의 낮 최고 기온 86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벨리 지역 그리고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오늘 최고 기온 1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 난 물 좀 안 먹어도 괜찮던데? 아니요,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먹기 싫어도 마셔야 됩니다.

0: 자, 오늘 많이 덥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 마침 또 오늘입니다. 초복은 여름 중 가장 더운 시기 삼복의 첫 번째 날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 보양식 챙겨 먹는 날로 알려져도 있죠.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총격으로 일주일 새 무고한 이민자 두 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LA에서 이들의 책임을 묻고 조직 해체를 요구하는 분노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7일 휴스턴에서 이민 단속을 위해 차량을 검문하던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오 씨가 숨진 데 이어 지난 13일 메인주 비드퍼드에서 또 다른 이민자가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어제 LA 플라시타 올베라 광장에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번 비극이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단속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민들의 건강과 교육, 일자리를 위해 써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단속 요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하루 2,000명 체포라는 압박성 할당량을 부과하면서 무리한 단속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토안보부는 임시 방편으로 차량을 표적 삼은 이민 단속 활동을 정면 중단하라라고 지시했는데 요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해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대표 공립대학교 시스템 UC 계열 대학이 SAT, ACT 등 표준시험의 입시 활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러면서 입시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입시생들보다 이 학부모들의 혼란이 더 커지고 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SAT나 ACT 등 표준시험 재도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됐지만 UC가 새로운 일정이나 구체적인 입시 변화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지원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입니다. UC 입학 정책을 담당하는 학술원사나 입학고교관계위원회는 이 표준시험 활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던 로드맵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협회들은 일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의하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된 애들이 학교를 입학하는 상황이 과연 맞는 상황이냐. 그 말도 맞죠. 명문대 명문대라고 하는데 기초수학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명문대에 다 들어간다는 건 확실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UC 이사회 그리고 입학처는 이와 관련해서 추후 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2027 학년도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기준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국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라도 이란이나 쿠바 등 특정 국가를 방문했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자여행 허가를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새로운 비자 면제국 제외가 아니라 기존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법에 따른 적용 기준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비자 면제국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여행객은 이 전자 여행 허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적용 대상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북한,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을 방문하거나 체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를 방문했던 경우에도 전자여행 허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의 연간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용자가 1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무료 점심 프로그램 재개와 다양한 평생 교육 강좌 확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창립 13년 만에 한인 시니어들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센터가 최근 집계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프로그램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무료 점심 프로그램과 평생 교육 강조입니다. 지난 5월 무료 점심 제공이 재개되면서 매주 약 750명, 한 달 평균 3천 명이 이 무료 점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7월부터 9월 새 학기 강좌 수강생이 크게 늘면서 교육 프로그램에는 매주 약 1,500명, 월 평균 6,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점심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합치면 월 이용자는 9,000명으로 연간 이용 규모는 10만 8,000명에 이릅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니어센터에는 50명의 강사와 23명의 자원봉사자 등 모두 73명의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 11조를 하는 것이라며 강의와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런 나눔 문화가 센터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뉴저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퀸즈 플러싱 일대 한인 운영 어덜트 데이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 이 의혹을 폭로해 큰 반향을 일으킨 고발 전문 유튜버 닉 셜리가 이번에는 팍스뉴스에 출연해 자신의 취재 내용을 다시 한번 공개하면서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보도해드린 바 있죠.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플러싱에 있는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가 오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뒷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폭로해서 현재 화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넘어서 이제 공중파 방송까지 진출해 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노인 시니어센터, 시니어센터가 연간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또 반대편 동부 지역에서는 어덜트 케어에서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인공호수이자 남서부 핵심 수자원 미드호가 역사적인 저수위 기록을 경신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수자원 기구가 호수를 살리기 위해 연방정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지구 이사회는 어제 연방 매립국으로부터 6,500만 달러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올해 확보한 콜로라도강 수자원 중 20만 에이커피트를 미드호에 그대로 남겨두기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반 가정 약 6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수자원 기구 측은 지난 30년간 주민들과 함께 물 절약, 재활용, 지하수 복원에 17억 달러 이상을 꾸준히 투자해온 덕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수자원국이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산타아나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튕겨나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타아나 경찰은 어제 오전 7시쯤 퍼스트 스트리트와 센터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코스타메사에 거주하는 43살 켈빈 윌리엄스 씨가 상체에 심한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며, 구조대원들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윌리엄스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달리던 중 옆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협조했으며 음주나 약물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웨스트 할리우드의 멜로즈 에버뉴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한 뒤 그중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해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후 12시 46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멜로즈 에버뉴와 산 비센테 블러바드 교차로에 도착했을 당시 푸른색 트럭 한 대가 최근 새로 단장을 마친 상점 안으로 완전히 돌진해 박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들의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상점 내부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사우전도 쿠스에서 발생한 이른바 뱅크 저깅 수법에만 4천 달러 규모 절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벤추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37살 리카르도 멜렌데스 로드리게스와 45살 프란시스코 니에토 모스케라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은행에서 14,000달러의 현금을 인출해 나온 한 남성을 표적 삼아 인근 편의점까지 미행한 뒤 피해자가 차를 비운 사이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은 두 용의자를 기소하며 이들이 치밀하고 전문적인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뱅크 저깅은 은행에서 다에게 현금을 찾아 나오는 고객을 미행한 뒤 차량에 현금을 두고 내리는 순간을 노려차 유리를 깨고 훔쳐 달아나는 지능형 범죄입니다. 에릭 나사렌코 벤츄라 카운티 검사장은 최근 4달 동안 이 같은 조직적 범죄가 벌써 4건이나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은행을 나설 때 현금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즉시 숨기고 아무리 문을 잠갔더라도 차 안에 절대로 현금을 두고 내리지 말아야 하며 누군가 미행하는 느낌이 들면 즉시 911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온타리오주 10번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대형 트럭 운전자가 어제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자샨 프리트싱은 지난해 사고 직후인 10월에 체포되어 중과실 치사 및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며 연방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미국 내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싱이 몰던 대형 트럭이 10번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멈춰 서 있던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는 참혹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조사 결과 싱은 사고 당시 마련되어 있던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절차를 통해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방 정부의 관련 면허 발급 절차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에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 금어기 기간에 수십 마리의 바닷가재를 불법 포획한 남성 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야생동물국은 어제 용의자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바닷가재를 잡은 뒤 숨겨두었다가 현장에서 단속 요원들과 특수훈련을 받은 수색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바닷가재를 더플백과 배낭, 차량은 물론 심지어 유모차에까지 숨겨두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반은 알을 뵌 암컷을 포함해 총 34마리의 바닷가재를 압수해 모두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적발된 남성들은 금어기 포획, 일일 포획 한도 초과, 규격 미달 포획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위반 항목당 최대 $1,000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자원보호를 위해 바닷가재 포획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올해 시즌은 지난 3월 종료되어 오는 10월에 야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당국은 이 같은 불법 포획 현장을 목격할 경우 전용 한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보일하이츠의 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타지 않고 남은 창고 내부에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음식물이 그대로 썩어가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축구장 서너 개 크기에 달하는 23만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공간에는 여전히 부패한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 주변 지역에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당국은 악취를 잡기 위해 창고 주변에 탈취제와 표백제를 살포하고 파리와 쥐를 잡기 위한 덫을 놓는가 하면 건물 전체를 특수 보호막으로 감싸는 등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남가주 지역에 찾아온 폭염으로 부패 속도가 빨라지면서 악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와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은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기술적 지원과 자원 공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알렉스 파디아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 공기질 전문가 및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창고 운영사 측에 45일 이내에 부패한 음식물을 모두 치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울러 파디아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연방환경청에 서한을 보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말고 대기와 수질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라치몬트 지역에서 올해 초 발생한 화재로 집을 잃은 한 가정이 이제는 화재 피해 현장을 무단 점거한 불법 침입자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갈리시아 씨 가족은 지난 3월 8일 옆집 공가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면서 18년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당시 사우스 LA의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가장의 집이 전소되고 반려견 두 마리가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재 이후 방치된 집터에 노숙자와 무단 점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법 침입자들은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낙서를 하고 마약기구 등 쓰레기를 투기하는가 하면 남아있던 구리 전선까지 훔쳐가며 부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시청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옆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해 대처하기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관할 지역의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 측은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물 안전국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국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피해 가족들은 보금자리를 재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세기 가까우는 세월 동안 신원미상으로 남아있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첨단 유전자 감식 기술 덕분에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1978년 6월 캘리포니아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교통사고의 마지막 사망자 신원이 18살 마크 앨런 스미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10대 청소년 4명이 타고 있던 폭스바겐 비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하면서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망자 중 2명이 신원은 확인했으나 마지막 한 명은 운전자조차 하루 전에 처음 만나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해 결국 신원을 밝히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은 약 50년이 흐른 최근 사법당국의 기금 지원을 통해 유해를 발굴하고 첨단 법의학 유전학 기술을 도입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유전자 계보 분석 전문 비영리 단체와 법무부의 미확인 실종자 DNA 프로그램이 공조한 끝에 마침내 이 남성이 당시 18살이던 마크 스미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스미스의 누나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거의 반세기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답을 이제야 얻게 되었다며 오랜 슬픔을 딛고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불출하자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된 적은 없다며 충분한 숙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YTN입니다.
1: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숙의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2: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갑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3: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4: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맞아요. 성범죄, 맞아요. 장애인 맞아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1: 이에 맞서 보완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5: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1: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어떤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1: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국민의힘에선 계엄 당시 당사 소집령 증언을 둘러싼 공방에 장동혁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한동훈 복당 금지 발언에 힘을 실은 건데 막상 한동훈 의원 측은 별다른 반응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계엄 당시에 당사 소집령 증언을 둘러싼 안철수, 한동훈 의원 간 공방 속에 안 의원이 이번에는 친한계 인사들을 저격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법정에서 했던 자신의 증언에 마타도어, 중상모략을 퍼붓고 있다며 여의도 레카라고 날세워 비판했습니다.
8: 친한계 스피커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습니다.
7: 계엄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한 의원을 겨냥해 증언을 부정하고 사실을 감춰서 국민의힘을 결국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또 복당까지 하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9: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건데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거냐.
7: 하지만 당사자인 한동훈,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여론을 주시하며 무대응 기조로 상황을 키우지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촉즉발 상황 속 장동혁 대표는 광주 지역 대선거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지지층 확장과 동시에 강경 노선을 다지는 차원으로 인천, 부산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다만 이 장외 행보를 마이웨이식 정치로 보고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10: 지방선거는 우리가 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이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든 이 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
7: 이런 거취 요구에 장동혁 지도부는 더 강한 대여 공세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여야 간의 선관위 특검과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재헌절 행사 불참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입니다. YTN입니다.
11: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내일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으로 가는 사건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2: 계엄사 합수부의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13: 법원이 검찰의 내란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11: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4: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11: 특검은 전무권 전 기조부장에 대해서는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8: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9: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8: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9: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8: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9: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8: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2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변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23: 건강하세요.
21: 센터 메디컬 그룹.
2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2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불체자 단속 과정 중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여파로 단속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차량 정지 단속을 대부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검문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아이스 단속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 아이스는 단속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체포조에 바디캠을 착용한 요원을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스 단속 방식 변경이 이민 단속 기조의 변화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불체자 단속과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차르 역할을 맡고 있는 탐 호먼은 차량 단속 중단은 일시적인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 체포는 대부분 차량 단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체 단속 실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최근 잇따른 총격 사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이스의 차량 검문은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차량 검문을 중단하기로 한 이 아이스의 새로운 방침과 배치되는 행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스가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다며 이전 민주당 정권 시절 입국한 범죄자들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현명해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범죄 소탕 도구 차량 검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범죄자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대비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대러 제재안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최근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추진해온 대러 제재안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 미국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솔 상원 의원이 지난해 초당적으로 발의했던 당초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 전반에 대해 최대 5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세율을 낮추고 상위 수입국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 슬로베키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입니다. 또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은 중국, 프랑스, 일본, 헝가리, 벨기에로 좁혀집니다. 다만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15% 미만이고 수입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일본, 프랑스, 헝가리, 벨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제재안 사실상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7년 만에 의회 청문회 출석한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이 신변 위협이 급증했다며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상하원 예산소위원회 청문회에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출석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대법관을 향한 폭력과 협박 위협이 크게 늘었다며 경호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릿 대법관은 몇 년 전 방탄조끼를 착용해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시 12살이던 아들에게 방탄조끼를 왜 입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대법관을 겨냥한 위협이 지난해보다 3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은 2억 2,8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0%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분 중 가장 큰 항목은 대법관 개인 경호입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예산과 경호 문제를 넘어 연방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에 도입된 연방 대법원의 윤리 규정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유권자에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건넨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쌓였습니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 기간에 일론 머스크가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금지하는 주 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브라운 카운티 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전을 걸어 투표를 유도하고 실제로 수표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브래드 시멀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대법관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결국 100만 달러 직접 3명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0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일광 절약 시간제 썸머타임 연구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썸머타임 연구와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5월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썸머타임을 연중 적용해 매년 봄과 가을 반복되는 시간 변경을 없애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이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최종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타주 내 국립보호지역에 해당하는 내셔널 모뉴먼트 면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유타 베어스 이어스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내셔널 모뉴먼트, 이름 참 길죠. 유타에 있는 원주민 환경보호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300만 에이커를 떼어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원주민과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천식은 만성 기침,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불임, 두통, 중풍,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와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어제 시간에는 외인성 천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내인성 천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인성 천식은 자율신경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는 교감신경이 기도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내인성 천식은 반대로 기도 평활근이 수축되고 기도 둘레 혈관은 확장되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는 알레르기성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직경이 좁아지고 부종 때문에 기도 둘레가 부풀어 오르면서 호흡곤란을 가져옵니다. 처음 환자분들이 천식이 발작이 있을 때에는 몇 분 혹은 12여 분 짧게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환자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증상을 보이다가 점점 시간이 단축되면서 몇 주에 한 번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천식 발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초기의 증상은 감기처럼 시작되기도 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환자는 천명음, 호흡곤란, 기침과 함께 평생을 고생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천식은 알레르기성 유발 항원도 문제지만 그 외에도 아스피린이나 혈압약, 베타블라커 계통 약들도 천식 발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0: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언제나 아버지와 지도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환자 한 분 한 분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3: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3: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2: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3: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2: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9: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8: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를 사실상 폐기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항구 봉쇄를 재개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인근과 게슘섬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 항구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닷새간 이어진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30명으로 늘었다라고 이란 정부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닷새째 중부사령부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순항미사일 시설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 민간 상선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겨냥한 오전 공습을 단행했다며 작전은

0: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7시 30분에 최종 완료됐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약 90분간 이어진 작전에서 대툰부 섬에 있는 이란의 해안 방어 체계 및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이번 타격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 상선을 위협해왔던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이 한층 더 약화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해상 봉쇄 재개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사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전시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 밝혔고, 이란 의회는 통제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입니다.
1: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처음 열린 이란 의회의 공개 본회의는 새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미국에 대한 보복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란 의회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종전 MOU는 끝났다는 성명이 나왔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의 무력 충돌 속에 이란 외무부 차관은 전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공격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서겠다며 미국의 공격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더욱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동시에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이란 내 온건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재개된 대이란 공습의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부근 이란 남부에 국한되지 말고 더 위로 남부 이상으로 확대할지를 논의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실에서 최고위급 안보 참모진을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는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표적에 대한 공습에 더해 전략적 표적들을 충격적으로 공습하는 새로운 계획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이 회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공습이 확대될 것이라며 그들이 협상장에 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그들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흘 연속 이란을 폭격하고 있는 미국의 표적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이란 남부와 서남부 해안에 설치된 방공망, 레이더 시스템, 대함미사일 기지, 드론 발사대 등 군시설이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지에 일명 곡괭이 산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언급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은 이 산 지하에 요새화된 핵시설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벙커버스터의 파괴력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곡괭이 산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은 거의 없지만 아주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그곳을 타격해 강력히 날려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휴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무력 충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아예 호르무즈 해협 밖에 안전지대에 새로운 항구를 짓고 육상 송유관을 뜨르면서 탈 호르무즈 우회로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2: 검은 연기와 거대한 불길이 중동 최대 물류 항구인 두바이 제벨 알리 항을 뒤덮었습니다. 이란의 타격으로 주요 항만 시설이 파손되면서 항구는 멈춰섰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물류와 관광 허브로 도약하려던 두바이의 경제적 아킬레스건을 이란이 정확히 노린 겁니다.
3: I think the Iranians have this idea by punishing the GCC countries, they can actually break them out of the coalition. Now I think it has the opposite effect of them closing ranks and getting closer to the United States.
2: 해협 안쪽 항구의 치명적 약점이 노출되자 아랍에미리트는 신규 항구와 터미널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오만만과 맞닿은 해협 밖 푸자이라 해안 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홍해 연안을 잇는 1200km 길이의 거대한 동서 송유관을 통해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를 육상으로 우회 수송하고 있습니다.
4: They will probably look to diversify their trade routes. So for example, for oil potentially overland pipelines, for something like containers, you know, expanding the ports that are outside of the Strait of Hormuz.
2: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협력하는 아랍 국가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쥐고 흔들며 노골적인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기까지는 최소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대한 항로가 안정화될수록 해협 봉쇄를 무기로 삼아온 이란의 역내 협상력 역시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의 덫에서 벗어나려는 산유국들의 치열한 대안 찾기가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석 달여 만에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미국 선거와 투표 시스템에 관련된 정말 큰 뉴스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닷새째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 전쟁 관련 중요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지난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시 후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중대 사항을 발표할 거라는 백악관의 예고에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전쟁 장기화 우려만 키웠습니다.
6: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5: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은 다음 날부터 이란의 교량과 항만을 공격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더니 2, 3주가 아닌 일주일 만에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서 이번에도 이란 전쟁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정말 큰 뉴스가 나올 거라고 선전하면서 미국의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라고만 소개했습니다.
6: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ursday is it doesn't get bigger because without free and fair elections you don't have a country. We'll be discussing other things too, but it's going to be a very big announcement. Yeah?
5: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작 이란 전쟁을 포함해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7: Can you give us sort of a sneak peek about what to expect and tell the
6: audience?
7: Well, I'd
6: rather save it. It will concern that subject, and we'll have a couple of other things.
5: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직접 통행세를 징수하겠다는 엄포를 놨다가 중동 국가들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며 하루 만에 비현실적 구상을 철회했습니다. 가까스로 합의한 이란과의 양해각서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 속에 갖는 이번 연설에서도 새로운 제안보다는 전쟁에서 미국이 이룬 성과를 자화자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설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4월 대국민 연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9: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매우 덥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극심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이번 주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 찾아왔습니다. 마침 오늘 초복이에요. 국립기상청은 오늘 저지대 산간 내륙 지역이 기온이 최대 110도까지 치솟으며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서부 밸리 지역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밸리 지역 하면 뭐 놀스리치, 포터렌치, 우드랜드 힐즈 이 지역 전부 포함이지요. 이 폭염 경보는요 목요일 저녁 8시까지 이어지고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길게 할 경우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오늘 휴식시간 충분히 갖고 쉴 때는 그늘진 곳이나 그리고 에어컨이 있는 곳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많이 섭취해 줄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한낮에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도록 일정을 조절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한편 취약 이웃 그리고 취약한 가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목요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금요일에 이후부터는 평년 기온 혹은 평년보다 조금 낮은 낮 최고 기온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0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내일 86도로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해드린 대로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80도 초반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밤 최저 기온도 69도예요. 덥죠. 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밤 최저 6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8도로 역시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고비로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주말에 80도 중반대에 낮 최고 기온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드랜드 힐즈 지역 등 밸리 지역 가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00도, 내일은 93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9도 역시 예보되고 있어서 열대 현상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드랜드 힐즈 지역과 밸리 지역 역시 이번 주말 금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떨어지지만 이 지역 역시 더운 동네잖아요. 80도 중후반대의 기온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바닷바람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낮 기온은 계속 덥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이 초복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알리는 초복이 오늘입니다. 초복은 여름 중 가장 더운 시기 삼복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뭐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삼계탕 이런 보양식 오늘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장 덥잖아요. 이 보양식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데 뭐 이열치열이 아니라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 요원들의 총격으로 일주일 새 무고한 이민자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자 LA에서 아이스 해체를 요구하는 분노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민 단속을 위해 차량을 검문하던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오 씨가 숨진 데 이어 엿새 뒤인 13일에도 메인주 비드퍼드에서 또 다른 이민자가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화가 난다! 라고 주장했던 수십 명 시민들이 어제 LA 플라시타 올베라 광장에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런 불법 체류자 체포 사건 비극이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단속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민들의 건강과 교육, 일자리를 위해 써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표 공립대학교 시스템인 UC가 SAT와 ACT 등 표준시험 입시 활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보류하면서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표준시험 재도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됐지만 UC가 새로운 일정이나 구체적인 입시 변화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지원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UC 입학정책을 담당하는 학술원 산하 입학고교관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SAT와 ACT 등 표준시험 활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던 로드맵을 철회하고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교수진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수학능력 교과들 있잖아요. 이 교과를 이해를 하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을 착실히 수업을 받았던 그리고 모두 다 이해했던 학생들이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식의 대학교 교수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도 못 푸는 애들이 지금 우리 대학교에 와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표준시험을 다시 도입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기준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국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라도 이란이나 쿠바 등 특정 국가를 방문했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 전자여행 허가를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2011년 3월 1일 이후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등을 방문하거나 체류했던 사람입니다. 이 국가들 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또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를 방문했던 경우에도 전자여행 허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등 제한 대상 국가와 비자 면제국의 이중 국적자도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차량 등록국 업무 전반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DMV 이용 편의를 높이고 행정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DMV 현대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우편 통지와 종이 서류를 줄여 DMV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15%까지만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상한이 60%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휴대전화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캘리포니아 주민이면 누구나 DMV 디지털 아이디를 다운받아서 자신의 지갑에 그러니까 전화기 모바일 월렛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들고 다녀도 이를 인정해주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디는 카드처럼 생겨서 단말기에 접속을 할 때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건데 이 단말기를 댔을 때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확대 범위를 60%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면 누구나 DMV 이 디지털 운전면허증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한인사회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 규칙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동포청으로 통합해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을 긴밀히 연계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드문 중증 합병증인 뇌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엔텔로밸리 지역 주민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감염자 1% 미만에서 발생하는 드문 중증 합병증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뇌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뭐 뇌염모기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웨스트 바이러스 뇌염은 발열과 정신상태 변화, 운동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뇌와 신경계에 장기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까지 3건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LA 카운티 외에도 세크라멘토 카운티와 롱비치에서도 이 뇌염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산타아나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튕겨나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타아나 경찰은 어제 오전 7시쯤 퍼스트 스트리트와 센터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코스타메사에 거주하는 43살 켈빈 윌리엄스 씨가 상체에 심한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며 구조대원들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윌리엄스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달리던 중 옆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협조했으며 음주나 약물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웨스트 할리우드의 멜로즈 에버뉴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한 뒤 그중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해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후 12시 46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멜로즈 에버뉴와 산 비센테 블러바드 교차로에 도착했을 당시 푸른색 트럭 한 대가 최근 새로 단장을 마친 상점 안으로 완전히 돌진해 박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들의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상점 내부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사우전드 오크스에서 발생한 이른바 뱅크 저깅 수법에만 4천 달러 규모 절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37살 리카르도 멜렌데스 로드리게스와 45살 프란시스코 니에토 모스케라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은행에서 14,000달러의 현금을 인출해 나온 한 남성을 표적 삼아 인근 편의점까지 미행한 뒤 피해자가 차를 비운 사이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은 두 용의자를 기소하며 이들이 치밀하고 전문적인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뱅크 저깅은 은행에서 다에게 현금을 찾아 나오는 고객을 미행한 뒤 차량에 현금을 두고 내리는 순간을 노려차 유리를 깨고 훔쳐 달아나는 지능형 범죄입니다. 에릭 나사렌코 벤츄라 카운티 검사장은 최근 4달 동안 이 같은 조직적 범죄가 벌써 4건이나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은행을 나설 때 현금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즉시 숨기고 아무리 문을 잠갔더라도 차 안에 절대로 현금을 두고 내리지 말아야 하며 누군가 미행하는 느낌이 들면 즉시 911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온타리오주 10번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대형 트럭 운전자가 어제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자샨 프리트 싱은 지난해 사고 직후인 10월에 체포되어 중과실치사 및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며 연방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미국 내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싱이 몰던 대형 트럭이 10번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멈춰 서 있던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는 참혹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조사 결과 싱은 사고 당시 마련되어 있던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절차를 통해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방 정부의 관련 면허 발급 절차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에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 금어기 기간에 수십 마리의 바닷가재를 불법 포획한 남성 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야생동물국은 어제 용의자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바닷가재를 잡은 뒤 숨겨두었다가 현장에서 단속 요원들과 특수훈련을 받은 수색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바닷가재를 더플백과 배낭, 차량은 물론 심지어 유모차에까지 숨겨두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반은 알을 뺀 암컷을 포함해 총 34마리의 바닷가재를 압수해 모두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적발된 남성들은 금어기 포획, 일일 포획 한도 초과, 규격 미달 포획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위반 항목당 최대 $1,000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자원보호를 위해 바닷가재 포획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올해 시즌은 지난 3월 종료되어 오는 10월에 야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당국은 이 같은 불법 포획 현장을 목격할 경우 전용 핫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보일하이츠의 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타지 않고 남은 창고 내부에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음식물이 그대로 썩어가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축구장 서너 개 크기에 달하는 23만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공간에는 여전히 부패한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 주변 지역에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당국은 악취를 잡기 위해 창고 주변에 탈취제와 표백제를 살포하고 파리와 쥐를 잡기 위한 덫을 놓는가 하면 건물 전체를 특수보호막으로 감싸는 등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남가주 지역에 찾아온 폭염으로 부패 속도가 빨라지면서 악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와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은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기술적 지원과 자원 공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알렉스 파디아 연방상원의원이 어제 공기질 전문가 및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창고 운영사 측에 45일 이내에 부패한 음식물을 모두 치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울러 파디아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연방환경청에 서한을 보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말고 대기와 수질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라치몬트 지역에서 올해 초 발생한 화재로 집을 잃은 한 가정이 이제는 화재 피해 현장을 무단 점거한 불법 침입자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갈리시아 씨 가족은 지난 3월 8일 옆집 공가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면서 18년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당시 사우스 LA의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가장의 집이 전소되고 반려견 두 마리가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재 이후 방치된 집터에 노숙자와 무단 점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법 침입자들은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낙서를 하고 마약기구 등 쓰레기를 투기하는가 하면 남아있던 구리 전선까지 훔쳐가며 부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시청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옆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해 대처하기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관할 지역의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 측은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물 안전국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국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피해 가족들은 보금자리를 재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세기 가까우는 세월 동안 신원미상으로 남아있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첨단 유전자 감식 기술 덕분에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1978년 6월 캘리포니아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교통사고의 마지막 사망자 신원이 18살 마크 앨런 스미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10대 청소년 4명이 타고 있던 폭스바겐 비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하면서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망자 중 2명이 신원은 확인했으나 마지막 한 명은 운전자조차 하루 전에 처음 만나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해 결국 신원을 밝히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은 약 50년이 흐른 최근 사법당국의 기금 지원을 통해 유해를 발굴하고 첨단 법의학 유전학 기술을 도입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유전자 계보 분석 전문 비영리 단체와 법무부의 미확인 실종자 DNA 프로그램이 공조한 끝에 마침내 이 남성이 당시 18살이던 마크 스미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스미스의 누나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거의 반세기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답을 이제야 얻게 되었다며 오랜 슬픔을 딛고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서울19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자, 지금 전국에서 4,000명 이상이 감염돼 장내 기생충 감염병 사이클로스포라증 이 집단 발병과 관련해 연방 및 주 보건당국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과의 연관성을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을 통해 전파되는 기생충 사이클로스포라가 타코벨 매장에서 제공된 샐러드 식재료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병으로 전국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됐고 80명 이상이 입원한 상태입니다. 특히 미시간주는 가장 큰 피해 지역으로 3,3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정하셨습니까? 아, 오늘 참 초복이죠. 예. 이 한인분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점심 메뉴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아, 점심 메뉴도 안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아무튼 내셔널 핫도그 데이입니다. 오늘 이 핫도그 전문점 핑크스가 내셔널 핫도그 데이를 맞아서 오늘 하루 1200개의 핫도그를 무료로 배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200개 금방 나갈 것 같죠? 네, 줄도 많이 서게 될 것이고 1200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한 5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라브레아에 위치한 핑크스 본점에서만 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내셔널 핫도그 데이를 맞아서 핑크스 핫도그에서 선착순 1200명에게 선착순 몇 명에게 이렇게 핫도그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1200명이겠죠.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9: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0: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1: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2: 건강하세요.
10: 센터 메디컬 그룹.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지난 6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거래 가격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5.1% 각각 올랐습니다. 이 도매 물가라도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도 내려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캐비너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에둘러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캐비너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워시 의장은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2: The members of our committee have no tolerance for persistently elevated inflation, and we share a resolute commitment to ensure price stability.
1: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금리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 등 통화 정책에 압박을 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케빈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2: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Federal Reserve and the conduct of monetary policy is independent. To the extent there were questions about it, the courts answered those questions.
3: So what would you do?
2: I would continue to do my job.
1: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워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휘발유 값이 크게 떨어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습니다.
4: But there are so many signs of the success of President Trump's policies. So for example, we got a big decline in drug prices. We got a big decline in car insurance costs because we've increased the rule of law.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3.5% 올라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줄어 세계 에너지 시장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정유시설 부족 현상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원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 아스팔트, 플라스틱, 난방유, 항공유, 경유, 개솔린이 휘발유 등 상품으로 시장에 공급됩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전 세계 정유시설의 현재 원유 처리 규모는 이란 전쟁 이전에 비해 하루 840만 배럴가량이 줄었습니다. JP모건 측은 원유 처리량이 줄면서 연료 생산량이 10% 정도 줄었다며 이제 문제는 원유 공급이 언제 재개될지가 아니라 전 세계 정유시설이 얼마나 빨리 원유를 처리할 수 있냐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에너지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석유 소비를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정유시설들이 원유 공급망 붕괴와 수요 감소에 대응해 정유 처리량을 축소하면서 에너지 시장에 또 다른 숙제를 안겼습니다. 이란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주식시장의 신규 상장 등으로 대규모 주식 발행이 몰리면서 3년 9개월간 이어져왔던 강세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역대급 규모의 주식 발행에 나섦에 따라 주식 공급 과잉이 강세장의 동력을 갈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는 유례없는 규모의 주식 발행이 쏟아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그랬고 SK하이닉스가 또 주식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바클레이스 미국의 신규 상장한 SK하이닉스와 관련해 두 배 수준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낙관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거래,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거래도 본격적으로 제시된 가운데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한 상태입니다. 바클레이스는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종가 대비 117%가 높은 가격입니다. 평가가 좋게 뭐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영화 미디어 공룡 기업 탄생을 예고했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간의 초대형 인수합병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전미 작가 조합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에 이 합병이 반경제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영화 TV 업계의 경쟁을 저해해 작가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임금 상승도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경 쓸 게 곳곳에 너무 많아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중이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에볼라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3: 민주콩고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11일까지 에볼라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976명에 사망자는 702명입니다.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에볼라 발병인데 더 큰 문제는 확산 속도입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80명이 감염되고 나흘 만에 102명이 추가로 숨질 정도로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5: This is a fire. It's there's something driving the fire in its heart, and it's also expanding at the same time.
3: 에볼라 진원지인 이투리주 부니아에 설치한 병상 수는 현재 800개에 육박하고 검사 시설도 1개에서 14개로 늘어났지만 역부족입니다. 확산세가 계속 대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WHO는 대응에 필요한 기금이 40%밖에 모이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5: We've appealed for $115 million to support our response activities. This is not charity. If we do not act in solidarity today, we will pay a lot more in the future.
3: 실제로 민주콩고에서는 최근 에볼라 치료소 여러 곳에서 임금 체불로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보건 종사자들 상당수가 병원을 폐쇄하고 도로를 봉쇄해 타이어에 불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어 치료는커녕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8: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8: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9: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8: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3: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2: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3: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점심시간 식당 곳곳에서 오오 이런 소리 많이 들리셨죠? 무적함대 스페인이 프랑스를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프랑스 3년 연속 메이저대회 결승 길목에서 스페인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6: 사실상의 결승답게 팽팽했던 압박전에서 스페인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전반 20분 야말이 크로스를 걷어내려던 프랑스 수비수 디뉴의 발길질을 맞고 쓰러져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오야르 사발이 가볍게 차넣어 스페인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핵심 수비수 살리바가 부상으로 조기 교체되면서 큰 악재를 맞이합니다. 다급해진 프랑스는 반격에 나섰지만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13분 스페인이 특유의 패스 게임으로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올모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진을 무너뜨린 포로가 오른발 슈팅으로 프랑스 골망을 또 흔들었습니다. 결국 2대0 스페인의 완승. 스페인은 4강전까지 단 한 골만 내주며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결승에 올랐습니다.
17: So I think Spain did great today. I thought Lamine Yamal was going to score if I'm being honest, but I did say that Oyarzabal was scoring he did. So I'm very happy for that.
16: 3년 연속 메이저 대회 준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잡아낸 것도 스페인이었습니다. 유로 2024와 지난해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 이어 이번 월드컵에서도 프랑스를 무너뜨린 겁니다.
18: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to Spain. Even though I was supporting France, they came out more aggressive and as a better team today.
16: 스페인의 결승 상대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준결승 승자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0: 오늘 정오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준결승전이 펼쳐지는데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끈끈하죠. 끈끈하다라는 표현이 좋을까요? 예, 앙숙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포틀랜드 알비나스 전쟁, 아르헨티나 국민들 잊지 않고 있죠. 그리고 메시의 깃발을 곳곳에 아르헨티나 경기 열리는 곳에 홈팬들이 아르헨티나 팬들이 들고 오고 있는데 메시는 또 40년 전 예, 월드컵 8강전에서 잉글랜드와 맞붙었을 때 그 신의 손 기억나십니까? 신의 손. 손으로 밀어 지금처럼 VAR이 있었으면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겠죠. 신의 손 사건이 벌어졌던 미국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간의 경기가 오늘 정오에 펼쳐집니다. 어느 팀이 결승에 올라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올스타전도 열렸어요. 올스타전에서는 아메리칸 리그 팀이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경기가 열려서 내셔널리그 팀이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내셔널리그 팀 안타 3개밖에 못 쳤어요. 아메리칸 리그 투수들에게 쩔쩔매면서 4대0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MVP는 양키스의 코디 벨린저, 전 다저스의 코디 벨린저가 선정됐습니다. 올스타전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죠? 2026년 7월 1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오늘 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9: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000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2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초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0: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파기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2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This morning, Taco Bell is being placed underneath the microscope. Federal and state officials are investigating the fast food giant regarding a potential link between cyclosporosis outbreaks over the past few weeks.
0: 네, 타코벨에서 상추와 실란추로가 사라지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하는 사이클로스포리아 발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 증상은 분변 등으로 이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심한 장질환입니다. 일주일가량의 잠복기를 거쳐서 미열과 구토를 동반한 설사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야만 합니다. CDC는 미국 내 사이클로스포리아증 확진자가 지난 5월 이후에 갑자기 급증해서 현재 2천여 명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8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무려 7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CDC는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며 현재 유사 증상자가 5천 명에서 최고 1만 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는 30여 개 주에서 보고되고 있는 등 사실상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00여 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주범으로 타코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집단 발병에 타코벨 매장이 연관됐는지 지금 의혹을 갖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타코벨 매장에서 사용된 양상추와 실란추로 그리고 양파 등에서 기생충이 감염됐을 수 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에 따라서 타코벨 일부 매장은 현재 상추와 실란추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공지문을 아예 커다랗게 부착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타코벨 측은 이는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타코벨과의 연관성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CDC는 당분간 이 농산물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깨끗한 물에 꼼꼼하게 씻을 것과 그리고 만일 설사가 며칠씩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진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0: This is the moment airstrikes hit a runway at Sana'a International Airport in Yemen on Monday. They ran a line Houthi movement, which controls.
1: 네, 이어서 전쟁에서 전선을 두 개 이상으로 확대하면 안 되는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예멘에 있는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사우디의 예멘 공항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면서 지난 4년간 유지되어 온 휴전이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와 더불어서 예멘의 사우디 공격까지 번지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사우디의 안보와 에너지 수출에도 큰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던 후티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경우에 사우디의 원유 수출과 해상 물류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멘과 사우디와의 이번 무력 충돌이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에 미치게 될 영향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미국이 당면하게 될 두 개의 전선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무력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와 예멘 전선이 재점화하게 되면 이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홍해의 항로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중동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과 또 홍해라는 이 두 개의 해상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전략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전쟁에서 두 개의 전선을 갖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멘의 후티 반군 공격이 이란의 대리전처럼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란 예멘 내에 있기는 하지만 친이란 무장정파입니다. 결국 후티 반군의 모든 군사활동은 이란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사실상 이란을 위한 대리전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이란은 이러한 대리전을 통해서 미국의 전선을 두 개로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도 장악하고 홍해도 장악하는 이 시나리오도 이란은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의식한 미국은 전선을 할 수 없이 두 개로 확대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은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까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가운데 중동정책의 재조정과 또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개입 수위를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전쟁 중 두 개의 전선으로의 확대. 미국이 정말 두 개의 전선으로 확대하게 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당면하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2: 후티 theorists are going wild. We have the death of Lindsey Graham, which naturally was not accepted for its logical answer on the internet. Will,
1: is this just? 이어서 상원의원의 죽음과 음모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최근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레이엄 의원은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서 늘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공화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강력한 대이란 군사작전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독살설 등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유명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그가 해외 혹은 귀국 직후 외부의 적에 의해 독살된 것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루머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다 라며 왜 모두가 이걸 음모라고 하는 음모론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지 절대 음모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지 산토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번 사건에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역시 음모론에 가세했습니다. 조지 산토스 전 의원은 허위 이력을 내세워서 의원에 당선됐다가 뒤늦게 발각돼서 공화당에서 제명된 인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던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감형받고 석방된 인물입니다. 로란 우머와 조지 산토스 전 의원 외에도 온라인상에서는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이미 사망한 채 돌아왔다거나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거됐다라는 설, 또 이란의 독살설, 러시아의 폭탄 테러설 등 다양한 형태의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이 사망 직전까지도 해외 현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돌연사했다라는 점도 음모론 확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한 뒤에 귀국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까지 했는데 전화통화 불과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라고 결론 내렸고 검시관실의 예비조사에서도 사인은 심혈관 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로 파악됐다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음모론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 외에도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 미치 맥코널의 건강 상태를 두고도 온갖 설들이 분분합니다. 미치 맥코널 의원은 지금 몇 달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음모론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믿거나 또는 안 믿거나는 어찌됐든 철저히 자기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음모론을 연구해온 보스턴 대학의 조앤 도너번 교수는 음모론 속에도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진실의 최종 판단자가 될 만큼 지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음모론이 더 확산되기 쉬운 환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개인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3: 개고기를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전창환 씨. 일흔을 앞두고 있지만 1000평이 넘는 밭을 혼자 일굴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 힘의 원천, 과연 개고기 때문일까요?
4: 근본 원인은 보신탕으로 인해서...
1: 네, 한국에서는 이 초복을 맞아서 보양지익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신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아, 보신탕은 소위 이제 뭐 멍멍이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이제 옛날 얘기 될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 개식용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즉 발효됐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단속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올해는 조금 손님들이 늘어날까요? 보신탕 하면 사실 가장 유명한 곳이 성남의 모란시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었던 성남의 그 모란시장이 유명한데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5: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6: 네, 경기 성남시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입니다.
5: 네, 지금 뭐 점심시간이긴 한데요. 지금 뭐 그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6: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흑염소탕과 보신탕 전문 식당을 찾는 발걸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흑염소 특화거리는 과거 개시장으로 불리던 가축거리였습니다. 때문에 보신탕이나 영양탕 간판을 내건 식당도 많았지만 지금은 간판을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 식당 메뉴판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복인 만큼 식당은 평소보다 더 붐비는 모습이지만 보신탕보다는 흑염소탕을 주문하는 손님이 더 많습니다. 제 옆에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보신탕 한 그릇 가격이 지난 3년 사이 2배가량 올라 현재 3만 원이라 경제적인 부담도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7: 네, 뭐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영향도 있을 텐데 개식용은 내년부터 완전히 금지되는 거죠?
6: 네, 그렇습니다. 개식용 종식법은 우선 지난 2024년 2월 공포됐습니다. 유예기간 3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개사육 농가 1,500여 곳 가운데 82%는 이미 전업 또는 폐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식용 개를 취급하는 유통, 식품 접객업체 수는 지난달까지 4,100여 곳 가운데 23%가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도축 등 관련 사업장도 앞으로 차례대로 문을 닫을 예정인 만큼 내년 여름부터는 복날에 보신탕을 먹는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7: 무릎 부상으로 올스타전에 불참한 MLB 슈퍼스타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후반기 첫 시리즈부터 타석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전망입니다. 다만 투타 겸업을 하는 그의 투수 등판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올해 MLB 올스타전을 앞두고 오타니가 오는 18일에서 20일 열리는 뉴 양키스와의 후반기 첫 시리즈에서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타니가 지난 1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전반기 최종전을 마친 후 무릎에 찬 물을 빼는 시술을 받았다며 시술 과정에서 주사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한 이후 후반기 첫 시리즈에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도류를 선보이며 2023년에서 25년 3년 연속 내셔널 리그 최우수 선수를 수상한 오타니는 올해도 투타에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8승 2패, 평균 자책점이 1.79, 탈삼진은 95개를 잡아내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타자로서도 92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3리, 22홈런, 58타점, 65득점,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는 0.952를 작성했습니다. 오타니는 올스타 팬 투표에서도 양대 리그를 통틀어 최다 득표를 차지하며 개인 통산 6번째 올스타전 출전을 앞뒀지만 무릎 부상으로 인해 불참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언제 다시 마운드에 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로버츠 감독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이 썸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썸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지난 5월 하원 에너지위원회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썸머타임을 연중 내내 적용해서 매년 봄과 가을에 반복되는 시간 변경을 아예 없애자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썸머타임 영구화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은 이제 상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상원에서 통과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 2022년에는 유사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바 있지만 하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해서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썸머타임 영구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하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시간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와 관광 및 야외 활동 증가 등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은 겨울철 늦은 일출로 인해서 학생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 일대 이 한인 양로보건센터의 사기 의혹을 폭로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유튜버 닉 셜리가 이번에는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자신의 취재 내용을 다시 한번 공개하면서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닉 셜리는 한 한인 양로보건센터를 사례로 들면서 등록 환자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신고돼 있고 1,200만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회원 모집 과정에서 현금 리베이트가 오가는 메디케이드 사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팍스뉴스 인터뷰 영상은 방송 직후에 곧바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는데 공개 12시간 만에 조회수 무려 20만 회를 넘기는 등 뉴욕을 넘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닉 셜리의 취재에는 연방의료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메디케어 서비스국의 청장까지 직접 현장에 동행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연방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당국의 양로보건센터 업계에 대한 고강도의 전수조사가 남가주 등 한인 운영 업체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의 연간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용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니어 센터가 최근에 집계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를 모두 합하면 연간 약 10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개관 이후 처음으로 연간 이용자 10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이용자 증가를 이끈 것은 무료 점심 프로그램과 평생 교육 강조합니다. 지난 5월 무료 점심 제공이 재개되면서 매주 약 750명, 한 달 평균 3,000명이 점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새 학기 강좌 수강생도 크게 늘면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는 매주 약 1,500명, 월 평균 6,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점심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합치면 월 이용자는 약 9,000명으로 연간 이용 규모는 10만 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이 헌신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는 50명의 강사와 23명의 자원봉사자 등 모두 73명이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공립대 시스템인 UC가 SAT와 ACT 등 이 표준 시험의 입시 활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라는 계획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표준시험 재도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됐습니다만은 UC가 새로운 일정이나 구체적인 입시 변화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지원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엔텔로밸리 지역 주민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감염자의 1% 미만에서 발생하는 매우 드문 중증 합병증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뇌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뇌염은 발열과 정신상태 변화 그리고 운동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 뇌와 신경계에 장기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올 여름 후반부터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정부가 My First EV로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격이 5만 달러 이하인 신형 전기차 구매 시에는 3,500달러 할인, 그리고 2만 5천 달러 이하로 판매되는 중고 전기차 구매 시에는 1,750달러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 보조금은 올 여름 후반에 확정될 시행일 그 이후부터 구매한 전기차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기차를 구매한 바이어들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폭염은 오늘 정점을 이룰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LA는 93도, 오렌지 카운티는 9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노스리지와 그라나다 힐스 등이 밸리 지역은 오늘 10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폭염과 함께 아열대성 습기가 유입되면서 고온 다습한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도 더 높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오늘보다는 3~4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만은 LA 기준으로 이 80도대 중후반의 더운 날씨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식물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8: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8: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와 SK가 합작해서 세운 조지아주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SK온과 현대차그룹의 이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이 이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의 배터리 납품을 드디어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공장은 현대와 SK온 양사가 50억 달러씩 공동 투자해서 세운 합작법인입니다. 조지아주 바토 카운티에 건설된 이 공장은 지난달부터 양산체제에 돌입했으며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 배터리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현재 인근 지역 3,500명의 주민들을 고용해서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간 전기차 30만 대분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한편 다른 공장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해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316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됐던 사태, 그 사태가 발생했던 공장은 여기는 아닙니다. 그 공장은 현대와 LG가 합작한 공장이고요. 이번에 배터리 생산을 정식으로 시작한 이 공장은 현대와 SK가 합작한 공장입니다. 한편 지난해 이민 단속을 당했던 그 공장은 해당 사태 이후에 큰 영향을 받아서 현재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의 스승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이사회 의장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게이츠 재단에 대한 연례 기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핏이 게이츠 재단을 기부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버핏이 2006년 버크셔의 주식을 기부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게이츠 재단은 지난 4월 로펌을 선임해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직원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와 엡스타인 사이의 친분은 이른바 이 엡스타인 파일에 나오는 두 사람 간의 서신 교환으로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편 워렌 버핏은 이 엡스타인 파일에서 빌 게이츠와 엡스타인과의 친분이 공개된 이후 빌 게이츠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번에 기부금을 중단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년 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인 진 캐롤에게 562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한 뒤에 유죄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진 캐럴에게 지급하도록 판결받은 배상금 500만 달러에 이자가 합쳐져서 총 562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진 캐롤은 별도로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무려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라고 결정했고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데요. 여기서도 만일 유죄 판결이 유지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8,330만 달러에 이어서 또다시 이자까지 쳐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진다 싶어서 봤더니 초복이군요, 오늘. 네, 오늘 점심 삼계탕 같은 여름철 보양식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체질에 따라 보양식의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요, 사람의 체질을 소양, 소음, 태음, 태양인으로 구분을 하죠. 예를 들면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이면 기운 자체가 찬 성분으로 알려진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해삼, 전복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 음식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따라서 약하다는 소음인은 네, 삼계탕처럼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효과적이겠죠. 특히 여름철이라고 해도 찬 음식이나 냉방에 오래 노출되면 소화 불량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인들은 특히 여름철에 먹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태음인은요, 대사 기능이 비교적 느리다고 하죠. 그래서 소고기, 곰탕, 율무 같이 담백한 식단과 함께 또 꾸준한 운동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인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로 구별이 되는데요. 그래서 메밀이나 문어, 포도 같은 찬 성질의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사실 한의학에서는 개개인별로 좀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체크해서 세세하게 체질을 나누곤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면 자신과 또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보양식이라고 무조건 챙겨 먹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질 또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자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아, 그리고요, 출산 직후 같이 체력 회복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사실 체질보다는 회복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뭐, 백숙에 문어나 전복을 곁들인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프렌드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대국민 연설이 매우 큰 발표가 될 것이다 라며 선거와 투표기기 취약성 문제를 다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연설에서 투표기기 문제가 다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맞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발표할 것들이 있다. 정말 정말 큰 뉴스가 될 것이다. Really, really big 뉴스가 될 것이다. 라며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이 부정투표 문제와 투표기기 문제 그리고 우편투표 제한 문제 등을 언급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일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LA 기준 오후 6시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건설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부족과 수자원 고갈,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주 차원에서 건설 제한 조치를 한 셈입니다.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어제 뉴욕주 내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신설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당국은 신규 데이터 센터 관련 허가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현재 심사 중인 사업도 일시 보류시켰습니다. 이어서 베이스 그룹이라는 처음 들어본 한국 기업과 트럼프 패밀리 간의 유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 중인 한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주 회사에 2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인맥을 구축해온 한국 김성집 회장의 베이스 그룹 계열사이며 이 베이스 그룹은 트럼프 일가와 와인 사업 및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에 보면 베이스 그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에 2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 사유에는 non-refundable development fee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불이 불가한 개발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10년 이상 공을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총괄 부사장인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를 서울 본사로 초청한 일입니다. 김성집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트럼프 골프장에서 에릭 트럼프와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베이스 그룹의 계열사인 금양 인터내셔널은 버지니아주의 트럼프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문제를 제기한 미국 정부와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베이스 그룹의 자회사인 한국 알루미늄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한국 알루미늄이라는 이 회사는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판매하는데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베이스 그룹이 트럼프 일가와의 친분을 활용해서 중국산 제품을 우회 수출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 혐의에 대해서 상무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려졌습니다만 상무부는 이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공원에서 석유 시추장으로 개발되는 내셔널 모니먼트 스토리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타주 내셔널 모니먼트의 국립공원 해당되는 면적을 90% 이상 축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셔널 모뉴먼트에서 약 300만 에이커를 떼내어서 국립공원에서 풀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셔널 모뉴먼트는 약 10%만 남고 나머지 90%가 국립공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내셔널 모뉴먼트는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자연보호 또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해서 개발로부터 보호받는 토지였는데 이게 풀려버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셔널 모뉴먼트 개발에 관심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일부 국립공원 해제를 단행한 뒤에 해제시킨 구역을 석유 시추와 우라늄 광산 개발 등에 개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의 원주민 부족과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내셔널 모뉴먼트를 원상복귀시키면서 소송이 취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 시추업자와 목축업자들은 그 이후에도 광활한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자 결국 이제 또다시 축소 조치가 단행되는 것입니다. 내셔널 모뉴먼트는 티라노사우루스 등 여러 공룡의 화석이 발굴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석유 시추 시설과 목축장 등이 대거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고학적인 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자, 이란의 해상 봉쇄 재개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사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데, 이란 외무부는요, 이 전시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의 뭐 군부나 외무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 의회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란 의회는 소리소문 없이 지금 법안 하나를 가결시키고 있습니다. 뭐냐?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기 위한 소위 굳히기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와이테리 보도입니다.
1: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처음 열린 이란 의회의 공개 본회의는 새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미국에 대한 보복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란 의회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종전 MOU는 끝났다는 성명이 나왔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의 무력 충돌 속에 이란 외무부 차관은 전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공격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서겠다며 미국의 공격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더욱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و عبور از مسیر مینگذاری شده را ترجیح دادند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داد و از کار انداخت.
1: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동시에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이란 내 온건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5: 그래, 한국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4: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8: 엄마 집밥이 최고지.
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은대구 조림에.
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9: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9: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9: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11: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이어서 국립공원에서 석유 시주장으로 개발되는 내셔널 모뉴먼트 스토리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타주 내셔널 모니먼트의 국립공원 해당되는 면적을 90% 이상 축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셔널 모니먼트에서 약 300만 에이커를 떼내어서 국립공원에서 풀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셔널 모니먼트는 약 10%만 남고 나머지 90%가 국립공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내셔널 모뉴먼트는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자연보호 또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해서 개발로부터 보호받는 토지였는데 이게 풀려버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셔널 모뉴먼트 개발에 관심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일부 국립공원 해제를 단행한 뒤에 해제시킨 구역을 석유 시추와 우라늄 광산 개발 등에 개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의 원주민 부족과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내셔널 모뉴먼트를 원상복귀시키면서 이 소송이 취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 시추업자와 목축업자들은 그 이후에도 광활한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자 결국 이제 또다시 축소 조치가 단행되는 것입니다. 내셔널 모뉴먼트는 티라노사우루스 등 여러 공룡의 화석이 발굴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석유 시추 시설과 목축장 등이 대거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고학적인 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서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기구다라고 비난한 가운데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 등 ICC 회원국들을 상대로 탈퇴를 촉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ICC의 권한 남용과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각 나라에 설명하고 회원국들이 ICC에서 탈퇴하기를 촉구할 것이다 라고 어제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에게도 이 탈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서 지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 현직 국가 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 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ICC 압박 조치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향후 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지난 6월, 즉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5월의 물가 상승률 4.2%에 비해서 둔화됐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물가 상승률 3.8%보다도 다소 밑돈 수치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5.7% 하락했습니다. 특히 가솔린 가격이 전달 대비 9.7%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 달 전과 비교한 것이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5.7%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의 높은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중고차 가격의 경우에 지난달에 비해서 0.2%, 의류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0.6% 하락했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은 좀 잡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몇 달간 더욱 강력한 물가 안정 시그널이 보이지 않으면 연준은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1: 미국 IT 기업인 IBM 주가가 어제 25.21%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낙폭 기준 지난 1987년 10월 19일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IBM 주가는 25.21%가 하락한 217.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IBM은 2분기 매출이 17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179억 달러를 밑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 늘었지만 인프라 사업부 매출이 7%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문 실적이 기대에 미달했다는 것이 시장의 큰 실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슈나 IBM 최고 경영자는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진의 배경으로 고객사들의 지갑 사정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6월 마지막 몇 주 동안 고객들이 가격 인상에 대비해 공급이 빠듯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기 자본 지출을 서버나 스토리지, 메모리 구매로 돌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메모리 서버 사재기의 배경에는 AI 데이터 센터발 메모리 품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AI용 특수 메모리로 생산에 집중하면서 서버나 PC, 스마트폰에 쓰이는 범용 메모리 공급이 조여졌고 하드웨어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뛰었습니다. 기업들은 값이 더 오르기 전에 하드웨어부터 확보하려다 보니 IBM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매가 뒤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번 실적 경고는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1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5: 213-381-2424 213-381-2424
1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7: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9: We will fight for you.
1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6: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6: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6: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0: 213-427-5500, 427-5500.
21: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2: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1: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2: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1: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2: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3: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4: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어토라이즈 유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분이 멀리 대학을 가는데 아직 크레딧카드가 없을 경우 부모님들은 자신의 카드에 자제분의 이름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제분은 어토라이즈 유저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형제나 부모, 친한 친구가 크레딧이 좋지

0: 될 수 있습니다.
1: 용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야, 벌써 80도가 훌쩍 넘었네요. 아침 10시도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 80도가 벌써 넘었습니다. 연중 흔치 않은 LA 지역의 이 92, 93도 낮 기온이 오늘 올라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3, 4도 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80도대 중후반에 이 더운 날씨는 다음 주까지도 좀 당분간 이어지겠다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습도가 좀 높다는 겁니다. 이 연주곡의 제목 뭔지 다들 아시죠? 네, Feel So Good인데요. 오늘 하루는 이 Feel So Good 대신에 Feel So Sticky 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미혹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1: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0: 이런 얘기 종종 나오죠. 플로리다주의 폼파노 비치에 사시는 76세의 낸시 할머니께서 최근 우편으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을 받으셨는데요. 이 번호판을 확인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이 그냥 휘동그레져서 완전 폭발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을까요? 바로 SQZA 그리고 숫자 55. 이걸 소리내어 읽으면요, 스퀴즈가 되죠. 스퀴즈. 응? 쥐어짜라. 그리고 A에다가 55, 숫자 55. 이게 그러니까 응? S가 되는 거죠. 5, 숫자 5가 S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퀴즈 S. 동거를 쥐어짜라.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달고 다니면 진짜 어? 빵빵대고 난리 텐데 세상에 당국에서 검사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걸 발급해 준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번호판을 바꾸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할머니 아들들과 주변 친구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 엄마 이거 완전 대박이야. 절대 바꾸지 말고 그냥 달고 다녀요.
0: 주변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서 할머니께서도 마음을 바꾸고 쿨하게 그래 운명이다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힙한 할머니로 뭐 어? 도로에서 사람들이 보고 신나서 경적기나 좀 울리라고 그래. 응? 카운티에서는 불쾌감을 주는 번호판은 언제든 무료로 교환해 준다라고 밝혔지만 우리 낸시 할머니께서는 운명이다 유쾌하게 웃어 넘기고 받아들이신다고 하네요. 뜻하지 않은 해프닝이 종종 이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역발상으로 차라리 즐기자. 웃으면 넘길 수 있는 여유 오늘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걸어오면서요, 여태까지 출근하는 길에 어우 가장 햇볕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벌써 한인타운은 83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쿨하게 마음을 쿨하게 이 정도야 뭐. 응? 듀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이 여름 안에서.

0: 아우, 시원한 노래 들으니까 조금 선선해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같은 날은 되도록이면 쿨한 색깔, 쿨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의 낸시 할머니께서 자동차 번호판을 받으셨는데 스퀴즈 A55 스퀴즈 S 똥꼬를 줘요. 우리 그 가수 가운데서도 그분이 항문을 조입시다라는 그런 노래를 만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조이기를 하면 그렇게 좋대요. 집중을 하다 보면 더위도 잊을 수 있으니까 운전하시면서 아우 더워 짜증난다 하시는 분은 한번 조이기 삼매경으로 운전하시다가 가끔 번호판이 너무 재밌다는 그런 번호판 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운전하다가 독도 DOKDO 독도 라는 번호판을 운전하시는 분도 뵙고요. 그렇게 우리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민족의 그런 뜻을 담은 그런 번호판도 보고 와 진짜 애국심이 미국에서도 대단하시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본 특별한 번호판은 뭐였나요? 실제로 No wife 아내 없다 My ex 뭐 이러고 뭐 I love Nancy 뭐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I am late 이런 것도 있고요. 또 you wish 꿈 깨 이런 것도 있고 I am okay 난 괜찮아 저도 이런 거를 해야 되겠어요. 제 이름이 미옥이잖아요. Am I okay? Am I okay? 이렇게 다른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 마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가차 잡아봐. 한국 사람이 보면 웃긴 영어 플랫도 있죠. 김치, 케이팝, 요즘은 BTS 맘이라는 그런 플레인 넘버도 있어가지고 야, BTS 인기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스퀴즈 S라는 그런 번호판을 받으신 낸시 할머니는 놀랬지만 어우 이거 대박인데 어머니 어때요? 이래서 갑자기 그래. 차라리 즐기자 힙하게 가지 뭐 얼마나 운전하시면서 사람들이 힙하게 저런 걸 세상에 아우 이러면서 보는 사람을 웃게 만들고 그러면서 대화도 누군가와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할머니의 인생이 좀 더 재밌어지고 활기차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군요. 자, 우리는 매일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참 바쁘게 뭔가를 터치하고 살아갑니다. 휴대폰 액정 화면을 두드리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오늘은 진짜 좋은 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안전한 곳에서 자라는 아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그런 스킨 투 스킨, 이 터치, 접촉이 없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외롭고 단절된 느낌이 들 때 누군가 내 어깨에 얹어주는 손길 하나 말없이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한 번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너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위로한답시고 괜히 한마디 했다가 더 상처를 얻기도 해요. 그냥 묵묵히 들어주면서 아이 그래 응? 이러고 손 한번 잡아주고 포옹 한번 해주는 게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더운 날은 어우 더워 저리 가 이럴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손이 시원한 분의 터치가 인기가 좋겠어요. 만지면 어머 왜 이렇게 손이 차 이러고 차가운 시원한 분이 계신데 뭔가 몸을 싹 올렸다가 시원하게 한번 또 만져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얼얼한 뉴스가 있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예전에도 비행기가 뭐 저쪽 하와이로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옆에 있는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스튜디오스 한 분이 날아가고 그러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를 출발해서 독일로 가던 라이언에어 여객기에서 엔진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파편이 객실 창문을 때리면서 창문이 산산조각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기압차 때문에 창가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상반신이 순식간에 비행기 밖으로 빨려나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섭씨 영하 수십 도의 칼바람 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근데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 아내 스베틀라나 씨가 주저없이 남편의 다리를 꽉 붙잡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5분을 넘게 버티셨다고 해요. 아내의 처절한 사투를 본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 힘을 보탰고 이런 상황에서 얼른 일어나서 붙잡기가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어리둥절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하면 이게 뭐야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 승객들이 점점 하나둘 힘을 보탰고 결국 남편을 객실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창문이 깨진 채로 약 30분 더 날라서 출발지 공항으로 다시 회항을 했고 남편분은 마찰 화상과 쇼크를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아내분 역시 남편을 붙잡느라 팔과 손에 그 마찰 화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아, 하늘 위에서 진짜 갑자기 창문이 깨지면서 옆 사람이 나의 남편이 창문으로 빨려 반은 빨려 나갔어요. 그럴 때 다리를 놓지 않았던 아내의 위대한 사랑, 함께 손 내밀어준 승객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네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해? 죽어도 같이 이러면서 오늘 뜨거운 애정을 보여주시면 더욱 그 힘을 발휘할 오늘 LA 지역은요 올 들어서 좀 제일 더운 날씨? 이달 들어서 제일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최고 기온 87도였는데요. 오늘은 92도까지 올라가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나쁘다고 그럽니다. 양산을 쓰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머 양산 놓고 왔네 이런 생각이 오늘 따뜻한 이 햇살을 받으면서 들더라고요. 우리의 양산과 부채로 또 시원한 얼음 한 잔으로 녹이면서 오늘도 쿨하게 차차차 출발했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룡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기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메디컬 그룹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요즘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요. 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아, 조금만 움직여도 왜 이렇게 지치지?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의 기초 체력과 건강을 안에서부터 든든하게 채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로부터 젊어지게 만드는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의 정인숙 건강상담 코치님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비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정인숙 코치님. 아니, 교통사고 나셨어요? 어머나. 네. 뒤에서 누가 와서 박으면 뭐 도리가 없죠.
1: 네. 트럭이 박았어요.
0: 어머, 와, 왜 자꾸 이렇게 그런 일이 겪으실까?
1: 아, 저는 이번이 네. 처음인데요.
0: 아니, 아프신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1: 그렇죠.
0: 교통사고는 처음이세요?
1: 네, 교통사고 처음이에요.
0: 네. 그래서 어떻게?
1: 아, 6월 29일 월요일 날 6시 네. 한 5분쯤 5번 네. 프리웨이 가필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5마일로 지나는데 뒤에서 네. 트럭이 네. 갑자기 전속력으로 제 차를 박았어요.
0: 전속력?
1: 네. 저는 깜짝 놀랐죠. 근데 다행히 앞차는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제가 마침 4차선에 있어서
0: 네.
1: 이제 보니까 4차선인데 빨리 비켜줘야지 다른 네. 차가 가니까
0: 네.
1: 옆길로 비켰고
0: 네.
1: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그분이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랑 수다를 떨다가 제 차가 보이니까 악셀레이터를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0: 그 순간에 그렇게 착각을 하나 봐요.
1: 그래갖고선 너무 놀랐는데 정신을 부여잡고
0: 네.
1: 아무튼 잘 처리를 했고.
0: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1: 그 순간 머리가 많이
0: 네.
1: 머리가 좀 많이 흔들렸고
0: 네.
1: 그다음에 목이랑 어깨 그다음에
0: 네.
1: 엉덩이 쪽 허리
0: 네.
1: 종아리 쪽으로 좀 많이 통증이 왔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그 빨리 이제 그다음부터 물리치료 다니면서 텔로이스 파우더를
0: 네.
1: 레벨 3로 먹고
0: 레벨 3라는 거는 최고 많이 먹는
1: 네.
0: 거예요?
1: 뭐 예. 두 스쿱씩 세 번
0: 네.
1: 텔로메가도 막 8알 먹고
0: 네.
1: 그래갖고서는 병원 다니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0: 네.
1: 좀 그래도 지금 한 지지난주 월요일이니까 거의 한 16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0: 네.
1: 빨리 회복이 된 것 같아요.
0: 네. 네. 보기에는 전혀 뭐 잘 쉬고 나오신 분 같은데.
1: 아, 그래서 저희가
0: 네.
1: 또 이 텔로이스를 먹으면서 이 통증이 하루하루 다르게 줄어든다는 걸 느꼈어요.
0: 오,
1: 네. 그래서 네. 정말 아우 진짜 여름에 의외로
0: 네.
1: 여름에 교통사고가 너무 많아서 왜 그런 거 봤더니 밤에
0: 네.
1: 잠을 못 자니까 뒤척이다 보니까
0: 네.
1: 낮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0: 네.
1: 교통사고를 많이
0: 요즘
1: 예, 많이 제가 아시는 분도
0: 네.
1: 많이 났어요. 저 사고 이후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0: 왜 그렇지? 그러니까
1: 네.
0: 예전하고 달리
1: 네.
0: 저는 뉴욕에 살다가 캘리포니아 오니까 다들 세상에 느릿 어? 야, 그랬는데 요즘은
1: 네.
0: 웬일이야? 오늘 난폭 운전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는 같으니 특히 스마트폰으로 무슨 뭐 잠깐 뭐 문자 메시지 보낸다거나 전방 지시를
0: 네.
1: 잘 안 하고
0: 네.
1: 또 이게 밤에 잠을
0: 네.
1: 설치니까 낮에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0: 거죠.
1: 졸음 운전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아, 조심해야 돼요, 진짜.
1: 네네.
0: 졸릴 때는 바로 세우고 그냥 주무셔야
1: 네네네네.
0: 돼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1: 네.
0: 이번에 부에나팍의 그 더블트리 호텔에서 소스몰의 옆에 있죠?
1: 네.
0: 더블트리 호텔에서 7월 18일 이날이 7월 18일이
1: 토요일.
0: 바로 토요일이죠.
1: 네네네.
0: 토요일 오전 10시에
1: 네.
0: 이번에 세미나를 가드신다고 그래요?
1: 네.
0: 네.
1: 그 닥터 티나와 닥터 크리스는
0: 네.
1: 그분들이 닥터 티나는 미국에서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0: 네.
1: 닥터 크리스는 미국에서 풋볼 선수 출신인데
0: 네.
1: 그분들이 운동을 아주 오래 하신 분으로서
0: 네.
1: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많더래요.
0: 네.
1: 그래갖고 이거 뭐지? 그러니까 영양학과 운동이라든가 세포라든 걸 연구를 하다 보니
0: 네.
1: 닥터 에스켈랜드 박사
0: 네.
1: 그 텔로유스의 그 원 재료가 되는
0: 네.
1: 부화 수정란 추출물을 최초로 발견하신
0: 네.
1: 캐나다 박사님 이외에 두 번째로 노르웨이 박사님 발견하셨는데 그분의
0: 네.
1: 제자들인데
0: 네.
1: 그 분야를 한 운물을 파다 보니 우리 몸이 질병이 생기는 거는 노화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젊어질 수 있냐. 젊음 혁명.
0: 네.
1: 우리가 장수시대보다는 건강하고 젊고 활력차게
0: 네.
1: 그렇게 서서히 노화가 되었지만 그 인지 능력이라든가 신체 능력이라든가 네. 감정적인 것 같지도 네. 젊었을 때로 돌아가게 하는 걸 연구를 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우리들한테 그걸 가르쳐 드릴 거고 네. 그동안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했던 네. 많은 부분이 회복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그런 역전을 네. 많이 체험 사례를 하실 예정입니다.
0: 아, 네. 그렇습니까? 네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네네. 오전 10시 더블트리에 가시면
1: 네, 비에나파.
0: 네. 네네. 문의 번호 예약하셔야 되나요?
1: 예약을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0: 네. 네. 714 742-4855 714-742-4855 텔로유스의 우리 정인수 코치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치님 네. 과연 텔로유스가 뭐길래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1: 텔로유스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는 그 줄기세포가 생산, 배출, 활성화가 돼요. 그 예를 들면 신생아가 100이 100%가 나온다고 치면 네. 30대는 20%로 뚝 떨어져요.
0: 네.
1: 50대는 12.5%밖에 배출이 안 되고요.
0: 네.
1: 또 80대는 0.5%가 배출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산에 등산을 갔다 왔다거나 네. 아니면 뭐 운동을 심하게 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하룻밤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안 되죠.
0: 네.
1: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 배우 사진들 이렇게 보면은 카톡으로 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20대랑 80대 네. 보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젊음을 유지하면서
0: 네.
1: 젊었을 때 인지 능력과 네. 신체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그런 것까지 네. 젊어질 수 있게 하느냐? 를 연구하는 회사고요.
0: 네.
1: 텔로유스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일단 네. 스트레스 레벨을 50% 낮춰줘요.
0: 네.
1: 그다음에 염증 수치도 낮춰줍니다.
0: 네.
1: 그래서 세포 신호분자와 네. 세포 신호 수용체가 네. 똑똑해져서
0: 네.
1: 어린아이처럼 막 소통이 잘 이루어져요. 소통.
0: 네. 네. 네.
1: 소통이 잘 이루어지다 보면 네. 우리 몸이 점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잠을 깊이 자게 되고
0: 네.
1: 입맛이 전혀 없던 사람이 입맛이 생기고
0: 네.
1: 눈이 침침해던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0: 네.
1: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귀가 들리고
0: 네.
1: 코에 비염이 있던 사람이 코가 멀쩡하게 되고 냄새도 네. 잘 맡고
0: 네.
1: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피곤하면 막 입안이 뻥뻥 뚫리잖아요.
0: 네.
1: 특히 암투병할 때는 입안이 굉장히 헐거든요.
0: 네, 네.
1: 그런 분들은 그 파우더를 이렇게 퍼서
0: 네.
1: 가만히 물고 있으면
0: 네.
1: 그 뻥뻥 뚫어지고 노랗게 고비 낀 그런 부분이 새 세포로 싹 바뀌어요.
0: 아, 네.
1: 네. 그리고 이빨 염증 있는 사람들도 네. 파우더를 쑥 퍼서 이빨 염증 있는 부분에 가만히 두고 하루에 세 번 정도 네. 하면은 신기하게도 아픈 이빨이 안 아파져요.
0: 네.
1: 네.
0: 그게 어떤 줄기세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들었어요.
1: 그렇죠. 줄기세포가 만능세포예요. 만능세포.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랑 너무너무 다른 거는 결국 네. 줄기세포의 양이 너무 우리 몸에서는 네. 조금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0: 네. 이 줄기세포가 그러니까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재생해주는 네. 핵심 역할을 하는군요.
1: 네.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큰 기대를 안 하고 드셨는데
0: 네.
1: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근데 제가 네. 또 이걸 먹으면서 느낀 게요.
0: 네.
1: 제가 키모테라피를 했기 때문에
0: 네.
1: 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 세포 안에
0: 네.
1: 키모테라피의 독소가 쌓여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제가 텔로유스 양을 조금 먹을 때는 몰랐는데
0: 네.
1: 많이씩 먹기 시작하니까
0: 네.
1: 몸에서 막 물집 가는 뭐 두드러기 막 그런 게 가려운 증세가 막 나타나더라고요.
0: 네.
1: 종아리부터.
0: 네.
1: 그래서 맨 처음에 초창기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회사에 여쭤보니까
0: 네.
1: 내 몸에서
0: 네.
1: 세포 신호 분자와 세포 신호 수용체가 서로 똑똑해지니까 이 사람 몸 세포에 독이 있네. 자, 독을 밖으로 빼자. 빼면 우리가 피로 다 나오잖아요.
0: 네.
1: 피로 다 나오면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뭐 간이 다 해독을 하니까.
0: 네.
1: 그런데 그걸 다 못하니까 피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텔로유스 드시고 약을 많이 드신 분들.
0: 네.
1: 그다음에 어떤 뭐 미장원이라든가 페인트 칠 그쪽 화공약품 쪽에 네. 많이 몸을 노출시킨 분들은 네.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0: 네.
1: 그러면 이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 뇌 세포가 똑똑해져서 네.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랑 상담을 하다 보면 양을 좀 줄이세요. 그러면 네. 아주 조금씩 조금씩 배출이 되니까 내 몸은 네. 덜 힘들겠죠.
0: 네.
1: 그렇게 제가 손님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요즘 네. 어떤 분들이 주로 상담을 받으시는지요?
1: 보통 40대에서 90대까지
0: 네.
1: 잠 못 잔다.
0: 네. 그다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네. 그다음에 네. 아침에 일어나면 뭐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이 아프다.
0: 네.
1: 그다음에 땅에 누우면 내 몸이 땅 속으로 꺼지는 것 같다. 그런 분도 많으세요.
0: 네.
1: 그리고 또 머리가
0: 네.
1: 나는 점점 이렇게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0: 네.
1: 나 치매인가 봐. 그런 분도 있고.
0: 정신 없어요.
1: 네네. 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사고. 사고 당해서 네. 몸에 뭐 무릎 다친 분, 허리 다친 분, 뭐 심지어는 골프 치시다가 이게 허리 다치신 분 있잖아요.
0: 네.
1: 볼링 하다가 또 손 다치시고
0: 네.
1: 그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하죠.
0: 네. 야. 근데 이 상담하실 네. 때 다들 그 개개인에 따라서 상담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1: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0: 네.
1: 그래서 잠은 제대로 주무시는지
0: 네.
1: 또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키랑 네. 몸무게 왜냐하면 너무 마르신 분들은 양을 좀 작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다음에 먹는 약 특히 네. 심장 수술하신 분들은 와파린 약을 드시는데 그걸 드시면서 우리 텔로메가 같이 섭취하시면 텔로메가는 네. 피를 맑게 해주는 거고
0: 네.
1: 와파린 같은 약은 피를 묽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같이 동시에 하면은 뭐 멍이 잘 든다거나
0: 네.
1: 눈에 뭐 핏발이 쓴다거나 그런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0: 네.
1: 그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세히 손님한테
0: 네.
1: 여쭤보면서
0: 네.
1: 그 손님을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네. 젊게 해주는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우리 정윤수 코치님도 남편분도 그렇고 사실 그 암을 이겨내신 서바이버십니다.
1: 네, 그렇죠.
0: 그리고 이렇게 지금 건강해 보이시니 제가 연명을 알거든요. 그냥 네. 건강미가 넘치시면서 그냥 네. 너무너무 복스러우신데
1: 네.
0: 야, 진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아무래도 그런 상담을 더 내일처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네. 요즘 타조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프면
0: 네.
1: 지푸라기락도 짚는 심정으로
0: 네.
1: 이렇게 뭘 찾아보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0: 네.
1: 텔로테니완.com
0: 네.
1: 그러니까 이게 텔러클럽닷컴이 있다 보니
0: 네.
1: 찾아보시고 연락이 오면은
0: 네.
1: 그러니까는 또 여기는 LA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
0: 네.
1: 타주에 뭐 거의 한국 사람 안 사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정보가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체험하시고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시면서
0: 네.
1: 이제 또 친구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0: 네. 텔러유스 그래서 구글의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하시면 또 연결이 되겠습니다.
1: 네네.
0: 그렇죠.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1: 네.
0: 그런 줄기세포와 연관된 우리 세포와 연관된
1: 네.
0: 그러니까 미리 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를 고쳐주는 그런 영양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1: 우리는 고조제? 슈퍼후드라 네. 그래요.
0: 슈퍼후드.
1: 그리고 지금 사실 사람들이 장수 시대보다는 젊음 회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UN에서 우리 나이에 0.7을 곱하면
0: 그렇죠.
1: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0: 네, 네.
1: 그런 행동을 하고 제
0: 맞아요.
1: 친구들 보면 네. 리타이어하고선 몇 년을 놀더니
0: 네.
1: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나 노는 게 너무 싫어.
0: 아니,
1: 네.
0: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엊그제 그 얘기를 했는데
1: 네.
0: 팔순 잔치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팔순이면 0.7 더하면 56세밖에 안 되신
1: 네네네네.
0: 거예요.
1: 네.
0: 근데 지금 보면 네. 한국은 특히 리타이어먼이 네. 너무 이르잖아요.
1: 네네.
0: 50대, 50후반
1: 네네.
0: 그리고 60세 뭐
1: 네.
0: 이렇기 때문에
1: 네.
0: 그 긴 제2의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럼요. 건강하게.
0: 네.
1: 그래서 저는 제가 텔로이스를 먹고 네. 뭐 이거를 뭐 비즈니스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열심히 먹기만 했어요. 왜냐면 네. 아프니까. 네. 그래서 제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제 주변에서 어? 옛날이랑 너무 달라졌다.
0: 뭐 먹니 너?
1: 네, 너 옛날에는 한 3시쯤 되면 아우 나 피곤해. 네. 집에 들어가고 그러던 사람이 뭐 네. 요새는 너무 달라졌다 하면서 나도 좀 먹을까 봐 그런 네. 친구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살아보니까 죽음의 문턱에 두 번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네. 건강이 곧 성공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0: 아, 맞습니다.
1: 네. 네. 네. 그래서 뭐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네. 모든 것을 지금 편안하게.
0: 네, 맞아요. 네. 이렇게
1: 내가 편안한 게 성공이다. 맞아. 그런 아.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지 말고 내가 네. 해피하고 내가
0: 편안하고
1: 네, 편하게 잠자고 맛있게 먹고 네. 반찬 몇 개 없어도 소화만 잘 되면 맛있게 먹잖아요. 네. 그런 것이 행복이라는 거를 요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0: 특히 죽음의 문턱에 갔다 에, 오신 에, 분들은 에, 에.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 나는 그러니까 에. 매일 잠 잘 자고 일어나고 네. 밥도 맛있게 먹고 네. 소화도 잘 시키고 네. 화장실도 잘 가고 네.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싶은 곳에 걸어 다니고 그런 게 성공이라는 걸 저는 아. 알고 있어요.
0: 우리 성공했어. 진짜.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시면서 네. 혹시 네. 잠을 못 주무시거나 네. 걷는 것도 힘들고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이런 분은 우리 네. 정희수 코치님과 상담을 하시면 네. 좋은 길이 열릴 네. 수 네. 있겠습니다. 네. 텔로유스 바로 네. 슈퍼 푸드로 네. 각광받고 네. 실제로 네. 드신 분들이 많은 좋은 경험 사례를 말씀하고 네. 계시네요.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비엔나 파게는 더블트리 호텔에서 닥터 티나와 닥터 크리스가 오셔서 장수 혁명 우리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처럼 그런 에너지와 그런 인지 능력과 그런 건강함 유지하고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의 고통스러웠던 어떤 점에서 해결돼서 건강한 몸으로 왔다는 걸 생생하게 진짜 거짓말이 아닌 본인의 입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혹시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시간이 되시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돼요. 좌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전화번호
1: 714-742-4855입니다.
0: 네, 714-742-4855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telloclub.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lloclub.com 텔로클럽.com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숙 코치님 이번 네. 주 토요일 부에나파 네. 더블트리 호텔에서 아침 10시에 네. 정말 장수에 대한 어떤 혁신 얘기를 함께 하시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치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모두가 젊은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노래에 맞춰서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움직이시면요 한결 더 젊어지실 거예요. 클리프 리차드의 The Young Ones.

0: 요즘 미국에서 이 미세한 기생충 때문에 생기는 탈이 나서 병원을 찾는 분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이클로스포라라는 좀 생소한 이름의 기생충이에요. 과일, 야채 잘 씻어서 드시면서 또 이런 무더위에는 배탈이 나기도 쉬우니까요. 손 잘 씻고 깨끗이 씻어 먹고 이런 더운 날에는 수분도 섭취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탱자 뮤직극장으로 찾아뵐게요.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6: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5: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6: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5: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7: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9: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8: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0: 김수정기.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1: 엄마 집밥이 최고지.
1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2: 밥 한 그릇 더요.
1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2: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탱자 뮤직 극장. 언젠가 나에게도 그날이 오겠지. 그날 어떤 모습일까 떠올려 보셨나요? 바로 장례식. 검은 옷, 흐느낌, 조용한 음악. 그런데 며칠 전 네덜란드에서는 전 세계가 놀란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 바로 폴 댄스 봉이, 이른바 봉춤이라는 그 폴이, 봉이 세워졌거든요. 그리고는 한 여인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아니, 장례식에서 웬 폴댄스야? 아유, 옷도 야하게 입었구만. 그런데 사연을 듣는 순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은 암스테르담 홍등가에서 유명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번에 그 아내가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유족들은 말했습니다. 두 분의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례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장례 지도사가 묻습니다. 그분들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춤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추어졌던 그 폴댄스 봉이 세워졌고, 폴댄서는 검은 망토를 벗으며 조용히 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흐르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 바로 퀸의 The Show Must Go On.

가슴은 무너져도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돼야 한다. 프레디 머큐리는 죽음을 앞두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병들었었지만 노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죽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는 용기를 노래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얘기는 1967년 007 007 영화 한 편이 개봉합니다. 제목은 You Only Live Twice. Once가 아니에요. 바로

You Only Live Twice. 환생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은 먹고 살기 위해, 또 한 번은 꿈을 위해. 첫 번째 인생은 직장, 가족, 돈, 책임. 하지만 두 번째 인생은 자꾸 미룹니다. 꿈을 위해서. 언젠가 은퇴하면 시간 남은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이란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 노래를 부른 낸시 시나트라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를 예정이었던 노래를 아버지는 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007 007 영화 주제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주제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You Only Live Twice. So pay the price.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언젠가 인생이란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그 사람답게 잘 살다 갔네.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즈 용자 제공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은 2부의 남자 후니탱자가 오시네요. 아우 보고 싶었어. 잠시 후에 2부에서 곧 만나 뵐게요.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8: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2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 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토합니다.

0: 치주구 후코이단과 함께하는 건강정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866-566-9원9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우리 부상병 아니 사흘 사이에 15파운드가 빠졌다고 그럽니다. 다이어트로 그냥 된통 앓고 나오신 우리 후니탱자 어떻게요? 15파운드 빠졌어. 어서 오세요. 웰컴백.
1: 안녕하세요. 여린 남자 후니탱자.
0: 네. 어머 어떻게 지금 네. 그 편도선염 이런 게 약간
1: 급성 편도선염이라.
0: 네.
1: 아무도 예상 못한 급성.
0: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지금 마스크 저한테 안 옮기시려고 지금 끼신 거예요?
1: 네. 그리고 전염도는 이제 낮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다행히도 네. 네. 또 혹시나. 또 약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0: 네.
1: 그냥
0: 오늘 훈이가 아니고 훈이 동생이 나온 것 같아.
1: 왜요?
0: 응?
1: 왜요?
0: 소리가 훈이 씨가 아닌 마스크 덕분도 있고 지금 아직도.
1: 아 제가 소리가 목소리가.
0: 네. 네.
1: 사실 제가 말을 입을 뗀지 2일 됐어요. 1일을 다.
0: 잠도 못 잤대요. 한 시간 잤어요?
1: 3일 동안 금토일 월요일까지 토탈 한 시간 반도 못 잤고요.
0: 아니 근데 왜 나오셨어?
1: 밥을
0: 오늘?
1: 밥 음식 물도 하루에 한 컵 겨우.
0: 그러니까 15파운드가 쫙 나갔네. 어떻게 축하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1: 어저께 처음으로 입을 뗐거든요.
0: 어머나.
1: 목소리를. 근데 네. 목소리가 완전 이상한 거예요.
0: 네.
1: 제가 되게 싫어하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0: 네. 그 사람 목소리야?
1: 네.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0: 네. 왜 하필이면 개 목소리랑 비슷해가지고.
1: 근데 저 네. 마이크 많이 켜주세요.
0: 지금 많이 켰어요.
1: 들으시는 분 혹시라도 이게 조금 네. 안 좋게 들으시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아지는 중이니까요.
0: 네.
1: 며칠 안에.
0: 아니 쉬지 왜 나오셨어요?
1: 목소리로. 아, 또 우리 여러분도 뵙고 싶어서.
0: 아 정말.
1: 또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려야 되겠죠.
0: 흔히 없어서 적적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1: 아무튼 여러분 제가 힘찬 목소리는 못 들어드려도 네. 마음만은 힘찹니다.
0: 진짜 확 줄어왔네. 15파운드가 다 어디로 간 거야 진짜.
1: 금방 돌아옵니다.
0: 이거 잘 유지해야 돼요. 돌아오게 하면 안 돼. 지금 보기 너무 좋아. 옷도 헐렁해 보이네. 한번 이렇게 아파봐야지 진짜.
1: 그래요. 어?
0: 아픈 것도 잘 아프면요. 오히려 도끼도 빼고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니. 아프면 아프니까 청춘인데 왜 나는 아팠는데 청춘은 아니죠?
0: 아 다시 청춘 같아. 피부도 좋아졌어. 아니 15파운드를 빼다니. 나도 좀 아파야 되는 거 아닌지
1: 이건,
0: 모르겠네요.
1: 이건요 뺀 게 네. 아니고요. 지금 네. 제가 헛것이 보인다니까요.
0: 아,
1: 진짜로.
0: 네.
1: 아 이래서 사람들이 헛것을 보는구나.
0: 아니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아파서?
1: 그러니까 침을 못 삼켜요. 이게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0: 네.
1: 버티다 버티다 침을 한번 생길 때까지 정말 마르다가 한번 생기면
0: 네.
1: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0: 네.
1: 아주 둔기로 여기를 찔러요.
0: 어머나,
1: 그리고 이거를
0: 어떡해.
1: 파는데
0: 네.
1: 화상을
0: 네.
1: 야 이게 화상이거나 총상 맞았을 때 그냥 네. 단발이 아니라 기관총을 계속 맞는 느낌이야.
0: 아 어떡해.
1: 아 너무 아팠어.
0: 우리 후진 씨 아프지 마시고 걱정 많이 했어요. 항상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다정탱자님이 인사해 주셨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주셨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홈쇼핑 월드님도 네? 오늘은 드라마 질투에 한수정과 탱진 씨를 닮으셨어요 하셨어요. 우리 오늘 질투 찍는 거야?
1: 그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세요?
0: 네. 뭐였죠?
1: 둘이 서가면은 네. 카메라가 촥 돌면서
0: 아
1: 그 프레임 아웃 되면서
0: 이야 표정이 다 기억하네.
1: 그거 되게 그때 응. 센세이션했거든요.
0: 그런 촬영 기법이 잘 없었죠.
1: 네네네. 그리고 촬영하는 거를 보여줬어요. 아예. 이 지미지미 쫙 뛰어가면서 보여줬던 이야. 기억이 나네요.
0: 그래서 포옹해야 되는 거야?
1: 안 돼. 하여튼데 아직은 불안하니까 하지 마세요.
0: 아, 야.
1: 제가 지금 식은 땀이 응. 아직도 많이 흘러요.
0: 여기 단추 좀 하나 풀으세요.
1: 아, 목 때문에.
0: 그럼 어떡하나.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래 준비하신
1: 뭐
0: 거.
1: 할 건 해야죠.
0: 아 그래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은 바로 사자성어.
1: 풍자 가라사대.
0: 도청도설.
1: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죄송한데 제 목소리 거슬리시면요.
0: 네.
1: 그냥 그리래요. 들으세요.
0: 어떡하겠어. 도청도설.
1: 네, 한자풀이 들어갑니다.
0: 길에서 들은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옮기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라는 의미네요.
1: 길도자, 들을 청자. 또 다른 길을 돕자 말씀 설자 현지 매우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중국분 현지 발음
0: 네.
1: 또증또쓸
0: 또증또쓸
1: 길에서 들은 얘기 함부로 돕자 어떤 얘기냐
0: 아.
1: 공자께서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0: 길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남에게 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1: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신문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 듣는 얘기가 다란 말이에요.
0: 네.
1: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
0: 오, 그렇죠. 야, 옆마을 사람들이 금덩이를 발견했대.
1: 그렇죠. 야, 세금 올라간다며.
0: 오, 어떤 약초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더라.
1: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그냥 입에서 입을 타고 다니면서 결국엔 사실 1도 아닌 것들이 야 후니가 아프다는데 이거 시작되는데
0: 걔 진짜 얼마 야, 못 산대 뭐
1: 아니 그러다가 야 15파운드 뺐다는데
0: 어.
1: 그러다가 딴 사람은 야 걔 15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0: 그 잘못 아.
1: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0: 진짜
1: 야 쟤 죽었다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0: 우리 옛날에 말 전하기 게임하면요 앞에서 전한 말이 한 대여섯 명 지나가면 완전히 엉뚱한 말로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 사람들의 없던 그런 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
0: 예.
1: 그게 소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0: 우리 인간 생태가 그래요.
1: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아직도 똑같아요.
0: 지금은 이제 그 길거리가 인터넷과
1: 그렇죠.
0: SNS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1: 이거 더 무서워요. 확장력이 엄청 크거든. 제가 그거 당해가지고 축구
0: 네.
1: 월드컵
0: 네.
1: 그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너무 확장설에 속아서
0: 네 배팅을 했어
1: 올린 했다가
0: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픈 거 아니야 지출이 너무 많아서
1: 저는 아파서 네. 경기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니까
0: 어제 경기도 못 보셨어요
1: 못 봤어요 못 봤는데
0: 어제 프랑스와 스페인
1: 결과를 봤거든요
0: 네
1: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하이라이트를
0: 네.
1: 찾아러 봤어요
0: 응
1: 하이라이트가 없더구만요
0: 왜요
1: 프랑스가 한 게 없어서
0: 아 예
1: 그래서 저는 오히려
0: 응
1: 이거는 뭔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냐.
0: 그 정도로 지금 헛된 도청도설.
1: 제가 그게 네. 바로 도청도설이라는
0: 거죠.
1: 이런 거에 넘어가면 네. 안 돼요.
0: 이번에 해프타임 쇼가요. 이거는 헛소리가 아닌데.
1: 그거는
0: 15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1: 파이널
0: 뭐 25분, 30분 파이널 쇼를 한다고 그래요. 탐 크루즈도 나오고 뭐.
1: BTS 나오고.
0: BTS 나오고 어마어마한 듯데
1: 이게 그러니까 응. 미국에서 하니까
0: 네.
1: 축구를 비슷한 풋볼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0: 와.
1: 화려한 그 해프타임 쇼로 화려하게. 응. 광고를
0: 좋지 뭐. 이제.
1: 볼거리 많아지니까.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 템포가 아닌데.
0: 그쵸. 템포를 놓쳐버리지.
1: 완전히 몸이 다 식어버리잖아.
0: 그리고 막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면 정신이 없어질 것 같아.
1: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한 팀이
0: 네.
1: 2대0, 3대0 지고 있어. 근데 해프타임 막 쇼를 해.
0: 응.
1: 지는 팀에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게?
0: 그치, 그치.
1: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싸움이 있는데, 축구가.
0: 네.
1: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0: 오늘 12시부터 바로 아르헨티나와
1: 잉글랜드.
0: 잉글랜드 어떻게 보십니까?
1: 누가 더 봐도 아르헨티나 생각하시죠?
0: 네.
1: 저는 이번에 잉글랜드가 잉글랜드? 아주 혁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0: 진짜 수비 너무 잘해.
1: 아,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기긴 이기는데 너무 모든 게임을 꾸역꾸역 이겨왔어요.
0: 그러니까.
1: 너무 지쳐있을 것 같아.
0: 지난번에 이어서 또 제 탈환을 킹에 오를 수 있을까
1: 궁금합니다. 아무튼
0: 나만 믿어, 나만 믿어.
1: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
0: 네.
1: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필요 없고요.
0: 네.
1: 가장 늦게 믿는 사람이 가장 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믿지만 확인해라. Trust but verify.
0: 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말이에요. 네. 쟤 그랬다더라, 그랬다더라.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으면 아유, 그냥 헛소문일 수도 있는데 하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는 거야.
1: 맞아요.
0: 그 사람은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가 된다면 얼마나 진짜 속상하겠어.
1: 맞아요.
0: 그러니까 남말 믿을 게 아니야. Verify.
1: 제가 딱 이틀 빠졌는데
0: 네.
1: 야, 미혁 씨가 훈이를 내려쳤다며.
0: 지금 그 얘기하면 또 이제 주말에, 진짜 도청거설돼.
1: 뭐, 막 무슨
0: 둘이 싸웠대.
1: 싸웠다가 응. 선배라고 후배를 밀어냈다며. 막 이렇게 내면
0: 네.
1: 제가 한마디 하면 응. 그냥 사람들이
0: 그쵸.
1: 제가 돼. 농담 삼아서 응. 왜 안 나요? 아파? 아니요. 건강한데 마음이 아파요.
0: 네. 제가 밀긴 뭘 밀어요.
1: 미역 선배가
0: 오빠.
1: 막 이러면은
0: 훈이 오빠.
1: 오빠만 믿어야 돼요.
0: 오빠 믿을게요.
1: 아무도 믿지 말고 오빠만 믿어요.
0: 우리 훈이 오빠 힘내시라고 박현빈의 노래 준비했어요. 오빠만
1: 믿어.
0: 믿어.

0: 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밖이 더운가요? 라고 옥수수 콘이 밖이 더운가요? 하고 밖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는데 그 옥수수 콘이 걔는 팝콘으로 튀겨져가지고 입다물어 이러고 있는 거야.
1: 진짜요?
0: 응. 요즘 계란을 밖에 있는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하면 후라이가 되는 그런 더위를 겪고 있잖아요.
1: 하긴 그렇죠.
0: 네, 오늘 낮 2시, 3시가 제일 더워질 것 같습니다. 한인타운은 뭐 그래봐야 92도지만 저쪽 벨리나 인랜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1: 100도가 넘겠죠?
0: 네네. 아, 우리 순희 씨 진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진짜 행복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편도선이 부어서 세상에 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도 못 쉬고 급성 편도염으로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살아는 오셨습니다.
1: 제가 정말 사실 이걸로 제가 제 몸이니까 농담을 해도 되잖아요. 할 얘기 되게 많거든요.
0: 근데
1: 애드립이 막
0: 못해.
1: 무한한데
0: 말을 못해.
1: 이 특정 단어가 할때 이게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0: 목에.
1: 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목이
0: 야.
1: 너무 아파서
0: 네.
1: 또 목소리도 아직 안 나오니까 좀
0: 네.
1: 참았다가
0: 네. 조만간 폭발해 주세요.
1: 여러분 정말
0: 아.
1: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동 수면 병상 일기를
0: 아유.
1: 한번 들어보시죠.
0: 그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보고
1: 제가
0: 싶었어요.
1: 제일 우울했던 게 사람들이 회사 직원들 막푹 쉬라고 푹 쉬라고. 야, 나는 잠한 잠도 못 자서 숨도 못 쉬는데 뭘푹 쉬는 거야. 나가서 차라리 노동하는 게 나아. 지금이라면 너희들 너무나 감사한 거야.
0: 지금 뭐,
1: 난 진짜로
0: 아파서 잠도 못 자서 헛것이 보인대요, 앞에.
1: 진짜 헛것이 볼 정도로 난 진짜 1분 1초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0: 네.
1: 몸만 누워있다 뿐이지
0: 네.
1: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건강함으로 나가서 일하고 막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를
0: 오늘 지금 그렇게
1: 다시 한번 느꼈어요.
0: 체험담을 얘기해 주시러 아픈 몸을
1: 네.
0: 이끌고 오셨어요.
1: 그럼요, 여러분.
0: 아, 우리 탱자! 훈이 탱자! 화이팅!
1: 파이팅!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죠. 그럼요. 요즘 CM송도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세종바이오텍.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대표이신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미옥 씨,
0: 선우
1: 씨
0: 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대표님. 야.
1: 여기 저 한미옥 씨.
0: 네.
1: 그 후니 씨 목 아프니까 얘기하지 마시라고.
0: 네.
2: 죄송합니다.
1: 후니 씨한테는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기관지 청보감을 그쵸. 꼭 드시라고 그랬어요.
2: 기관지 청보감, 그렇죠.
0: 맞아요.
1: 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0: 네.
1: 바로 우리 후니 씨처럼 기관지, 편도, 그다음에 비염 이런 쪽에 염증이 있는 분들 꼭 요 기관지 청보감이 좋으니까,
0: 네.
1: 우리 후니 씨 조금 있다가 기관지 청보감 제가 방송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해할 것 같으니까.
0: 네.
1: 하여튼 기관지 네. 청보감 꼭 드시기 바랍니다.
2: 대표님, 기관지 청보감이 네. 좋은 건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편도에도 좋은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2: 와, 역시.
1: 그래서
0: 네.
1: 예, 방송 끝나고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고요.
0: 네.
1: 저 좀 전에 우리 미옥 씨가
0: 네.
1: 아 참, 오늘 초복이네요, 보니까.
2: 맞아, 초복이에요.
0: 초복이 진짜 어떤 분은 그거, 옛날에 그거. 막 응?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개 이름을 그렇게 저 응? 진짜. 응.
1: 그래서
0: 네.
1: 그 여기 동부도 무지하게 덥고요. 또 네. LA도 더운데 사실은 뭐 여름에 덥는 게 당연한 건데 더운 게
2: 네.
1: 우리 모두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올 여름 또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그 7월 달, 8월 달 휴가를 앞두고
0: 네.
1: 우리 건강한 휴가 또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제품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데
0: 네.
1: 일단 여름철이 되면 수분 부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2: 그쵸.
1: 그래서 수분 부족이 되면 우리 혈액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 오.
1: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두 번째는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혈압이나 뇌졸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방송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실내 온도가 너무 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렇죠?
0: 네.
1: 그런 분들은 얇은 긴 팔을 준비해서 또 일하는 것도 좋으니까 실내 온도, 실외 온도의 격차를 한번 좀 생각하는 것도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우리 세종 송보관부터 네. 한번 달려볼까요? 우리 전통 솔잎을 연구한 제품.
1: 네, 좋습니다.
0: 혈관 청소부.
1: 네.
0: 그죠?
1: 여름철이 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또 뇌졸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걱정이 많습니다.
2: 네.
1: 그래서 먼저 송보감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팩트체크 간단하게만 해드리는데
0: 네.
1: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 제가 지난 시간에 요게 이제 원료 이름이 정확하게 솔잎 증류 농축액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ine Needle Distilled Concentrate 증류해서 농축한 그런 제품이 되고요. 일단은 뭐 여름철 휴가 때 7월 8월 달에 저 후니 씨나 미옥 씨도 뭐 휴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2: 네.
1: 여름철이 되면은 항상 음식 습관이 흐트러집니다.
0: 네.
1: 그렇죠?
2: 네.
1: 그래서 기름진 음식 먹게 되고
2: 그쵸.
1: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높으신 분, 콜레스테롤 있는 분들은 음식 먹으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그 여름철에 특히 혈관 건강을 잘 지키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고객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카피가 이렇게 카피가 될 것 같아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장님 제가 당뇨 때문에 참 고생이 많은데요. 당뇨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요. 당뇨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확장 해석해 보면 우리의 혈관 건강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셨던 분들도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혈관 건강이 중요한데 우리 세종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솔잎을 고농축한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됐고, 제가 솔립에 대한 효능을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세종 송부감의 원료는 솔립인데, 솔립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모세혈관, 그 다음에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 솔립에는 혈당 조절에 필요한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닌, 리모넨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솔립은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솔립은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니코틴 배출을 해주기 때문에
0: 네.
1: 여전히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은 송부감을 더 드셔야 됩니다. 꼭
2: 그렇죠,
1: 드셔야
2: 그렇죠.
1: 됩니다. 그 다음에 몸속에 쌓이는 중금속, 우리가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중금속 쌓이는 것을 이렇게 해독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솔립은 혈관 건강에 한한한 아주 중요한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세종송보감을 혈관 청소부, 혈관 디톡스 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2: 그렇죠.
1: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청소하세요, 디톡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송보감 뭐 지금 드시는 분들은 뭐 꾸준하게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이건 한 박스가 3개월분인데 혹시라도 7월, 8월에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기를 원하시면 송보감을 드시면 좋고요.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한 박스 3개월, 한 박스 380불, 3개월분이 380불이고 제가 조금 이따가 세일 정보도 네. 함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네.
2: 이 송보감은 딱 섭취하셨을 때 입에서 그 송향이 쫙 나는 게 정말 기분이 확 상쾌해져요.
0: 네. 예로부터 솔이 진짜 좋다고 그러잖아요.
2: 그럼요.
0: 네. 이 하절기 혈관 건강을 위해서 세종 송보감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2: 아, 간결히 해주셨는데.
0: 네. 자, 그러면 이제 하절기.
2: 저처럼.
1: 네.
2: 면역, 정말 뭐 무슨 많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역들이 많은데. 뭐 근력도 있을 수 있고.
1: 하절기의 네. 면역력이 면역력. 떨어지는 이유는 뭐 네. 실내외 온도차로 냉방병이 올 수도 있고.
2: 네.
1: 또 하절기에는 체력 저하나 수면 부족으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의 면역력은 뭐로 지키면 좋을까? 여러분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후코이단 얘기는 길게 안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세일 정보를 드릴 텐데 우리 후니 씨는 목이 아프니까 우리 저 네. 미옥 씨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네네.
1: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다.
0: 네.
1: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0: 네.
1: 아포토시스 네. 효과 아마 기억할 겁니다.
0: 네, 기억해요. 우리 네. 몸속에 비정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나쁜 네. 세포를 이렇게 자멸하게 하는 거.
2: 오.
1: 네, 맞습니다.
0: 네.
1: 요거는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방송 때 강조를 많이 하죠. 후코이다는 항암 효과, 면역력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후코이다는 8년 전에 처음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사실은 오늘도 아침에 이 동부 시간으로 조금 전에 한국에 제가 여기 지금 카톡을 보고 있어요. 우리 지사에다가 한국 어디라고 후코이단을 보내달라는 분이 벌써 아침에 두 명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노봉구의 방학로에 사 신동아 아파트로 보내주세요 하는 분도 계셨고
0: 네.
1: 또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 1길 이렇게 돼 있는데 전라북도로 후코이단을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최근에 한국으로 많이 보냈는데
0: 네.
1: 면역 기능이 약하신 분들, 특히 이 항암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세종 후코이단을 찾는데 뭐 함량, 순도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원산지가 잘 들으세요. 일본산 바다, 일본 바다에서 채취한 후코이단이 아니고 청정 애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돼서 그 원산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 여러분 금세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세종 후코이단을 상담하면 좋고요. 제가 송보감은 혈관, 후코이단은 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세일을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세일은 제가 오늘 첫 번째 세일 하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세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종 송보감은 우리 홈페이지에 두 박스 구입하면 한박스 후리를 드리는데 그리고 후코이단 세일은 아직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듣는 다섯 분에게 세종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네. 선물로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2: 오.
1: 이 세일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이건 너무
1: 지난
2: 좋아요.
1: 지난 방송 때는 네. 어떤 그 하와이에 사시는 분이 LA에 출장 왔다가 이 방송을 듣고서 그냥 놀래가지고 막 구입을 하시면서
0: 네.
1: 진짜로 후쿠이다를 선물로 주는 거 맞아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0: 네.
1: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 세종 송보감 구입하시면 선물로 면역에 좋은 후코이단 한 박스 드리고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보너스로 드리는데 전화번호 바로 오픈할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213 우리 LH사입니다. 383-8899 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네, 방송 때 주시는 특별한 세일 정보, 세일 중에 잔여 최고 같아요.
2: 최고, 최고 진짜 최고예요. 네. 너무 좋아요.
0: 미저녁은 물론 한국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213-383-8899, 213-383-8899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한미혁 씨,
2: 네.
1: 시간이 없지만
0: 네.
1: 제가 요즘에 하절기에 그 휴가철을 맞아서
0: 네.
1: 뭐 송보감, 후코이단 문의도 많습니다만 관절보감 요로 청보감에 대한 문의가 7월달, 8월달 요 하절기를 앞두고 문의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0: 네.
1: 저도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0: 네.
1: 무릎이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아프시고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 무릎을 쭉 펴고 계시고 그래서 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정말 이 7월, 8월 달에 힘들어 하시는데 세종 관절보감,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제품이 되는데 이 제품은 뭐 식당, 세탁소, 네일샵 이런 육체적인 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부님, 또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도 드시는데 요거는 보스웰리아, 콜라겐, 식이유황, 상어연골 이런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드셨던 분들은 금세 아실 겁니다.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2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있고 195불이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여행할 때 시간 차를 세워야 됩니다.
0: 네.
1: 소변 문제, 방광 건강에 안 좋으시고 예, 여름철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2: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네.
1: 이 요로 청보감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요로 청보감 얘기도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 세종 요로 청보감은 빈뇨증에 좋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또 여성분들 방광염, 또 요실금, 또 남성분들은 전립선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 저 빈뇨증 증세 중에요. 절박성 빈뇨증, 절박성 요실금 이런 말이 있어요.
2: 오.
1: 그만큼
2: 절박한구나.
1: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0: 네.
1: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신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세종 요로 청보감을 꼭 상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딴 거 다 빼고 관절보감, 요로 청보감 각각 한 박스 2개월분에 195불인데 요거는 두 번째 세일로 각각 두 박스를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2 플러스 1으로 드리는데 가격이 똑같으니까
2: 네.
1: 믹스해서도 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2: 오, 그러면은 관절보감이랑 요로 청보감을 믹스해서 두 박스에 한 박스를
0: 네.
2: 가능하신 거네요? 혹시
1: 그래서 관절 비타민... 두 박스에 요로 한 박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그 네. 반대로 하셔도 되고 여기에도 제가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를 같이 드릴 텐데 제가 전화번호 한 번 더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를 주세요. 213-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사실 관절 건강이나 방광 건강은 여름철 장거리 휴가 갈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 이 걱정에 못 가시는 분이 많아요.
0: 네, 세종 관절보감 그리고 세종 요로청보감 상담 필요하신 분 꼭 상담해 주세요. 213-383-8899 383-8899입니다.
2: 네, 오늘 두 가지 세일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대표님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네.
1: 첫 번째 세일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바로 그 세일입니다. 기다렸던 분들을 꼭 전화하세요. 다섯 분이고요. 세종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선물로 후코이단 한 박스, 리포존 비타민C 한 병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한국 배송도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고요. 두 번째, 관절보감, 요로청보감, 먼 여행할 때 꼭 필요하십니다. 요거는 2개월분 한 박스가 195불인데 2+1 믹스해서 구입할 수 있고요. 역시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드리는데 사장님 관절보감하고 요로청보감도 한국 배송 됩니까? 네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배송을 해드리고요. 우리 LA지사는 윌셔 6가 버질길에 있으니까 오실 분도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대표님 오늘도 바쁘시겠어요.
2: 오늘도 여전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0: 자 마무리.
2: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고요. 우리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특히 한우 씨
2: 네.
1: 빨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본사 대표 데이비서 대표님이셨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213-383-8899 세종바이오텍 화이팅! 감사합니다.
2: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대표님.

0: 오늘이 초복이네요. 초복에는 원래 초복, 중복, 말복이 가장 더운 날이라고
1: 그렇죠.
0: 해서
1: 1년 중에서
0: 2열 7열 뜨겁게 삼계탕을 먹거라 이런 날이잖아요.
1: 어?
0: 응? 왜요?
1: 저 진짜 진심 놀랐어요.
0: 왜요?
1: 제가 원래 사실 사자성어 탱자가라사대를 2열 7열 했다가 바꿨어요. 근데 거기에 끝맞이 딱 그거예요.
0: 삼계탕을 먹거라.
1: 근데 그게 오해예요.
0: 왜요?
1: 사실은 그 뜻은 아니더라고.
0: 아~
1: 근데 뭐 비슷하긴 한데
0: 네.
1: 그 한약을 위해서 이럴 때 사람이 자꾸 찬 걸 더 먹으니까
0: 네.
1: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음식을 네. 따뜻한 걸 먹어서
0: 아 속을 좀 데피면
1: 밖에가 더운데 안에가 차면은 탈이 날 수밖에 없어서
0: 그쵸?
1: 음양의 조화를 맞추면서 밖에서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더 따뜻하게 더 채워줘야 한다라는
0: 아~
1: 그런 의도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0: 네.
1: 저희가 했으면 모르고 똑같은 걸 말씀하셔서
0: 아니 어제 그래서 우연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약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만한 양분에 닭 한 마리가 나오는데
1: 여기 새로 생긴 데가
0: 있구나. 칼국수도 넣어주고 그리고 뭐 닭죽도 해주고
1: 어딘지 알아요? 맛있어요?
0: 그리고 굴무침이 너무 맛있었어요.
1: 아.
0: 제가 좋아하는 아루굴라 루꼴라 그 채소에다가 굴무침을 해주는데 너무 맛있어서 두개 시켜 먹잖아요. 오늘 여러분 몸을 보호하는 원기를 보호하는 그런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일광절약 시간제 이것을 아예 연고화하는 그런 선샤인 프로텍션 액트를 미 하원에서 통과시켰대요.
1: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몇 년째 사실
0: 아니 네. 그러니까 매번 이거를 시계를 바꾸고 뭐 하고 이러고 번갈아고 그러다 보니 해프닝도 일어나고
1: 엄청 많죠.
0: 교회 늦고 한 시간 막. 근데 요즘은 뭐
1: 이제 바이오리듬도 안 맞고
0: 휴대폰이 있어서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1: 경제 효과도 없대요 이제.
0: 이게 이제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생체 리듬을 깨트리면서 시간 바꾸지 말고 아예 그냥 한 시간을 땡겨라 이거예요. 근데 난 이거 반대세.
1: 아예 땡기자고요?
0: 네, 그런 거예요.
1: 아, 그런 그냥 그것만 없애자는 게 아니라?
0: 아니에요.
1: 또 새로운 말이네?
0: 네.
1: 싫어요.
0: 네. 이거 안 되지.
1: 아, 근데 그럼 더.
0: 그러면 겨울에 새벽에 애들이 그냥 깜깜할때 학교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뭐 AI가 다 해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막 죽으라고 해야 될게뭐 있어.
1: 아니, 그것도 근데
0: 그냥 느긋느긋하면 되지.
1: 그 말씀하신 경제효과가 이제는 없어요. 미미하대요. 그 두 시간 땡기는 게.
0: 네, 나안 했으면 좋겠어.
1: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리 옛날처럼.
0: 그냥 자연적으로.
1: 다른 나라 안 하잖아요.
0: 아니면 시계는 내버려 두고 정일광 절약을 하고 싶다면 여름에만 자 지금부터
1: 뭐 온도를
0: 관공서나 학교는
1: 그치.
0: 8시 9시 출근이었으면 8시로 땡긴다. 대신 일찍 1시간 퇴근.
1: 그럼 안 되죠.
0: 왜요?
1: 부모님 입장에 안 돼요, 그러면.
0: 왜요?
1: 그러면 생체 리듬이 더 안 맞아요.
0: 더 안 맞나?
1: 우리 출근을 그대로인데 애들 가면 이거 안 돼. 부모 입장에서 또 그건 안 돼.
0: 안 돼요?
1: 네, 그건 안 되고 저는
0: 뭐 어떻게
1: 그
0: 해야 돼?
1: 에너지 효율성이라면 에너지만 말씀하신 거 관공서 이런 데서 설탕소범으로 야 원래 뜨거운 시간이 이렇게 1시간 우리가 늦게 아니면 온도를 조절하겠다 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끌어당겨야지 무식하게 시간만 땡겨서 될 게 아니라는 거야.
0: 뭐 저기 뭐야 아예 그냥 지금 미국은 대륙이 넓으니까 이스턴 타임, 뭐 센트럴 타임, 마운틴 타임, 우리 패시픽 타임이 있잖아요.
1: 그쵸?
0: 그게 다 1시간씩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1: 근데 그것도 심지어 근데 다 하진 않잖아요.
0: 그걸 하는 주가 있고 또 안 하는 주가
1: 그러니까.
0: 있어. 그러면 또 어떤 주는 시간이 헷갈려. 다른 거야.
1: 맞아요.
0: 그럼 어떻게 되라고?
1: 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빨리 없애야 돼.
0: 안 돼. 근데 왜 하원에서는 왜
1: 미국만 할까요? 뭐
0: 그러니까,
1: 상징성이 있는 거야?
0: 그러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 근데 저희가 맨날 풀 때도 이게 몇십 년을 사시니까 그냥 그런가 다 넘어가잖아요.
0: 맨날 헷갈려.
1: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간대요. 이거 왜 하고 있냐고.
0: 그래도요. 이런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갔다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뭐 이것도 재미지 뭐.
1: 여러분 물 한 모금 삼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전 정말 깨달았습니다.
0: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 유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어머, 진짜예요? 정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 975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7: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7: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8: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7: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허니 씨 이런 노래 들으면서 어디 트로피컬 가가지고 시원하게
1: 피나 콜라다나. 진짜로 갑자기요? 네. 이 약에 무슨 호르몬이 있는지 모르는데
0: 왜?
1: 막 자꾸 예민해져 되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0: 왜 눈물이 날라고 그래?
1: 몰라. 갑자기 들으니까 저 챙겨준 와이프 되게 미안해지네 갑자기.
0: 왜요?
1: 저 며칠 동안 저 챙겨주라고 와이프도 몸에 안 좋아요. 근데 갑자기 미안한 말 확 이동을 드는데
0: 와이프 이름 좀 한번 부르면서 자기야 지금 듣고 있을 텐데
1: 어떤 이름? 누구? 아니야. 노래 너무 좋다 지금.
0: 아, 가족 모두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면 어떨까 이런 건데.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점점 그래요. 근데 맞아요. 오늘 희망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새로운 치료 신약인 니라네스겐의 임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동안의 치료제들이 뇌 껍데기 찌꺼기를 청소했다면 이번 신약은 뇌세포 안쪽에서 기억을 직접 망가뜨리는 타우라는 단백질의 엉킴을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방식을 쓴대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았을 뿐인 근데 무려 응? 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무려 26%나 낮춰졌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치매도 잡고
1: 그러게요. 야, 너무 좋은 소식이다 이거.
0: 그런데도 정신이 없는 요즘 건망증 응? 더위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0: 네.
1: 귀찮은 것도 있죠.
0: 네네. 오늘 건강하게 쿨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초복이라고 해서 너무 또 아유 당연히 더 짜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0: 네.
1: 초복이니까 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더운 거다 그냥 편하게.
0: 더운 대로.
1: 맞아요. 뭐 얼마나 덥겠어.
0: 네, 내가 살아있어서 이 더위도 느끼는 거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1: 맞습니다.
0: 그러고서 마시는 찬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1: 맞습니다.
0: 네. 제럴드 졸링의 티켓 투 더 트로피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희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 213-427-5500, 427-5500.
2: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6: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6: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6: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4: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틴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6: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7: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드립니다.

0: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 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 오늘은 뜸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요, 만성병에는 뜸으로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라도 몇 군데 경혈에 뜸을 뜨면 우선 피로도 모르고 질병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무극보양 뜸은 백혈하는 머리에 있는 자리와 등 뒤에 있는 폐유공황이라는 자리가 있고 배 위에 있는 중안이라는 자리, 양쪽 다리의 족삼리 자리, 양쪽 팔의 곡지라는 자리, 그리고 배꼽 아래 남자분은 기해관원, 여자분은 수도등극이라는 혈자리를 뜨는 것을 무극보양뜸이라고 합니다. 이 뜸은요, 세포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몸을 가뿐하게 하고 따라서 상쾌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웬만한 피곤한 일을 해도 빨리 회복되어 피곤함을 모르게 됩니다. 혈액에 대한 뜸의 작용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뜸을 뜨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성분의 변화를 주어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 뜸은 전조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체질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은 정상으로 되고 우울증, 신경쇠약에 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뜸을 뜨게 되면 숙면을 취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통의 원리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남녀의 생리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남자는 더욱 힘이 강해지고 여자는 더 예뻐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뜸이야말로 최고의 의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뜸은요, 바로 굿자라는 한문을 쓰는데요. 이 굿은

0: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서 강화수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배 필터 같은 그러한 딱딱한 담배 필터 뜸은 200도가 넘는 고온을 냅니다. 특히 그 강화수기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은박지 거기에는 200여도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쑥뜸은 빨리 불이 붙으면 꺼야 됩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에서 20여 년간 식당을 지켜온 70대 부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3세 김윤주 씨와 71세 차명자 씨로 지난달 30일 오전 식당을 찾은 업주와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차 씨는 식당 안에 반듯하게 누운 채 숨져 있었고 남편 김 씨는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토론토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와 가까이 지내온 지인에 따르면 차 씨는 유방암이 폐까지 전이된 말기 상태였으며 사망하기 2주 전부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응급실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차 씨는 이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부부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체류 신분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계속 미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캐나다에 직계가족이 없고 한국의 가족과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장례 절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류 미비 체류자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경우 어떤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텍사스 달라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스페인은 프랑스를 2-0으로 꺾었습니다. 선제골은 미켈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이었고 페드로 포로가 쐐기골을 추가하며 승부를 굳혔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지만 끝내 결승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4강 무대를 밟은 것은 이번이 16년 만입니다.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처음으로 결승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스페인의 다음 상대는 반대편 준결승을 통과한 팀이 됩니다. 결승전은 이번 대회의 마지막 무대로 스페인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 도전이 이어집니다.
6: 미군 중부사령부가 어제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봉쇄 개시 1시간 전에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도 단행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재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잔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 100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해상 봉쇄는 이란의 모든 항구를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차단해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과 해상 물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란은 원유 수출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왔기 때문에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해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해운 시장의 움직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원

0: 투원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고발 전문 유튜버 닉셜리가 지난 토요일 폭스뉴스의 시사 프로그램 더 빅 위켄드 쇼에 출연해 뉴욕 플러싱 일대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에 메디케이드 부당 청구 의혹을 12분 넘게 공개했습니다. 연방 의료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의 매흐메 노즈 청장이 닉셜리의 현장 취재에 직접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닉셜리는 인터뷰에서 한 어덜트 데이케어 업체가 등록 환자 7,000명 이상을 신고하고 1,200만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즈 청장과 닉셜리가 함께 방문한 플러싱의 한 아파트에는 의료기기 업체 3곳이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 판매 물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즈 청장은 이를 전형적인 유령 업체의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폭로 영상은 방송 직후 유튜브에 공개돼 12시간 만에 조회수 20만회를 넘겼습니다. 이번 논란은 올해 2월 플러싱의 해피라이프 데이케어와 로열 데이케어 운영진이 약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불거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 상당수는 공개 데이터와 잠입 취재를 토대로 한 추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개별 업체의 위법 행위가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연방당국이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전수조사에 나설 경우 남가주 지역 약 30여 곳의 어덜트 데이케어로도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 미국 전역에서 장내기생충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및 주 보건당국은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4,000명 이상이 감염됐고 80명 이상이 입원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시간주에서만 3,3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으며 역학조사 결과 상추와 샐러드 채소가 유력한 감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지역 일부 타코벨 매장은 예방 차원에서 상추와 실란트로 등 신선 식재료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타코벨 이용 이력이 없는 환자도 확인된 만큼 오염된 식재료의 유통 경로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 감염병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며 물같은 설사와 복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부터 8월 사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연방보건당국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 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비누로 손을 씻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알코올 손소독제는 이 기생충 제거에 효과가 없어 반드시 물과 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오늘은 초복입니다. 한국의 전통 절기로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의 첫 번째 날입니다. 삼복은 초복과 중복 그리고 말복으로 이어지며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로부터 이날에는 무더위에 지친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챙겨 먹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제 센타모니카 피어에는 평일임에도 관광객과 주민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초복을 하루 앞두고 여름 더위를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진 것입니다. 올여름 남가주 기온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수분 섭취와 그늘 확보가 중요합니다. 삼복 더위는 말복까지 약 한 달간 계속됩니다.
2: 스페인이 어제 열린 2026년 월드컵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2-0으로 꺾고 16년 만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전반 20분 페널티킥을 오야르사발이 성공시킨 데 이어 후반 13분 포로가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스페인은 4강전까지 단 한 골만 내주는 철벽 수비로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처음으로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스페인의 결승 상대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준결승 승자가 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프랑스는 3년 연속 메이저 대회 결승 길목에서 스페인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4: 사실상의 결승답게 팽팽했던 압박전에서 스페인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전반 20분 야말이 크로스를 걷어내려던 프랑스 수비수 디뉴의 발길질을 맞고 쓰러져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오야르 사발이 가볍게 차너 스페인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핵심 수비수 살리바가 부상으로 조기 교체되면서 큰 악재를 맞이합니다. 다급해진 프랑스는 반격에 나섰지만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13분 스페인이 특유의 패스 게임으로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올모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진을 무너뜨린 포로가 오른발 슈팅으로 프랑스 골망을 또 흔들었습니다. 결국 2대0 스페인의 완승. 스페인은 4강전까지 단 한 골만 내주며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결승에 올랐습니다.
5: So I think Spain did great today. I thought Lamine Yamal was going to score, if I'm being honest. But I did say that Oyarzabal was scoring, he did. So I'm very happy for that.
4: 3년 연속 메이저 대회 준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잡아낸 것도 스페인이었습니다. 유로 2024와 지난해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 이어 이번 월드컵에서도 프랑스를 무너뜨린 겁니다.
6: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to Spain. Even though I was supporting France, they came out more aggressive and as a better team today.
4: 스페인의 결승 상대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준결승 승자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7: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7: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 한국병무청이 어제 서울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협의체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협의체는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병역과 국적 관련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오래 거주한 경우 병역 의무 절차나 국적 관련 규정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4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각 부처가 따로따로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협의체는 병역 상담부터 실제 이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지원체계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재외국민이 안정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라면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정보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 번호 HR-139로 불리는 이 법안은 서머타임을 연중 유지해 매년 봄과 가을마다 반복되는 시계 조정을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머타임 연구와의 찬성 입장을 밝혀온 만큼 법안은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라는 두 관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2022년에도 유사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막혀 결국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은 시간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와 관광 및 야외 활동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서머타임이 연중 유지되면 겨울철 해가 늦게 뜨는 탓에 학생과 주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화당 소속 아칸소주 톰 코튼 상원의원도 이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원 표결 결과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시계를 바꾸는 관행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월 27일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강력한 정치적 도전자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출신 정치인 가디 아이젠코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총리 적합도 41%를 기록하며 네타냐후 총리의 37%를 앞질렀습니다. 아이젠코트가 창당한 중도정당 야샬의 예상 의석도 24석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23석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이젠코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불필요하게 장기화했다고 비판해왔으며 하마스의 인질 석방 협상을 거부한 것도 강하게 문제 삼아왔습니다. 그의 지지율 상승에는 개인적 비극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이젠코트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막내 아들과 두 조카를 잃었습니다. 이는 예비군 소집에 응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장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선 결과를 단순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반 네타냐후 진영은 전체 120석의 과반 연립정부를 구성하기에는 지지율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일부 야당을 설득해 야권의 연립정부 구성을 저지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오늘 조연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일시 귀국해 외교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현지와 한국 본부 사이에 한미 현안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다며 직접 귀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쿠팡 사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 대사는 앞으로 수일간 국내에 머물며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및 산업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현안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부터 찾았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 느끼는 한미 간 현안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직접 들어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12: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11: 대사가 임기 중 귀국하는 건 주재국 정상의 방한에 동행하는 경우 외에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현안들이 생각보다 더 꼬여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사태는 강 대사 스스로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2: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11: 또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속도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6개월이나 늦게 시작하고도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그러나 우리의 대미 투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12: 뭐 저희는 아무래도 그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 강 대사는 닷새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외교부는 물론 국가안보실과 산업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현안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13: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지난 월요일 차량국 현대화 법안인 SB 169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프로그램의 참여 상한을 기존 15%에서 60%로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 1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제 휴대전화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해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법안에는 모바일 면허증 확대 외에도 우편 통지와 종이 서류를 줄여 차량국 행정 비용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그동안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서류 절차로 주민 불만이 높았던 기관입니다. 이번 디지털 전환은 그 불편을 줄이려는 구조적 개편의 일환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항 보안 검색대나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물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 프로그램 단계인 만큼 모든 기관이나 업소에서 즉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 신분증 도입에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주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창립 13년 만에 연간 이용자 1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센터 측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증가를 이끈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 5월 재개된 무료 점심 프로그램에는 매달 평균 3천 명이 참여하고 있고 평생교육 강좌에는 매달 6천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합치면 월 이용자가 약 9천 명으로 연간 10만 8천 명 규모가 됩니다. 센터는 2013년 10월 한국무용과 사진 등 4개 강좌 20명으로 출발해 현재는 50개 강좌를 운영하는 종합 커뮤니티 센터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학기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스마트폰 기초와 요가 태극권 음악교실 등 건강과 디지털 교육 분야였습니다. 무료 점심 프로그램에서는 하루 평균 150개의 도시락이 제공되고 있으며 타인종 주민들의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50명의 강사와 23명의 자원봉사자 등 모두 73명이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표 공립대 시스템인 UC가 SAT와 ACT 등 표준시험의 입시 활용 여부를 재검토하려던 계획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UC 입학정책을 담당하는 학술원 산하입학 고교관계위원회가 지난 열흘 전 회의에서 표준시험 활용 검토를 위해 마련했던 로드맵을 철회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당초 2027년 5월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검토 일정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UC 학술원 의장 아메트 팔라조글루는 검토 약속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며 충분한 근거 기반 분석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UC 내부에서 표준시험 제도입 논의가 빠르게 확산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난 5월에는 600명 이상의 UC 교수들이 이공계 전공 지원자에게 SAT 또는 ACT 수학 점수 제출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는 서한을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교수들은 2020년 팬데믹 이후 표준시험 제출 의무가 폐지되면서 학생들의 수학 기초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교성적 인플레이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 작성 증가도 객관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험 제출을 선택제로 전환했던 일부 명문 사립대들이 최근 SAT와 ACT 요건을 다시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UC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시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올해 공급된 신주 규모가 3,447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근 4년간의 연간 공급액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페이스X의 111조 원 규모 기업 공개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126조 원대 유상증자 등 대형 주식 발행이 잇따른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주식 발행에 나서는 이유는 인공지능 인프라 설비 투자 재원을 서둘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식 공급 급증이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처럼 강세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험 신호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국 주식시장에 유례 없는 규모의 신규 상장과 유상증자 물량이 쏟아지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강세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111조 원 규모 기업 공개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126조 원대 유상증자 등 올해 시장에 공급된 신주 규모는 3,447억 달러를 돌파해 최근 4년간의 연간 공급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대규모 주식 발행에 나서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인공지능 AI 인프라 설비 투자 재원을 서둘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처럼 주식 공급 급증 현상이 통상 강세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험 신호라며 시장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80조 달러에 이르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신규 물량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단순한 주식 물량 과다만으로 강세장이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론도 내놓고 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 월드 들어가세요.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8: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7: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8: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7: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8: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0: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오늘 남가주 전역에 초강력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밸리 지역과 내륙 저지대 기온이 화씨 100도에서 110도 사이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샌퍼난도 밸리 서쪽이 가장 무더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사막 휴양지 팜스프링스는 화씨 11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살인적인 더위가 예고됐습니다. 예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극심한 더위지만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경보는 내일 저녁 8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유지되며 해안가에는 폭염주의보가 별도로 발령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다며 낮 시간대에 무리한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주변 취약계층의 안부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기 시작하고 모레에는 바닷바람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본격적인 냉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주말에는 일부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배팅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배팅 플랫폼 칼시와 폴리마켓 두 곳에서 중간선거 결과에 배팅된 금액이 이미 1억 9,7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스포츠부터 국제 정세 정치 선거까지 다양한 주제에 배팅할 수 있는 구조로 예측이 맞으면 1달러를 받고 틀리면 전액을 잃는 방식입니다. 칼시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확률을 기록한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탈환하는 결과로 46%를 나타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하원만 가져가는 시나리오는 38%로 뒤를 이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도 민주당 상하원 완승 확률이 44%로 가장 높았고 공화당 상원 민주당 하원 시나리오가 41%로 근접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키는 시나리오는 15%에 그쳤습니다. 비교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폴리마켓에서만 32억 달러가 베팅됐고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 승리에 돈을 걸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베팅 규모는 아직 대선에 미치지 못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노벨상 수상자이자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가 인류가 인공지능 발전의 특이점 기슭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허사비스 CEO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이미 인간의 이해 능력을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수년 안에 산업혁명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충격이 사회 전반에 닥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기술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면 사회제도와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고 공백이 생깁니다. 허사비스 CEO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 안전성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적인 인공지능 표준기구를 설립해 기술 개발과 안전 관리를 함께 끌고 가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핵에너지가 등장했을 때 국제원자력기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인공지능에도 그에 준하는 국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혜택만큼이나 위험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경고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자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0: 이재명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하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이번 업무 보고에서 재정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자본시장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를 지적하며 관련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 경제 정상화에 이득이라며 각 부처에 장기 정책 집행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11: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10: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1: 한국권에서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12: 예, 그렇습니다.
11: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10: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11: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10: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3: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1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5: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버오피스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은 대통령이 전국 방송망을 통해 국민 전체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통상 중대한 국정 현안이 있을 때 활용됩니다. 이번 연설의 핵심 주제는 선거 공정성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 공정성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입니다. 프라임타임 연설이라는 형식 자체가 이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연설 내용에 따라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나 관련 입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의 구체적인 연설 내용은 오늘 저녁 공개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식료품 가격이 다음 달부터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제정된 포장재 규제법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곧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수수료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부과되며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전국에서 식료품 물가가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여기에 포장재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장바구니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늘리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환경 목표를 위한 정책이지만 물가 상승 압박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시행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마트 진식대 가격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그룹의 주가가 어제 장중 한때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자진 상장 폐지 또는 기업 회생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루머가 시장에 퍼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전기차 시장의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당 루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에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설립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지만 판매 부진과 지속적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체가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로 흔들리는 가운데 자금력이 약한 후발 업체들의 생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주가는 장 마감 기준으로 57% 가까이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수십 달러를 넘나들던 주가가 이제는 달러 단위 초반대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루시드가 실제로 상장 폐지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면 전기차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주별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활비가 가장 비싼 주 10곳 가운데 9곳이 민주당 우세 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생활비가 낮은 주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에너지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로 꼽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당이라고 스스로를 내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는 그 주장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 등 실질 생활비 지표에서 민주당 우세주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셈입니다. 정치적 성향과 생활비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물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7: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8: 눈은 밝게,
19: 얼굴은 아름답게,
18: 불란서 안경 검안과.
19: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8: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20: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21: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 콩 통째로 검은 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20: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21: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2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3: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4: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23: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4: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23: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2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빌더스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딱 가운데 수요일이네요. 오늘의 LA 한입토크입니다.
1: 뉴스 잘 들으셨죠? 오늘 건강한 입은요? 검진 결과표 받아보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0: 저도 매번 받으면 숫자들이 빼곡한데 뭐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1: 맞아요. 그 복잡한 결과표를 이제 AI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0: 검진 결과표 하면 저도 솔직히 오래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글씨는 작고 항목은 많고 그냥 의사선생님 만날 때까지 서랍 안에 넣어두게 되더라고요.
1: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 결과표 사진 찍어서 AI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으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요.
0: 잠깐 여기서 배경 하나 짚고 가면요. 건강검진 결과표가 복잡해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항목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정작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파악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 면이 있거든요. 그 간격을 AI가 좁혀줄 수 있다는 게 요즘 달라진 점이에요.
1: 맞아요.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항목 있잖아요. HDL이 뭔지, LDL이 뭔지. AI한테 물으면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이게 낮으면 주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해줘요.
0: 그게 참 다르죠. 표 안에 화살표 하나 있는 거랑 말로 풀어서 듣는 거랑.
1: 단 한 가지. AI 설명은 이해를 돕는 거고요. 치료나 약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께 확인하셔야 해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0: 오늘 구체적인 활용법 더 이어가 볼게요. 그 AI를 쓴다고 해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결과표에 적힌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거죠.
1: 맞아요. 예를 들어 LDL 콜레스테롤이 경계 수치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걸 AI한테 보여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걷기를 늘려보세요. 이렇게 풀어줘요.
0: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신기했던 게 항목마다 이건 정상 범위예요. 이건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짚어주더라고요. 서랍에서 꺼내기 전에 AI한테 먼저 여쭤보는 느낌이랄까요?
1: 여기서 잠깐 생활 번역 한 줄 드릴게요. AI로 결과표 읽기를 쉽게 말하면요. 복잡한 의학 용어를 내 옆집 친구가 설명해주는 것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단 의사 친구가 아니라 설명해주는 친구예요.
0: 그 차이가 중요하죠. AI가 설명은 해줘도 치료 방향은 결국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1: 맞아요. 특히 이상소견 있음 이런 표시가 있다면 AI 설명 들으시고

0: 안심하지 마시고 그 설명을 들고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질문 준비가 훨씬 잘 되거든요.
1: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 드리자면요. 집에 묵혀둔 검진 결과표 있으시면 오늘 점심 후에 한번 꺼내보세요. 사진 찍어서 AI한테 이거 설명해줘 한마디면 시작이에요.
0: 결과표가 더 이상 남의 나라 말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1: 자, 그럼 오늘의 팁입니다.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수요일 건강한 입 체크포인트 드릴게요.
0: 하나, 결과표 사진 찍어두세요. 종이로만 갖고 있으면 잃어버리기 쉬워요. 사진으로 저장해두시면 언제든 꺼내볼 수 있어요.
1: 둘, 모르는 항목은 AI한테 그대로 물어보세요. 어렵게 검색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0: 셋, AI 설명 들은 뒤엔 반드시 의사선생님께 확인하세요. AI는 번역을 해주는 거지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1: 결과표를 이해하고 나서 가는 진료는 질문도 더 잘 되고 시간도 훨씬 알차게 쓰실 수 있어요.
0: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결과표, 오늘 한번 꺼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1: 오늘 광고주 없이 진행했는데요. 내일 목요일 한입 토크 잠깐 귀띔해 드릴게요.
0: 내일은 생활 한입입니다. LA에서 장 볼 때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고르는 법, 마트 지낼 때 앞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 내일 꼭 들어주세요.
1: 오늘 검진 결과표 얘기처럼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내일도 그런 이야기 가져올게요.
0: 오늘 결과표 서랍에 넣어두셨던 분, 지금 꺼내서 사진 한 장만 찍어두세요. 그게 오늘의 첫 걸음이에요.
1: 오늘 한 줄 정리입니다. 검진 결과표는 이제 서랍에 넣어두지 마세요. AI한테 먼저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께 확인하는 것, 그게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이에요.
0: 내일 목요일은 생활 한입, 마트 장보기 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1: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오늘의 LA 한입 토크였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6: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1: 연세대학교 글로벌 CEO AMP 과정 제1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7월 16일에서 8월 15일 목금토 5주 과정. 급변하는 시대를 이끄는 리더를 위한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인문학과 경제, 리더십, AI 등 미래 경영에 꼭 필요한 교육을 연세대학교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배움과 품격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 지금 연세글로벌 CEO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세요. 문의는 류재근 사무총장 213-605-1117, 줄리김 사무차장 213-316-8989, 이메일 yggcous@gmail.com입니다.
1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2: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0: 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AM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우, 오늘 날씨 너무너무 덥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아, 덥다 덥다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오늘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가만히 떠올려보면 이토록 뜨거운 여름이기에 얼음 가득한 아메리카노 한 잔의 시원함이 온몸으로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연히 만난 빌딩 숲 사이에 한 줄기 바람이 기적처럼 또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아, 감사하다. 이 말 속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덥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요, 이 더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시원함들, 그 시원함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미소 짓게 할 작은 감사거리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0: 네, 칼 더글라스가 불러준 쿵푸 파이팅이었습니다. 긍정의 바람과 에너지가 가득한 음악 여러분들께 띄워드렸어요. 아, 오늘 진짜 덥습니다. 여러분, 아,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고요. 물 수시로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시원한 물을 그냥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는 아, 그냥 이렇게 사이사이 목마르지 않게 물을 좀 자주 마셔주는 거 예, 중요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니 유튜브 댓글창에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 예쁜 글을 올려주셨네요. 반가요. 해피투게더 수요일에는 선배님께 빨간 장미를 드려요. 오늘이 최고 덥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무더운 날은 외출하기보다는 좀 아,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시원하게 보내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해서 행복하다. 동감합니다. 이 더위에도 한 줄기 바람에 감사합니다. 아우, 예쁜 댓글이세요. 고맙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선미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이 채팅방에도 인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나 신청곡도 주셨습니다. 80년대 음악 가운데 그룹 카메오의 캔디라는 곡이 생각났어요. 캔디님께 이 곡을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캔디님 지금 바쁘신가 봐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콜 철님께서도 날이 너무 더워서 물속이 그립네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모티콘을 올려주셨는데 이 물속에서 아이에게 숨 쉬어 이런 재미있는 이모티콘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물속이 그리워서 첨벙 물속에 손을 넣었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저는 더위 식히러 스파로 이 피서 가려고 합니다. 집은 너무 더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파 가신다고요? 네, 냉탕에서 시원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열 치열입니까? 아하, 감사해요. 자,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 묘하게 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모두 이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평안하시고요. 쿨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원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2: 세종송보감,
1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2: 세종송보감,
11: 쌩쌩 돌아라 하하
12: 세종송보감이잖아.
13: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8: 213-383-8899, 383-88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 파트너이자 늘 건강과 솔루션을 제안해 주시는 분이죠.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예, 김원정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아름답고
1: 너무 시원하게 입었어요.
0: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너무 시원하고 여기 너무 예뻐요.
1: LA 여기 한인타운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100도더라고요. 100도.
0: 아, 좀 좋아.
1: 이렇게, 너무 더워요.
0: 이렇게 예쁘셔도 되는 겁니다.
1: 아니요.
0: 제가 들어오실 때 그랬잖아요. 오,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1: 이 옷을 입어서 그런가요? 옷을 아니, 시원하게 입어야겠네요.
0: 그런, 네. 그 옷은 아주 김원정 씨처럼 날씬한 사람들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1: 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0: 아니 시원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1: 이런 오가는 말에서도 네. 좋은 또
0: 너무,
1: 에너지가
0: 너무
1: 나오니까
0: 예뻐요, 오늘.
1: 건강 정신 건강 또 몸 건강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0: 아, 거기다 피부까지 반짝반짝반짝해서 오늘 감사합니다. 유난히
1: 헬스코리아와 함께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0: 아, 네. 그렇군요.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그 에브리본 예, 물걸레 청소기.
1: 제가 그것 때문에 표정이 밝은가 봐요.
0: 아, 그런가요?
1: 에브리봇 그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네. 진짜 가사 노동이잖아요.
0: 그럼요.
1: 그 일을 집안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막 그 속 시원할 정도로 하고 나면
0: 네.
1: 물걸레 청소까지 빡빡 닦고 나면
0: 네.
1: 내 몸이 지쳐서 표정까지도 힘들어지고
0: 맞아요.
1: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건강한 기운도 안 나오게 되는데
0: 맞아요.
1: 아, 에브리봇 덕을 보고 있습니다.
0: 아니 더운 날 네. 물걸레로 빡빡 청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1: 근데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또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우라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0: 네.
1: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리모컨도 사용하셔도 되고
0: 그렇군요.
1: 버튼만 누르시면 뭐 자동 모드로 에브리봇 기존에 이제 엣지 여러분들이 엣지? 많이 구매를 하셨었는데
0: 네네네.
1: 이게 이제 최신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름도 에브리보 3스핀 슬림입니다.
0: 3스핀 슬림.
1: 그러니까 요 이제 물걸레 패드도 두 개에서 세 개가 됐고요.
0: 네.
1: 요 세 개에서도 이제 슬림이라는 거는
0: 네.
1: 높이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0: 아, 슬림하다는 거죠.
1: 슬림. 슬림하면 뭐 사람도 슬림하면
0: 그쵸.
1: 아유 예쁘네
0: 맞아요,
1: 얘기하지만 맞아요. 디자인도 예쁘지만 성능도 훌륭해요. 정말 이 무게가 그대로 실려서 스핀만으로 강력한 청소가 이루어지지만 이게 슬림하다라는 건 높이가 낮으니까 웬만한 그 밑에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0: 네네.
1: 침대 밑이나 낮은 뭐 네네. 서랍장이나
0: 구석구석 먼지 쌓인 곳
1: 그런 데는 손 놓고 하기도 그렇고
0: 아,
1: 뭐 긴 막대 같은 거로 한 번씩 뭐 한다 그래도 구석구석 잘 안 돼요.
0: 그럼요.
1: 그거 하고 나면 또 막 자세 안 좋아가지고 하고 나서 여기저기 막 쑤시다 이런
0: 네.
1: 얘기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데 먼지들을 한 번씩 청소를 안 하면 미세먼지들도 많기 때문에
0: 그쵸.
1: 호흡기나 또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사장님 청소가 기본이잖아요. 또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0: 그렇죠.
1: 근데 그 깨끗하게 미세먼지까지 이제 폴폴 날리던 미세먼지까지 싹 다 시원하게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0: 네.
1: 에브리보 3스핀 슬림입니다.
0: 이야 벌써 뭐 시원하게 정말 깨끗하게
1: 바람만
0: 청소가 된
1: 있어도, 네.
0: 기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1: 네.
0: 반응이 뜨거웠어요.
1: 뜨거웠어요.
0: 그죠?
1: 네.
0: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1: 네.
0: 우리 주부님들 그리고 남편분들이 또 아이고 우리 아내한테 선물해야 되겠다.
1: 사랑받아야겠다.
0: 이런 분들도 그렇죠. 이거 하나 사다 주면 정말 사랑받을 수 있겠다.
1: 몇
0: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1: 효과가 나는 거죠. 네.
0: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1: 그리고 남성분들이 사실
0: 네.
1: 물걸레 청소는 많이 도와주세요. 힘을 줘야 되니까.
0: 그래요?
1: 주말에
0: 아니,
1: 좀 몰아서 하기 때문에 안 도와주시나 보다. 어떻게 안 도와주시나 보다. 근데 보통 이제 가정 일을 네. 좀 분담을 하잖아요. 특히 미국
0: 그쵸.
1: 사회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주말에
0: 해야죠.
1: 대청소 몰아서 할 때 뭐 애들한테도 이제 어느 부분 니네 방은 니네가 치워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같이 할 때 좀 힘든 파트는 남자분한테로 가요. 그러다
0: 그쵸.
1: 보니까 물걸레질은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이런 스핀으로 돼 있어도 스틱과 같이 돼서 자동으로 하는 것들은 있었어요. 아. 그것도 제가 사실 사용을 해봤거든요. 네네네네. 그것도 파워는 파워력도 있고 자동으로 모터가 막 돌아가면서 세게 되는데 그 파워에 막 이렇게 끌려다니고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이 네. 아닌 거죠. 그냥 그 이 스핀만 회전만 자동으로 되지 네. 걔를 끌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건 이 사람의 몫인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남자분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이 얘는 혼자서
0: 지가 다 알아요.
1: 구석구석 다니면서
0: 좋네요.
1: 엣지까지 다 깨끗하게 여기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물걸레 패드는 좀 더 크게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동그랗게 붙지만 그 삼각형에서도 바깥쪽으로 좀 돌출이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들을 모든 면에 가서 부딪힐 때 네. 걸레가 먼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같은 게 있어도 가서 막 쿵쿵 본체가 부딪히면 상하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걸레가 먼저 다가가서 그 마주 접하는 그런 부분 구석구석까지도 다 따라서 청소를 해줍니다.
0: 똑똑하네.
1: 자동 모드가 있지만 엣지 모드랑 뭐 스텝 모드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엣지 모드는 가장자리만 우리가 왜 가장자리 부분이 좀 소홀해요. 근데 저는 자동 모드 해놓고 마지막에 엣지 모드를 한번 더 누르면 쭉 따라서 그 가장자리 틀을 쫙 한번 훑어주는 거죠. 얘가.
0: 그 정도로
1: 그것도 시원해요.
0: 야, 네. 그 정도로 깔끔하게 해주는군요.
1: 그리고 이제 얘가 또 가장 실력 발휘를 하는 곳은 주방바다.
0: 주방바다 얼마나 끈적여요. 요리하다 보면
1: 튀잖아요.
0: 막 튀기도 하지만
1: 기름때
0: 그쵸? 끈적끈적거리기도
1: 네.
0: 하고
1: 네네. 흘리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요. 예. 여러분들 뭐 소금 같은 거 간하실 때도 그런 것도 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물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쵸. 끈적끈적하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부엌을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일회용 같은 걸 이렇게 다녀봐요 일부러. 네. 그러면 에브리봇을 안 쓴 날 한 2-3일이라도 안 돌리면 수시로 뭐 이렇게 막 떨어진 걸 제가 알고 수시로 닦았다고 네네네. 해도 그 바닥이 새까매지고 더러워진 게 이제 진때 같은 게 묻는 게 보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에브리봇을 하고 나서 저는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계속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일부러 꾹꾹꾹꾹 제 발로 막 누르고 다녀보면 네. 묻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0: 그러면 에브리봇으로 이렇게 청소를 싹 하잖아요. 네. 그러면 습하지는 않습니까?
1: 아니 그거를 이제 예. 여러분들이 물걸레 그 패드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맨 처음 사용할 때 이제 뭐 사용법은 물론 거기 다 있지만 얘기 드리면은 처음에 물을 적셔서 꼭 짠 상태에서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자동 모드를 돌리면 얘가 물 공급량이 이제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공급량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2단계 정도로 나요. 그러면은 그 촉촉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얘가 다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걸레도 두 세트를 처음엔 드리니까 마른 걸레를 다시 부착을 해서 좀 세게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게끔 여러분들이 맞춰놨을 때는 네. 마른 걸레를 부착을 한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로 돌아다니게 하세요.
0: 그것도 방법이네요.
1: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스틱으로 할 때도 그 두 네. 가지를 팔잖아요. 웨스를 팔고 또 마른 걸 팔잖아요.
0: 네, 네, 네.
1: 드라이된 상태인 걸 꼭 마지막에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물만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말라도 상관은 정수기 물 사용하시니까
0: 네.
1: 상관은 없지만 바로 또 막 이렇게 다니면은 내 발자국이 그쵸, 생길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그걸로 또 한번
0: 맞아요.
1: 하셔도 좋습니다.
0: 깔끔하신 분들은 아마 네. 예, 마른 걸레질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에브리봇 트리 네. 스핀 슬림 그렇게 조용하다면서요.
1: 너무
0: 그거
1: 조용해요.
0: 그거 조용한 것 같은 경우는 밤에 이렇게 슬림 모드를 이렇게 따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1: 아니면은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런 거 전혀 그런 기능 없이 그냥 원래가 그렇게
1: 탑재되어
0: 조용한
1: 있는
0: 거예요.
1: 모터가 예. 43dB입니다. 이 43dB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 도서관 수준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재보면 43dB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0: 와.
1: 그만큼 거의 네. 소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자고 있어도 깨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애기 키우시는 집들은 무조건 이거 필수라고 얘기를 하세요.
0: 네, 저 아는 사람도 아이 키우는 네. 네. 그 딸한테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1: 굉장히 과사.
0: 너무 너무 조용하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 잘 재우고 나서
1: 또 애들 있을 때는 예. 미세먼지 같은 것도 다 잡아줘야 되니까.
0: 그렇죠.
1: 이거는 정말 흡입이 아니라 흡착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바퀴가 전혀 없어요. 뭐 에브리포타면은 많이들 아시는데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로봇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대단해요.
0: 네.
1: 10년 동안 네. 연구해온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바퀴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물걸레가 밀착이 돼서 이 2.1kg인 그 네. 그 무게가 그대로 실려서 그 성인 남성이 꾹꾹 눌러서 시원하게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1: 네.
0: 자, 이거 얼마예요?
1: 이거 가격 때문에 진짜 네.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0: 아마존보다 더 싸다면서요.
1: 아마존보다도 100불 정도 지금 싼 가격이에요. 똑같은 모델, 최신형
0: 착합니다.
1: 모델입니다.
0: 네.
1: 비교해 보셔도 돼요. 정말 매장 가서 저희 제품 딱 찍어서 아마존 딱 찍으면 나오잖아요. 가격 그럼 바로 두 대 사신 분도 있거든요. 선물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0불 할인된 가격.
0: 네.
1: 아마존보다는 100불 할인된 329불.
0: 329불. 오,
1: 그리고
0: 가격 좋습니다.
1: 또 하나의 혜택. 이거 네. 아직까지는 지금 갖고 오고 있는데.
0: 네.
1: 요것 때문에 또 놓치지 않고 빨리들 선택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기본은 걸레를 6장을 드려요.
0: 네.
1: 한 번 사용하실 때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3장이 한 세트, 그래서 여분으로 한 세트 더 드리는 게 기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마존에서 구매하시면 요 6장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요건 많이 필요해요.
0: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걸레 바꿔주듯이 한 번씩 바꿔줘야
0: 하니까.
1: 돼요. 근데 요것도 예. 3장에 예. 따로 판매를 합니다. 30불인가 뭐 20불 30불을 해요. 근데 요걸 무려
0: 네?
1: 6장보다도 2배인 12장을 더 드려요.
0: 와.
1: 12장. 와. 그러니까 예. 지금 총 가는 게 12장이 아니라 18장이 가는 거예요. 뭐 한동안
0: 네.
1: 제가 보기에는 뭐 물걸레 살 걱정 전혀 할 필요 없고
0: 걸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이걸 그냥 사용을 하고 모았다가 네. 그냥 돌려요. 그 세탁기에 그냥 돌려가지고 다시 또 사용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뭐 두 개 두 개 뭐 사용하시다가 또 새 거 그냥 교체하시고 뭐 이러셔도
0: 네네네.
1: 되고 그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0: 너무 좋네요. 가격도 좋지만
1: 네.
0: 와, 이 서비스로
1: 물걸레가.
0: 이렇게 물걸레, 예, 걸레까지 이렇게 많이 네. 주시니까.
1: 이 걸레도 기존의 에브리봇에서 네. 물걸레 패드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게
0: 네.
1: 파워루프 패드라고
0: 네.
1: 그전에는 이제 분섬사, 극세사 해가지고 분섬사 섬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바닥을 커버한다고 그러지만 바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요거를 7대 3 비율로 황금 비율로 섞어서 하나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냥 요것만으로 뭐 이거 썼다 저거 썴다 할 필요 없이
0: 네.
1: 요 하나의 파워루프 패드로 사용을 하시면
0: 네.
1: 뭐 카페트 있는 데 빼고는 웬만한 바닥은 다 커버한다라는 거. 그게 뭐 타일이 됐든 아니면은 그냥 뭐 마루바닥일 수도 있고
0: 네네네.
1: 우리가 대리석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요런 위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요걸 돌리더라고요.
0: 진짜요?
1: 좀 큰 테이블 사용하시는 분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블에 돌리면은 얘가 떨어질 위험이 전혀 없으니까 낙하 방지 감지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서 사용을 하셔도 감시하면서 거기 뭐 계단 부분에 뭘 막아놓거나
0: 네.
1: 기존에 다른 모델에 사용하실 땐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리고 뭐 기존에 어떤 걸 사용하셨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라고요. 2층에서 막아놓는 걸 깜빡해서 그랬더니 이게 막 굴러가지고 다
0: 어떡해.
1: 분해가 돼 있다고
0: 어떡해.
1: 막 이러는데 에브리봇은 뭐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자 에브리봇 3 스핀 슬림 예 바퀴가 없어도 물걸레 청소기가 가능하다는 거
1: 네.
0: 완전히 밀착돼서 청소를 해주기
1: 회전력으로.
0: 때문에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
1: 네.
0: 가격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아마존
1: 네.
0: 가격은 뭐 400불이 넘잖아요. 500불 가까운 가격인데
1: 네.
0: 120불 할인된 가격 329불입니다. 헬스코리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가격이네요.
1: 거기다 걸레 12장이 너무나 커요.
0: 그러니까.
1: 저는 이건
0: 선물이
1: 놓지
0: 너무
1: 말아야
0: 커.
1: 돼요. 그리고
0: 이거 언제까지예요?
1: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0: 네.
1: 지금 저희가 뭐 충분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도
0: 네네.
1: 요거 이게 저희가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곳간에서 임신 남다고 뭐가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없을 때는 아무리 와서
0: 네.
1: 얘기하셔도
0: 네.
1: 드릴 수가 없으니까
0: 네.
1: 지금 프로모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주식 가격인 거니까
0: 그러네요. 출시 기념으로
1: 맞아요.
0: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해주십니다. 기본 물걸레는 6장이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총 18장, 12장을 들여서 18장 네, 네. 선물로 나간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번 기회가 좋습니다. 출시 기념이니까 이왕이면 이번 기회를
1: 놓치지 마세요.
0: 놓치지 마세요. 자, 전화번호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1: 대표번호는 213-385-1005번입니다. 385-1005번인데 매장을 가세요. 매장을 가시면 맞아요. 저희 또 마사지체어 체험도 하실 수 있고 그 체험하시면서 얘가 열일하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얘가
1: 지나가서 얘가 얼마나 깨끗한지 저희 네. 매장 바다 워낙 뭐 많은 고객분들도 오시고 그쵸. 오픈돼 있는 공간이니까 네. 항상 뭐 발자국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에브리보 뚜리스핀 슬림이 지금 네. 열일하면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이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전화로 예. 주문하셔도 저희 네, 무료 배송 네, 다 네. 해드립니다.
0: 213-385-1005번입니다. 무료 배송이 또 너무 무료 배송, 좋아.
1: 무료 배송 이거 커요.
0: 너무 좋아요.
1: 네. 네
0: 맞아.
1: 바로 빠른 주문만 배송, 하시면, 무료 배송.
0: 주문만 하시면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선물도 물걸레 패드도 18장 드린다는 거 이게 아주 진짜 큰 선물이에요.
1: 네.
0: 에브리버 3 스핀 슬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헬스코리아에는 좋은 아이템들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1: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장 가보셔야 됩니다.
0: 매장에 들러서 네. 뭐 구경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하시다 보면 아 이거 우리 집에 진짜 필요한 제품인데 여기 네. 딱 있네.
1: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0: 그죠?
1: 또 많은 분들이 네. 아 이거 우리 집에 있잖아. 내가 잘 쓰고 있잖아.
0: 자랑하시는 분들.
1: 이것 때문에 건강하잖아 막 이러면서 다른 물건 사러 오신 분들한테 막.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랑받는 게 이지바이크. 발만 이제 얹어놓으면 자동으로 네, 운동이 네, 되면서 네. 이지바이크가 이제 나온 지가 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재발견처럼 그만큼 이제 운동의 중요성, 네.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요즘 날씨 덥고 또 여러 가지로 막 핑계 대시면서 운동 소홀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0: 네.
1: 그러다 보면 또 막 다른 문제점 몸에 이상 신호들이 오잖아요.
0: 네.
1: 특히 이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혈당 그쵸. 관리하는
0: 맞아요.
1: 게 쉽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0: 쉽지 않아요, 진짜.
1: 저는 사실 저같이 이제 그런 부분에 걱정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멀게 느껴지는데 저 같았던 분이 이제 수치가 올라가고 전 단계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0: 네.
1: 갑자기 이제 이거에 도움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하시면서 그 전에 관심 없던 이지바이크, 여주 프리미엄 이런 게 이제 헬스코리아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흘려봤던 것들이 생각이 나시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수시로 가서 네. 그냥 지금 나한테는 필요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갑자기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0: 네.
1: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0: 바로
1: 미루면 안 되거든요. 모든 병은 키우면 그렇죠. 안 됩니다.
0: 맞아요. 네. 뭐 마사지 체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1: 그쵸.
0: 구성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지바이크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지바이크는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냥 발만 얹으면 네.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는데 이것도
0: 네, 네.
1: 재미나게 자동 프로그램 30분 동안 천천히 갔다 느리게 갔다 뒤로도 갔다 막 이렇게 안전하고 재밌고
0: 네, 네.
1: 진 신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0: 네.
1: 관절에 무리가 안 가게 운동은 하셔야 되는데 또 안 하다가 하면은 이게 걷는 것도 좀 힘드시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때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체 근력을 좀 강화시켜 놓은 다음에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또 하시면 좋으니까 이지바이크는 한 대 들여놓으시면 정말 후회 없고
0: 맞아요.
1: 이지바이크는 가격 너무 착해요.
0: 가격이
1: 너무너무
0: 멋있죠.
1: 착한 가격 240.
0: 240.
1: 네. 이건 진짜 그냥 네. 선물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0: 네.
1: 그런 가격입니다.
0: 맞아요.
1: 제품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0: 이지바이크.
1: 네.
0: 뭐 아무 때나 운동할 수 있기
1: 네.
0: 때문에 간편하게 발만 얹어놓으면 운동이 되기 때문에 너무
1: 네.
0: 매력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바이크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마사지 체어도 예 굉장히 많죠.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1: 그렇죠. 이지바이크 지금
0: 예
1: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0: 그죠.
1: 그라비티.
0: 그라비티를
1: 그라비티, 그라비티.
0: 마사지 체어로 구입하게 되면
1: 네네.
0: 이지바이크는 그냥 선물로 아직 주시는 거죠.
1: 네.
0: 좋아.
1: 디바도 원정성 건식반신욕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48개월 무이자 환불 행사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것도 물론 이제 매장 가셔서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나한테 맞는 걸 정확히 찾을 수 있고 네. 또 워런티 풀로 드리는 거 3년인 것도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다양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네. 있는지 네. 그런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헬스코리아 하면은 이 워런티가 좋대 있는 거 3년 네. 워런티에 또 무료 배송 네. 빠르게 배송해 준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매력이고
1: 그럼요. 그리고 그 배송 리뷰가 너무 좋아요.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0: 얼마나
1: 회사 차로 갑니다. 그러니까 친절할 수밖에 없겠죠.
0: 그렇군요.
1: 원하는 위치에 다 세팅까지 해드리니까 네. 차별화된 네.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이 되는 헬스코리아를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인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자, 헬스코리아 매장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마켓 들어가는 입구 네.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그러니까 그 빛길에 있는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네. 옆에 있고요.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길벗 플라자, 그 인방학관 떡집 바로 옆이니까 가세요. 가시면 여러분의 힐링 타임을 그리고 건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네네네. 그런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헬스코리아 매장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쭉 둘러보시면 아마 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 제품들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제품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좀 아쉬운 점 있으세요? 끝으로 해주신 말씀.
1: 가장 아쉬운 건 네. 아직도 헬스코리아를 모르고 계셨다. 오늘 처음 들었다. 아니면 아직도 헬스코리아 매장을 안 들려보셨다.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0: 그렇죠.
1: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해도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도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거 네. 생각하시면서 헬스코리아와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0: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8: 불란서안경 거만과.
9: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디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까메오의 캔디. 고맙습니다.

네, 카메오 그룹이 불러준 캔디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우리 해피님들 중에 캔디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위해서 이 노래를 청해 주셨다고 댓글창에 적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로레제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라비님도 들어오셨는데요. 에브리봇 청소기 사셨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청소를 잘한다. 잘하다 잘하다 못해 신발장까지 굳이 들어가서 지가 닿겠다고 낑낑대더라고요. 그렇군요. 에브리봇 너무 좋아요. 청소는 진짜 에브리봇한테 맡기고 저는 다른 일도 하고 시간도 효율적입니다. 소음 1도 없어요.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주무실 때 틀어놓으면 돌려놓으면 그러니까 청소기를 돌려놓으면 아침에 청소 깨끗합니다. 아주 쾌적하다. 뭐 기분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헬스코리아의 에브리봇 여러분들 예, 가셔서 예, 구경도 좀 해보시고요.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뭐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걸레를 뭐총 12개, 12장을 더 주신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샌디송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무더운 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인물로 제가 이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인물을 꼽아봤어요. 1848년 오늘 이 무더운 날 출생하신 분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파레토 법칙이라는 말 있잖아요. 파레토 법칙. 예,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난다라는 예, 법칙인데 이 현대 비즈니스와 마케팅에서도 핵심 이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파레토가 어떤 계기로 이 유명한 법칙을 발견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이 파레토가 이 법칙을 처음 발견한 것은 뜻밖에도 그의 정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정원을 가꾸던 그는 문득 완두콩 꼬투리들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전체 완두콩 수확량의 80%가 불과 20%의 우량한 완두콩 꼬투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소한 관찰에 영감을 얻은 파레토는 이 연구 범위를 경제학으로 넓혔대요. 그리고 당시 이탈리아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이탈리아의 전체 인구의 20%가 국가 전체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균형의 미학이자 현대 비즈니스의 치트키가 된 이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80대 20이라는 황금 비율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마법처럼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체감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백화점이나 그 쇼핑몰 전체 매출의 80%는 상위 20%의 VIP 고객에게서 나온다. 뭐 매출의 법칙도 있잖아요. 이런 법칙도 있는데 자, 업무에서는 어떤 법칙,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는 전체 성과의 80%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일한 20%의 시간에서 비롯된다. 이게 바로 업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법칙으로 보자면은 사용자들이 겪는 이 프로그램 오류의 80%는 상위 20%의 핵심 버그 때문에 발생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옷장에 옷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이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예, 이 법칙은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일에 힘을 똑같이 그 100% 쏟으면서 지치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20%를 찾아내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효율성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 파레토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는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사회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사회학 분야에서 그는 엘리트 순환론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 파레토는 사회가 항상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트층이 고착화되고 무능해지면 피지배층에서 올라온 새로운 엘리트 세력에 의해 교체된다고 주장을 했죠. 예, 그가 남긴 역사는 엘리트에 예,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엘리트의 공동묘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이 명언은 권력의 무상함과 이 사회 변동의 원리를 날카롭게 꿰뚫은 표현으로 자주 인용되기도 합니다. 예, 텃밭의 작은 완두콩에서 시작해서 인간 사회의 거대한 이런 불평등과 권력 구조까지 연구했던 사상가 이 빌프레도 파레토, 마침 그의 생일인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핵심 20%는 뭘까? 또 이렇게 또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네요.

0: 네, 키보이츠의 바닷가의 추억이었습니다. 소피아님, 즐겨 입는 옷만 입게 되는 거 맞아요.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옷장 안에 옷이 80% 중에서 20%만 입는다는 거죠. 저도 예, 완전 공감합니다. 입던 옷만 입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샌디 송님, 오늘 초복이라고 댓글 올려주셨는데 센터에서 삼계탕 줘서 먹고 왔어요. 아, 오늘 초복이군요. 아, 오늘 보양식 먹어야겠는데요. 삼계탕이라도 좀 끓여 먹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녁 메뉴로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2: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역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1: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2: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5: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4: 특허받은 제로 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5: 한국 골프 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4: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5: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4: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닷컴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R반 빌더스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R반 빌더스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시간죠.
1: 사이의 강남 스타일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오빤 강남스타일.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8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기에 이 변화의 순간은 오직 지금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러하기에 과거 속에서만 얽매여 있는 것도 오지 않을 미래에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지금 이 시간을 건조하게 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앞으로의 일도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고 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을 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과거는 히스토리오, 미래는 미스터리오, 현재는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0: Don't forget to remember. 비지스 노래 진짜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을까요? 듣고 싶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2부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아,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네요. 맞아요. 현재 이 순간, 현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예. 여기에 대한 또 공감도 해주셨고요. 선물 2. 러블리 송입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저도 제 자신한테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야? 한 가지 뭐라고 생각해? 네, 어떤 이는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의 대답은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야.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고 긍정적인 내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돈도 벌 수 있고 또 건강한 사랑도 할 수 있고 타인과의 건전한 관계도 맺으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완전 100% 공감합니다. 제일 먼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저도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해피투게더 EV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우리 사는 이야기 아마 남과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박형만 회장님 모시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따뜻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나와주세요.
1: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0: 우리 사는 이야기. 자, 오늘 우리 사는 이야기는 1960년대 뜨거운 지하 탄광 속에서 청춘을 바쳤던 이 파덕 광부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성공한 사업가로, 그리고 이제는 고향과 이웃을 보듬는 기부의 대부로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니코즈 재단의 박형만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너무 오랜만이세요.
1: 예,
0: 예. 예, 많이 바쁘시죠, 요즘도.
1: 뭐 이제 더 바쁜 것 같아요. 어떻게 자꾸 나이가 먹어 들어가니까.
0: 워낙에 활동을 예. 많이 하시니까요. 대외적인 예.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0: 그렇죠. 예. 아, 우리 회장님 하면은 뭐 서독 광부 그 이야기를
1: 뺄 수가 없죠. 그건 뭐 18번지지.
0: 그건. 그러니까 그 젊은 20대에
1: 예.
0: 진짜 그 20대에 어떻게 거기 가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1: 글쎄, 그 당시는 뭐 네. 60년대 초 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0: 네.
1: 그때는 뭐 어느 곳에도 그렇게 이제 가난에
0: 네.
1: 허덕일 때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그 5.16 그 일어났잖아, 그
0: 그렇죠,
1: 대통령이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그런 계기가 그런 데서 이제 출발돼서 그때는 뭐 나 혼자만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 집만 가난한 게 아니고 전부 대한민국이
0: 네.
1: 국민 소득이 뭐 아주
0: 그렇죠.
1: 바닥 있을 때
0: 진짜 예. 우리나라가 예.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1: 예. 예.
0: 예. 그때 이제 1964년이죠.
1: 예, 그때가. 내가 독일에 간 게 64년.
0: 예, 20대 젊은 나이.
1: 예.
0: 예. 예. 그때 이제 그 독일 에센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그 1000m 지하예요.
1: 예, 예, 맞습니다.
0: 예, 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1: 예, 보셨구나 그거.
0: 그럼요. 그 예, 영화를 예. 보면서 더 이해하게 됐죠. 그러면서
1: 그랬구나.
0: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박형만 회장님이 생각이 났다니까요.
1: 아, 그래요?
0: 그럼요.
1: Thank you.
0: 예, LA에서 그 예. 영화를 예. 봤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한 기억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 예.
0: 책도 내셨고
1: 예,
0: 그래서
1: 예.
0: 그 책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었죠.
1: 그러시구나.
0: 예, 예. 그럼요. 그 1000m 탄광으로 향하신 그 발걸음.
1: 그럼.
0: 야, 가족을 위해서.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그 당시
0: 희생하는 마음으로.
1: 네, 이 나이를 통해서
0: 네, 네, 네, 네.
1: 독일의 그 3년 광산 생활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0: 네.
1: 근데 그 내 삶이 그 독일에서 훈련받은 그 3년 동안에
0: 네.
1: 거기서 그 마저 인생이 좀 이렇게 다짐하고 결정하고
0: 아, 네.
1: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0: 그러시군요.
1: 예. 예, 예.
0: 처음에 그 20대니까 탄광에 예. 들어섰을 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물론이죠.
0: 그쵸?
1: 그때는 뭐 우리 네. 대한민국 그렇게 약속 국가고 어려워도 광부 생활이라는 건
0: 네.
1: 그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인간으로 사람 네. 대우를 못 받을 때야.
0: 아유,
1: 우리
0: 세상에.
1: 그때의 그 생계. 그런데
0: 예.
1: 그 각오하고서
0: 네.
1: 정말 걸고서 예? 생명을 걸고서 이제 광산에 가보자 해가지고
0: 네.
1: 이제 떠났거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가서 그 또 나는 3년 동안을
0: 네.
1: 계약이 그때 3년이야.
0: 3년이군요.
1: 네, 3년. 그러니까 아하. 대개는 그 우리 64년에 간 친구 중에서는
0: 네.
1: 한 20% 정도는 중간에 하다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0: 네.
1: 귀국하고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예, 뭐 그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일류 대학 나온 사람들이
0: 네, 네, 네.
1: 뭐 한 15% 20% 갔으니까
0: 네.
1: 그때는 그러니까
0: 네.
1: 그 뭐 지금 흔히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출신들이 105명 중에서 한 20%는 다 그렇게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한 친구들이 같이 갔거든.
0: 네.
1: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래 엘리트니까 고생을 그 3년을 못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인내력이 이제 좀 거식하고 그런 것 같아서.
0: 네.
1: 거기서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도.
0: 대단하세요.
1: 네.
0: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그 3년이 회장님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놨겠어요.
1: 아주 그건 아주 네. 거기서 70-80%를 내가 거기서 사람이 된 거야.
0: 아, 그러시군요.
1: 예, 저도 시골에서는
0: 네.
1: 뭐 가난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 안 했을 텐데
0: 네.
1: 독일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독일 사람들 부지런하고 검사해요 또. 아하. 검사하고 뭐 늘 거기서 배운 그 삶을 통해서 네. 제 지금도 그런 삶이 생각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런 대우를 받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러시군요. 네. 그럼 미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1: 내가 67년도.
0: 67년도요?
1: 64년도 가서 아, 3년 마치고 예. 67년도
0: 바로 오신 거네요.
1: 바로 갔죠. 그때는 영주권도 없이 방문으로 네. 이제 6개월 비자 받고서 네, 온 거예요. 현재 아하.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 손잡고 네. 가놓은 우리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서 네. 그 당시는 네. 청춘이니까
0: 그쵸.
1: 그래가지고서 이제 들어와서 아 지금 속상한 게 네. 지금 7년째 집에 누워있잖아.
0: 우리 사모님이 건강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1: 여기서 아주 제가
0: 맞습니다.
1: 더 아주 스트레스 받고 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이렇게 이제 해나는 것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네. 방송에 나와도 겸손해지고 네. 늘 그 만족이라는 게 네. 만족하게 하느님이 그렇게 나누는 것 안 같아. 그래서 지금도
0: 그렇죠.
1: 늘 교회 네. 가서 뭐 찬양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래서 현재는 뭐 이렇게 존경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고 계시고 회장님을 예. 통해서 또 예. 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1967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이제 열심히 일하셔서 사모님께서 그 당시에 간호사로서 예. 뒷바라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뭐 저렇게 누워 있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예. 늘 죄책감이 느끼고 아. 너무 그 당시에 너무 내가 응? 가정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지금 만나면 집에 들어가면 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네. 저 사람을 꼭 살려놓아야 저도 오래 살 것 같고 이런 입장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박형만이 이제 와이프 저렇게 해서 떠나면은 또 다른 맘 먹고 뭐 이럴 거라고 우리 친구들은 놀기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0: 농담을 하신 거겠죠.
1: 그래, 농담이로 네. 하지만 사실은 이 나이에는 네. 이제 농담도 진담으로 듣게 되고 그래요. 아, 이게
0: 그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1: 예, 살아보면 아 저분이 지나가는 소리도 나한테는 진짜
0: 상처가 될 수 있어요.
1: 이게 들어야 될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철이 난 거지. 다시 말하면 본 어겐 이제 저 믿음으로 얘기하면 네. 이제 좀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런 각오로 남은 여생.
0: 겸손하세요. 예. 회장님 진짜 겸손하세요. 사실 사모님하고 함께 67년도에 20대 예. 그때도 20대이셨잖아요.
1: 그럼요.
0: 그때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사모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근면 절약
1: 아, 그
0: 두 분 다 예. 소문이 났더라고요.
1: 우리 사모 내가 같이 지금 60년까지 살고 있는 와이프는
0: 아직도
1: 그 3년을 안 마치고 2년, 3년 계약인데 2년째 내가 연애하는 바람에 네. 나는 끝나고 계약이 끝나고 그래서 손을 잡고 네. 우리 미국 가자 말이야 해서 더 살아보자 해서 그 당시에 뭐 그 당시에는 네. 뭐 다 결혼기예요 그게 그 청춘들이 갔으니까 그분들도 그 여자 측의 간호원들이 그때 2만 5천 명이 들어가 있었고
0: 네.
1: 우리는 7,800명
0: 네.
1: 그러니까 뭐 한 3대 4대 1이니까 그 광부가 오히려 적으니까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다고 이제 네. 결혼기니까 다들 결혼기가 있었어 나이가
0: 그래도 사모님이
1: 예.
0: 그 좋은 직업 그 당시에는 예. 간호사 직업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1: 예예
0: 그죠 그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을 선뜻 따라 나서셨어요
1: 그 또 그건 또 일화가 있는데
0: 네네.
1: 하여튼 그 3년 동안 내가 또 가난을 이기겠다 해가지고 광산에서 8시간 일하고 또 나와서 또 다른 가서 이중잡을 했는데
0: 와,
1: 거기서 아주 이름이 났어
0: 투잡을 뜨셨어요 네,
1: 두 잡을 해가지고
0: 네.
1: 그러니까 돈을 두 군데에서 타는 거지
0: 네.
1: 광산에서 2주에 하나 한 번씩
0: 그
1: 주는데
0: 걸 하시고서.
1: 그 이제 그 소문이 아 저기 그 박형만이라는 친구가
0: 네.
1: 이제 간호원 세계에서 네네. 말이 나오잖아
0: 네.
1: 친구들이 놀러 다니니까 거기 네. 한번 어? 그렇게 부지런한 친구인데 돈도 많이 벌었다 말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내 와이프가 박 네. 검사가 욕심이 많고 어. 그렇게 부지런해 그럼 한번 가보자 말이야.
0: 네.
1: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방문을 왔더라고.
0: 네, 네.
1: 와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고 이제 식사 나누고 그랬는데 프로포살은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0: 네.
1: 지금 살고
0: 사모님이.
1: 있는 와이프가 오. 결혼하자고 하고 아주 만나자마자
0: 아.
1: 내 그 갖고 있는 통장
0: 네.
1: 그 이제 거기 매번 통장에 넣잖아요. 독일에서
0: 예, 예, 예,
1: 광산에서 나오면
0: 예.
1: 근데 그게 이제 광산에서 두 번 나오거든. 보름에
0: 네,
1: 30일에
0: 예.
1: 이제 두 번 나오는데 내가 두 번씩 넣은 게 아니고 또 이중잡을 해서 거기서 두 번.
0: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셨네요.
1: 그러니까
0: 그 당시에 세상에나.
1: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네. 통장의 기록이 그게 생생하잖아.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 통장 비워달라고 해서 내가 비워줬거든. 자랑하느라고
0: 네.
1: 봤더니 거기서 이제 자기 간에는 감동이 있는 거야. 야,
0: 그렇죠. 이런 와, 이 남자랑 결혼하면
1: 예,
0: 내가
1: 괜찮겠구나.
0: 아.
1: 그 이제 욕심이 있고 그러니까.
0: 예, 예, 예, 예.
1: 그래가지고 난 연애도 별로 할 시간이 없었어. 이중잡하니까.
0: 아, 그러시군요.
1: 그래가지고서
0: 아무튼
1: 결혼, 오늘까지 이렇게 같이
0: 결혼
1: 살고.
0: 결혼 잘하셨네요. 미국에 오셔서도 사모님도 열심히 일하셨고 정말 근면하고
1: 예, 예.
0: 검소하게
1: 예.
0: 사시면서 알뜰하게 사시면서 돈을 모아서 지금의 이제 지금 마니코브 재단.
1: 예, 마니코주 재단.
0: 네, 마니코주 재단도
1: 그게 이제 박형만자
0: 예.
1: 만자하고 이스키 이름이 이스키거든. 경기지시인데
0: 네.
1: 히자 해가지고. 코주 대단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도 가정이 어려웠었어. 한국에 있을 때.
0: 네.
1: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해서 이제 그늘진 데를 보자.
0: 네.
1: 우리가 응? 이러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합심이 돼가지고 지금 뭐 우리 고향은 금년이 30회 30년째 네. 합니다.
0: 아, 고향에 공주,
1: 공주 충남 공주.
0: 공주.
1: 예.
0: 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29년
1: 예.
0: 동안 지금 매년
1: 예.
0: 10월이면 고향인 충남 공주를 찾아서 이렇게 취약계층,
1: 예, 예.
0: 또 그 소외 이웃,
1: 예.
0: 그러니까
1: 장애자,
0: 장애인들,
1: 예.
0: 장애우들을 많이 또 돌아보시고 또 도네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1: 예, 예, 예.
0: 물론 이곳에서도 마니코주 재단을 통해서
1: 예,
0: 기부
1: 예.
0: 활동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1: 예.
0: 네, 요 마니코주라는 이름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1: 예,
0: 예 회장님의 이름 만자,
1: 예.
0: 그리고 사모님의 이름
1: 이스키,
0: 숙자,
1: 이스키 숙키,
0: 예, 예, 그, 아 숙키를 해서,
1: 예, 그러니까 희자,
0: 예,
1: 마니,
0: 마니,
1: 코주,
0: 코주 재단,
1: 파운데이션이 재단을
0: 아,
1: 해서,
0: 좋습니다.
1: 그리고
0: 네.
1: 뭐 이게 방송이니까 좀 듣는 분이 있을 텐데,
0: 네.
1: 이 마니코주 재단은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90입니다.
0: 네,
1: 근데 얼마나 더 이 세상에 남아 있었겠어요. 내 생애가
0: 네.
1: 뭐 한 10년은 좀 욕심 같으면 더 살아보려고 하는데
0: 네.
1: 내가 끝난 후에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0: 네.
1: 이 마니코주 재단은 아주 영원히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해서
0: 네.
1: 오늘 이 금년에 뭐 50명이면 내년에 70명
0: 네.
1: 후년에 80명 막 100명 해서 금년에 30회 우리 고향 찾을 때는 이제 한국 돈으로 1억입니다. 1억이면
0: 어허.
1: 100명에 100만 원씩이면 1억이거든.
0: 네.
1: 그래서 그 돈은 이미 송금 해놔가지고
0: 네.
1: 한국에 연락해서 준비 좀 하라고 말이야. 이번에 금년 가을은
0: 대단하세요.
1: 100명을 좀 하자 말이야.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지금 고향에서는 야단 났어.
0: 아.
1: 한국 돈으로
0: 그쵸.
1: 그 나누는 걸.
0: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 예, 돈 다 시골이니까.
0: 그럼요.
1: 예, 뭐 서울에서는 네. 1억은 뭐 요즘 뭐
0: 네.
1: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또 나라가 그 돈을 버는 과정이 무슨 무역이나 뭐 이렇게 쉽게 버는 게 아니고
0: 네.
1: 나는 지금도 뭐 프로 우리 아파트가 많잖아. 그러니까 뭐 고장 나면 어떤 때는 직접 가서 내가 고치고 또 뭐 홈디포도 물건 살 때도
0: 네, 네.
1: 내가 트럭 타내면서
0: 네.
1: 내가 딜리버리 하고
0: 네.
1: 그러면서
0: 그렇게 모은 돈이죠.
1: 예,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
0: 끊임없이 그래. 이렇게 움직이시고
1: 예, 예.
0: 활동하시고
1: 계속 움직여야 돼요. 나이가 후반기로 들어가니까
0: 네.
1: 그 다리가 좀 힘이 없어지고
0: 네.
1: 내가 느껴요. 80 넘으니까 이렇게 계단 올라다녀 보면
0: 네.
1: 나는 그 3층에 건물이 몇 개 있는데 그 혹시 수금하러 가든지 가면은 3층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냥 걸어 올라갑니다.
0: 네, 네, 네.
1: 해서 늘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운동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0: 네.
1: 몸을 자꾸 재고 있지. 아,
0: 그게 바로 건강 비결이다라고 예, 예, 말씀을 해
1: 그런
0: 주시네요.
1: 그런 식으로 좀 내가 몸을 아끼고 예. 좀 살고 그래야죠.
0: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오래 사셔야
1: 돼요. 좋은 일 하고 또 오래 살아야
0: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1: 그럼요. 그 예, 예. 한국에서 지금 뭐 평균 50명씩 지금 30회면 1,500명인가? 그렇죠?
0: 네, 네.
1: 그런 분들이 지금 고향에 시골 이런 데서 다 박형만이라는 사장이 미국에서 와서 네. 자기한테 도네이션을 하고 그분들이 인사할 때는 그리고 미국 가서 오래 사시고 또 네. 건강하시고 네. 또 만나자고 이렇게 하고서 헤어지거든.
0: 예, 예.
1: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보면 길을 받는 거야.
0: 그러네요.
1: 남이 자꾸 칭찬해주면 네. 그게 보통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게 그게 기받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1: 그것이
0: 실천이
1: 남의 입에 오라서 좋게 칭찬받는 게 그게 사실은 그게 영향권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뭐 비행기는 내가 에코노미 자주 타고 다니면서 돈도 세이브 해가지고
0: 세상에
1: 예, 한 3,000불 에코노미 타고 가면 한 3,000불 세이브 됩니다.
0: 아.
1: 우리 나이가 많아서 네. 왕복이 1,050불이면 왕복해야 지금도 시니어
0: 네, 네,
1: 디스카운트
0: 네, 네.
1: 근데
0: 네.
1: 그 비즈니스 가면 3,700불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한 2,3,000불을 세이브해가지고 한국 가면은 네. 남대문 시장 가면은 또 그 있잖아요 그
0: 네.
1: 여기 이렇게 저 차고 나 돈 바꿔주는 사람
0: 아.
1: 시장에서 바꿔서 세 네 사람을 더 주고 오고 막 그랬어 그랬거든
0: 아,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니까
0: 네.
1: 내가 남대문 가서 돈 바꾼 것도 많이 차가 있어야 가잖아 그러니까 동행이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그렇죠.
1: 이 사람이 이런 돈을 자기 여비도 아끼면서
0: 아, 좋은 일을
1: 남한테 한다. 이제 아. 이게 입에 오르기 시작한 거야.
0: 그렇죠.
1: 그래 재작년에는 한국의 그 KBS에서
0: 네네.
1: 그런 포상을 타고
0: 막 상도 이렇게, 받으셨고
1: 예, 그러면 그 훈장 급수도 네. 받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0: 그렇죠. 입소문을 타고서
1: 예, 예, 예.
0: 그렇게 된 거죠.
1: 입소문으로
0: 네.
1: 지금 우리 공주 시민이 한 10만 조금 넘는데 아마 20-30%는 알 거야. 몇천
0: 네.
1: 명 거기서 몇백 네. 명은 벌써 10월 달이면 내가 거기 간다는 것도 이렇게
0: 사실 극빈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1: 예.
0: 예, 수십 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 한 해도 거르지 않고
0: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
1: 예.
0: 그게 바로 회장님 가슴 안에
1: 예.
0: 사랑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런 인내도
0: 예.
1: 여기서 돈 벌면서
0: 네.
1: 남이 놀을 때 뭐 안 놀고 막 이렇게
0: 그렇죠.
1: 절제하고 살고 그러니까
0: 네.
1: 그것이 이제 몸에 뭐 백인 거야. 그게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이 미국 생활이 누구나가 아직도 꿈의 나라, 비전의 나라, 잘 살 수 있는 나라야.
0: 네.
1: 돈 벌 수 있는 나라. 열심히만 건강해서 하면은
0: 네.
1: 뭐 이 나라가 아직도 무진장하다고 나는 그 눈 안목이 그렇게 떠 있다고 그래야.
0: 기회가 많은
1: 네, 나라. 기회가 많은 나라요.
0: 말씀이시군요.
1: 여기 이렇게 혼탁해도 아직도 막
0: 네.
1: 또 예.
0: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 예.
0: 남을 도울 때
1: 예.
0: 보약을 먹은 것처럼 기운이 난다
1: 예, 예,
0: 이런
1: 예.
0: 말씀 종종 하시잖아요.
1: 그러면.
0: 좀 전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1: 예, 예,
0: 해주셨는데
1: 예. 예.
0: 아, 정말 그런 세상의 이런 부의 축적보다
1: 예.
0: 베푸는 거,
1: 예.
0: 나눠주는 거, 넉넉한 마음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이 왜 더 예,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1: 예.
0: 예, 그리고 실제로 베풀수록 사업이 더 잘 풀렸던 뭐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1: 예.
0: 여기에 대해서도 예, 좀 거기도, 나눠주세요.
1: 예, 맞습니다.
0: 네.
1: 그 초창기에 우리 고향에 지금 이제 금년이 30회지만 29회를
0: 네.
1: 다 떠냈지만 첫 번에는 한 5-6년 동안 할 때는 이 형만이라 박형만이라는 사람이 고향에서 볼 때
0: 네.
1: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이제 한국에 와서 무슨 시의원이나
0: 네.
1: 뭐 이런 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들랑거린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0: 아, 처음에는.
1: 첫 번에는.
0: 네.
1: 근데 10회, 12회, 15회까지 오니까 이제 이게 생각이 자기 자신들이
0: 바뀌는 거죠.
1: 바뀌더라고.
0: 한결같으시네요.
1: 예, 그러니까 이건 이건 주게 박해 정신이 있고 저놈이 못 살아보니까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닌다. 뭐 스칼렛십이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줄 많은 사람들.
0: 그렇죠.
1: 그러나 그것은 안 하고 그 로잉캄만 샀거든.
0: 네.
1: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아주 그 그런 면으로 자기 그쵸. 고생한 게 이제 이렇게 네. 나타난다 해가지고 예. 그분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하. 불교 네. 그 충청도 공주가 그 절이 많아요. 네. 동학사, 각사, 수덕사,
0: 네.
1: 네? 네. 그 마곡사 그 주위에 따해서 우리 부모도 그 당시 나 어렸을 때는 불교 네. 가서 응? 이제 믿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저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와가지고
0: 네.
1: 그 고맙게 지금 이제 개신교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장로까지 하고 있고 그렇죠.
0: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1: 예, 예.
0: LA 서독동호회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서독동호회 그 인원은 어느 정도 되세요?
1: 지금 우리 초창기에
0: 예.
1: 내가 60년도 들었을
0: LA 쪽에,
1: 때 예. 그때에 우리 후배들하고 한 100몇십 명 있었어 여기에.
0: 와,
1: 근데
0: 많군요.
1: 지금은 한 50, 60명으로 줄었어. 많이 네. 그동안에 떠나고 아, 광산 생활하면
0: 네, 네,
1: 몸이
0: 네.
1: 망가져요. 이제 이 맞으면 그 탄가루 같은 거 마시고 그러면
0: 그렇죠.
1: 그 이제 폐에 이제 그런 광산이 끼고 이제 그래 가지고
0: 네.
1: 이제 그래서 지금 내 나이로 사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다 이제 떠나고
0: 세상
1: 죽고
0: 떠나시고.
1: 예 이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회장이에요 지금 네, 서독 광부
0: 서독광부의 예, 회장이시군요.
1: 뭐 방송이니까 그렇지
0: 네.
1: 12월 달에
0: 네.
1: 여기서 아주 정말 언론에 다 알 만큼
0: 네.
1: 큰 이제 우리 유정의 미를 거두겠어 내 나이에
0: 아.
1: 해서 12월 초순경에 좀 그
0: 아.
1: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회장님 12월 초순에 꼭 오세요.
1: 그러면 여기 이제 네. 연락을 드릴게요.
0: 라디오 서울로 예. 꼭 예. 제 시간에 오셔서 함께 또 나눠주시고
1: 그리고 이제 간호원도 예.
0: 그렇죠,
1: 초청하고
0: 그렇죠. 함께 오세요.
1: 예, 함께 해서
0: 그럼요.
1: 그때 이제 한번 초청해 주시면
0: 어우 당연히
1: 이, 예, 이
0: 당연히
1: 자리에서 빌려서
0: 약속합니다.
1: 예, 그럼요.
0: 예, 척박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 예.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1: 예, 예.
0: 뭐 이런 일념으로 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기적을 일궈내 주시는
1: 예.
0: 주역이시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 박경만 회장님.
1: 예.
0: 자, 이 마니코주 재단에서는 또 올해 또 행사가 있잖아요.
1: 예.
0: 또 예, 돈의 기부 행사가 있는데 언제인지 여쭙겠습니다.
1: 그러니까 금년 6월 14일은 이미
0: 네.
1: 여기 저 노인센터
0: 끝났고요.
1: 거기서 아. 12회째
0: 네.
1: 미국은 12회째를 했고
0: 네.
1: 한국은 만이 29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0월 21일 날
0: 네.
1: 공주시 공주문화원에서
0: 10월 네.
1: 그때 이제 이렇게 100명 모시고 이제 그걸 행사를 합니다.
0: 아,
1: 그리고
0: 그렇군요.
1: 또 요즘은 그 달러 한 7, 8만 불이면 한 1억 대예요. 옛날은 뭐 몇십 대, 2,200대 뭐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뭐 1,50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0: 네네네.
1: 요즘은요 아주 그 돈 한 미국 돈만 벌어놓으면
0: 네.
1: 아주 여러 가지로 다 보람을 느끼고
0: 달러 강세라
1: 예 강세기 때문에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1억을 한국에 보내놓고
0: 네.
1: 이제 그 준비하고
0: 감사합니다.
1: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우리 네. 사모님도
1: 예.
0: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길
1: 예,
0: 바라겠습니다.
1: 그게 내가 기도 제목이고
0: 네.
1: 일생에 한번 한 10년만 같이 잘 지내다 이제 우리가 가자 자꾸 달리는데
0: 네.
1: 그게 이제 나이도 80 사모님 내 와이프가 지금 88이거든.
0: 네.
1: 근데 아이 귀찮다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0: 아,
1: 그,
0: 젊었을 때
1: 예,
0: 좀
1: 젊었을
0: 고생하셔서
1: 때 너무 고생해 놓으니까
0: 네.
1: 이제 그런 것이 아주 버거운 것 같아.
0: 네.
1: 그냥 편안히 그냥 누워서 있게 해 달라고 해서
0: 네.
1: 그게 속상해요.
0: 아하,
1: 그, 그런 꿈을 가지고 옛날에는 돈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0: 네.
1: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병 오고서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압박을 받는 것 같아.
0: 아,
1: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0: 네. 네.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예,
0: 자, 끝으로 오늘날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1: 예, 예.
0: 예.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그 말이 이제는 안 맞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1: 예.
0: 이 한국과 미국의 한인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당부라던가
1: 예.
0: 이민 생활하시는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1: 예.
0: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말씀 좋은 말씀인데
0: 네.
1: 지금 요즘 미국이 돈 벌기도 힘들고
0: 네.
1: 살기가 어렵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볼 때는 이 나라가 60년도 전에 왔을 때 똑같이 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아직도 개척할 수가 있고
0: 네.
1: 아직도 여기에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는 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보는 거예요. 미국을 잘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넓고
0: 네.
1: 그리고 제 눈으로 볼 때 대개 한국 사람들은 왜 쉽게 요령이 좋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0: 네.
1: 대개 이렇게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거 이렇게 세일해서 먹고 살고
0: 네.
1: 뭐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육체 자기 육체가
0: 네.
1: 같이 움직여줘야 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 돈이 더 오래가
0: 예, 예.
1: 쉽게 벌으면 쉽게 간다고.
0: 그렇죠.
1: 그 돈이요. 이 종이돈이잖아.
0: 네.
1: 근데 그 주인이 그 돈이 어디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느냐 버느냐 어떤 네네. 사람이 버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이게 나는 눈이 있다고 생각이야. 그래서
0: 아, 돈에도 눈이
1: 여기는
0: 있다.
1: 여기는 예, 돈에 아. 여기도 여기 있을 때가 아니면은 그냥 스스로 그냥 돈이 나가버려.
0: 아.
1: 쉽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듣는 사람이 좀 참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0: 아, 감사합니다.
1: 내가 볼 때.
0: 예,
1: 예. 그래서.
0: 자, 땀 흘려 일한 만큼 정직하게 거두고
1: 예, 예.
0: 또 그렇게 얻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오신
1: 예.
0: 우리 박형만 회장님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정말 따뜻한 그런 교과서라고나 할까요?
1: 예.
0: 예, 그런 교과서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그래요. 하여튼
0: 네.
1: 이 자리가
0: 네.
1: 하여튼 우리 저 고선미 우리 아나운서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0: 아, 감사합니다.
1: 또 저 제가 변할 때마다 네. 전화를 드려서
0: 네.
1: 제가 좀 여기 나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0: 네, 네, 네.
1: 연락을 올릴게.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예. 오늘 네. 아주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0: 네.
1: 하여튼 남은 여생에 우리 복을 누리는
0: 네.
1: 그러한 우리 예?
0: 감사합니다.
1: 이 일생이 될 수 있도록
0: 네, 회장님
1: 주시고.
0: 존경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사는 이야기 예, 마니코주재단의 박형만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9: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8: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9: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콩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9: 101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0: 특허 기술, 제로 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9: 한국 골프 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1 골프.
10: 지금 101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1골프.com.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5: 1250만불, 1250만불.
1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5: 주 7일 24시간
17: 33782-8600, 33782-8600.
1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아,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9: 아이소 꽉 잡으라. 알았지?
0: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0: 보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1: 네, 영화 국제시장에서 황정민 씨의 대사죠.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 아직도 그 영화 장면들이 스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국제시장 OST 들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국 문학사에서 사랑받는 대표 시인들이 노래한 7월의 뜨겁고 찬란한 여름 시 중에서 이육사님의 청포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만.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징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네, 이육사 시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포도. 7월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푸르게 익어가는 청포도를 통해서 정말 평화롭고 풍요로운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과 기다림을 이렇게 선명한 색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가 쓰인 1939년은 일제강점기 말기입니다. 민족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암흑기였다고 해요. 이육사 시인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없이 감옥에 갇혔던 투사였습니다. 그런 광복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청포도라는 시에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장 어둡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시인은 7월의 눈부신 청포도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위대한 희망을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곡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테너 임지성입니다. 264의 청포도 함께 들을게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8: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7: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 아 정말 뜨겁다라는 표현 말고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예상대로 오늘 어마무시 엄청나게 더운 날씨입니다.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시죠? 뭐 나른해진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이 시간 3시쯤 되면 점심 드시고 나서 얼마나들 나른하십니까? 그래도 요사이는 오늘 아마 축구 보신 분들 많죠? 아, 아르헨티나가 또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좀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자, 뭐 나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일도 안 되고 좋은 일보다 답답한 일이 더 많은 게 오늘 하루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아 일단 한번 웃어보면 어떨까요? 씩 미소도 짓고 하하하 웃어보기도 하고, 자 웃으면서 한번 오늘 수요일 라디오는 내 친구 웃자 출발할게요.

네, 어떠셨어요? 좀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웃자 웃자 박현호라는 아이돌 출신 그룹의 가수가 함께했습니다. 특히 박현호 씨는 아이돌 출신이었는데 미스터트롯에 나왔다가 또 미스트롯에 출연했던 은가은이라는 가수와 둘이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지난해인가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해서 지금은 벌써 이쁜 딸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부부입니다. 자, 제가 축구 얘기 말씀드렸지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12시부터 아마

거의 후반전 40분이니까 이번에야말로 영국이 한번 결승에 진출하는구나 싶었던 순간 메시의 매직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이 골을 안 넣고 여러분 테레비 다 보셨겠지만 중앙으로 올린 패스를 멋진 슛으로 1대1. 자, 이제 정규 시간이 끝나고 9분 동안의 추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메시가 또한번 어시스트해서 헤딩골로 와, 뭐랄까요?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한 게임도 이기면서 승리를 하지 않고 다 지고 있던 경기, 8강전이었나요? 두 골이나 뒤지고 있다가 5분 남겨놓고 세 골을 넣었던 그런 기적의 역사를 또 만들어서 과연 이번 일요일 날 벌어지는 스페인과의 결승에서 지난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서 우승을 거머쥘지. 자,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감독들이 메시를 막아보려고 20년을 고민해도 막을 수가 없는 선수.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모든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아무리 경쟁자들이 이겨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진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지친 몸과 또 마음을 5시까지 함께 이곳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기대시면서 저희와 함께 나누는 시원한 음악들 한 잔씩 나누시고 이야기들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자, 어제이죠. 어제 퇴근하고 방송 퇴근하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이 채팅에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 나누시고 오늘 새벽 6시쯤 보니까 우리 로라님이 굿모닝 그리고 제시카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우리 제시카님이 굿모닝 해피 수요일 그러면서 방송 시간에는 일하시느라고 짬이 안 나셔서 안타깝지만 그 이외에 이렇게 또 사연들 나누시는 그런 오늘 우리 또 H님이 먼저 들어오셨네요.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오셨네요. 더우실 텐데 건강 조심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조금 아까 이 노래 들었던 박현호 씨의 와이프 되시죠? 아름다운 가수 이름이 이쁘잖아요. 은가은 티키타카란 노래 신납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티키타카 은가은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굳이 앞으로 두 사람이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조금 중년 이상이 되면 가장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이제 혈압입니다. 저도 어제 모처럼 만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정기 검진 받는데 어제 가서 혈압 재니까 다행히도 괜찮고 몸무게도 괜찮고 뭐 그런 그 결과를 받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점검을 하고 계실 텐데 혈압 수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요새는 약이 너무 좋아서 약으로 그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내 식단부터 조금 신경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특히 칼륨이 굉장히 우리 몸에 있어서 칼륨이 풍부한 식단 위주로 식단을 조금 변화시키면 고혈압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륨이 다양한 식재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과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실 과일은 우리 일상에서 특히 여름에는 아주 손쉽게 가까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본적인 거 제일 쉬운 과일 뭘까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가 가장 멀리 알려진 칼륨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무려 422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자, 그런가 하면 바나나에는 또 33g 이상의 식이섬유가 포함이 돼 있어서 또 콜레스테롤 수치, 또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해서 심장 질환에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이고 어마무시하게 쉬운 거죠. 바나나 한 개. 자, 여자들한테 좋다라는 그 과일이죠. 석류. 석류 반 개에 무려 300mg이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주스로 마셔도 반 컵에 250ml 이상 있으니까 한컵 드시면 500ml입니다. 아유, 어마무시합니다. 자, 키위. 저도 키위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 키위 주스 많이들 드시잖아요. 아, 600g 이상의 칼륨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개.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 특히나 그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 아보카도 필수 아니겠습니까? 고소하고. 아보카도는 그냥 소금 살짝 찍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마지막으로 어나더 쉬운 과일 오렌지. 아, 이 감귤 또 오렌지 어마무시하죠. 엄청나고. 자, 이렇게 몇 가지가 어려운 과일들이 아니니까 아마 특히 여성분들은 이 과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 제가 매일 안내해 드리는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라디오 서울 1650 들어오시기만 하면 맨 상단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대한 정보가 쫙 나와 있고 그 밑으로 가시면 여러분 관심 있으시는 주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8개 주가가 실시간으로 등락폭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여러분 관심 있는 복권 파워볼 슈퍼볼 이 모든 복권들이 실시간으로 당첨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밑단에는 주유 가격, 캘리포니아 오늘의 가스비, 또 집이 머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또내 주변에 어디가 저렴하게 내가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정보가 있고 자, 밑으로 가시면 요사이 한국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LAX 공항에 출도착 시간이 아주 실시간으로 잘 나와 있고 중요한 거 밑으로 내려가시면 저희 그 모든 프로그램이 아주 이쁘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라디오는 내 친구도 이쁘게 단장해 놔서 클릭만 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노란색으로 카카오 채팅 참여란에 클릭만 하시면 저희 식구로 가입이 되셔서 뭐 언제든지 함께 시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부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알다시피 모든 그 트로트 오디션이 많이들 나와서 트로트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자, 그 트로트 가수들이
요즘 앞다투어서 별같이 쏟아지게 새로운 곡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신곡이라고 하죠. 자, 그 곡 몇 곡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곡은요,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한혜진 씨. 와, 오래간만에 멋진 신곡을 냈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네. 아이고 참 우리 한혜진 씨그 갈색쪽 이후로는 조금 신나는 노래를 많이 부르셨는데 이번에 아주 이제 중년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목이 멋있어요. 그저 흘러가네.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불현듯 지금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오늘 날도 무덥고 어쩌면 오늘 아침부터 좀 일이 안 풀리시고 속상해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겉으론 허허 웃어도 속으로는 항상 일도 생기고 풀어야 될 숙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 얼마 전인가요? 우리 장요셉 단장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래 같이 그냥 그저 흘러가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여러분께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트로트 가수인데 하동근이라는 가수입니다. 아주 제목이 좋아요. 오늘도 웃고 가자. 여러분, 오늘도 웃고 가시죠. 왜? 그저 흘러갈 거니까요. 말 되지 않습니까?

0: 네, 우리 들으셨죠? 오늘도 웃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3,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뭐 여러분 강문경이라는 가수라고 오히려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강문경을 만들어낸 제작자이면서 회사 대표이면서 가수 우리 서주경 씨. 여러분 뭐 벤치란 노래 또 쓰러집니다 이런 노래로 뭐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제작자로서 더 이름을 널리 알려서 강문경이란 멋진 가수를 우리에게 배출해 주었고 요 사이는 제가 이틀 전인가요 서희라라는 여자 가수를 소개해 드렸죠. 지금 제2의 강문경을 꿈꾸면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서주경 대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말고도 아주 좋은 노래가 또 있어서 한 번쯤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한 남자의 여자.

네, 서주경의 노래 함께했습니다. 이 노래도 좀 많이 히트가 됐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그 제작자 대표자 입장으로서 무명 가수를 이렇게 발굴해서 시간을 들여서 어떤 정상에 오른다는 것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가수가 유명해지질 못했을 때 참 굉장히 실망스럽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몸코 이제 연예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낙타가 바늘을 뚫고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요사이 또 한국의 라디오에서는 내 인생 오디션이라는 그 프로를 해서 30여 명의 기존에 있던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대결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공훈이란 가수 여러분 아시죠? 공훈 씨가 나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어서 행사가 별로 없어서 우리 H님 꼬꼬닭 삼계탕 먹고 싶다고 그러셨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노래교실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수들이 별로 그렇게 무대에 쓸 무대가 없으면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교실 같은 데서 이제 노래를 많이 하고 자기 PR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길 가면 그 노래교실 회원들이 전부 그 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도대체 왜 텔레비에 안 나오냐고. 그러면 자기가 뭐 할 말이 없대요. 생각보다 요즘 뭐 무슨 미스터 트롯이다 미스트롯이다 각종 오디션 프로에서 출전을 해서 어떤 상도 받았지만 사실 면목 가수 빼놓고는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얼마 전에 무명전설에서 불타는 트롯맨에서 2등을 했던 우리 신성 씨 또 박민수 씨 이런 이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서 있는 무대는 정해져 있고 가수는 많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것이 가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훈 씨도 어쨌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본 사람이 압니다. 제가 그 마음 좀 압니다. 네, 공훈의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당신의 이름. 아유, 노래는 어마무시하게 잘해요.

0: 어떠셨습니까? 노래 정말 잘하죠? 야, 근데 노래만 잘한다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히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없는 게 또 연예계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4: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3: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4: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3: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4: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지금쯤 통근 버스에 계실 것 같은데 인사들 나누셨고, 이곳 LA는 오늘 아주 그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도 물론 덥겠죠. 자, 더운데 식욕 떨어지지 마시고 오늘도 출근하셔서 화이팅하고 허락 보람차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부 시간에 트로트 가수들의 좀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 또 신곡들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일부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노래는 그 조명섭이라고, 우리 전통 직김이라고 하죠. 항상 말쑥한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반드시 기름을 바르고 우리 50년대 60년대 가요 버전을 거의 비슷하게 본인이 좋아서 불렀던 조명섭 씨가 새로운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곡은 또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신곡들 테마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을 아나요.

0: 네, 아주 본인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50년대, 60년대 가요를 자기가 요새 다시 불렀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노래. 참 대단한 친구예요. 우리의 전통 지킴이로서 남자는 조명섭, 또 여자는 또 오빠는 풍각쟁이야의 주인공 우리 신미래 씨. 아, 두 사람 아주 멋진 친구 같아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기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아,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4시쯤 되면 말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은 그래요. 보통 제가 아점을 한뭐 11시, 12시 사이에 먹고 나면은 방송 이때쯤 되면 출출한데, 아마 모든 여러분들도 점심 식사를 보통 12시 전후에서 하신다고 보면 지금쯤 이제 일 마무리 될 시간인데 굉장히 출출할 시간 아닌가요? 기운 조금 내시죠, 우리. 네. 티티마의 프리즘 1부 끝곡으로 들으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분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드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오래간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남궁옥분이란 가수의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꽤 더우니까 우리 순철님도 어서오세요. 애궁 살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사들 나누셨네요. 자, 남궁옥분 맞습니다. 예, 우리 순철님 더운지 모르시겠다고. 우리 H님 집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가면 여름이라고. 아, 글은 안 올리시고 방송만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자, 2부 역시도 사실 오늘 수요일이면 이제 일주일의 절반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생각나는 거 뭐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저는 1번이 수박일 것 같아요. 수박 화채. 그 다음에 팥빙수 뭐 이런 순으로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나는 간식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4시면 출출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마시는 그런 간식들. 아,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저도 출출하기만 합니다. 네, 이용입니다. 바람이려.

네, 이용과 함께한 바람 미려 함께했습니다. 이용 씨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0년대로 기억이 됩니다. 아, 80년대 국풍 80이라는 그 여의도에서 아주 굉장한 그 젊은이들의 축제가 있었었는데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90년도 국풍 80이라는 80년대서부터 그런 그 행사에 많이 초청했는데 우리 이용 씨가 거기서 금상을 차지하면서 우리들에게 인기를 얻게 됐던 그런 시절이었죠. 자, 우리 H님 어려서 먹던 수박화채 큰 다라에, 야, 이 다라라는 얘기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우리가 이렇게 그 큰 통 가지고 다라라고 했죠. 얼음 넣고 설탕 넣고 수박, 그땐 뭐든 다 맛있었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냉장고에 얼음이 귀해서 제 기억으로 그 얼음집에 가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된 얼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빙수집 가면 이렇게 파란 빙수기계에다가 그 얼음을 넣고 탁 찍은 다음에 막 돌려서 갈아서 빙수를 만들어주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절들이 뭐 굉장히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립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뭐 워낙 발달해서 얼음도 뭐 가지각색으로 가고 유사히 그 카페 같은데 젊은이들이 가는데 들러보면 빙수도 막 산더미같이 탑핑을 얼마나 얹어주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옛날 당시에는 뭐 팥도 집에서 막 만들어서 이렇게 설탕에 재운 데다가 그리고 색소 이렇게 뿌려줍니다. 뭐 빨간색 또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씁쓸하고 달달한 그런 색소 뿌려주던 그런 시절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시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동그라미라는 그 듀엣 기억하십니까? 예, 같이 있게 해주세요.

0: 네, 같이 있게 해주세요. 아이, 동그라미 참 오래된 그룹이죠. 아이, 알청님, 동그라미 말이 나오니 얼굴 노래가 생각이 난다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게스트 분 모시고 나서 끝자락이라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위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건강 상식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성민산삼 한만병원의 우리 서영수 박사님, 오늘 또 멋진 손님분과 오셨어요.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7개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1: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0: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1: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0: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병
3: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발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나와주시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 나와 계시고, 여러분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멋진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 우리 박사천님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그 연세대학 그 과정, CEO 과정을 2024년도에는 또 대표님도 하시고 그 과정을 마치시고, 또 제가 잠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서영수 박사님하고 6기에 그 같이 수료한 동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박사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셨어요. 네, 네.
0: 소개 좀, 본인 소개 좀 일단 좀 해주세요. 네, 멋있게. 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사천이라고 그러고요. 네, 네. 2019년도에 네. 우리 서 박사님하고 같이 연세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를 하고 네. 팬데믹을 맞으면서 서로 좀 못 보다가 2021년도부터 다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알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관계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0: 근데 그 저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박사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무협지에 나오는 그 인물 같아요, 이 성함이. 근데 그 보시기에 제가 볼 때 그 아주 생김새도 멋지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1: 뭐 이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네네. 이민을 고등학교 2학년 때
0: 일찍 오셨네요.
1: 네, 여기를 왔는데 네네네네. 친구들이 야 너는 비행기 타면 안 되겠다. 저 배 타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0: 왜?
1: 너 죽을 사자 하늘 천자 아니야?
0: 야 그거 말이 되네요.
1: 그래서 야 네. 그렇지 않아. 네, 나는 저기 미친 놈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맨날 하늘만 생각하잖아. 생각 사자에 하늘 천자 우리 할아버님이 박사천으로 저어주셨습니다.
0: 그렇구나. 자 박사님 어떻게 모시고 나오시게 됐어요?
2: 사람들이 왜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가 있고
0: 그럼요. 또 억세게 재수 없는
2: 사나이가 있거든요.
0: 네네네.
2: 우리 육기 회장님하고는 네. 조금 친했어요.
0: 예.
2: 왜 친했을까요? 잘생겼잖아요.
0: 그럼요. 멋지게 생기셨잖아요.
2: 육기 대표도 하시고 네네. 우선 마음이 착해요. 앞에 가서 이렇게 뭐 퍼주기과 네, 도와주는
0: 네,
2: 거
0: 네.
2: 그냥 안 도와줘도 되는 데 가서 계속 도와주고
0: 예.
2: 그래서 항상 보기에 참 좋아서 특별히 내가 친하려고 노력을 했죠.
0: 그러셨군요.
2: 네. 아까 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하고 재수 없는 사나이를 했잖아요.
0: 네네.
2: 우리 연세대학교 이 CEO 과정은 네. 골프를 많이 쳐요. 근데 거기 가서 골프를 치러 가서 보면은 의외로 허리 아파가지고 골프 못 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0: 그렇습니까?
2: 그래서 이제 같이 골프를 치면서 네네. 너는 척추관 협착증이 왔으니까 이 골프 치는 거 보니까 궁둥이가 틀어져 있다. 4번, 5번 요추 아프면서 이상근 종합증으로 왔으니까
0: 네네.
2: 나한테 오지 않더라도 그 동네 한약방 가가지고 이상근에서 피를 뽑아라. 안 그러면 나한테 와라.
0: 네네네.
2: 근데 이 친구가 끝내 내 말을 안 듣고 서울 가서 수술을 두 번을 했더라고.
0: 진짜로요? 서울 가서 수술을 하셨다고?
2: 다른
0: 분이? 네. 다른 분이.
2: 그런데 요번에 이제 당분간 너무 바빠가지고 네네. 골프 치러 못 갔어요.
0: 네네.
2: 근데 이번에 연세대 총장배
0: 네.
2: 그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사회적인 이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는 역시 쩔뚝거리고 다녀. 그런데 이 육기 회장이 만나서 몇 시에 치세요? 그랬더니 저 못 칩니다.
0: 허리가 안 좋아서.
2: 왜 그래?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치는데. 그 허리 아프면 되게 4번, 5번 못 치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네 군데를 가도 수술하라는 말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냐 그랬더니 서울 가가지고는 거의 그 너무 아파가지고 기어다니는 수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고쳐줄게 이제 월요일부터 와. 그러는데 일주일 있다 왔더라고요. 근데 대개 보면은 안 와, 오지를 않아요. 근데 5년 전에 골프를 같이 쳤는데 그분은 이제 중풍이에요. 근데 같이 골프를 치면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척추관 협착인데 어깨 왼쪽을 못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골프를 쳐요. 근데 잘 쳐요. 그러는데 그 아픈 치료 과정을 쭉 가르쳐 줬어요.
3: 네.
2: 근데 그 후로 몇 번 만나서 내가 오시면은 네. 내가 고칠 수 있을 확률이 7, 80%니까 오세요. 어. 근데 안 믿어요.
3: 어.
2: 그런데 이 회장님은 예. 딱 말을 했는데 예. 왔어요.
3: 예.
2: 그래서 어찌나 반가운지.
3: 예.
2: 왜 이제 골프는 치는 게 딱 아픈 데가 정해져 있어요.
3: 어.
2: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3: 네네.
2: 대개 4번, 5번 요추가 예. 척추관 협착이 되든지 추간판이 돌출이 되든지 그래요.
3: 어.
2: 그리고 팔 보면은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죠.
3: 예.
2: 옛날에는 테니스 엘보밖에 없었는데
3: 예.
2: 지금은 그 반대쪽이 골프 엘보예요.
3: 예.
2: 이게 엄지손가락 앞으로 나란히 하고
3: 네.
2: 엄지손가락 쭉 가서 올라오면서 중간에 팔이 꺾어지는 데 있죠.
3: 네네네.
2: 거기 근육은 테니스 칠 때는 그 근육으로 쳐요.
3: 아.
2: 그 반대쪽에.
3: 반대쪽 밑쪽으로.
2: 그, 예. 그때 쪽은 골프는 그 안쪽으로
3: 아,
2: 치는 거예요.
3: 그렇죠.
2: 그래서
3: 예, 예.
2: 안쪽이 당겨서 아프면은 골프 엘보인데 주 삼각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뜸 몇 번 뜸은 나서요.
3: 오.
2: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3: 네.
2: 우리 6기생들 오면은
3: 네네.
2: 내가 공짜로 고쳐주겠다고
3: 네네.
2: 하는데 한두 사람 오고 말더라고요.
3: 어.
2: 그런데 이제 요번에 우리 회장님께서
3: 네네.
2: 오셔가지고
3: 어.
2: 그 물어봤더니
3: 네.
2: 아픈 증상을 얘기했는데 대충 들었잖아요.
3: 네네.
2: 네, 이제 그 치료한 것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3: 네네.
2: 어떻게 아픈 증상을 하면 전부 다 쭉 얘기를 해보세요.
3: 네네.
2: 어.
1: 뭐 길은 얘기 짧게 하면은요.
3: 네네.
1: 저도 뭐 계속 평생을 운동을 많이
3: 아, 예.
1: 좋아하고 해서
3: 네네네.
1: 뭐 자전거도 좀 매니악처럼 좀 많이 탔고
3: 네네.
1: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골프도 항상 15년 동안 골프채 메고 걸어가면서
3: 아, 예, 예.
1: 뭐 어느 코스가 됐건
3: 네네.
1: 걷는 거를 즐기면서
3: 네네.
1: 하다가 네네. 한국에 출장 가서 택시를 타고 그 컨벤션에 도착을 한 게 정확하게 2025년 10월 27일 날
3: 어.
1: 아, 도착을 해서 택시에서 딱 내리는데 허리가 삐끗하더라고요. 그래서
3: 어.
1: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서는 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아파갖고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 네.
1: 나중에 이제 MRI 찍고 나왔더니 이제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 이제
1: 허리는 안 아프고 이제 다리만 아프니까
3: 네네.
1: 방사통이 있어서
3: 네네.
1: 그래서 뭐 자연 치유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3: 네, 네.
1: 의사들도 보고 했는데
3: 네.
1: 한 2, 3개월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로 주사를 맞고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3: 예, 예.
1: 나아지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3: 예,
1: 것 같아요. 그래서
3: 예, 예.
1: 다시 이제 미국에 와서 한 3주 있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여기서 치료 받고 뭐 카이로프랙터,
3: 네,
1: 뭐
3: 네.
1: 메디컬 닥터 다
3: 예,
1: 가서 했는데
3: 예, 예.
1: 일단은 나아지니까 조금 뭐 괜찮아 갖고 지내다가
3: 네.
1: 올 3월 달 초에
3: 예.
1: 다시 한번 아파지기 시작을 해서
3: 오.
1: 제가 또 3월 말에 한국에 또 출장이 있어서 한국을 나가기 전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3: 예.
1: 총동원을 했죠. 그래서
3: 아, 예, 예.
1: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그 신경외과 의사
3: 네.
1: 그다음에 아주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그리고 또 주치의의 또 친구가 압구정동에서 그 이 저기 척추 관련 저기 통증 저기 해준다고 해서 다 가서 봤어요.
3: 어.
1: 봤더니 처음에 MRI 찍었을 때 나왔던 게 좀 오진이 돼서 그게
3: 아.
1: 협착증이 아니고 그 영어로는 이제 디스크 허리네이시라고 해서 그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그래서
3: 아.
1: 탈출증이 4번하고 5번
3: 예.
1: 그리고 다시 MRI를 찍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었는데 1번하고 2번 사이에 탈출증이 있었고 4번하고
3: 예,
1: 5번
3: 예.
1: 그래서 두 번의 탈출증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3: 네.
1: 뭐 비행기 타러 나갈 때도 윌체어 서비스를 썼고 올 때도 윌체어 서비스에서 여기 4월 17일 날 다시 돌아올 때도
3: 네.
1: 거의 윌체어로 들어와서 회복되는 데까지 아마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 네.
1: 근데 그 어느 닥터도 수술하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은 2000년도 그러니까 90년도 말에서 2020년도까지 뭐 대한민국에 잘 아시는 우리들의 병원이라고 주로 척추 관련된 그 질환을
3: 네네.
1: 갖고 있는 분들한테 수술을
3: 네.
1: 거의 진행을 했던 상황에서
3: 네.
1: 20년 후에 나왔던 데이터가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탈출증이나 아니면 그 협착증 증세 있을 때 수술하는 것보다는 자연 치유가 가장 좋다라는 아마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지 거의 뭐 제가 봤던 모든 닥터들은 수술은 다 하지 말라고 이 정도 상태면 하지 말라고.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제 힘들고 있다가 정확하게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까지 좋았다가 제가 좀 일이 집안일이 있어갖고 집안일을 하면서 무거운 거를 좀 다시 들지 말아야 되는 거 들면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그때 이제 마침 골프 대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봉사하러 가서 있다가 우리 서 박사님이 이거 안 좋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고쳐줄 텐가 오라.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있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은 제가 거의 7년 2019년도부터 봤지만은 부동산 재벌로 알고 있었지 한의사로 잘하는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 아프니까 일단 한 번은 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가서 일단은 뭐 받아보자 라고 해서 갔어요. 그게 6월 19일 날 제가 이제 가서 첫 치료를 받았는데 첫 치료를 받고 이틀 있다가 또 가서 받고 그냥 주 3일을 연속해서 이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하고 뜸하고 부항을 뜨는 이제 처음이에요. 침은 많이 맞아봤지만 뜸하고 그 부항을 처음으로 저기 했는데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통증이 거의 1에서 10이면 10을 느낄 정도로 아팠어요. 이틀 동안
0: 심하셨구나.
1: 그래서 거의 48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고 통증이 와갖고 내가 연락을 했죠. 그래서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거 왜 그러냐고 치료받은 다음에 그랬더니 좀 참아보라고. 그래서 한 그리고서 한 이틀 있다가 이제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너무 통증이 아파서 힘들어서 연락을 드리고 금요일 날 가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좋아지기 시작한 속도가 지금 이제 딱 3주가 됐는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제일 심할 때가 9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해갖고 10으로 갔다고 하면은 지금 한 2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도 약을 먹지 않을 정도. 통증약이죠. 물론 통증적 이야기인데 다른 뭐 치료제는 없으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개월에 거쳐서 리커버가 돼야 되는 이 자연 치유가 결국 이 한방이라는 어떤 그 우리 서 박사님의 그 처방을 통해서 그 치유를 통해서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저도 놀라웠고
0: 엄청나네요.
1: 그래서 진짜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치과경제 과정을 통해서
0: 박사님을 만나게
1: 됐고 인연이 된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경과를 통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같이 한번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0: 어쨌든 뭐 이거는 축하드려도 될 일이에요. 몸에 난 거니까. 자 박사님 그러면 우리 그 회장님이 어떤 경우로 만나서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 이제 우리 뭐 6기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친했고. 근데 아픈 것은 이제 환자 쪽으로 봤을 때는 이건 나는 맨날 하는 일이에요. 맵을 잘 그리라고 그러잖아요. 맵이 지도예요. 이 병을 치료하든지 변호사가 변론을 하든지 판사가 판결을 내리든지 의사가 치료를 하든지 맵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회장님 내가 맵을 그렸을 때 뻔히 아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인상근 종합증이라고도 하고 이게 좌골신경통이라고도 하고 고관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추간판 돌출증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그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이 회장님은 나이가 좀 젊으시니까 이 사이클 있죠. 자전거 엄청 그냥 그 산에도 올라가고 그 높은 길 올라가는 그것도 하고 골프를 싱글을 치니까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무리를 한 거예요. 이게 무리를 해서 지금 한갑은 지났죠. 그런데 60이 넘어가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구체에서 피를 걸러야 되는데 아. 그게 망가져요.
3: 예.
2: 그게 망가지면은 네. 이 필터가 망가지니까 구멍이 막혀요. 그러면 피가 걸리지 못하면은 네. 그 피가 굳어서 몸 안으로 돌아다닌다고요.
3: 네네.
2: 그럼 어. 결국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3: 그렇죠.
2: 거기서 요산을 걸리질 못해요.
3: 아.
2: 그 요산이 같이 이제 막지 못한 피하고 돌아다니다가 네. 어쨌든 삐끗하고 너무 힘든 데에서 네. 달라붙거든요.
3: 네.
2: 그게 어혈이에요.
3: 아 그렇군요.
2: 찐득찐득한 피.
3: 네네. 네.
2: 그 어혈이 붙으면은 그 네. 어혈이 고름하고 피하고 중간이에요.
3: 아,
2: 이게
3: 예.
2: 고름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3: 네네.
2: 그게 달라붙어 있으면은 정상 세포는 6개월이 지나면은 올 옛날 세포는 나가고
3: 네.
2: 새로운 세포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3: 예, 예.
2: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의학 용어로 좀비 세포라고 그래요.
3: 네네.
2: 그게 뭐 루자로 시작하는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 누게릭티시스,
3: 그렇죠.
2: 루퍼스
3: 네네.
2: 이런 병들은 그리스 말로 물이 흐르다
3: 네.
2: 그런 뜻인데 그거가 흐르지 못하면 아픈 거예요.
3: 네네.
2: 그러면 새로운 피는 갔는데 올드 피가 남아 있으니까 그 세포가 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3: 아,
2: 그러니까 그것이 통풍이 되는 거예요.
3: 네,
2: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3: 아, 예, 예.
2: 그게 이틀 동안 막 이 48시간 엉엉 울 정도로 아팠다고 그러잖아요.
3: 예, 예, 그렇죠.
2: 요산이 달라붙은 거예요.
3: 아,
2: 그러면
3: 그렇군요.
2: 종아리 외측으로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네. 심장을 이제 쏴줘야 되거든요.
3: 예, 예.
2: 그래야 정맥피가 올라가는 건데
3: 예, 예, 예.
2: 그게 짜는데 요산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엄청 아픈 거예요.
3: 그렇죠.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
2: 그러면 나는 그걸 쾌재를 불러 낫는구나.
3: 아.
2: 그 왜냐하면 몸에서 내가 이제 면역체가 부족했을 때는
3: 그렇죠. 예,
2: 이게
3: 예.
2: 그거가 되는 저
3: 네.
2: 안 되는데
3: 네.
2: 내 몸에 면역체가 생겼잖아요.
3: 네, 네.
2: 이게 병하고 바가지 턱지게 싸우는 거예요.
3: 그래서
2: 그걸 싸우고 한 이틀 싸우고 나면은 막힌 데가 뚫려요.
3: 아.
2: 우리가 맨날 쓰는 말 불통, 측통,
3: 네.
2: 통측, 불통 딱 정확한 환자거든요.
3: 네.
2: 그래서 이게 피를 여기 보면은 오늘도 이게 피를 뽑은 거거든요.
3: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예.
2: 여기 보면 허리 여기 이상근이고
3: 예, 예, 예, 예.
2: 여기가 종아리 외측인데
3: 아.
2: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3: 아.
2: 피를 정맥피를 여기서 뽑았죠.
3: 네,
2: 쫙쭉
3: 네,
2: 올라가는
3: 네,
2: 거거든요.
3: 네, 네, 네.
2: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3: 아,
2: 그러니까 처음에 허리에서 엉덩으로 와가지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일로
3: 네.
2: 내려와서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3: 아.
2: 우리는 이제 하도 한 15만 명을 보다 보니까
3: 아, 예, 예.
2: 안 봐도 알아요.
3: 예.
2: 그러면 이 환자가 얼마큼 가면 얼마 더 아프고
3: 네.
2: 얼마큼 낫는 게
3: 네.
2: 통계학적으로 나와요.
3: 네.
2: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 카메라에 나오나 이게?
3: 네.
2: 이런 피가 나오는 거예요.
3: 아,
2: 그러니까 이거가
3: 예,
2: 통증 물통이
3: 예,
2: 물질이거든요.
3: 예, 예, 예.
2: 이게 이거가 막히면 불통, 측통 바로 통증이하고 뽑아버리면 통측 불통 안 아픈 거예요.
3: 아,
2: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3: 네.
2: 문제는 양방 병원에서 이게 치료 방법이 없어요.
3: 그러니까요.
2: 뽑는
3: 예.
2: 방법을 몰라.
3: 아,
2: 그 치료 방법은 일침. 침은
3: 네.
2: 깊숙이 들어가요.
3: 네, 네.
2: 경락을 때 가서 경락을 뚫어주면은
3: 네.
2: 뇌에서는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3: 네.
2: 그러니까 백혈구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나요.
3: 네.
2: 백혈구 가고 나면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여기에 두 배로 모여지는 게
3: 네.
2: MRI에게 잡아요.
3: 아.
2: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3: 예.
2: 그러면 그다음에 그는 경락치료는 침이 들어가서 하는데
3: 네.
2: 경근 아픈 통증은 표피에 있거든요.
3: 네네.
2: 거기에다 뜸을 떠요.
3: 아.
2: 뜸을 뜨면 이게 1300도를 지져버리는 거예요. 살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3: 네네.
2: 뇌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3: 네네.
2: 거기로 피를 갖다가 40배에서 50배를 보내는데
3: 네.
2: 간에서 해요.
3: 아.
2: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40배, 50배가 그 올드 세포를 죽여버리면은 이 어혈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3: 네네.
2: 그리고 모아놓고 그다음에 약을 먹어줘야 돼요.
3: 아.
2: 약은 앞에 가서 싸우면은 침은 딱꿍총 소총을 쏘는데
3: 네네.
2: 이게 뜸은 폭탄 때리는 거예요.
3: 예.
2: 폭탄 총 놓고 폭탄 때리고 나면은 싸우려면은 지원군이 필요해요.
3: 예.
2: 그 이제 뭐 보급병 보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있는 것은 뽑아버리지만은 네. 피를 다루는 장기, 심장, 네. 신장, 간, 네. 이런 또 비장 이런 것들은 피가 안에서 굳어버린 거 있어요. 네, 네. 그것을 녹이는 약이 산삼금옥단이에요. 아, 금옥단을 먹이고 그다음에 위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벽사단을 먹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일침, 이뜸, 삼약, 네. 사부항 모여놓고 침 놓고 뜸 놓고 그러면 그쪽 백혈구가 잔뜩 모여 있어요. 아,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 뽑고 나면 바로 시원해요. 예.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예. 오지압. 내가 자꾸 저 찾으면서 누르죠. 네, 예. 그건 치료하면서 진단하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얘기하신 김에 3약, 그 4학과. 우리 저 그 금옥단하고 네. 프로모션 좀 알려주시죠. 네. 네.
2: 그래서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안 네, 보일 네. 거고, 네, 네. 이게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네, 네, 네. 이렇게 보는데 네. 이게 쌓여진 게 이게 진짜 순금이에요.
0: 아, 그 예, 예.
2: 이게 사양 성분이 공진단에 15배가 들어가 있대요.
0: 아, 예, 예.
2: 그리고 쌓인 게 순금이고요. 네. 요 안에 산삼이 들어가는데 천종급이 들어가야 돼요. 아, 한 100년 예, 이상 되는 예, 것들. 예, 예. 그다음에 녹용은 원룡이 들어가야 돼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칼슘하고 철분 덩어리인 네. 숙지향은 9번 찌고 9번 말려요. 그래서 구중구복해야 되고 네. 여기에 뭐가 또 꼭 들어가야 되냐면은 토백출, 아, 위장병,
0: 아,
2: 그다음에 이제 폐를 도와줘요. 폐모
0: 네네.
2: 이렇게 들어가서 구성된 게 산삼하고 녹용은 첨가되는 약에 따라서 성격이 네, 바뀌어버려요.
0: 네네.
2: 사양 성분을 15배를 넣어버리면 네. 산삼도 녹용도 사양이 돼버려요.
0: 그러니까
2: 사양 성분은 몸 안에 들어가면은 네. 막힌 데는 다 뚫고 들어가요.
0: 네.
2: 제일 먼저 뇌를 뚫어다요.
0: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머리 아픈 사람이 안 아프고.
0: 예, 프로모션 좀 알려주세요. 네. 예.
2: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열 손으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0: 네네.
2: 열 개면 1,200불이죠.
0: 네.
2: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만 네. 다섯 사람한테는 600불씩 드려요.
0: 아, 예.
2: 그리고 도인도 벽사단도 마찬가지고.
0: 네네. 네.
2: 그 시간이 좀 남았나요?
0: 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산삼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2: 산삼은 지금 이제 9월 달 가야 나오는데 지금 네. 있는 게 재고가 좀 있으니까
0: 아.
2: 3,800불짜리는 1,200불에 한 사람,
0: 네.
2: 5,800불짜리는 1,800불에 한 사람,
0: 아.
2: 8,000불짜리는 3,000불에 한 사람.
0: 아,
2: 그것만
0: 예, 예.
2: 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213-503-3304 이게 직통 번호죠?
2: 네.
0: 예. 네. 이 번호로 지금 방송 끝나시자마자 전화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좀 통증이나 아픈 게 됐든 고생하지 마시고 좀 우리 박사님하고 좋은 인연이 돼서 좀 우리 박사장님 같이 좀 잘 고치는 그런 좀 뭐라 할까요? 이게 인연이 돼야지 사실 몸이 아프다는 게 저도 그렇고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인연이 돼야지 여기저기 다녀서 안 되는 거 고치면 그거 이상이 없잖아요, 박사님. 네,
2: 그래서 또 운이 더 좋은 분 한 분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0: 제가 죄송해요.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서.
2: 예, 예,
0: 시간이
2: 1분만.
0: 안 돼서. 예, 예, 1분 하세요, 예. 1분. 예, 예.
2: 그게 이제 조카가
0: 네.
2: 예, 오랫동안을 아파가지고 지금 네. 집행이를 짓고 다니는 네, 28인데
0: 네, 네.
2: 암만 가도 다른 데 가도 안 못 고치는데 삼촌이 걷는다고 그러니까
0: 아.
2: 따라와가지고
0: 아.
2: 지금 한 서너 번 치료했는데 통증약이 네 가지를 먹는데
0: 네.
2: 두 가지는 벌써 줄었대요.
0: 아.
2: 아픈 정도가 뭐 한 30%는 없어졌고
0: 네.
2: 약을 거의 안 먹어요.
0: 아, 그래서
2: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 옆에는 더 재수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
0: 네, 네. 오늘 억세게 재수 좋은 우리 박사천 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마무리할 텐데 인사 말씀 한번 주시죠.
1: 네, 예. 뭐 아직까지 뭐 완쾌되진 않았지만은
0: 네네.
1: 이제 뭐 계속해서 치료를
0: 예.
1: 받으면서
0: 네.
1: 다음 기회가 혹시 주어진다고 하면은
0: 예, 예.
1: 이제 완쾌된 상태에서 나와서 한 번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꼭 다음에는 완쾌됐다고 나와서 말씀하시면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아이고,
0: 마지막
2: 예.
0: 말씀 한 마디 해주세요.
2: 네, 우리 저 특히 YGCO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냥 반값으로 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에어컨 없으면 힘들죠. 아마 세인트님도 들어오셨는데 한국도 아마 아저씨도 에어컨 없이 힘들 거예요. 여기도 에어컨 없이 힘들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사실 스튜디오 안에 작은 에어컨 있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 안경 있는 이쪽에 지금 땀이 이렇게 나고 뒷머리가 땀이 나서 이렇게 작은 부채를 아직도 채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H님, 세인트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시 45분 되면 해가 조금은 꺾일 때가 됐어요. 오늘 너무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인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9: 213-427-5500, 427-5500.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일이니까 벌써 7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정말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연초입니다.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라는 그런 멘트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반이 지나서 근데 한편으로는 뒤집어 보면 와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남았으니까 올해 마무리 하시는 데는 여러분이 가지신 시간은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5시 언저리에 가면 하루 중에서 가장 노곤하고 지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5시가 기준이니까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으셨을 거고 나머지 분들도 거의 하루를 마무리해가는 시간에 여러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또 무사히 하루 즐겁게 보내는 그런 좋은 시간, 좋은 추억, 좋은 기억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이제 목요일이니까 내일 지나면 또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글이글 태양도 타는데 불타는 금요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얼굴이란 노래 준비했어요. 엄마 얼굴, 또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는 오늘 되시기 바라고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1: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 가다.

길을 꽂고 산들 무어라나 꽃이 내가 아니듯 내가 꽃이 될 수 없는 지금 물빛 몸매를 감은 한 마리 외로운 낙으로 산들

사랑하기 이전부터 기다림을 배워버린 습성으로 인해 온 밤 내 비가 내리고 이젠 내 얼굴에도 강물이 흐르는데 가슴에 돌단을 쌓고 손은 들던 기억보담 간절한 것을 보고 싶다는

먼지 나는 골목을 돌아서다가 언제든 만나서 쓰간 바람처럼 쉽게 헤어져 버린 얼굴이 아닌 다음에 신기루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늘을 돌아 떨어진 별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가.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진다 싶어서 봤더니 초복이군요 오늘. 오늘 점심 또 저녁으로 삼계탕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체질에 따라 보양식의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요 사람의 체질을 소양, 소음, 태음, 태양인으로 구분을 하죠. 예를 들면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이면 기운 자체가 찬 성분으로 알려진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해삼, 전복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 음식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따라서 약하다는 소음인은 네, 삼계탕처럼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효과적이겠죠. 특히 여름철이라고 해도 찬 음식이나 냉방에 오래 노출되면 소화불량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인들은 특히 여름철에 먹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음인은요, 대사 기능이 비교적 느리다고 하죠. 그래서 소고기, 곰탕, 율무같이 담백한 식단과 함께 또 꾸준한 운동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인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로 구별이 되는데요. 그래서 메밀이나 문어, 포도 같은 찬 성질의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사실 한의학에서는 개개인별로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체크해서 세세하게 체질을 나누곤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면 자신과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보양식이라고 무조건 챙겨 먹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질 또 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자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아, 그리고요, 출산 직후같이 체력 회복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사실 체질보다는 회복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뭐 백숙에 문어나 전복을 곁들인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축구의 신 메시의 마술이 또 통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결승 무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5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022 카타르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결승입니다. 경기는 후반 10분 잉글랜드 앤서니 고든의 선제골로 기울었습니다. 잉글랜드 골키퍼 조던 픽포드가 연속 슈퍼세이브로 아르헨티나의 반격을 막아내며 승리가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메시가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후반 40분 메시의 어시스트로 엔조 페르난데스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메시가 오른발로 절묘한 패스를 연결